두 삼각형은 닮음이 됩니다. 무슨 닮음이냐면 SAS 닮음이라 그래요. 두 개의 변의 길이의 비가 같고 그 끼인각의 크기가 같더라. 오케이. 여기까지 지금 합동과 똑같이 가요. 그러면은 질문. 마지막 닮음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ASA 아닌가요? 대답할 수도 있는데 다 틀렸어요. 자, 3번, 세 번째 별표. 자, 닮음은 합동 조건과 달라지는 게딱세 번째 건데요. 우리는 원래 합동 조건에서는 두 쌍이 대응하는 각,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같으면 ASA 닮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닮음 조건에서는요, 그냥 두 쌍에 대응하는 각의 크기만 같다면, 그러면 두 삼각형이 닮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변의 길이는 왜안 보나요? 변의 길이까지 같다면 우리는 그걸 합동이라고 부를 거고, 그냥 변의 길이는 보지 않고 두 쌍이 대응하는 각의 크기만 같으면 걔를 닮음이 되네? 오케이. AA 닮음이라고 하자. 이렇게 말하겠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세 개가 아니라 두 개냐? 질문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에 대한 대답을 하자면 두 내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나머지 한 각의 크기는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60도, 70도예요? 그럼 나머지가 50도겠네.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 두 개만 알면 나머지 하나는 정해지는 거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그럼 우리는 두 삼각형이 닮음이 되려면 총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변세 개의 길이의 비, SSS 닮음. 두 번째는 변두 개의 길이의 비를 주고 그 끼인각의 크기가 같은 SAS 닮음. 세 번째는, 모양만 같으면 돼요. AA 닮음. 요렇게 세개 중에 하나를 찾아주면 된다고요. 자, 바로 문제 풀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좀 감을 잡아볼게요. 자. SAS 닮음을 찾자. 그러면 우리는 SAS 닮음 두 변의 길이의 비가 같고 그 다음에 그 끼인각의 크기가 같은 두 삼각형을 찾아야겠다. 그럼 변두개각 하나 있는 거를 빨리 찾아주면 여기 쭉 보니까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죠. 그럼 일단 우리는 삼각형 GHI와 닮았어요. 삼각형. 이제 이거를 직관적으로 빨리 순서를 찾아줘야 되는데, G가 지금 보면은 I가 일단 끼인각이죠? I가 Q랑 위치하겠다. 그럼 맨 끝에 Q가 오겠다. 그 다음에 여기가 4cm인데 PQ가 8cm니까 오케이 4대 8, 1대 2. GI가 5cm인데 QR이 10cm니까 5대 10, 1대 2. 아, 지금 G가 어디랑 R이랑 대응될 거고, 그 다음에 H가 바로 P랑 대응될 거다. GHI와 RPQ가 이렇게 닮았다.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고요. 닮음 조건을 쓰세요 하면 SAS 닮음. 얼마나 닮았어요? 물어본다면 닮음비는 5대 10, 1대 2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삼각형 ABC랑 DAC가 서로 닮은 도형이래요. 그럼 왜 닮았는지 설명을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AB 요 부분과 AB와 DA를 보니까 12대 6. 2대 1이네? 그 다음에 BC와 AC를 보니까 16대 8. 여기도 2대 1이네? 그리고 AC 대 DC 8대 4. 여기도 2대 1이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작은 삼각형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준다면 6대 12, 8대 16, 4대 8. 전부 다두 배씩 한 닮음이네? 어떤 닮음? SSS 닮음이다.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E가 서로 닮은 도형이래요. 그러면은 각 A를 둘다 공통으로 갖고 있고 ABC의 크기가 105도인데 각 ADE의 크기도 105도네? 뭐야? 각두 개.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그런 닮음이니까 어떤 닮음? 합동과 달라지죠? AA 닮음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뭔가 닮음에 대해서 조금씩 감이 잡혀가나요? 자, 7번. 두 삼각형이 또 닮았대요. 그럼 우리 빨리 대응되는 게 뭔지 빨리 찾아줘야 되는데, 이제부터 직관이 좀 필요합니다. 4, 5, 6, 8, 10, 12. 그러면은
여기 4랑 8이랑 두 배죠. 또 5랑 10이랑 두 배네. 마찬가지로 6이랑 12랑 두 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알수 있듯이 삼각형 ABC가 삼각형 DEF가 아니라 FE 이 순서대로 닮음이 되는 거고요. 어떤 닮음? 변의 길이를 각각 다두 배씩 해줬어요. SSS 닮음.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8번. 8번부터 별표. 야.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직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림으로도 잘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보셔야 돼요. AC의 길이를 구해야 돼요. AC의 길이. 그럼 AC의 길이는 삼각형 ABC에서 가장 긴 변, 두 번째로 긴 변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닮은 도형 두 개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 걔네들의 닮은 B를 빨리 찾아서 비례식 세워서 풀어야겠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그렇지. 바로 닮은 삼각형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활용할 거는 사실 요거를 잘 보세요. 요 삼각형을 잘 보자는다. 삼각형 ABD. 얘를요, 살짝 뒤집어 보면은 삼각형 ABC랑 너무도 닮았습니다. 지금 잘안 보이죠? 그럼 제가 A를 요렇게, 이렇게 내려볼게요. 잘 보셔야 돼요. 요렇게. D가 위로 올라오게, 이쪽으로 올라오게 만들어주고, A가 요 밑으로 오게 딱 만들었더니, 이제 닮음이 좀 보이나요? 여기가 2cm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가 4cm가 되는 거고, 여기가 3cm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닮은 것 같은데? 닮은 것 같은데? 삼각형 ABC랑 삼각형 DBA랑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왜 닮았지? 왜 닮았지? 4대 2. 8대 4. 둘다 2대 1? 그 다음에 각비가 공통이네? 아, 오케이. SAS 닮음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닮은 비가 그럼 몇대 몇인데요? AB가 4cm고 DB가 2cm니까 두 삼각형의 닮은 비는 2대 1. 즉,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 두배 해주면 되더라. AC랑 3이랑 대응되는 변끼리 비교하면 닮은 비 2대 1이니까 AC는 6cm. 이렇게 풀수 있더라라는 거죠. 뒤집었더니 닮음이 되네. 아, 이거 머릿속에 딱 기억해놔야겠다. 그쵸? 자, 9번도 보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결국 AP.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린 또이 작은 삼각형을 활용해 줄 거예요. 이 작은 삼각형. 작은 삼각형이 그대로 닮음이냐? 이것도 아니라고요. 얘를 딱 뒤집어 주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C를 중심으로 이 D가 여기로 오게. D가 여기로 오게. 그 다음에 요 점, 요 B가 일로 가게. 요 B가. 그러면, 우리는 요 8cm가, 여기가 8cm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바로 12cm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또 닮은 B를 찾아줄 수 있는 거죠. 각 C를 둘다 공유하고 있고요. 이 초록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요. 각 C를 공유하고 있고, 8대 12. 여기도 12대 18. 8대 12. 약분하면 2대 3. 12대 18도 2대 3. 2대 3, 2대 3. 사이 꼈네? 오케이. 얘네 둘은 무슨 닮음? SAS 닮음. 어떤 삼각형이? 삼각형 ABC와 삼각형 BDC. 요렇게 두 개가 되는 거죠. BDC. 그럼 닮은 B를 빨리 조사하려고 보니까, BC의 길이가 12cm고요. DC의 길이가 8cm니까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의 닮은 비는 3대 2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AB, 대응되는 변은 요 BD인데요. 여기가 10cm죠? 그래서 AB 대 10cm는 3대 2가 되니까 내향의 곱, 외향의 곱 정리해주면 AB는 15cm가 된다. 이렇게 해결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삼각형 뒤집어서 닮음 조건 찾아주고, 그 다음에 닮은 비를 통해 길이를 구해낸 겁니다. 8번, 9번. 꼭 복습하셔야 돼요. 자, 11번도 보면은 얘도 그냥 보면은 눈치껏 아, 뭔가 어떻게

닮음일까 생각해 볼수 있는데, 얘가 지금 평행이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랑 엇가. 평행이니까 여기랑 여기랑 엇가. 아, 이것도 뒤집어서 닮았네? 그럼 얘를 싹 이렇게 뒤집어 주면요. 어떤 삼각형을 얻을 수 있냐면, 요런 삼각형 얻을 수 있죠. 얘를 이렇게 딱 반대로 뒤집으면 여기가 X, 여기가 9가 되는. 그럼 얘랑 우리는 큰 삼각형 ABC랑 어떻게 닮았지? 하고 보니까 9대 15. 9대 15. 닮은 비 약분하면 3대 5가 되죠.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 닮은 비가 3대 5가 되는 그런 두 삼각형이 됩니다. 왜죠? 왜죠? 바로, 각두개 같네요. AA 닮음이잖아요. 이렇게 체크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결국 X 값을 구해라. 그 X에 해당하는 대응되는 변은요, BC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삼각형의 X, 큰 삼각형에서 12, X 대 12는 닮은 비 3대 5랑 같으니까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정리해주면 OX가 36, X의 값은 5분의 36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11번도 해결해 볼수 있었고요. 자, 반복체크 5번 볼까요? 두 삼각형이 닮음이 되게 하는 조건은 무엇이냐? 1번부터 빨리 볼게요. 자, AB가 8cm, DE가 4cm 보니까 8대 4, 2대 1, 6대 3, 2대 1. 근데 요각 55도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닮았다라고 할수 있다? 없다라는 거죠. X. 오케이. 자, 두 번째. AB가 4, DF가 2. 오케이. 2대 1. AB가 4네요. AB가 4. AB가 4, DF가 2. 그러면은 여기는 애초에 대응되는 순서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는 ABC와 DEF가 닮음이 될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2번도 X. 자, 3번 봅시다. 3번. AC가 4, DF가 2. 그럼 2대 1. 오케이. 2대 1. 근데 여기 끼인 각을 보니까 여기가 65도인지 몰라요. 그러면은 SAS 닮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얘도 X. 그러고 4번. 각 A 여기다가 65도를 주고 그다음에 각 E가 55도래요라고 한다면 사실 두 삼각형은 닮음이 되죠. 되는데 A가 어디랑 F랑 대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A랑 D랑 대응되어 그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요. 그럼 5번이 정답이겠네요? 5번을 보니까 여기도 60도. 그다음 D도 60도로 주니까 60, 55. 그럼 여기는 오케이. 180도에서 빼주면 65도. 여기는 55도. 아, 드디어 맞췄다. 뭐다? AA 닮음이 나오니까 정답은 5번. 요렇게 볼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AD의 길이 이거 구하려면 사실 아까 방금도 얘기했지만 빨리 뒤집어야죠. 끼었으니까 오케이. 이 DBA를 요렇게 뒤집어 주면 우리는 어떤 삼각형을 얻을 수 있냐? 요런 삼각형이 됩니다. D, 여기가 A가 되는. 그러면은, 몇대 몇이냐면, 여기가 18이니까, 18대 27. 18대 27. 약분하면, 2대 3. 여기도, 12대 18. 2대 3. 각까지 끼어 있어요? SAS 닮음이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AD 대 12cm. AD 대 12cm가 2대 3이 되도록 하는 AD의 값은 1번 8cm다.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하나만 뒤집기만 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자, 5번. 여기서도 빨리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다? 직관적으로 어떤 두 삼각형이 닮았을까? 그럼 우리가 사실 구해야 되는 게요 EF거든요. EF의 길이. 그럼 이 EF의 길이를 구하려면 이 삼각형하고 닮은 삼각형 찾아야 되는데 색깔로 아 얘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EF에 대응되는 점은 어딜까? 그러면 여기가 60도, 여기도 60도라고 한다면요. 여기 동그라미, 여기 X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도 60도니까 여기도 동그라미가 되는 거고요. 둘이 합하면 120도가 되니까 여기가 X가 되는 거죠. 아, E랑 F랑 D랑 E랑 B랑 C랑

이렇게 대응되네. 얘를 뒤집었네. 이렇게 간다는 거죠. 뒤집었네요. 그럼 뭐만? EF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DE의 길이를 가져와야 되는데 DE의 길이는 15 빼기 8, 7이죠, 7. 왜죠? 접었으니까. 그쵸? 그럼 이제 닮은 비가 몇대 몇인지만 찾으면 돼요. 닮은 비가 몇대 몇이냐 하고 봤더니 여기죠. 대응되는 거 8cm, 여기 대응되는 거 10cm. 닮은 비 4대 5. 그럼 빠르게 내향의 곱은 외향의 곱과 같다. EF의 길이는 4분의 35cm가 되더라라는 거죠. 닮은 도형 빠르게 찾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닮은 비 찾은 다음에 비례식 세워서 길이를 구하자. 이렇게 가자는 거죠. 자, 서술형 볼게요. 자, AC의 길이를 구해라. 근데 문제에서 너무도 큰 힌트를 줍니다. 여기랑 여기랑 같대요. 그러면 우리는 둘다 뭐야, 이거? 여기 각을 끼고 있기 때문에 뒤집어 준다면 요런 모양이 돼서 두 삼각형이 닮았겠다. 여기가 3cm일 거니까 3대 6, 닮은 비는 1대 2가 될 거고 4cm 대 1대 2 되니까 여기는 8cm 나와야겠네. 그걸 어떻게 쓰지? 하고 보니까 요렇게 두 삼각형 ADE와 ACB 닮았대요. 적어줘야겠죠. 두각 같고 각의 공통으로 가져서 AA 닮음이다. 적어준 다음에 그 다음 해야 될 것보다 두 번째로는 닮은 비 AE와 AB가 닮았어요. 닮은 비 1대 2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AC는 대응되는 게 AD니까 1대 2에서 최종적으로 8cm 이렇게 보시라 이 말입니다. 좀 급하게 설명했지만 이 삼각형의 닮음 조건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오늘 꼭다 복습해야 돼요. 뒤집어도 주고 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닮음 조건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라며 오늘 수업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들의 영단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이 복화 고난도 편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반가워요. 자, 우리 오늘 17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유닛 5의 새로운 파트입니다. 와, 새로운 유닛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새로운 유닛은 뭐에 관련된 건지 한번 볼까요? 이거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환경, 그리고 우주에 관련된 챕터가 되겠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또 어떤 내용을 배워볼까? 우리가 사실 굉장히 환경적인 문제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고등학교에 들어오셔도 정말 많은 질문들이 환경, 우주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때 우리가 단단하게, 탄탄하게 실력을 잘 어휘 실력을 준비해서 대처하면 술술술술 잘 읽히겠지. 그렇게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한번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파트는 Urban Life and Sustainability라는 파트로 들어왔어요. 오늘의 소제목인데요. 이 Day 17의 17관은 Urban Life, 도시의 생활과 요 단어가 조금 어렵죠. Sustainability라는 표현에서 Sustain이라는 동사를 이따 배우게 될 텐데 Sustain이 원래 떠받치다, 지탱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구가 계속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사라지지 않도록 지구가 아름답게 보존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지지하고 유지할 수 있는 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Sustainable이란 단어입니다. Sustainable이란 단어가 그래서 무슨 의미까지 되냐면 지속가능한이란 의미까지 돼요. 그래서 얘는 지속가능성이라고 해석이 되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도시생활을 나타내는 도시가 있으면 혹은 시골이라는 단어도 지금 반대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것도 한번 생각하면서 어떤 단어들이 나올까 기대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첫 번째 단어 urban이라는 단어예요. 얘는 도시의, 도심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 생활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도시의 생활이라고 하면 urban lif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우리가 살짝 생각한 것처럼 나왔네. 뭐가? 도시가 있으면 시골이 있지요. 그죠? 도시의, 도심의라는 형용사의 반대적인 표현은 ruler라는 단어로 시골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urban이라는 단어에다가 ize를 붙이게 되면 urbanize 끝에 ize로 끝나면 뭐뭐화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만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화하다, 도시로 만들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urbanization이라고 하면 도시화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Many young people, 많은 젊은 사람들은요, move to 어디로 이동했어요? urban areas. 야, urban regions, urban areas, 도심 지역으로 이동을 했어요. 왜? 도시에 뭐가 많으니까. 그치, 일자리가 많겠지. 그래서 for jobs, 일자리와 and education opportunities, 교육 기회를 위해서 도시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뭐 이거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urban이라는 단어, 도시의, 도심의라는 단어 잘 기억해 두시고 ruler라는 단어도 잘 기억해 두시면 바로 뒤에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Downtown. 우리 다운타운에 간다. 이런 이야기. 시내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내로, 시내라는 일단 부사적인 의미가 있고 명사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시내 상업지구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운타운의 반대적인 의미의 단어도 봐야 되겠죠. Suburb라는 단어고요. 우리가 방금 전에 urban의 이 urb를 배웠잖아요. 그죠? 도시입니다. 그리고 sub은 아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사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땅 아래로 다니는 이 기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뭐예요? 그치? 지하철이라는 단어죠. subway죠. 길 아래를 다니는 거. 바다 아래를 다니는 건 submarine, 잠수함입니다. sub이라는 표현이 일단 기본적으로 아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사다. 그러니까 도심 지역 아래쪽에 있는, 외곽 쪽에 있는 곳이 바로 교외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downtown과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얘기요. Let's go downtown. 자, 우리 시내로 가자. 뭐에? For lunch together. 같이 점심 먹으러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Downtown. 어려운 단어 아니니까 urban이란 단어랑 같이 연결해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단어 갑니다. District이란 단어고요. District는 우리 구역이나 지구라는 뜻이에요. 즉, 딱 이렇게 나눠서 구별을 만드는 겁니다. 이 지역과 이 지역은 다르다라고 구역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이나 지구라는 의미가 되겠고 비슷한 표현은 지역이라는 의미, 어떤 zone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실제로도 zone과 비슷한 의미가 되겠고 area도 비슷한 의미로 맥락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chool district이라고 하면 학교가 있는 지역이라서 학군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business district이라고 하면 사업들이 있는, 산업들이 있는, 네, 비즈니스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사업을 이야기하잖아요. 사업들이 있는 지역이라는 건 많은 상업들이 있는 지역이니까 상업지구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예문 가볼게요. This district, 이 구역은요, is known for, be known for, 뭐뭐로 유명하다 라는 표현이었고, be known as는 뭐뭐로 알려져 있다 라는 뜻이었어요. 뭐로 유명해요? Shopping and street food. 쇼핑과 스트리트 푸드이니까 길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 길거리 음식으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District이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고 네 번째 단어 갑니다. Metropolis, Metropolis. Metropolis라고 발음하셔도 되겠고요. Metropolis라고 발음하셔도 되겠습니다. 얘는 메트로가 들어가면 일단 뭔가 중요한 중심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주요 도시, 중심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끝에 AN으로 끝나서 Metropolitan이라고 하면 대도시의 광역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끝에 어미를 좀 다르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잘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주요 도시나 중심지, 우리나라의 중심지, 즉 수도를 우리가 중심지로 딱 떠올릴 수 있는데요. 서울은 is becoming 되고 있어요. 뭐가? A global metropolis. 세계적인 주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세계적인 주요 도시는 어떤 곳인데? History meets innovation. 역사가 혁신, 새로움과 만나는 그런 장소, 세계적인 주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Metropolis or Metropolis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Landmark, Landmark라는 단어고요. 우리말로도 그냥 랜드마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근데 랜드마크라는 게 도대체 뭘까를 생각해 보시면 선생님이 한번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봤어요. 땅에다가 표시를 한대요. 왜 표시하지? 중요하니까

그죠? 네, 그래서 주요 지형지물이라는 의미를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주요 지형지물이라는 의미가 돼요. 땅에서 중요하게 보여지는 주요 지형지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활용한 표현 좀 한번 보시면, historical landmark. 그러면 역사적으로 주요한 지형지물. 너무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념물이라고 해석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local landmark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고 응용할 수 있겠죠? The statue, 그 조각상은요, as a famous local landmark. 그 지역의 유명한 랜드마크입니다. 지역의 랜드마크예요. 주요 지형지물입니다. 그리고 everybody loves it. 모든 사람이 다 그걸 좋아해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Landmark 기억해 두시고 다음 단어 가볼게요. Fountain, fountain 이라는 단어고 fountain은 무슨 의미냐? 얘는 분수라는 뜻입니다. 보통 분수에서는 뭐가 많이 나오지? 그래 맞아 물이 나오지. 그래서 비슷한 표현은 그냥 water fountai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초콜릿 분수도 기분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많은 곳에서 우리 여름에 특히 여름철에 길거리에 이렇게 막그 더운 열기를 좀 식히기 위해서 물을 뿜어대잖아요. 그 분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fountain or water fountain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분수는 사실은 물이 나오는 퐁퐁퐁퐁 솟아나오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천이라는 의미로 쓰여서 source 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쓰일 수도 있다,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Drinking fountain이라고 하면 우리가 왜 공공 장소 가가지고 공원이나 아니면 이런 큰 이런 그 공공 장소에 가면 이렇게 광장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들이 입을 축일 수 있게끔 음수대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물이 나와서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래서 얘가 음용 식수대 이게 바로 drinking fountain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아이들은요, have been playing. 놀고 있어요. Near the fountain for an hour. 한 시간 동안 이 어디 근처에서? 분수대 근처에서 놀고 있습니다. 분수 근처에서 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되는 문장이에요. Fountain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 단어. Suburb. Suburb. Suburb. 앞에 강세가 오고요. 요거는 아까 우리 예문에 나와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었어요. urban이라는 첫 번째 단어 있었죠? 그게 도시에라는 뜻이었어요. 도시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무슨 의미라고? 교외. 도시 주변의 주택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중심지가 아니라 도시 외곽, 알겠죠? 그래서 교외, 도시 주변의 주택지. 그래서 얘는 반대말이 downtown, 시내라는 의미가 반대말로 보여줄 수 있다. Suburban, an을 붙이면 교외의라는 형용사가 될수 있어요. 자, 북쪽으로 가는 동안에 저는 봤습니다. Scenery라는 단어는 우리가 풍경이라는 뜻입니다. Scene 자체가 장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이렇게 보이는 풍경이 바로 scenery가 돼요. 근데 이 scenery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걸? Changing, 바뀌고 있는 걸 봤어요. From city to suburb.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고 있는 거? 쫙 가다 보니까 도시를 이제 벗어나서 외곽으로 가는, 즉, 교외의 모습. 교외로 바뀌는 풍경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장까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단어 갈게요. ruler라는 단어입니다. ruler 아까 봤었죠. 시골의 urban이라는 단어와 대조가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얘가요, 보통 시골에서는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농사를 많이 짓죠. 그래서 농업에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다. rural area라고 하면 시골 지역이라고 이렇게 많이 붙여서 쓰게 됩니다. rural life라고 하면 아까 선생님이 urban life, 도시 생활. 그러면 rural life라고 하면 바로 이는 시골 생활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문 보시면 I left the crowded city. 저는 붐비는 도시를 떠났어요. 왜냐면은요, I prefer. 저는 더 선호하고 좋아했거든요. 뭐를요? 시골 생활을 더 좋아했습니다. 더 좋아했다라는 거니까 뒤에 어떤 대상과 비교를 하겠죠. 봤더니 city life, 도시 생활보다. 선생님, 근데 왜 뭐뭐보다라는 뜻인데 then을 쓰지 않고 to를 썼나요? 네, prefer라는 동사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prefer A to B라고 하면 A를 B보다 더 선호하다, 좋아하다라고 해서 to라는 표현을 쓰지, then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prefer to, rural life 같이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단어, dwell이라는 단어고요. 얘는 어디에 살다,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살다, 거주하다? live라는 동사가 탁 떠오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주어진 유의어가 live라는 동사 주어졌고요. 요 단어도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오시면 많이 보는 단어예요. reside라는 단어고요. 뒤에서 나옵니다. resident라는 단어도 거주자라는 의미로 명사로 또 이렇게 소개가 되기도 하거든요. 거주하다, 살다라는 뜻이에요. Some animals, 일부 동물

물들은요, dwell underground, 땅 아래에서 산대요. 즉, 지하에서, 땅 속에서 삽니다. 왜? To stay safe, 안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뭐로부터? From danger. 땅 위에는 위험한 포식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위험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땅 속에서 삽니다. 이렇게 해석되는 문장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열 번째 단어 갑니다. Apartment, apartment. 이 단어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바로 예문으로 가볼게요. Unlike a house with a yard, yard 마당이죠. 마당이 있는 집과는 unlike 다르게 the apartment 아파트는요 only had a small balcony 작은 발코니밖에 없어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이 표현을 대조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네요. 마당이 있는 집과 그리고 아파트. 예, 그래서 주택과 아파트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11번째, residence, residence. 방금 전에 우리 살다, dwell이라는 동사랑 비슷한 동사가 live 그리고 그렇지, reside라는 동사였습니다. 여기 나왔죠? 거주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된 명사요. residence라고 하면 거주지 주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말은 home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내가 사는 곳, 나의 주택. 집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reside라는 동사 파생적으로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resident라고 하면 사람이에요. 거주자, 주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Surprisingly, 놀랍게도 this is the president's official residence. 프레지던트의 P가 대문자로 되어 있네. 그죠? 우리가 어떤 회사의 president다라고 하면 회장이라는 의미거든요. 그 회사의 장. 뭐 학교의 president. 뭐 학생들의 presence다. 여러분 학생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P가 대문자로 돼 있다라는 건 얘가 고유명사처럼 대통령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의 공식적인 주거지입니다. 놀랍게도요, 여기가 대통령의 공식적인 주거지예요.라고 해석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Residence라는 단어 잘 기억해 두시고요. 12번째 단어 갈까요? 오케이. 자, property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proper라는 형용사를 먼저 알고 계세요. proper는 무슨 뜻이에요? 적당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적당한, 적절한이라는 의미의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ty를 붙인 건데요. 전혀 관련된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따로따로 외우셔야 된다는 거, 의미를 분리해서 외우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property는 재산이나 소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의미, 땅에 있어서의 재산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possession이라는 단어, possess가 소유하다라는 동사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거의 명사 형태도 우리 앞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소유물, 즉내 거니까 나의 재산이라는 의미까지 돼요. private property, 사유재산, 사유지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remember that, 때디아를 기억하세요. we must take care of, 돌보다, 보살피다. 우리는 보살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public property, 공공재산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잘 보살펴야 된다는 거. 아, 이거 내거 아니니까 훼손하려고 하지 말고 잘 우리 거다. 내 거다라는 마음으로 잘 보살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적절한 문장. property라는 단어 무슨 뜻? 적절함이 아니야. 그렇지. 재산이라는 의미, 소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13번째 단어, compact라는 단어고요. compact는 우리가 우리 CD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요즘에는 CD를 잘안 써서 컴팩트 디스크의 줄임 표현이죠. 컴팩트라는 거. 자동차 중에서도 컴팩트 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컴팩트라는 건 뭔가 이렇게 탁 압착을 해서 아주 소형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작은, 소형의 혹은 간편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의미의 작은이라는 의미에서 파생이 된거 small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bulky라고 하면 부피가 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 반대말이 되겠어요. compact size 작은 크기라는 뜻입니다. This camera 이 카메라는요 is compact 어때요? 작아요. 그리고 light 가볍습니다. For traveling 여행을 위해서 작고 가벼워요. 최고네. Right 맞죠? 라고 해석되는 문장 기억해 두시고요. 14번째 단어 가보겠습니다. spacious라는 단어고요. space라는 명사를 보면 아 이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단어에서 자꾸 확장해서 넓혀 나가야 단어가 쉬워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에 살을 붙인 건데 따로따로 외우면 이거 완전히 에너지 소모, 시간 소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space가 공간이라는 뜻이니까 spacious라고 하면 공간이 많은. 즉, 널찍한, 넓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표현은 large, vast.
근데 vast라는 단어 기억해 주세요.

있어요. 뒤에서도 한번 나오는데요. 얘는 vast, 굉장히 광활한, vast가 큰, 넓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compact라는 단어와 대조가 되겠죠. 방금 전에 배웠던 단어입니다. I made the living room. 저는요, living room. 뭐를? 거실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spacious. 아주 널찍하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거실을 크게 만든 건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 같은데, 봤더니 to welcome a variety of guests. 다양한 손님들을 welcome, 환영하기 위해서, 맞이하기 위해서 저는 거실을 아주 널찍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해석되는 문장, spacious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고 넘어갑니다. 15번째 단어 갈게요. pedestrian, pedestrian. 이 pad는 여러분들 자전거의 페달 있잖아요. 아, 얘가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밟다라는 의미를 연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발로 밟아서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냐? 보행자, 걸어 다니는 사람, 보행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명사의 의미도 있고 형용사의 의미도 있어요. Pedestrian zone이라고 하면 zone이니까 지역, 구역, area, 그리고 district, 아까 배웠던 단어. 자꾸 연상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보행자 전용 구역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차는 안 돼. 자전거도 no. 보행자만 다닐 수 있어. 이게 바로 pedestrian zone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16번째 단어예요. crosswalk. crosswalk. cross라는 게 여러분들 가로지르는 거잖아요. 건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너서 갈수 있는 길이라는 거니까 횡단보도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If there were a crosswalk nearby, 만약에 근처에 crosswalk, 횡단보도가 있었더라면 우리가 어법 시간은 아니지만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죠. 그래서 아, 여기에 횡단보도만 근처에 좀 있었다면 cars would not ignore pedestrians. 누구를 무시하지 않을 텐데 pedestrian 걸어다니는, 그치, 보행자. 보행자들을 무시하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아, 여기 사람이 다니는 곳이구나. 조심해야지라고 생각할 거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crosswalk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congestion. conges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일단 congest라는 동사 먼저 볼게요. 혼잡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congested, 혼잡한이라는 굳어진 형용사, PP 형태 형용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traffic congestion이라고 하면 congestion이 명사 형태로 혼잡 밀집이라는 뜻이니까 교통 혼잡 정체라는 의미가 돼요. congest, congested, congestion 이렇게 같이 단계별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traffic jam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교통 체증, 교통이 어떤 거야? 차들이 완전히 많은 거죠. 그죠? 완전히 밀집해 있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혼잡해 있는, 밀집해 있는 상태인 jam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문 볼게요. The problem, 문제는요, is that 이하입니다. Traffic congestion, 교통 혼잡이 is getting much worse. 훨씬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장 확인해 보시고요. 18번째 갑니다. rubbish, rubbish라는 단어예요. rubbish는 쓰레기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누가 하는 말이 정말 뭔가 알맹이가 없는 그냥 다 버릴 것들이야. 이걸 바로 우리가 헛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다.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쓰레기라는 의미와 비슷하게 쓰일 수 있는 단어 trash, trashcan, 쓰레기통이잖아요. waste도 폐기물이죠. garbage라는 단어도 비슷하게 쓰일 수 있다. 그리고 rubbish bin이라고 하면 네, trash bin처럼 쓰레기통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The park, 그 공원은요, was full of rubbish. 뭘로 가득 차 있어요? 그치,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Before we cleaned it, 우리가 그걸 청소하기 전에, 깨끗하게 하기 전에는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장, rubbish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고요. 19번째 단어 가보겠습니다. landfill, landfill, landfill. 뭐, 직역을 하면요, 땅을 채우고 있는 거야. 이 땅을 채우고 있는 게 뭐, 이것만 있나?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쓰레기들을 모아서 한데 이렇게 모아둔 곳을 landfil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땅에다가 쓰레기를 모아놓는 쓰레기 매립지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dump site. 뒤에도 아마 나올 텐데, dump가 버리다요. 버리는 site, 지역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예요. 자, they are building a new landfill. 그들은요, 새로운 쓰레기 매립지를 짓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지 다들 좀 기피하는 그런 기피 시설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 보면, which will not harm our town. 우리의 마을에 해를 끼치지 않을 새로운 매립지. 뭔가 친환경적으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쓰레기 매립지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문장. landfill, landfill. 기억해 두시면서 다음 단어, 20번째 단어 가보겠습니다. dump site. 선생님이 나온다고 이야기했죠? dump가 무슨 뜻? 버리다. site는 지역이잖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한자어로 이야기하면 연무라고도 하는데요. It was heavy smoke. 아주 큰 무거운 스모그라고 하지 마시고 스모그가 자욱하게 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심한 스모그였습니다. 자, 다름 아닌 뭐가? Covered the whole city last night. 지난밤에 도시 전체를 덮은 건 다름 아니라 heavy smoke. 아주 심한 스모그였습니다. 연무였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선생님, 이게 어떻게 해석되는 문장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해석을 할수 있었는데, 사실은 이 문장의 구조를 한번 보면, 이때 강조구문입니다. 이과 태 사이에다가 강조하고자 하는 표현을 이렇게 쏙 집어넣은 거고요. 얘는 실제로 뒤에 있는 문장에서 주어로 쓰인 요 성분이었어요. 그런데, 야, 다름 아니라, 아, 간밤에 완전히 자욱하게 도시를 다 뒤덮은 게 있었어. 그게 바로 스모그였어. 라고 해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라고 이렇게 강조의 표현으로 해석을 해놓은 것 같아요. 자, 이제 22번째 단어 가보겠습니다. Carbon dioxide. Carbon dioxide. 여러분들, 이 carbon이라는 표현이 탄소가 되겠고, di가 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산화탄소라는 아주 유명한 이 단어가 되죠. 보통 우리가 CO2라고 쓰지 않아요? 네, CO2. 산소가 두 개. di가 투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c가 carbon을 줄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O2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누군가가 읽을 때 carbon dioxide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되겠고요. 우리가 좀 상대적인 표현은 산소가 되죠. 산소와 이산화탄소. 반대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늘 거의 같이 보는 표현입니다.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는 causes. 뭘로 유명하지, 얘가? 뭘 야기시키는 걸로? 그렇지.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를 일으킵니다. 아주 유명한. 그래서 우리가 탄소 발자국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그 대표주자가 바로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아, CO2가 이렇게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였어?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째 단어 갈게요. emission, emission 이란 단어고요. emit라는 단어가 얘가 무언가를 내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빛이 될 수도 있고,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무언가를 내뿜다라는 단어가 emit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emission이라고 하면 얘는 배출, 아니면 배출로 해서 나온 결과물, 즉 배출물이나 배기가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방금 전에 우리 carbon dioxide 봤잖아요. carbon emission이라고 하면 탄소 배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앞으로는 이 탄소 배출에도 뭐 세금을 물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때 많이 나오는 표현이 carbon emission, carbon footprint. 탄소 발자국, 이렇게도 이제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선생님, 여기는 없지만 자꾸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단어 하나만 이렇게 조각조각 보는 게 아니라, 단어들이 자꾸 모여서 어떻게 해요? 어떤 우리 문맥에서 중요한 표현들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신경 쓰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emission이란 단어, emit, emission. 이렇게 같이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문 볼게요. We must reduce. 우리는 줄여야만 합니다. The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여야만 합니다. 라고 해석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reuse, reuse. re는 가장 대표적으로 다시라는 의미를 만드는 접두사입니다. re는 back의 의미로 가지고 있지만, 다시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얘는 다시 사용하다라는 의미, 재사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reusable 끝에 able로 끝나면 얘는 할수 있는 할 만한 가능을 나타내는 접미사죠. 그죠? 그러니까 reusable이라고 하면 재사용이 가능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그 컵도 일회용 컵 말고 reusable cup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다회로 쓸수 있는 그런 컵들, 이런 물건들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일회용기는 이렇게 한번 쓰고 버리면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 쓰레기가 바로바로 또 처리가 되거나 혹은 분해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reuse, 다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why don't you reuse? 다시 사용하는 게 어때요? plastic bags. 플라스틱 백은 비닐봉투죠. 야, 비닐봉투 다시 사용하는 게 어때? To help the environment. 환경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비닐봉지 좀 다시 사용하는 게 어떠세요? 라고 해석되는 문장이 되겠고요. 실제로 이 Why don't you? 라는 표현 참 많이 나오죠.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이렇게 권유나 청유를 하는 표현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Why not? 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이죠. 자, 그 다음에
25번째 단어입니다. renewable.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re는 다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접두사예요.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할수 있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재생 가능한

혹은 연장 가능한이라는 뜻인데요. 얘가 어떻게 연장 가능한이라는 의미가 될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여권이나 엄마 아빠 신용카드는 이 기한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가 다시 renew, 갱신을 하게 되면 다시 사용이 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renewable이라고 하면 연장 가능한이란 뜻입니다. 어떤 기간이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더쓸수 있는 이란 뜻이니까 연장 가능한이라는 의미도 될수 있다. 이렇게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renew라는 동사, 방금 전 쌤이 얘기한 것처럼 다시 사용하다, 새롭게 하다, 갱신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renewal, a를 붙여서 명사 형태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survive, survival, 생존. arrive, 도착하다, arrival, 도착. 이렇게 해서 A를 붙여서 명사 형태를 만드는 명사형 전미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갱신이나 재개라는 의미가 되겠죠? renewable이라는 표현이 재생 가능한, 재생 가능한, 연장 가능한이란 뜻이니까 재생 가능한 에너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는 뭐가 있어? 다시 쓸수 있는 태양열, 수력, 풍력, 에너지.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에 담아두시면 지문에서 나오면 탁탁 연상이 되거든요. 예문 한번 볼게요. It is better to 뭐 하는 게더 나아요? To use 사용하는 게더 좋습니다. Renewable biofuel to protect our city. 우리의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재사용 가능한 biofuel 이게 바이오 연료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는 게 낫겠어요라고 해석되는 문장입니다. 자, 이제 26번째 단어 갑니다. Sustainable, sustainable. 드디어 나왔네요. 그죠? Sustainability. 명사 형태, 형용사 형태가 되겠습니다. 동사 형태 먼저 볼까요? sustain. 자, sus도요, 우리가 앞에서 sub이라는 표현, suburb의 sub, 아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sus도 아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래에서 떠받친다라는 의미입니다. 뭐가요? sustain이라는 동사가요. 아래에서 떠받친다는 게 뭐예요? 지탱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가 되겠고요. 지탱한다라는 건그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속시키다라는 동사의 의미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시면 지탱하다, 유지하다라는 의미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같이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ustainable이라고 하면 지속 가능한, 오랫동안 유지 가능한. maintainable. maintain도 여러분들 유지하다라는 동사잖아요. 거기서 같이 파생이 된 maintainable이라는 형용사가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 unsustainable. un을 붙여서 반대말을 만든다. 명사 형태 sustainability. 우리 지금 소제목으로 들어와 있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란 뜻이에요. The government, 정부는요, needs to promote. 뭐할 필요가 있어요? promote. 예, 얘는 홍보하다라는 뜻도 있고 장려하다라는 뜻, 촉진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자,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Sustainable development 참 많이 쓰입니다. 요 표현이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표시해 드렸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하고 우리 끝나는 발전 말고 앞으로 환경도 지구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 하죠라고 장려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문장이에요. 자, 그다음 27번째 struggle 이란 단어입니다. 투쟁하다 싸우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 얘는 fight와 비슷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struggle 이란 단어가 사실은 찾아보시면 고군분투하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애를 쓰는데 사실 그게 쉽게 잘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쟁하다 싸우다의 의미도 있지만 고군분투하다라는 의미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struggle to 얘는 to 부정사로 뒤에 동사 원형을 쓰게 되는 to 부정사입니다. 뭐뭐 하려고 애쓰다. 고군분투하다 이렇게 돼요. They had to. 그들은 해야만 했어요. Struggle for their rights.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투쟁해야만 했습니다. 라고 해석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28번째. Use up. 여러분들, up이 붙으면 완전히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use up 이러면 다 써버리다, 소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써버리다, 소진하다, 고갈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반대말은 절약하다의 save가 되거나 conserve라는 동사, 보존하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반대말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We have to try.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애써야만 해요. Not to, 못마지 않도록 애써야만 해요. Not to use up, 다 쓰지 않도록, 고갈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해요. Our natural resources, 우리의 천연자원을 다 쓰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완전히 다 써버리는 게 바로 use up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9번째 단어, give off. off라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딱 이렇게 발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이미지 생각하면서 외우면 돼요. give off, 밥. 주기는 주는데 바깥쪽으로 막 준대요. 얘가 무슨 뜻이냐? 네, 냄새나 빛, 열 따위를 방출하다, 발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가 요 표현 배운 것 같은데요? 그치.

방출하다라는 의미에서 emit이란 단어 배웠었죠. 그래서 image라는 단어랑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These new heaters, 이 새로운 히터들은요, give off, 방출해요, 뿜어내요. A lot of heat, 많은 열들을 발산합니다. 라고 해석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단어 가볼게요. 표현입니다. Take for granted. Take for granted. 무언가를 당연하게 여기다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목적어를 당연하게 여기다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되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Take for granted가 아니라 granted라고 해서 ed를 붙여야 되는 형태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예문 한번 볼게요. We should make sure.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뭘요? We don't take our freedom for granted. 자,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다. 라고 해석됐었죠.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해야 해요. 라는 그냥 should의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ake for granted 라는 표현까지 챙겨 두시고요. 자, 이거 뭘로? 네, 연습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daily practice 다 풀고 오셨나요? 네,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중요한 표현들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Landfill이란 단어가 쓰레기 매립지라는 뜻이었죠. Metropolis or Metropolis라는 단어는 주요 도시라는 뜻이었습니다. Carbon dioxide, CO2. 그렇지, 이산화탄소라는 단어가 됐고요. 그다음 fountain, 분수, water fountain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 표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2번 뭘 설명하고 있는 표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A place, 일단 장소네요. 근데 그 장소에서는 large amounts of garbage, 많은 쓰레기가 are buried.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묻혀져 있대요. 매장되어 있는 장소래요. 그곳이 어디예요? 그렇지, 쓰레기 매립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landfill, 그리고 쓰레기 매립지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A large, 크고 important city. 중요한 도시예요. 벌써 딱 연결되지 않아요? Metropolis. Often the capital of a country. 어떤 나라의 자주 도시의 그 중에서도 capital, 수도가 되는 그 도시, 주요 도시가 바로 Metropolis, 그리고 주요 도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4번 볼게요. A gas. 기체래요? 기체 하나밖에 없는데, 그죠? 근데 기체는 기체인데, is produced, 만들어지는 기체래요. When people or animal breathe out. 사람들이나 아니면 동물들이 breathe out. 숨을 내쉴 때 만들어지는 기체. 우리가 호흡할 때 들이마시는 거, 산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내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얘는 이산화탄소, carbon dioxide, 그리고 이산화탄소.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 파트 단어의 관계 한번 확인해 볼게요. District zone, 전부 다 구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live, 살다, reside, 살다, 거주하다, dwell 이라는 단어가 비슷한 표현이었습니다. Rubbish, trash, 역시 비슷한 표현입니다. Flat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평평한이란 뜻도 있고 뭐 이렇게 납작한이란 뜻도 있지만 영국에서는 apartment의 뜻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의미의 apartment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Urban ruler 반대 표현이 되겠죠? 도시의 시골에라는 뜻이에요. Compact 얘는 compact 소형의라는 뜻이니까 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형이 아닌 큰 spacious 널찍한이라는 단어에 spacious라는 단어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 파트 각각 연결해서 적절한 맥락의 단어를 한번 빈칸에 넣고 한번 완성해 볼게요. Crosswalk 뭐였지? 횡단보도. Pedestrian 보행자. 그리고 landmark 주요 지형지물. 그리고 smog 우리말로 smog 아니면 연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였어요. This tower 이 타워는요 is famous 유명한 무엇입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뭘까요? 유명한 지형지물 landmark라는 표현을 넣으시면 되겠죠. 2번 drivers 운전자들은요 must always watch out 늘 조심해야 돼요. 누구를 조심해야 되지? 운전하면서 보행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pedestrians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문제로 완성했으니까 끝이 아닐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 예문으로 마지막 완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또더 재밌는 단어로 만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의 만점왕 도우미 정소연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22강이에요. 국어의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인데요. 오늘 국어 5단원 제목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말과 글로 전하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 5단원에서는요. 생각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나 봐요. 그런데 말로도 전하고 글로도 전하는 거죠. 말로 전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 발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아마 친구들 중에 이 발표하는 게 굉장히 두려운 친구들 굉장히 많죠. 사실 선생님도 부끄러움이 워낙 많아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거나 막 친구들 앞에서 수업하거나 이럴 때도 떨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단원이 선생님에게도 되게 의미가 있는 단원일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글로 생각을 전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 독서 감상문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독서 감상문이란 뭐예요? 맞아요. 책을 읽고 나의 생각이나 느낀 점을 정리한 글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독서 감상문도 생각보다 잘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선생님이랑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지문부터 같이 출발해 볼게요. 네, 제일 첫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지금 보니까요, 어떤 친구가 발표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어떤 내용을 발표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발표하기 무서워요를 읽었습니다. 아, 이 친구가요, 어떤 이야기를 읽었나 봐요. 제목이 이거고요. 저도 알프레드처럼 발표하기가 무섭고 떨린 적이 많았습니다. 선생님이랑 비슷하네요. 하지만 알프레드는 발표를 잘 준비해서 대왕고래에 대해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알프레드라는 친구가 발표를 잘 하게 됐나 봐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도 알프레드처럼 발표 준비를 잘해서 친구들 앞에서 떨지 않고 발표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 이 글은 뭐예요? 맞아요. 어떤 친구가 발표하기 무서워요 라는 책을 읽고 간단하게 그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됐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책에 대해서 소개해줘 볼래? 라고 하면 이렇게 발표하면 정말 훌륭하다고 막 박수 받겠죠. 그쵸?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번이에요. 글쓴이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자, 이 글, 글쓴이 누구예요? 이 책, 이 이야기를 읽은 사람이잖아요. 이 발표의 내용을 준비한 친구, 어떤 고민을 갖고 있었죠? 맞아요. 나 발표가 너무 어려워. 발표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했어요. 그게 고민이에요. 관련된 내용 어디 있어요? 1번에 있네요. 발표를 잘하고 싶은 것.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고 체크할게요. 나머지는 어때요? 알프레드를 도와주고 싶어요? 알프레드라는 이야기 속 주인공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말 없었고요. 또 대왕고래에 대해 잘 알고 싶다는 말도 없었어요. 다음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싶다거나 관련된 책을 많이 읽고 싶다 이런 말도 없었죠. 선생님이 항상 뭐라 그랬냐면 국어는 문제의 답을 글 속에서 찾는다라는 게 기본이라고 했죠. 정답 1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2번이에요.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빈칸에 알맞은 말을 이 글에서 찾아 써보세요라고 했습니다. 네. 친구들 앞에서 떨지 않고 발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하는 것이 중요할까? 잘하는 것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정답은 무엇일까? 발표를 잘하려면 맞아요. 미리 이것 해야죠. 준비를 해야 되겠죠. 발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적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준비라고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앞에 발표라는 말을 붙여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 준비 또는 준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3번 볼게요. 책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찾아 발표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상 깊은 부분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맞아요. 내 기억에 잘 남는 부분, 잘 남는 장면, 특별히 재미있었거나 또는 흥미로웠거나 아니면 슬펐거나 감동적이었거나 이런 장면 있죠. 나 그게 특히 기억에 남아라는 장면을 우리 인상 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1번입니다. 책에서 차례나 순서를 쓴 앞부분이라고 했어요. 이거 뭐예요? 책의 그 제일 앞쪽에 가보면 목차라고 해서 1, 2, 3, 4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제목들을 쭉 나열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보고 인상 깊다고 느끼는 친구가 있을까요? 아니죠. 이건요,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소개해주는 부분이지 인상 깊은 부분으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할게요. 됐나요? 그 다음 2번. 인물의 마음이 잘 드러난 장면. 인물의 마음. 여기에서 나는 이 인물이랑 하나가 된것 같았어. 이 인물이 너무 나와 비슷하게 느껴졌어. 아니면 너무 잘 이해가 됐어. 이런 장면이 있다면 기억에 남겠죠. 그 다음, 나의 경험과 비슷해서 공감할 수 있는 장면. 나도 이런 적 있었는데. 맞아. 이랬을 때 이런 기분이 들었지. 특히 기억에 남을 수 있겠죠. 그 다음 4번, 인물의 말이나 행동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장면. 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겠구나. 나도 이렇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 있다면 그것도 나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겠죠. 이 모든 것이 다 인상 깊은 부분인데 1번은 해당되지 않겠다. 답이 됐나요? 자, 그 다음 2번에는 발표하기 무서워요라는 이야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이야기의 제목이죠. 발표하기 무서워요. 자, 발표하기 무서운 사람 손 들어볼게요. 맞아요. 선생님도 여기 하나 추가요. 발표하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특히 다른 사람 앞에 서거나 아니면 목소리를 낸다는 것조차도 굉장히 떨리고 막 무섭고 땀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알프레드라는 친구가 그런 친구래요. 이 친구의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프레드는 안절부절 못했어요. 뭔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걱정되나 봐요. 일이 빨리 되든 늦게 되든 언제나 긴장되고 걱정되어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길을 걸어갈 때도 혹시 넘어질까 봐 조마조마했고 춤을 추거나 전화통화를 할 때도 긴장되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와, 진짜 걱정이 많은 친구구나, 그쵸? 낯선 사람이 길을 물을 때면 혹시 내가 길을 잘못 가르쳐 줄까봐 걱정되기도 했어요. 버스를 혼자 탈 때도 겁이 나서 어쩔 줄 몰랐죠. 알프레드는 신호등에 빨간 불과 두꺼운 담요, 폭죽도 무서워했어요. 와, 이쯤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서워하는 것 같은 친구예요. 그렇죠? 목이 꽉 조여오는 스웨터를 입을 때도 걱정했죠. 알프레드는 특히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발표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더 무서워했어요. 와, 제일 무서워.

발표하는 게 뭐예요?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래요. 그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었어요. 다행히도 알프레드는 앞머리가 꽤 길어요. 그래서 긴장되거나 겁에 질릴 때면 긴 앞머리 뒤로 숨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알프레드는 꽤 자주 앞머리 뒤에 숨었어요. 긴 앞머리 뒤에 꼭꼭 숨어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맞아요. 이런 친구들 우리 학교에도 있어요. 이렇게 앞머리를 길게 늘어뜨려서 눈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숨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선생님이 교탁 앞에 서서 아이들을 보며 웃었어요. 여러분에게 종이 한 장씩 나누어 줄 거예요. 그 종이에는 동물 이름 하나가 적혀 있답니다. 자기가 받은 종이에 적힌 동물을 주제로 글짓기를 한 뒤에 한 사람씩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할 거예요. 발표를 한대요. 글짓기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오세요. 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네요. 아이고, 알프레드 걱정이 태산이겠어요. 역시. 알프레드의 심장은 쿵쾅, 쿵쾅, 세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앞머리를 내려보았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발표하는 것은 길에서 넘어지거나 남들 앞에서 춤을 추거나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긴장되는 일이거든요. 이 친구 이제 이거 걱정돼가지고 잠도 안 오고 막 계속 이 생각만 할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도 그런 적 있다고요? 맞아요. 사실 선생님도 그런 적 많아요. 그럼 관련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4번입니다. 알프레드의 성격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알프레드의 성격 어때요? 걱정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뭐만 하면 긴장되고 떨리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런, 맞아요.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찾아볼게요. 1번, 걱정이 많다. 맞죠? 그 다음, 장난을 잘 친다. 이런 말은 없었고요. 3번, 긴장을 잘한다. 맞죠? 동그라미. 4번, 숙제를 꼼꼼히 한다. 이런 말 없었고요. 5번, 낯선 사람을 잘 도와준다. 도와주고 싶어도 걱정돼서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1번과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볼게요. 알프레드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다음 장면에 어울리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어떤 장면이냐면, 선생님이 동물 이름이 적힌 종이를 나누어 주셨어요. 이름이 적힌 종이를 탁 나누어 주셨을 때 나는 어떤 질문을 할수 있을까요? 맞아요. 알프레드, 이 이름이 적힌 종이 쪽지를 받았을 때 도대체 너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질문. 예를 들면, 동물 이름을 봤을 때 마음이 어땠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이 이야기에서 알프레드라는 친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순간 너의 마음은 어땠니?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질문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장면과 그리고 알프레드와 관련된 질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6번으로 가볼게요. 기억의 뜻으로 알맞은 것. 기억이 뭐냐면 발표예요, 발표. 발표. 1번부터 살펴볼게요.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 이건 뭘까요? 발표예요? 아니지. 발표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나의 생각이나 나의 무언가를 이렇게 드러내어서 말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헤아리고 판단한다? 이건 아니겠죠? 땡. 사실 이건요. 생각이라는 낱말의 뜻풀이에요. 그 다음 2번. 어떤 사실이나 결과, 작품 따위를 세상에 널리 드러내어 알린다. 자, 이게 발표에 맞는 표현입니다. 발표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요. 뭔가 어떤 시험 결과나 무언가를 세상에 발표합니다. 라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널리 드러내어 알린다라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3번은요. 사물의 내용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본다. 뭐예요? 살펴보거나 찾아보는 거. 조사라는 뜻의 내용입니다. 됐나요? 그다음 넘어가 볼게요.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길을 물어오는 사람에게 길을 잘못 가르쳐 주거나 혼자 버스를 타는 일보다도 더 두려운 일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훨씬 긴장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선생님은 알프레드의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을 내려놓았어요. 이 종이가 그 종인가 봐요. 알프레드는 종이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펼쳐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아이고. 펼쳐보지도 못했나 봐요. 어떡해요? 알프레드는 종이를 꼬깃꼬깃 접어서, 이렇게 접어서 책가방 속에 쑥 집어 넣어버렸어요. 종이에 대해선 잊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왜? 이 종이를 펼치면 나는 그곳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되니까요.

그냥 이걸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알프레드는 그날 하루 종일 가슴이 울렁거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금요일이 되면 알프레드는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발표를 해야만 했어요. 금요일이 되려면 아직 닷새나 남아 있었지만 그날은 왠지 눈 깜짝할 새에 울 것 같았어요. 아, 눈물이 나기 시작했나 봐요. 알프레드는 집으로 가는 길에도 금요일에 발표할 생각만 했어요. 저녁에도 금요일에 있을 일만 생각했어요. 하루 종일 이제 이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잘 시간이 되었어요. 알프레드는 침대 위에 앉아 앞머리를 내렸어요. 이대로 영원히 침대 위에 앉아있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영원한 시간이란 건 엄청 긴 시간이 아닐까? 곧 앞머리를 내린 알프레드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했어요. 알프레드는 앞머리를 옆으로 넘기고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이렇게. 바닥에 팽개쳐준 둔 책가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책가방 속에는 선생님이 주신 종이 쪽지가 들어있었죠. 종이 쪽지에는 금요일에 발표할 주제인 동물의 이름이 적혀 있을 거예요. 알프레드는 종이에 어떤 동물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본 뒤에 침대 위에 영원히 앉아 있어도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알프레드가 이 종이 쪽지를 열어볼 용기를 냈나 봐요. 자, 일단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고 넘어갈게요. 7번입니다. 알프레드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맞아요. 발표하는 거라 그랬죠. 정답 몇 번인가요? 5번입니다.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발표하는 것. 그래서 5번이라고 표시하고 이건 쉽게 넘어갈게요. 8번입니다. 알프레드의 책가방 속에 들어있는 것을 네 글자로 써보세요. 지금 알프레드가 책가방 속에 막 꼬깃꼬깃 접어서 넣어놓은 게 있어요. 보지 못해. 용기가 없어 보지 못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맞아요. 선생님께서 주신 종이 쪽지입니다. 종이 쪽지. 이 종이 쪽지에 뭐가 적혀 있다고요? 그렇죠. 이 알프레드가 발표할 동물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또 이제 걱정이 시작될 것 같으니까 볼 용기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 9번 갑니다. 이 글의 내용을 순서대로 번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알프레드는 하루 종일 가슴이 울렁거렸어요. 왜? 걱정이 되니까요. 왜? 발표해야 되니까요. 2번, 알프레드는 종이에 적힌 내용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용기가 나지 않죠. 이 종이를 펴보는 즉시 나는 이제 발표를 해야 된다는 걱정에 막 사로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용기가 나지 않아서 종이를 펴볼 생각을 못했고 그래서 하루 종일 종이도 못 펴고는 걱정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먼저고 이게 그 다음이겠네요. 3번, 알프레드는 종이에 적힌 동물의 이름을 한 번쯤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때요? 하루 종일 계속 걱정만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종이라도 한번 열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따져보자면 제일 처음은 이렇게 용기가 나지 않았어. 그 다음 그래서 가슴이 울렁거렸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계속 고민하다가 이름은 한번 볼까?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쭉 가볼게요. 알프레드는 책가방 속에서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구겨진 종이를 펴니 거기엔 디링 대왕고래라고 적혀 있었어요. 종이 아래쪽에는 선생님이 직접 그린 대왕고래 그림도 보였죠. 대왕고래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알프레드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에? 대왕고래? 알프레드는 대왕고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알프레드는 대왕고래가 몸이 푸른색이라는 것과 그리고 바다에 산다는 것 말고는 아는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두 가지는 알고 있네요. 알프레드는 대왕고래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엄마와 아빠는 알프레드처럼 영원히 침대 위에 앉아있진 않을 테니 지금 얼른 물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금요일엔 무슨 일이 있어도 대왕고래에 대해 발표를 해야 될 테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멋진 것 같아요. 알프레드는 먼저 아빠에게 가서 물어보았어요. 제일 먼저 용기를 낸 게 아빠에게 질문하는 거군요. 아빠, 혹시 대왕고래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면 가르쳐주세요.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아빠가 알프레드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그건 말이지. 아, 굉장히 큰 고래란다. 엄청난 걸 알려주셨군요. 알프레드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굉장히 크면 도대체 얼마나 큰 걸까? 알프레드는 이번엔 엄마에게 갔어요. 엄마, 엄마, 대왕고래는 어떤 고래예요? 대왕고래는 서로에게 노래를 불러준단다. 우와!

고래의 노래 들어본 적 있어요? 선생님도 들어봤는데 진짜 신비로워요. 한번 꼭 들어보세요. 노래를 불러준다고? 대왕고래는 물속에서 사는데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지? 노래를 부르려면 입을 벌려야 할 텐데. 알프레드가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주 재밌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10번입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종이에 적혀 있었던 낱말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우리 발표할 주제. 동물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바로 대왕고래라고 적혀 있었어요. 대왕고래. 이렇게 답 찾았고요. 11번입니다. 알프레드가 대왕고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었어요? 어떻게 했죠? 제일 먼저 짠! 아빠에게 달려갔죠. 아빠, 대왕고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 다음은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엄마에게 달려갔죠. 엄마께도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 부모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관련된 정답은요? 맞아요. 여기 5번에 있네요. 부모님께 질문해서 정보 얻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정답 표시해 주시고요. 여러분, 나머지는 답이 아니라는 거 쉽게 알수 있겠죠? 그 다음 12번입니다. 알프레드의 부모님이 대왕고래에 대해 알고 있는 점을 알맞게 선으로 이어보세요. 자, 아빠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대왕고래는 말이야? 뭐라고요? 굉장히 큰 고래야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짠!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네요. 가. 그 다음 엄마께서는요, 뭐라 그러셨죠? 오, 대왕고래는 서로에게 노래를 불러준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짠! 이렇게 이어주면 너무너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 내용으로 갑니다. 알프레드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 침대 위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곰곰이 생각에 잠겨있던 알프레드는 곧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어요. 오, 이렇게 메모를 했나 봐요. 첫째, 대왕고래는 푸른색이고, 둘째, 대왕고래는 바다에서 살고, 셋째, 아빠 말씀에 따르면 대왕고래는 몸이 아주 크고, 넷째, 엄마 말씀에 따르면 대왕고래는 서로에게 노래를 불러준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숙제할 때 이렇게 메모하면 훨씬 더 쉽게 할수 있죠. 알프레드는 적어놓은 것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될것 같았어요. 아, 뭔가 더 적어야만 하지 않을까? 알프레드는 다시 거실로 나갔어요. 아빠가 인터넷에서 대왕고래를 찾아주었어요. 아, 이번에는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나 봐요. 대왕고래는 물속에서 살지만 물고기가 아니라고도 하고, 어? 물고기가 아니라고요? 뭐예요? 포유류래요. 포유류라는 건 뭐예요? 젖을 먹여서 새끼를 키우는 동물을 이야기하거든요. 물고기가 아니라 포유류구나. 그리고 숨을 쉬기 위해서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한다고도 했어요. 라고 합니다. 이게 포유류의 특징인가 봐요. 왜? 포유류이기 때문에 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 이런 특징도 있구나. 우리 친구들도 잘 배웠나요?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으로 질문 답해 보겠습니다. 13번 대왕고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해 보세요. 1번 대왕고래는 빨간색? 아니죠. 파란색? 2번 대왕고래는 바다에 삽니다. 맞아요. 바다에서 산다의 동그라미. 3번, 대왕고래는 몸이 작은 편? 아니죠. 크다니까요. 이름만 봐도 알수 있잖아요. 엄청나게 커요. 얼마나 큰지 좀 이따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14번입니다. 기역에서 디귿까지 중에서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이 무엇인지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일단 아래쪽으로 가볼게요. 종이배가 괄호 위에 떠 있었어요. 자, 종이배가 여기 위에 떠 있다. 그러면 종이배는 어디 떠 있어요? 보통 물 위에 떠 있잖아요. 그럼 물을 찾으면 되는데 물은 없네. 그럼 비슷한 거 찾아볼까요? 거실 위에 떠 있진 않겠죠. 땡. 인터넷 위에 떠 있지도 않겠죠. 땡. 그다음 디귿 뭐예요? 수면이라고 했습니다. 수면이라는 건요, 물 숫자에 그 겉에 있는 면자를 써서 물의 겉면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물의 겉면 위에 떠 있다라는 게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 줄게요. 그 다음 15번입니다. 대왕고래는 물고기와 포유류 중에서 무엇에 속한다고요? 맞아요. 포유류에 속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특징을 이 글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포유류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명되어 있었죠. 그 부분을 그대로 답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답은 짜잔!
숨을 쉬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서요, 바닷가 같은 데 가보면, 막 고래를 보러 간다고 저기 바다 깊은, 멀리 나가가지고, 고래가 바깥에 숨을 쉬기 위해서 올라오는 그런 장면을 구경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도 딱한번본적 있어요. 진짜 신기해요, 우리 친구들. 한번 나중에 인터넷 같은 데서 검색해 보세요. 그 다음으로 가봅니다. 알프레드는 대왕고래의 혀가 코끼리만큼이나 무겁다는 것도, 아니 세상에. 얼마나 크길래 혀가 코끼리만큼의 무게래요. 우와, 생각해 봐요. 혀가 이렇게 무겁다고? 그리고 대왕고래의 심장은요, 작은 자동차 한 대만큼이나 크대요. 심장이 자동차만 하대요. 얼마나 큰 거예요? 진짜 엄청나게 큰가 봐요.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알수 있었어요. 가끔 대왕고래는 혼자 아주 아주 멀리 헤엄쳐갈 때도 있다고 했어요. 아니, 헤엄을 혼자서 멀리까지 간대요. 신기하다. 우리는 보통 멀리 갈 때는 누구랑 같이 가고 싶어 하는데, 대왕고래는 혼자 가나 봐요. 알프레드는 대왕고래가 참 용감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혼자서 멀리 내가 모르는 곳까지 간다는 건 용감한 일이죠. 문득 대왕고래도 가끔 긴장되거나 무서워질 때가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알프레드는 날마다 대왕고래에 대해 조금씩 조금씩 찾아보았어요. 날마다 대왕고래에 대해 열심히 알아보던 알프레드는 긴장된 것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아, 이제 대왕고래에 대해서 막 궁금증과 호기심이 올라오기 시작했나 봐요. 알프레드는 밤마다 잠들기 전에 대왕고래가 물속에서 부르는 노랫소리를 들었어요. 그것도 인터넷에서 찾아낸 것이었죠. 우리 친구들도 들어보라니까요. 선생님도 어젯밤에 이 글을 읽다가, 이 소리가 어떤 소리였더라 하면서 다시 들었는데, 진짜 신기한 소리였어요. 꼭 들어봐요. 자,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으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6번 볼게요. 기억에 대한 알프레드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기억. 가끔 대왕고래는 혼자 아주 아주 멀리 헤엄쳐갈 때도 있다고 했어요. 이런 내용을 보고 알프레드는 어떻게 생각했나요? 바로 그 뒷문장에 이어지죠. 알프레드는 대왕고래가 참 용감하다고 생각했어요. 짜잔, 여기에 힌트가 그대로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래요, 3번. 대왕고래는 참 용감하다. 이렇게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17번 문제 같이 볼게요. 이 글을 읽고 알프레드가 대왕고래에 대해 조사하면서 새롭게 안 점을 두 가지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조사하면서 새롭게 안 점이라고 하는 건 일단 그 전에 아빠, 엄마께 물어봤을 때뭐 그런 내용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뒤에 인터넷을 통해 조사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뭐였죠? 알프레드가 대왕고래 크기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었어요. 크기, 혀가 어떻다고요? 혀가 엄청나게 무겁다 그랬고요. 그리고 그 심장의 크기가 또 엄청 크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 얼른 빨리 찾아보세요. 지금, 자, 3초. 하나, 둘, 셋, 찾았나요? 자, 그 정답을 여기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거죠. 대왕고래의 혀가 코끼리만큼이나 무겁다라는 정보가 있었고요. 또 하나 찾았나요? 읽어볼게요. 뭐예요? 맞아요. 대왕고래의 심장이 작은 자동차 한 대만큼 크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정도의 크기와 무게를 지니고 있는 대왕고래가 도대체 얼마나 클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그 크기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크지? 친구들, 되게 신기할걸요? 그 다음 18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알프레드가 긴장된 것을 잊을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막 이것저것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긴장된 것을 잊을 수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발표를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대왕고래에 대해서 점점 많은 것들을 알아가다 보니까 긴장된 것을 잊을 수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1번부터 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대왕고래처럼 용감해지고 싶어서 긴장된 것을 잊었다. 아니죠. 2번, 대왕고래를 생각하면서 밤에 잠을 잘 자서, 잠을 잘 자서라는 말 없었어요. 3번, 날마다 대왕고래에 대해 열심히 알아봐서, 그렇죠. 열심히 알아봤다는 건 내가 발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긴장감이 쭈루루룩 줄어든 거죠. 우리 친구들도 발표하는 게 너무 어렵거나 힘들면요. 일단 준비를 한번

0: 한번 해보세요. 준비를 이만큼 했을 때랑 이만큼 했을 때랑요, 여러분들의 그 자신감이 훨씬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3번이 맞는 말이고 4번도 볼게. 밤마다 잠들기 전에 긴장하지 않는 연습을 해서 아니고요. 물속에서 친구들을 부르는 소리를 들어서도 아닙니다. 정답은 짜잔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오늘의 잠깐 퀴즈 확인해 볼게요. 무조건 큰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적어주세요.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알프레드라는 친구와 함께 발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친구들 이야기니까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재밌게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선생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모두 모두 안녕.
1: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2: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임 NSM이 왔어요. 의논하며 토의해요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모든 토의는 불협화음이라는 글을 읽으면서 뭔가 토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봤었습니다. 여러분도 학급에서 회의, 토의를 한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요. 아, 우리 반은 그렇게 회의 안 했는데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진짜 우리 반에서 진짜 있었던 일 같다, 겪어본 적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 45번부터 60번까지 문제 풀면서 계속 우리 모둠 토의는 불협화음 이어서 볼 텐데요. 그 전에 퀴즈 잘 풀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토의를 할 때는 가장 먼저 의견을 마련한다. 정답은 X였습니다. 의견을 마련해야지 그 다음에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죠. 무엇에 대한 의견을 마련할 건데 토의 주제를 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그런 절차였습니다. 따라서 답은 X예요. 자, 그럼 오늘의 공부도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27쪽이고요. 의견 나누기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과정은 가장 처음에 뭐예요? 토의 주제를 정하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토의해 봅시다. 그럼 각자 의견을 마련합시다. 의견이나 근거를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고 이제 드디어 그 마련한 의견, 근거들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자, 그 절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친구 1, 사회를 보는 친구였죠? 그럼 자신이 생각한 의견을 말해 봅시다 하면서 손을 든 친구 3을 가리켰어요. 가르친다 아니에요. 가리킨다. 여러분, 손으로 하는 건. 가르치는 건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하고 있는 거고요. 가리킨다. 친구 3. 저는 친구를 배려하는 말하기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무엇이 중요하대요? 친구를 배려하는 말하기 태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근거 나오겠죠. 친구에게 함부로 말하면 친구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친구 사이에도 예의를 지켜 말하고 친구가 하는 말을 잘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의를 지켜서 말하고 그리고 친구가 하는 말을 잘 들어줘야 한다. 이것이 뭐예요? 친구를 배려.

하는 말하기 태도. 이것은 평상시에 꼭 지켜야 할 것이기도 하죠. 예의를 지키고 항상 어른들한테만 예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친구 사이에도 예의를 지켜야 하고요. 말을 잘 들어줘야지 안 그러면 마음을 다친답니다.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든 친구 사를 가리킨다. 친구 사 지난 시간에 토의 주제가 뭐였죠? 필통 만지면서 막 집중을 안 했던 그런 친구인데요. 이번에는 집중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친구 4. 말하는 태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중요하지 않아요? 친구 1.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의견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근거를 한번 들어보자 했는데 웃으면서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국어에 그냥이라는 건 없습니다. 뭔가 생각을 하든 아니면 주장하는 글을 쓰든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라는 것은 뭔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친구 3. 의견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같이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굉장히 인내심이 있네요. 그렇죠? 친구 4가 토의 주제도 몰랐었고 뭐 그냥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말하는 태도는 하는데도 끝까지 존댓말을 하면서 의견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같이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 1이 손을 들고 뭔가를 말하려고 하네요. 사회를 보는 친구도 학급의 구성원이니까 의견을 낼수 있죠. 제 의견을 말할게요. 저는 친구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힘이 되어주는 것이 친구를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힘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내네요. 예를 들어, 진심으로 위로하는 말을 건네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힘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본인의 의견을 말하고 또 발언권을 주는 역할도 해야죠. 사회자니까. 손을 든 친구 1을 가리킨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는 장난삼아 친구를 툭툭 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끔 그런 행동에 기분이 상하고 불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그냥 툭툭 치면서 난 장난이야 라고 하지만 당하는 사람은 장난으로 느끼지 않을 수도 있죠. 이런 툭툭 치는 행동하지 않는 것, 이것이 친구를 배려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저는 친한 친구랑 학교 주변 맛집을 찾아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야. 주제랑 관련 없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지만 또 친구 사예요. 전 친한 친구랑 학교 주변 맛집을 찾아다니는 거, 이유도 얘기 안 했습니다. 친구 1, 맛집을 찾아가는 것이 토의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또 한번 참으면서 말하는 게 느껴지는데요.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근거를 말해주겠니? 하니까 친구 3이 얘기합니다. 짜증스러운 말투로 드디어 폭발했나요? 맛집을 찾아가다니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내 말은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라고 하면서 지금 모둠 토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야 우리가 제목이 이해가 되죠. 우리 모둠 토의는 불협화음이라는 것이 뭔가 둘 이상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그것이 조화롭지 못하고 뭔가 바람직하게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관련 없는 것을 얘기한다고 해서 또 짜증스러운 말투로 얘기하는 것도 좋은 태도는 아니긴 하죠. 네, 여기까지 보고 문제 풀어볼게요. 45번. 친구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에 대한 친구 3의 의견으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친구 3의 의견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의견을 말해보자고 했을 때, 친구를 배려하는 말하기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면서, 왜냐하면 뒤에 근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얘기했었죠. 그러면 친구 3의 의견 뭐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떤 태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대로 찾아볼 수 있네요. 친구를 배려하는 말하기 태도니까, 배려하는 말하기 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46번. 친구 4가 기억을 말할 때 부족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사실 부족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긴 했는데, 자, 기억에서 부족한 점 찾아봅시다. 웃으며, 뭐 장난식으로 참여하는 것 같기도 하고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의견을 낼 때는 그에 따른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친구들도 아, 맞아요. 동의합니다. 좋은 생각이네요라고 할 텐데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죠?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다.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너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말하였다.

친구의 의견에 예의를 지키지 않고 말하였다.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 뭐예요? 그렇죠. 5번에 있죠. 뒷받침하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라는 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친구 사는 의견 존중하지 않아요라고 뭐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기억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5번에 있죠. 뭐 목소리가 어떤지는 우리 알수 없었고요. 말을 가로챘는지 예의를 지키지 않고 말하였는지는 기억을 통해서는 알수 없으니까 5번이 정답이에요. 47번입니다. 친구 이가 니은과 같이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니은 여기 밑줄이 쳐 있는데요. 좋은 생각이에요 라고 공감을 먼저 하고, 저는 장난 삼아 친구를 툭툭 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는 뭐예요? 의견이죠, 의견. 그럼 그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뒷부분을 보니까 나오고 있어요. 왜 그것이 하지 않아야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느냐. 가끔 그런 행동에 기분이 상하고 불편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경험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 까닭이 선생님 방금 괄호 친 부분이 되겠죠.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돼요. 기분이 상하고 불편할 때가 있어서. 장난 삼아서 툭툭 치는 거 누군가는 기분 나쁘고 불편할 수도 있죠. 48번 문제입니다. 친구 4의 디귿과 같은 의견에 대한 친구 3의 생각으로 알맞은 것. 자, 친구 4의 디귿. 이 의견에 대한 친구 3의 생각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친한 친구랑 학교 주변 맛집을 찾아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짜증스러운 말투로 맛집을 찾아가다니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내 말은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라고 했었죠. 그러면 왜 이렇게 짜증스럽게 뜬금없다라고 했는지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맛집을 찾아가는 것은 친구를 존중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라고 했잖아요. 친구와 함께하는 활동은 모두 친구를 존중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아, 존중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뜬금없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3번까지 읽어보면 맛집을 찾아가는 것은 친구를 존중하는 방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래서 뜬금없다라고 하는 거죠. 갑작스럽게 엉뚱한 말을 하니 이런 의미잖아요. 우리가 지금 친구를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친구랑 학교 주변 맛집을 가는 것은 이 방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잖아요. 그것이 친구 3의 생각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의견을 이제 나눈 다음에 의견을 하나로 모아보는 거예요. 결정을 해야 하니까요. 친구 1.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모아봅시다. 친구를 배려하며 말하기. 친구가 힘들어할 때 도와주기. 친구를 툭툭 치지 않기. 친한 친구와 맛집 찾아가기입니다. 아, 좀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의견을 냈으니까 나온 의견으로 포함해서 모아봅시다. 정리할 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지금 네 가지 의견이 나왔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그런데 손을 든 친구 3을 가리키면서 말할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친한 친구와 맛집 찾아가기는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주제랑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용기 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저 주제랑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의견을 모을 때 이것은 좀 빼야 하지 않을까요? 빼고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것 중에서 의견을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면서 점점점 한건 뭐예요? 말이 아직 끝나고 말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친구 4 참지 않았습니다. 왜? 본인이 낸 의견에 뭔가 비판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가로채면서 말을 한 거예요. 친구와 맛집에 가서 더 친해지면 존중하게 된다니까요? 라고 하고 있어요. 여전히 왜 그런지 이유는 없습니다. 친구 1, 굉장히 난처하겠죠. 의견 모으기가 쉽지 않네요. 일단 활동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우리 모든 의견을 결정해 봅시다. 지금 이제 의견 결정하기 단계로 온 거예요. 자, 손을 든 친구 1을 가리켰어요. 말하겠죠? 저도 친한 친구와 맛집 찾아가기는 친구를 존중하는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꼭더 친해져야만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타당하죠? 툭툭 치는 장난도 사실 친한 친구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친해져야 존중할 수 있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따라서 맛집 찾아가기는 의견을 모으는데 포함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죠? 친구 사, 말을 끊으며 또 친구 사야? 제 생각

서 나온 의견이잖아요, 여러분. 나온 의견이 맞기는 해요. 저 친구가 힘들어할 때 도와주기도 있었고요. 친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기 있었나요? 아, 이 내용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에요. 50번입니다. 친구 3이 친구 4의 의견을 다시 생각해 보자고 한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어요. 친구 4의 의견을 다시 생각해 보자고 한그 까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봅시다.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말했죠. 그 이유 뒤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주제랑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주제와 관련이 없어서 또는 주제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주면 맞습니다. 51번이에요. 토의 의견이 결정되지 않았던 까닭을 찾아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의견이 결과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결정되지 못한 채로 토의 시간이 끝나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생각만 우겨서 친구들의 의견이 너무 많아서 친구들의 의견이 모두 같아서 일단 3번은 아닌 거 알겠죠? 모두 같지 않았으니까. 그럼 1번과 2번 중에 뭘까요? 자기 생각만 우겨서 친구들의 의견이 너무 많아서. 저 자기 생각만 우겨서였죠. 이렇게 자기 생각만 우기면 어떡합니까? 라는 말도 있었고요. 의견이 막 너무 많지는 않았어요. 네 가지가 나왔었는데 그 정도면 너무 많아서 고를 수가 없다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도 학급에서 토의를 해봤겠지만 네 가지면 적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생각만 우겨서 결정되지 못했죠. 시간 안에. 52번 서술형 문제인데요. 친구 4가 협력하며 토의하기에서 부족했던 태도를 두 가지 이상 쓰시오. 두 가지 이상 많이도 쓸수 있을 것 같죠? 친구 4가 토의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이렇게 모아보니까 무슨 주제로 토의한다고 했지? 자, 무슨 주제로 토의한다고 했죠? 말은 존댓말은 하기는 했어요. 토의 주제를 몰랐고요. 그리고 저는 친한 친구랑 학교 주변 맛집을 찾아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면서 이유, 근거도 없었습니다. 친구와 맛집에 가서 더 친해지면 존중하게 된다니까요. 이유도 되지 않은 채 친구가 자신의 의견에 어떤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말을 끊으면서 제 생각을 존중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 이 모든 말을 보고서 부족했던 태도를 두 가지 이상 적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주제와 관련이 있는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죠. 학교 주변 맛집을 찾아가자. 이런 거니까. 상대방의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아, 존중하게 된다니까요. 내 말이 맞다니까. 이렇게 우기고 있지요. 그리고 바른 태도로 토의하지 못했다. 토의 주제 제대로 듣지도 않고 말을 끊으면서 얘기했고 이런 것들이 바른 태도로 토의하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이상이니까 두 가지나 세 가지나 네 가지 적으면 여러분 정답이에요. 친구 4의 행동에 대해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떤, 그림이 하나 나오죠.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고 협력하면서 토의하는 방법, 우리 계속해서 배워볼 텐데요. 자, 이 자료는 공익 광고입니다. 공익 광고, 여러분. 공익 광고. 자, 공익 광고라는 것은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사회의 변화를 우리가 일으키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공동체의 발전을 돕는 어떤 사회. 근데 그것을 반으로 나눈 거예요. 사실 왼쪽에는 여가 시간에 해당하는 그런 그림이죠. 농구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것을 반으로 나누어서 연탄 봉사를 하네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 뭘알수 있어요? 여가 시간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자. 그런 것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공익 광고입니다. 자, 그럼 문제 볼게요. 공익 광고의 목적. 이런 광고는 왜 하는 걸까요? 라는 것이죠. 행사의 목적과 정보를 알리려고 어떤 행사에 대한 설명 아니었어요. 뭔가 정보를 알려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를 많이 판매하려고 뭔가를 팔아서 돈을 얻기 위한 건가요? 그건 공익 광고의 취지에 맞지가 않습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행동 변화를 유도하려고. 이것이 공익 광고의 목적이에요. 사회 전체의 이익, 공익. 광고니까 행동 변화 우리 여가 시간에 원하는 걸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시간을 쪼개서 모두를 도와줄 수 있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어떨까요? 그런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죠. 54번. 여가 시간을 반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1, 2, 3, 4, 5 읽어보면서

0: 봉사활동이죠, 봉사활동. 연탄을 나르는 그런 봉사활동을 여가 시간을 반으로 나누고 하자라는 거였으니까 1번이 정답이네요. 55번입니다. 이 광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찾아 기호를 쓰는 겁니다. 이 광고에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요? 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잘하자. 분리수거에 대한 것을 알수 있는 잘하자는 내용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나,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참여하자. 에너지를 절약하자? 아니죠. 에너지 절약, 뭐,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비닐은 비닐끼리, 분리수거도 아니고요. 에너지를 절약하자. 이런 것도 우리가 알수 없었어요. 다, 여가 시간에 봉사활동을 하며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자. 이것이 바로 광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가 시간을 반으로 나눠서 그 남은 반은 봉사활동을 하자. 왜? 다른 사람과 이제 마음을 나눌 수 있으니까.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습니다. 다가 정답이고요. 56번. 이 광고 내용을 보고 토의를 할 때, 토의 주제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이 공익 광고를 보고 나서 토의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관련 있는 주제가 아닌 거예요. 나눔이 필요한 까닭은 무엇일까? 얘기할 수 있죠.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자신의 시간, 뭐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니까요. 왜 나눔이 필요할까? 얘기할 수 있어요.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아니에요. 에너지 절약 관련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학교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나눔이라는 것이 꼭 연탄 봉사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 나누는 거 좋은데, 그럼 우리가 학교에서 할수 있는 나눔은 뭐가 있지? 얘기해 볼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나눔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누구를 대상으로 우리가 나눔을 베풀면 좋을까? 얘기할 수 있고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나눔 활동은 무엇인가? 이 나눔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모두 우리가 그 광고 내용을 보고 토의할 수 있는 주제가 되겠죠. 따라서 관련이 없는 것은 2번이에요. 어떤 환경, 에너지 이런 것과 관련된 공익 광고가 아니었어요. 자, 이번에는요, 나눔을 실천해요 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보니까 역시 형식이 무슨 일보, 날짜 있는 거 보니까 기사문인 것 같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유명 시사 주간지에서 봉사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는 오리온 진 군을 2021 올해 어린이로 선정하여 발표했다. 이 잡지는 1927년부터 매년 올해의 인물을 발표했지만 어린이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올해의 어린이 선정은 두 번째이다. 두 번째인데 이 어린이는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나 봐요. 자, 올해의 어린이 오리온 진이 친구가 어떤 일을 해서 이렇게 신문에 실렸는지 봅시다. 친절함은 선택이에요. 저큰 따옴표로 한거 보니까 이 오리온진이란 친구가 말한 것을 적은 것이겠죠? 친절함은 선택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강제로 이걸 해라 이렇게 시킬 수는 없다라는 뜻이죠. 우리 스스로 친절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어요. 사람들이 친절을 전파할 수 있도록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 이렇게 말하는 친구를 보니까 올해의 어린이로 선정될 만한데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죠, 설명이. 오리온 진이 지난 2년간 서둘러 친절을 베풀자라는 목표를 갖고 다양한 친절 캠페인을 진행했다. 모은 후원금으로 끼니를 굶는 어린이들에게 도시락 10만 개를 전달했고, 책 50만 권을 기부하기도 했다. 대단한 업적이네요. 나눔의 시작은 2020년 친절 경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받은 상금을 지역 어린이 병원에 장난감으로 기부한 것에서 비롯됐다. 와, 보통 인물이 아닌걸요? 2020년 친절 경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도 대단한데, 그 상금을 또 다시 기부를 했어요. 지역 어린이 병원에 장난감으로 기부를 한 것이 나눔의 시작이었대요.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거죠. 오리온은 누구든지 마음만 있다면 저처럼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누구나 할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할수 있습니다. 강요한다고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멋진 친구군요. 자, 그럼 문제 볼까요? 57번입니다. 오리온 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두 가지 고르는 거예요. 두 가지. 1. 다양한 친절 캠페인을 진행했다. 친절 캠페인 진행했다. 우리가 그래서 찾을 수 있고요. 2020년 친절 경연 대회에서 우승했다. 그렇죠. 우승했고 그 상금을 또 장난감으로 기부했다. 이런 것도 기억나네요. 공동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더 중시한다. 아니에요. 개인보다 공동의 행복을 더 중시하는 친구죠. 반대로 되어 있었죠. 공동의 행복을 더 중시하니까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기사에 나온 거잖아요. 친절을 강요하면 모두 친절해진다고 생각한다. 아니죠.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친절은. 친절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뒤에만 너무 성격 급하게 막, 모두 친절해진다? 좋아, 좋아. 동그라미 하면 안 됩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의 2021 올해 어린이로 선정되었죠. 이 친구에 대한 설명 다 맞는데, 3번과 4번이 알맞지 않은 내용이네요. 58번입니다. 오리온진이 2년간 진행한 캠페인의 목표는 무엇인지 쓰시오. 자, 캠페인에 대한 글을 여러분 본문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셔야겠죠. 이 캠페인을 왜 했을까? 목표가 무엇이었을까? 찾으셨나요? 목표 무엇이죠? 서둘러 친절을 베풀자라고 그대로 나와 있어요. 서둘러라는 단어 선생님은 배고프니까 서둘러서 밥을 먹자, 서둘러서 놀러 가자 이런 문장에서만 익숙한 단어였는데 또 나름 반성을 하게 되네요. 친절을 베풀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둘러 친절을 베풀자. 뭐 우리에게 가진 시간이 많지 않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정말 훌륭한 친구군요. 그래서 캠페인의 목표는 서둘러 친절을 베풀자라고 그대로 찾아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59번이에요. 오리온진의 나눔의 시작이 된 일에 동그라미 표하시오인데요. 아, 이 문제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도 이해를 합니다. 같이 어느 부분이 헷갈렸을지 살펴볼게요. 나눔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행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서 더 헷갈린 거예요. 시작이 되는 일이 뭘까? 미국의 시사주간지에 2021 올해 어린이로 선정된 일. 이거 맞잖아요. 그리고 대단한 일이잖아요. 뭐, 나눈 일도 뭐, 맞지 않나요? 나눠가지고 올해 어린이로 선정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이 나눔의 시작은 아니죠. 올해 어린이로 선정되어서 기사가 작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나눔의 시작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바른 내용에 동그라미 하세요. 이런 거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2. 2020년 친절 경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받은 상금을 지역 어린이 병원에 장난감으로 기부한 것. 이것이 나눔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둘다 맞는 내용이기는 해요. 하지만 핵심은 뭐다? 나눔의 시작. 친절 경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서 받은 상금을 장난감으로 기부한 것에서 시작해서 친절 캠페인도 하고, 그래서 2021 올해 어린이로 선정되었다. 이런 흐름도 이해하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60번 문제입니다. 오리온진에 관한 내용을 읽고 다음에 주제로 토의할 때 자신의 의견을 쓰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쓸수 있는 문제예요. 하지만 너무 동떨어진 내용. 이렇게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과 동떨어진 내용을 적으면 정답으로 인정될 순 없겠죠. 일단 이 주제로 토의를 한대요. 살펴볼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쓰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리온진 학생처럼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면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선생님 예시로는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학급에서 우리 일상생활이잖아요. 학교에 가서 학급 구성원으로서 생활을 하는 것이 학급에서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도와주는 것 나눔이라고 볼수 있어요. 나눔의 방법이죠. 준비물을 나눠줄 수도 있고 뭔가 불편하면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방법을 찾았으면 모두 정답이 될수 있답니다. 자, 오늘 60번 문제까지 이렇게 잘 풀어봤는데요. 선생님이 준비한 퀴즈가 무엇이냐면요. 협력하며 토의하려면 자신의 의견과 달라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OX, 이유까지 함께 수강호기 게시판에 적어주세요. 자, 오늘도 우리 이렇게 재밌는 공부 마쳤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약속해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
1: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번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식물과 에너지 단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간 그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식물 세포 안에 있는 초록색 알갱이,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의 과정에 대해서 다양한 탐구 활동과 함께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요, 이 식물체가요, 포도당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과정 깊게 배울 예정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배울 호흡을 광합성과 연관지어서 정리해 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의 수업 역시요, 원아랑의 대단한 개념 미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두 컷의 만화가 보입니다. 한 학생이요, 낮에 숲 안에서 걷고 있는 모습인데요. 공기가 상쾌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아, 낮에 숲에 들어갔더니 굉장히 공기가 상쾌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나 봐요. 그런데 두 번째 사진은요,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서 그 같은 숲에 갔는데 숨쉬기 조금 답답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도대체 이 학생이 느끼기에 왜 낮과 밤에 숲속 공기 상태가 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조금 해서 이 답을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합시다. 낮에는요, 여러분들, 이 숲에 있는 식물들, 무엇을 한다라고 배웠었나요? 그렇죠. 우리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무엇과 무엇을, 물과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광합성을 합니다라고 지난 시간에 잘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숲에 있는 나무들은 산소 기체를 만들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이제 추측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학생이 공기가 상쾌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숲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산소에 의해서 공기가 상쾌함을 느낄 수 있구나라고 우리는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 도대체 밤에는 도대체 공기가 왜 변하는 것일까요? 밤에는 우리가 알기로는 빛에너지가 없어서 이 식물도 광합성하지 못할 거잖아요. 그러면 밤에 이 식물체 내에서는 도대체 어떠한 기체 교환이 일어나고 있길래 이렇게 학생이 느끼기에 낮에 비해서 밤에 공기가 조금 답답하다 느끼게 되는지 오늘 시간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아랑의 대단한 개념 아이템. 모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개념 아이템은요. 산소를 이용해 무엇을 분해하여요? 양분을 분해한대요. 그래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 우리가 이것을 바로 식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포도당을 광합성을 통해서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요. 사실 에너지를 얻기 위해 양분을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온도 유지해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포 분열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호르몬도 합성해 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생명활동을 하려면 끊임없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를 쉬지 않고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포도당입니다. 아, 우리가 광합성을 열심히

했던 이유는 이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함이구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에너지가 꼭 필요했구나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호흡의 과정, 광합성처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무엇과 무엇을, 그렇죠.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우리는 무얼 할수 있다? 호흡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식물 세포에서는 이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요?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근데 그 에너지를 만들 때 함께 발생하는 것들이 있죠. 이산화탄소와 물이 함께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식물의 세포, 포도당 어디서 가져왔겠어요?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양분 일 거예요. 그 양분을 가지고 우리는 호흡을 할 거고요. 산소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선생님, 광합성 할때 산소 기체도 나왔잖아요. 맞아요. 사실 포도당과 산소는 광합성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산소 기체는요, 광합성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난 시간에 입 뒷면에 많은 그 기공을 통해서 산소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요. 호흡의 결과 발생한 이산화탄소는요. 마찬가지로 기공을 통해 나갈 수도 있지만 무엇에 광합성의 원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은 다시 광합성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에너지는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다양한 생명 활동에 고르게 사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더 이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선생님이 지금 호흡을 얘기하면서 계속 광합성도 다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광합성과 호흡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빛에너지를 받아서 양분인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이 과정.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광합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요, 이번에는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포도당과 산소를 원료로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왔대요. 그걸 무엇이라고 하나요? 우리는? 네, 식물의 호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림을 보시면 광합성은 빛에너지가 있어야만 광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호흡은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인데 우리는 항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만 보더라도요, 선생님 눈도 계속 깜빡여야 하고요, 근육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수업도 해야 되고요, 심장도 계속 뛰어야 할것 같고요, 끊임없이 온몸에서 에너지를 필요로 하잖아요. 이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에너지를 생성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은 항상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때 호흡과 광합성을 통해서 발생하는 혹은 흡수되는 기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식물의 기체 교환입니다. 그림을 먼저 보면요. 낮에는 해가 떠 있어요. 그럼 빛에너지가 식물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은요, 무엇도 하고, 광합성도 하고, 호흡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광합성을 할 때는 어떤 기체가, 이산화탄소 기체가 식물 안으로 들어오고요. 즉, 흡수가 되고요. 어떤 기체가, 산소 기체가 식물체 안으로, 식물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즉, 산소를 방출한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호흡을 할 때는요, 이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광합성과 호흡을 이렇게 따로 보지 말고요. 식물체 하나로 크게 바라볼게요. 낮에 이 빛이 충분해서 광합성 양이 호흡량보다 많다면, 즉 광합성이 더 많이 일어난다면 식물체는 어떤 기체를 흡수하고 어떤 기체를 방출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렇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결과를 낳겠구나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밤에 볼게요. 밤에는 광합성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밤에는 광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빛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우리가 식물체가 호흡만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식물은 무슨 기체를 흡수하고, 밤에는 산소 기체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 기체를 밖으로 방출하는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내용 표로 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호흡량과 광합성량의 비교라고 되어 있고요. 낮이에요. 낮에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일반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물에 일어나는 기체 교환은요, 어떠한 기체를 흡수하고, 그렇죠. 광합성에 필요한 기체요. 이산화탄소의 기체를 흡수하고요, 산소를 방출하겠구나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밤에는요,

하지만 일어납니다. 광합성은 빛에너지가 없으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어떤 기체,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호흡과 광합성, 표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광합성은 지난 시간에 배웠고, 호흡은 이번 시간에 배우고 있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이 지필평가에서는요. 호흡과 광합성 굉장히 많이 비교해서 나옵니다. 이 표로 잘 정리해 두시면요. 그림을 통한 비교도, 표를 통한 비교도 여러분들 다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는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식물의 모든 세포는 세포 호흡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계속 에너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광합성은 지난 시간에 실험을 통해 알아냈죠. 아이오딘 반응을 시켰더니 엽록체에만 녹말이 생성됨을 확인했어요. 아, 광합성은 어디에서만? 엽록체에서만 일어나는구나라고 알수 있고요. 자, 호흡은요, 선생님이 언제나 항상 숨을 쉬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동물도요, 밤에 잠잔다고 숨을 안 쉬진 않아요. 호흡을 안 하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호흡은 하고 있다. 광합성은 무엇이 있을 때? 빛이 있을 때 우리는 광합성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호흡할 때 필요한 원료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바로 포도당과 산소였고요. 이 포도당을 분해해서 우린 에너지를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광합성의 원료는요, 호흡의 산물이기도 했죠. 바로 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포도당을 합성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그러면 기체 교환 살펴보도록 할게요. 호흡할 때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자, 우리 광합성에는 이 기체가 반대로 바뀌죠. 무엇을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겠구나. 자, 마지막입니다. 에너지의 출입인데요. 여러분들 호흡은요, 에너지를 방출할까요? 흡수할까요? 호흡 왜 한다고 얘기했어요? 포도당 분해에서 에너지를 만들 거라고요. 에너지가 나오는 게 호흡이에요. 따라서 호흡은 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광합성에 에너지가 들어가나요? 그럼요. 광합성에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하나 있었잖아요. 무슨 에너지? 빛에너지요. 광합성은요, 빛에너지를 받아서 무엇을? 포도당을 합성하는 거예요. 즉, 빛에너지가 들어가죠. 아, 에너지가 흡수되는구나라는 거. 이 에너지의 방출과 흡수도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호흡과 광합성 비교해 봤다면 교재에 나오는 필수 탐구 내용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식물과 에너지 파트에서는 우리 수행평가로 진행할 수 있는 실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지필평가뿐만 아니라 수행평가도 잘 잡고 가야 되잖아요. 교재에는 필수 탐구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도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읽어볼게요. 식물의 호흡 관찰하기 실험이고요. 가, 시금치를 넣은 비닐봉지와 넣지 않는 비닐봉지를 밀봉하여 암실에 하루 동안 놓아둔대요. 암실이라는 건 무엇을 차단한 거예요? 그렇죠. 빛에너지를 차단한 거예요.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광합성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우리 호흡을 관찰하고 싶으니까요. 자, 나. 다음날 각각의 비닐봉지에 차 있는 공기를 어디에다가 석회수에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석회수의 좀 특징을 알아야 될것 같은데 석회수는요 물에다가 수산화칼슘을 녹인 물이에요. 그런데 이 석회수의 특징은 석회수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CO2가 이렇게 들어가면 석회수가 갑자기 뿌옇게 흐려집니다. 왜 뿌옇게 흐려지냐면요.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석회수가 갑자기 실험하는데 뿌옇게 흐려졌네? 여기 이산화탄소 기체 들어갔구나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림을 보면요. 우리 두 개의 비닐봉지에 똑같이 이렇게 밀봉을 한 다음에 암실에 두었어요. 그런데 이 비닐봉지 안에는 시금치가 있었잖아요. 그럼 시금치는 암실이었기 때문에 광합성은 못했겠지만 항상 무얼 하고 있어요? 호흡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호흡에서 우리 들어가는 기체와 나가는 기체를 알면 이 실험의 결과 금방 유추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비닐봉지에 있던 공기를 이렇게 눌러서 시험관 안으로 넣을 거예요. 근데 이 시험관에 뭐 들어가 있대요? 석회수 들어가 있대요. 자, 이 실험의 결과, 시금치가 들어있는 비닐봉지의 공기가 석회수를 뿌옇게 흐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금치가 들어있던 비닐봉지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많이?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시금치는 빛이 없을 때 무언만 했겠어요. 그렇죠. 광합성은 못하고 항상 일어나는 호흡만 했을 거예요. 호흡을 하면요, 어떤 기체가 흡수되고 산소가 흡수되고 방출하는 것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아, 따라서 이 봉지 안에는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어서 석회수를 뿌옇게 흐리게 만들었구나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다음은 광합성 산물의 이동입니다. 선생님, 우리 지난 시간에 광합성의 산물 다 배운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산물이 또 이동할 때는 형태를 바꾸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듯 우리 물관을 통해서 물이 공급이 됐고,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될 수도 있었겠죠. 그 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빛에너지를 받아서 그때 포도당이라고 하는 양분과 산소라는 기체를 만들죠. 이 산소는 호흡에 사용할 수도 있고 다시 기공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초기 산물이라고 합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처음 만들어지는 양분은 무엇이에요? 포도당이에요. 이 포도당은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듯 단당류라고 합니다. 당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자가 하나로 그려져 있죠. 그런데 포도당은 물에 너무 잘 녹아요. 그래서 저장하기가 좀 어려우니 물에 녹지 않는 무엇으로 다당류인 녹말로 바꾸어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요, 녹말은 물에 녹지 않으니 이 입에 잠시 저장하기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포도당을 여러 개 붙인 다당류인 녹말로 저장을 하는데 주로 낮에 입에 이렇게 저장을 했다가 주로 밤이 되면요, 이 녹말을 다시 설탕으로 바꿉니다. 설탕은요, 그림 보면, 포도당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즉, 우리가 당이 하나 있는데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조금 더 작은 당 하나가 붙어 있어요. 우리가 이걸 과당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설탕은 얘가 단당류였다면 여기는 당이 두 개다라고 해서 이당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녹말을 당이 두 개인 이당류, 설탕으로 바꾸어요. 그럼 설탕은 다시 물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이 설탕을 어디에 각각 이 양분을 필요로 하는 세포, 조직에 다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요, 양분이 이동하는 관은 지금 색깔을 보니 물관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양분이 주로 이동하는 관을 체관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무엇은 포도당은 녹말로 바뀌어서 입에 잠시 저장되었다가 주로 밤이 되면 설탕으로 바뀌어 체관을 통해서 곳곳에 전달이 되겠구나라고 우린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광합성의 초기 양분 뭐예요? 포도당이고요. 포도당 일시적으로 무엇으로 저장해요? 녹말로 저장합니다. 녹말 이동할 때 무엇으로 바뀌어? 설탕으로 바뀌어서 이동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세 가지 표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이고요. 그리고 광합성으로 처음 만들어지는 양분, 포도당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포도당 물에 잘 녹을까요? 녹지 않을까요? 잘 녹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장할 땐 포도당을 무엇으로 바꾸어서 녹말로 바꾸어 저장을 합니다. 녹말은요, 포도당 여러 개가 결합된 형태고요. 그리고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물에 잘 녹지 않아서 저장하기가 훨씬 더 좋아요. 자, 우리 무엇이 녹말로? 포도당이 녹말로 바뀌어 엽록체에 저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 녹말은 이동할 때또 다른 걸로 바꿉니다. 무엇으로? 설탕으로 바뀌어요. 설탕을 아까 선생님이 이당류라고 이야기했는데 두 개의 당류가 결합된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잘 알고 있죠. 설탕 물에 잘 녹습니다. 자, 이 설탕은 무엇이 바뀐 거예요? 녹말이 주로 밤에 설탕으로 바뀌어서 어디를 통해 이동한다고 했죠? 그렇죠. 물관 아니고요. 체관을 통해 식물체의 각 기관으로 운반된다라고 우리는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광합성의 산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이동하는지 알았다면요. 이번에는요. 이 광합성의 산물이 어떻게 저장되기도 하고 사용되기도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광합성 산물의 이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광합성의 산물을요. 식물의 생장에도 사용을 하고요. 씨를 맺는데, 그리고 싹을 틔우는데, 그리고 꽃을 피우는데, 열매를 맺는데 사용을 한대요. 우리 광합성을 통해 만든 양분, 즉 포도당 얘기하는 거겠죠. 형태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이 포도당은요, 제일 먼저 이 식물체에 무얼 제공하냐면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즉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포도당이 에너지원이 되나요? 네, 포도당이 에너지원이에요. 우리 방금 호흡 배웠잖아요. 호흡이 뭐예요? 이 포도당을 분해해서 무엇을 얻는?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광합성의 산물을 만들어낸 이유는 이 포도당 분해에서 에너지 얻고 싶었던 거구나. 그래서 우리 식물체가 생명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그 에너지를 어디에서? 광합성의 산물에서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광합성의 산물 어디에 사용되냐면요, 이 식물체를 구성하는 데 사용해요. 무슨 뜻이에요? 식물체를 구성한다는 건? 우리 잎, 줄기, 뿌리, 뭐 여기 씨, 열매 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을 구성하는 게 영양분이라는 거예요. 그 영양분으로 식물체 자체를 만드는구나. 또 그를 통해서 뭘할수 있어요? 생장을 할수 있습니다. 생장을 하려면 잎이 막더 생기는 거잖아요. 줄기가 더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식물체를 구성하는 것이 광합성의 산물이 될수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식물은 엽록체가 있어서 스스로 양분을 합성했어요. 그런데 동물인 우리는요, 엽록체를 가지고 있나요? 엽록체가 있었으면 선생님 초록 색깔이어야 될것 같잖아요? 우리 동물은 엽록체가 없어요. 즉, 양분을 스스로 합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나요? 먹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식물체는요, 즉, 광합성의 산물은 동물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양분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그때 기체인 산소를 제공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식물은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지만 동물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식물이 만든 그 양물을 동물에게 이렇게 제공할 수도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다면요. 이번에는 이렇게 이용되고 남은 양분이 있을 거예요. 그 양분을 식물체는 자기 몸 안에 잘 저장을 해둡니다. 그런데 식물의 종류마다 이 저장되는 형태가 조금 다르거든요. 이 형태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포도, 양파, 과일과 같은 이러한 식물들은요, 우리 이 양분을 무엇으로? 포도당 형태로 저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두 번째. 사탕무, 사탕수수, 굉장히 달콤한 맛이 나는 것들이죠. 어떠한 형태로? 설탕의 형태로 우리 광합성의 산물, 양분을 저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감자, 고구마로는 주로 전분가루 만든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녹말가루. 네. 감자, 고구마, 벼, 밀은요. 주로 녹말의 형태로 양분을 저장하고 있고요. 콩 하면 대표적으로 식물성 단백질 식품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콩은요, 단백질 형태로 양분을, 영양소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땅콩, 깨. 우리 깨는요, 깨를 가지고 우리 뭐 만들어요? 기름 만들기도 하잖아요. 땅콩과 깨는 대표적으로 어떤 지방이 많은 식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방 형태로 양분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꼼꼼히 개념 아이템 모아보았으니 모은 아이템으로 문제 잘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플레이예요. 자, 두 개의 비닐봉지 속 하나에만 시금치를 넣고 빛이 없는 곳에 하루 동안 두었다가 그림과 같이 석회수가 들어있는 시험관에 비닐봉지 속 공기를 넣었다라고 합니다. 아까 앞에서 본 실험이죠.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시험관의 기호는 당연히 무엇이 들어가 있는? 식물인 시금치가 들어가 있는 A의 이 시험관이 뿌옇게 흐려질 거예요. 왜? 우리가 빛이 없는 곳에 하루 동안 두었어요. 그럼 광합성은 하지 않았을 거고 호흡만 했을 텐데 호흡을 했다라는 건 산소는 우리가 흡수를 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했다라는 거고요. 그 이산화탄소 어디에 들어가면 석회수에 들어가면 뿌옇게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문제요.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억. 빛이 없는 곳에서 시금치는 광합성을 하지 못하죠. 왜? 빛이 없으니까요. 광합성은 빛을 필요로 합니다. 니은, 빛이 없는 곳에 놓아둔 시금치에서 나온 기체는 이산화탄소가 맞겠죠. 왜? 호흡만 했을 거고요. 그 호흡을 통해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이 석회수를 뿌옇게 흐려지게 했습니다. 디귿, 시금치잎에 저장된 녹말의 양은 실험 전보다 실험 후에 증가하였을까요?
여러분들, 녹말을 만드는 과정, 결국엔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겠죠. 즉,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입니다. 그러면, 녹말의 양이 증가하였다라는 건 뭐예요? 광합성을 했다라는 뜻인데, 우리 아까 빛이 없는 곳에 하루 동안 두었대요. 그럼 빛이 오랫동안 차단된 거예요? 광합성하지 못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녹말의 양이 증가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귿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니은만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는 호흡 과정을 나타낸 것이래요.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물질 알맞게 고른 것은, 이 정도는 이제 우리 너무 쉽게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잎에서 일어나는 호흡이니까 호흡할 때 우리 필요한 거 뭐예요? 포도당이죠.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근데 에너지를 만들 때 물과 뭐가 나와요?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래서 겹쳐지는 건 2번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기역은요. 광합성의 산물일까요? 포도당이잖아요. 여러분, 기역은 포도당. 그럼 포도당은 우리 광합성의 산물이 맞죠. 그래서 맞고요. 산소는 잎의 기공을 통해서 흡수되나요? 네, 산소는 잎의 기공을 통해서 흡수될 수 있습니다. 맞고요. 니은은 아까 이산화탄소였죠. 이산화탄소의 일부는 광합성 과정에 이용될 수 있겠죠. 광합성의 원료니까. 물은 식물의 생명활동에 이용되나요? 네, 물은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명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맞고요. 니은은, 이산화탄소는 BTB용액의 색깔을 파랑색으로 변화시키나요? 여러분들 BTB용액이요. 우리 산성일 때 노란색, 중성일 때 어떤 색? 초록색, 그리고 염기성일 때 파랑색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BTB용액에 녹아 들어가면 무슨 산성도 산성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BTB용액 노란색으로 바뀌었다라고 우리 실험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BTB용액을 파랑색으로 변화시켰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렸죠. 무슨 색으로? 노란색으로 변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광합성, 빛이 있을 때 일어나고요. 호흡은 항상 일어납니다. 광합성 엽록체에서 일어날 수 있고요. 호흡은 모든 세포에서 호흡하고 있어요. 원료요. 물과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의 원료였습니다. 호흡은요.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 만들었고요. 광합성은 산소를 방출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했고요. 호흡은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했습니다. 자, 광합성이요. 에너지 어떻게 됐어요? 빛에너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방출이 아니라 흡수죠. 자, 호흡은요,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만들려고, 뭐 하려고, 방출하려고 우리 호흡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옳지 않은 것 정답 5번으로 체크해 주세요. 자, 그림은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래요. 우리 가볼게요.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빛에너지 받아서 포도당 만드네요. 아, 가는 광합성이구나. 그럼 우리 광합성 밑에 포도당과 산소로 에너지 만드는 건 호흡이구나라고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가는 호흡 아니고 광합성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나는 엽록체에서만, 나는 호흡이에요. 호흡은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요. 가 과정에서, 즉 광합성에서 에너지가 흡수되고 있죠. 빛에너지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고요. 나는 빛이 있을 때에만 일어난다. 호흡이요. 항상 일어나요. 빛이 있을 때만 아니고요. 낮에는 가보다 나가 활발하게. 나는 호흡이에요. 낮에는 호흡보다 광합성이 활발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가가 바뀌었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우리 다음은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의 이동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네요. 광합성으로 처음 만들어진 양분은 뭐예요? 포도당이죠, 포도당. 포도당은요, 낮 동안 잎속 엽록체에 무슨 형태로, 물에 녹지 않는 녹말의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낮 동안 잎에 저장되었던 녹말은 대부분 밤이 되면 물에 녹는 무엇? 우리 설탕으로 전환이 되고요. 그 설탕은 어디로 이동해요? 그렇죠. 체관을 통해서 각 기관으로 운반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정답 찾으면요. 포도당, 녹말, 설탕, 체관. 정답 3번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한 문제는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오늘의 개념 클리어 읽어보도록 할게요. 밤이 되면 식물이 무엇을 하지 못하고 호흡만 하기 때문이에요. 식물은 산소를 흡수하고 그리고 이것을 방출한다고 하네요. 아마 이것은 기체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요, 오늘 내용 꼼꼼히 복습하시면서 이 개념 클리어의 답 어디에다가 수강의 게시판에다가요, 몇 강의 답은 무엇입니다라고 올려주세요.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느낌으로 우리 소통하면서
계속 강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은 조금 더 즐거운 동물과 에너지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네, 오늘 36강은요, 또 주장하는 글을 한편볼 건데, 오늘은 좀 선생님이 욕심을 좀 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문해력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조금 더 덧붙여 볼까 해요. 자,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응원합니다. 출발! 네, 손으로 글을 쓰면 좋은 점이 많다. 응? 교재에 있는 그 글하고 좀 다른데? 뭔가 허전한데? 이런 친구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요. 여기 번호도 없고요. 네, 그냥 날것의 글 그대로예요. 자, 손으로 글을 쓰면 좋은 점이 많다. 이거 주장하는 글이죠. 그런데 교재랑 조금 다른 이유는요. 이거예요. 원래 이 교재를 보면 워낙 이 교재가 친절하다 보니까 여기에 문단 기호도 넣어주고 뭐몇 문단이야 그것도 다 알려주고 뭐 여러 가지 그 설명도 막 여기 나와 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글을 읽을 때에는 그런 친절한 글보다는 친절하게 해석되어 있는 글보다는 날것의 글을 많이 읽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글이 손으로 글을 쓰면 좋은 점이 많다. 이 글이 너무 길지 않고 딱 적당하게 짧은 글이라서 여러분하고 문해력 기르는데 그리고 주장하는 글의 짜임을 좀더 도움 없이 여러분이 뭐 선생님의 도움 없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 짜임을 파헤쳐보는 분석해보는 아주 좋은 글인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냥 날것의 글이에요. 네, 한번 보세요. 손으로 글을 쓰면 좋은 점이 많다. 일단 여기 들여쓰기 돼 있죠? 들여쓰기 돼 있다는 건 뭐다? 문단이 시작하고 있다. 시작된 문단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첫 번째 문단이 되겠습니다. 네, 눈치채셨죠? 이제 교재에 친절하게 일이라고 써 있는 거 없어도 여러분이 아, 이거 첫 번째 문단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야 해요. 우리는 디지털 세상을 살아간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을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세상에서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은 불편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좋은 점이 많고 특히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 여러분, 교재 보지 마세요. 지금은. 나중에 볼수 있어. 교재 그냥 딱 보지 말고 여기만 보세요. 교재에는 답이 쓰여져 있으니까 보지 말고 이것만 보세요. 자, 첫 번째 문단입니다. 그러면 서론 부분이 되겠죠? 네, 서론 부분이 되겠고, 첫 번째 문단이 되겠죠? 여기 들여쓰기가 있는 걸로 봐서. 아, 여기가 첫 번째 문단이구나. 네, 교재 보지 말고 여기만 보세요. 네. 자, 그다음, 여기에서 찾아보세요. 문제 상황을 제시한다고 했죠? 서론 부분에서. 여기서 문제 상황을 찾아보세요. 이 글쓴이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 상황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딜까요? 여기죠. 네. 세상에서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은 불편하게 여겨진다. 이게 문제 상황이에요. 자, 문제 상황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뭐가 따라온다? 추장이 따라온다. 찾아봐요. 그렇지.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좋은 점이 많고 특히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 부분이 주장이 되겠지. 자, 지금은 교재 안 보기. 예, 날것의 글 그대로 그냥 보기. 여러분의 실력을 한번 점검해 보자. 자, 서론. 자, 이 서론의 중심 내용 볼까요?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좋은 점이 많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가 중심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그대로 주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눈에 띄죠? 여러분, 이 중심 내용을

잘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각 문단에는요, 잊지 마. 각 문단에는 반드시 중심 내용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이 중심 내용을 모아, 모아, 모아서 그대로 쓰기만 해도 이글 전체의 요약본이 될 수가 있어요. 허, 신기해. 그래서 중심 내용을 찾아낸다는 것은요, 이글 전체를 꽉 줄여서 요약본을 만들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될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중심 내용 특히 잘 보세요. 자, 그다음 이유가 나와야겠죠? 두 번째 문단. 여기 비어 있어. 두 번째 문단 또 비어 있어. 세 번째 문단. 첫째, 손으로 글을 쓰면 우리 뇌의 연결을 정교하게 만든다. 이 부분이 바로 이유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자, 그럼 이제 근거가 나오겠죠? 여러분이 찾아봐야 돼요. 경제일간지의 최애땡땡 기자는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이 자판을 쓰는 것보다, 치는 것보다 뇌의 연결성을 높여준다는 연구를 취재했대요. 예. 이거 선생님이, 기사도 읽은 거 기억나요? 노르웨이의 과학기술대학교? 여기에서 실제로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어요. 네. 자판 뭐예요? 이거 타이핑 치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손글씨 쓰는 게 훨씬 더 복잡한 기능이랍니다. 그래서 뇌의 연결을 정교하게 실제로 만든대요. 이걸 이 기자가 취재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이 근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두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은 어디에 있을까요? 앞에 1문단은 중심 내용을 주장을 가져와서 쫙 썼어요. 여기는 어떤 것이 중심 내용일까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렇지. 손으로 글을 쓰면 우리 뇌 연결을 정교하게 만든다. 이거 이유죠. 자, 중심 내용 이유예요. 자, 여기 두 번째 이유 나갑니다. 손으로 글을 쓰면 기억력이 향상된대요. 보나마나. 여기 중심 내용에 뭐가 들어갈 것 같아? 그렇지. 손으로 글을 쓰면 기억력이 향상돼서 여기 보면 학습 능력 이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력이 향상되어 학습 효과가 커집니다. 이게 중심 내용이에요. 자, 교재 안 보고요. 날것의 이 글을 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짜임을 하나하나 지금 분석해 나가고 있고요. 중심 내용까지 지금 여러분이 그러니까 만들다기보다 찾아내고 있어요. 이 중심 내용들을, 여러분이 찾아낸 중심 내용들을 다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쭉 순서대로 놓으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고? 이글 전체의 요약본이 된다고. 요점 정리가 된다고.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심 내용 잘 보세요. 자, 세 번째. 세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손으로 글을 쓰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그리고 여기 근거도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손으로 글을 쓰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2020년에 국내 땡땡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과도한 참가자에게 손으로 글을 쓰게 했더니 스트레스가 감소했다. 근거 나오죠? 자, 손으로 글을 쓸 때의 몰입과 반복적인 움직임이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한 것이다. 그럼 여기에 중심 내용은 뭘까요? 자, 여기 앞에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여기 근거도 연구 결과. 네, 여기 근거도 나왔는데 지금 선생님이 3문단 썼지만 여기 4문단을 안 썼으니까. 네. 4문단. 중심 내용 어디서 찾으면 될까? 아까처럼 이유에서 또 찾으면 되겠죠. 손으로 글을 쓰면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 다섯 번째 문단.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쓰는 것이 아닌 사고력, 기억력, 집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넷째가 없어. 이거 뭐야? 결론 부분이죠. 결론 부분이죠. 자, 이 결론 부분의 중심 내용은 뭘까요? 요약하고 강조한 부분을 여기다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은 사고력, 기억력, 집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 부분을 중심 내용으로 삼았어요. 자, 그러면 중심 내용을 다 한번 이어볼게요. 자, 눈이 아플 수 있어요. 천천히 넘길게요. 자, 여기. 손으로 글을 쓰면 좋은 점이 많다. 요약해 보시오.

만약에 문제가 나왔어. 서술형으로. 요약해보세요. 이 글을 전부 요약해보세요. 그러면 중심 내용만 모으면 된다고 했죠? 말을 만들어 볼게요.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좋은 점이 많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손으로 글을 쓰면 우리 뇌의 연결을 정교하게 만들며 손으로 글을 쓰면 기억력이 향상되어 학습 효과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 손으로 글을 쓰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은 사고력, 기억력, 집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끝. 그래서 이걸 갖고 왔어요. 예. 여러분이 이 글의 짜임을 보고 서론, 본론, 결론의 이 짜임새와 그다음에 요약하는 방법까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부려서 가져왔으니까, 아, 이렇게 요약하는 거구나. 아, 이렇게 주장하는 글의 짜임이 있고, 우리가 맨 글을, 날것의 글을 이렇게 한번 분석해 봤구나. 예,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 볼게요. 자, 손으로 글을 써야 하는 이유와 그 근거, 정리가 되죠? 네, 이유, 근거, 이유, 근거, 이유, 근거. 예, 첫째, 둘째, 셋째의 이유와 근거를 여러분이 다 찾아냈고, 요걸 잘만 사용하면, 네, 중요 내용을 요약한 요약본도 만들 수가 있다. 이게 진짜 재미난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로 가겠습니다. 원래 문제 풀어야 되는데, 그지? 자, 손으로 글을 쓰면 좋은 점이 많다. 아까 한번 읽어봤죠? 이게 이렇게 번호까지 교재에는 친절하게 다 붙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 없어도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1, 2다 붙일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선생님하고 같이 해봤죠? 여기 서론 부분. 자, 다시 정리해요. 서론 부분, 무엇이 나온다? 문제 상황과, 주장 부분이 나온다. 자, 아까, 예, 요 부분은 문제 상황이었고요. 또, 이 부분은 무엇이었다? 네, 예, 주장의 부분이다. 예,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풀어야지. 그치? 해결해야지. 그래서 해결하기 위한 주장도 여기 놓여져 있고요. 여기서부터 뭐다? 본론이다. 자, 본론에는 무엇이 들어간다? 이유가 들어간다. 그리고 그 이유를 뒷받침해 줄수 있는 네, 근거가 들어간다. 어렵지 않죠? 자꾸 반복해서 해보니까 아, 나 이거 알아. 이제 그럴 것 같아. 이제 식은 죽 먹기야. 자, 자판은 키보드죠. 예, 그래서 선생님이 그 기사 진짜 본 적이 있어요. 예, 그 노르웨이의 과학기술대학교에서 이 뇌의 이그 뭐야 연결, 뇌의 연결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손글씨 쓰는 거하고 이 키보드 자판 두드리는 거하고 어떤 것이 이 뇌의 연결에 좀더 도움이 되나? 그러니까 뇌가 정교해진다 이 말이죠. 어디에 더그 도움이 되는 것이 뇌, 죄송해요. 뇌의 연결에 더 도움이 되는 활동은, 손글씨 쓰는 것이냐, 아니면 여기 자판을 두드리는 것이냐. 알고 봤더니, 손글씨 쓰는 것이 훨씬 더이 뇌의 연결을 정교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 손글씨 쓸 때요. 예를 들어서, 각이라고 써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억과 여기 있는 기억 한번 보세요. 똑같이 기억이죠. 그런데 생김새가 달라요. 그치? 우리가 손글씨를 쓸때 똑같은 기억을 써도 어떻게, 어느 자리에, 어떤 모양으로 써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정교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 응? 자, 우리가 만약에 이걸 자판으로 각 썼어. 그러면 그걸 열심히 연구해서 이 글자를 만들어야 되는 건 누구야? 컴퓨터가 만들어야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야. 우린 두드리기만 하면 돼.

크게 써야 할 때가 있고, 그치? 아주 작게 써야 할 때가 있고, 응? 또 진하게 써야 할 때가 있고, 흐리게 써야 할 때도 있고, 똑같은 리을이라도 어떤 모양으로 쓰느냐, 길쭉하게 쓰느냐, 넓직하게, 응, 가로로 길게 써야 되느냐, 이런 거다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손을 정밀하게 제어하면서 뇌의 연결에 영향을 준다. 자, 글씨 쓰는 것과 글을 쓰는 것은 또 다르죠. 그죠? 하나하나 낱자, 글자를 쓸 때와 글을 쓸때또 다르죠. 글은 또 조직을 또 해야 돼.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어. 이렇게 썼다가 아니야 아니야 지워. 다시 이렇게 이렇게 썼다가 이렇게 메모했다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손이 바빠야 뇌가 좋아진다는 거야. 손이 바빠야. 여러분 연필 쥐고 있어요 지금? 연필 쥐어. 빨리. 연필 쥐어야 돼. 이걸 보고서도 연필을 놓고 있단 말이야? 보세요. 아, 주장하는 글의 짜임을 알맞게 연결하시어. 문단 일은 서론이고. 아유 이건 정말 우리가 열심히 배웠던 거다. 그죠? 예. 문단위는 본론이고요. 글쓴이의 주장과 어울리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 기억해야 할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저장한다. 아주 창의적인, 예, 창의적인 뭐랄까, 유인하고 있는 오답이죠. 예. 네, 내가 답이야. 이리 와. 지금 막 유인하고 있지만, 네. 하나도 답 같지가 않아. 디지털 시대에 맞춰 자판을 치는 속도를 높인다. 노트북을 이용해 수업 내용을 효율적으로 기록한다. 수업 시간에 공책에 손으로 필기하며 생각을 정리한다. 빠른 생각의 그 속도에 맞춰 휴대전화에 기억할 내용을 기록한다. 뭘까요? 이 글쓴이의 주장과 어울리는 행동이에요. 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요거죠. 요거 4번. 수업 시간에 공책에 손으로 필기하며 생각을 정리한다. 네.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또 얘기했나요? 선생님 항상, 강의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손에 연필 쥐어라. 그리고 줄 그을 때 있으면 그어라. 동그라미, 별표, 여긴 네모, 자꾸 해라. 그래야 글이 입체적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눈으로만 보면 글은 그냥 평면에 있는, 종이에 있는 그냥 점들이야. 그런데 여기다가 동그라미 하고, 네모 하고, 별표 하고, 여기다가 화살표 딱 끌어당겨서 내가 스스로 생각한 거 메모해 놓고, 이게 공부예요. 이러다 보면 기억하는데도 좋고요. 나중에 내가 다시 와서 복습할 때도 내가 무엇을 했는지가 눈으로 갑자기 탁, 금방 보여.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기를 잘 하세요. 자, 둘째. 손으로 글을 쓰면 기억력이 향상이 된답니다. 기억력까지? 손으로 글을 쓴 것뿐인데 기억력까지? 네. 어떤 인터뷰에 따르면, 자, 이건 지금 이유잖아요. 그죠? 이제 인터뷰 내용이 근거가 되는 것이죠. 선생님이 계속 이유 근거 써주고 있죠? 글의 짜임을 잊지 말라는 뜻이야. 어떤 인터뷰에 따르면 수업 시간에 공책에 필기하는 학생과 저요! 이런 친구 있을 거야. 그치? 전자기기에 기록하는 학생 가운데에서 공책에 필기하는 쪽이 수업 내용을 오랜 시간 기억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해요. 이거 우리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때는 에이, 설마. 그랬거든? 그런데 이게 어떤 인터뷰에 따르면, 물론 전문가 인터뷰겠지? 그죠? 이렇게 전문가가 얘기해 주니까 갑자기 신뢰감이 확 생기네?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누가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근거 자료를 가져올 때 전문가의 말을 가지고 와야지. 지나가는 아저씨가, 지나가는 어떤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서 그 사람이 한 말을 써줘야 근거로서 가치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공부할 때 손으로 글을 써서 공책에 수업 내용을 정리하면 학습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아유, 저는 자꾸 공부를 했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밥 먹고 와서 보면 또 잊어버려요. 이러잖아요. 그걸 조금이라도 더 기억을 하게 하려면 무엇이 바빠야 된다? 손이 바빠야 된다. 그래서 손으로

글을 쓰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거 진짜 꿀팁이다. 그지? 꿀팁. 저 맨날 기억력이 없어서 고민인데, 아, 손이 바빠야 되는구나. 예, 꿀팁이죠. 손으로 글 쓰면 기억력이 향상된다. 자, 셋째. 손으로 글을 쓰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잉? 원? 진짜요? 아니, 기억력도 고마운데. 아니, 스트레스까지 해준다고요? 손으로 글을 쓰면요? 자, 2020년에 국내 땡땡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자, 객관적인 자료죠? 근거가 되겠습니다. 근거는 객관적이어야 한다. 정말 중요한 거죠. 자, 스트레스가 과도한 참가자에게 손으로 글을 쓰게 했더니 스트레스가 놀랍게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거 비슷한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 왜 있잖아. 색칠하기. 그죠? 이런 문화 있는 거 알죠? 여러분, 색칠하기요? 저학년 애들이 하는 그 색칠하기요? 어른들도 색을 칠한대요. 근데 약간 그 아주아주 그 정교하게 그려진 그림 있죠. 아주아주 아주 그냥 자세하게 그려진 그림. 그것만 따로 만들어진 책이 있어요. 이걸 색연필로 색을 칠한대. 근데 이 색연필도 우리가 보통 뭐 12색 색연필, 이런 색연필이 아니고 연필깎이로 깎아서 사용하는 그 색연필 있죠. 예. 그런 걸로 아주 섬세하게. 근데 이걸 언제 다 색칠해? 이게 아니라, 무아지경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예, 사라진다고 합니다.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열심히 또 하시는 분도 선생님 봤어요. 예, 정말 예쁘게 색이 칠해져 있더라고요. 손으로 글을 쓸 때의 이 몰입. 아무 생각 없어. 이것만 하는 거야. 예, 몰입하고요. 이 반복적인 움직임. 이게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예, 완화시킨대요. 예, 감소시킨다, 이 말이죠. 아, 진짜? 그러면서 왜 이런 거 있잖아. 어떤 글을 그대로 베껴. 그런 사람 있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베끼기만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이러다 보면 몰입하는 거야. 다른 생각 안 하고 이 생각만 해.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까 걱정했던 그 불안 요소들이 사라지고 없대요. 이런 것이 아닐까? 네,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죠. 자,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은 단순히 글자 쓰는 것이 아니다. 자, 이 부분은 뭘까요? 네, 결론 부분이죠. 결론 부분. 단순히 글자 쓰는 게 아니고요. 예, 그냥 쓰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이 사고력과 기억력과 집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이라는 거죠. 비록 우리는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이 연필을 쥐고 있는 시간이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휴대폰으로 대화하지요. 편지를 안 써. 이걸로 대화하지요. 그죠? 심지어 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답안지 제출하고 이럴 때, 여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답안지 제출하는 그런 시간도 있어요. 그죠? 이 쓰지 않아. 자, 이렇게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지만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이 사실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왜 잊지 말아야 한다? 손으로 글을 쓸때 좋은 점들이 이세 가지나 되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 이세 가지나 지금 여기 주장하는 글에 담겨져 있으니까 우리 손으로 글을 써보자. 좋은 점이 많다. 네, 이말 하고 싶은 거죠. 자,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디지털 세상에서 손글씨는 중요하지 않다. 손으로 글을 쓰는 것과 스트레스 해소는 관련이 없다. 자, 공부할 때에는 전자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그 내용을 기억하기에 더 좋다. 자,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는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글을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 2020년 국내 땡땡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손으로 글을 쓸때 스트레스가 감소했다. 거기 뭐 완화되었다. 이런 표현도 있었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예. 아우, 선생님은 생각해보니까 손으로 글자를 쓰고 있네. 내가 좋다. 여러분도 연필 꼭 놓지 말고 손으로 꼭 쥐고, 아까 얘기했죠? 손이 바빠야 해요. 그래야 평면에 있는 이 점들이 내 앞으로 쑥 올라와서 입체가 된다고요.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그거예요.

0: 자, 기억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손으로 글을 쓰면 기억력이 향상된다. 자, 이것을 뒷받침하는 내용 뭘까요? 공책에 필기하는 학생이 전자기기에 기록하는 학생보다 더 오래 기억하였다. 이것이 바로 이 내용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내용이 되겠지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가 과도한 참가자의 스트레스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거는 어떤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말일까요? 네. 손으로 글씨를 쓰면, 뭐, 글을 쓰면 스트레스가 감소한 걸로 나타났다. 뭐, 이런 것들. 네. 실제로 연구해 보니 그 말이 맞더라. 뭐, 이런 거. 네. 네, 어쨌든 이 손글씨 쓰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좋은 점을 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또 이럴 때또 스트레스가 감소되기도 해요. 뭐냐면 왜 그런 사람 있죠? 손글씨를 썼는데 정말 예뻐. 와, 이거 컴퓨터로 인쇄되어 나온 건가? 인쇄기로 뜨뜨뜨뜨 해서 나온 건가 싶을 정도로 진짜 아름답고 예쁘게 또 정교하게 쓴 손글씨가 가끔 보여요. 그럴 때 보면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예, 그 순간만큼은 걱정거리가 없죠. 여기 이거 보느라고 몰입해서 보느라고, 예,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글쓴이가 문단 4에서 제시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와 그 출처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바빠야 된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문단 4를 보세요. 자자자자 봤어요? 예. 자, 문단 4를 보시고요.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 나와 있습니다. 네. 예, 이유는 아니겠지, 일단. 그 이유 뒤에 나와 있는 걸 쓰시면 되는 거야. 자, 스트레스가 과도한 참가자에게 손으로 글을 쓰게 했더니 스트레스가 감소했다. 그런데 이 출처를 알아봐야 됩니다. 왜? 출처가 있어야, 아, 이게 객관적인 자료구나. 알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국내 땡땡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가 그 출처가 되겠고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각각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이다. 근거 인용 주장 서론 본론 결론. 아, 이거 또 얘기한다, 그지? 네, 근거가 되겠습니다. 근거 자료 이렇게 같이 외우시면 돼. 근거 자료. 어떤 자료? 객관적인 근거 자료. 자, 주장하는 글에 이것에는 글을 쓴 목적과 주장을 분명하게 밝힌다라고 했어요. 자, 내가 왜이 글을 쓰는지, 내 주장은 뭔지 분명하게 밝히는 곳은 결론? 너무 늦어, 이제? 자, 그 다음에 본론? 아니, 예, 여기는 이유와 근거가 들어가야 돼. 자, 그래서 서론. 결론을 쓰면 어떻게 돼요? 내 주장이 맞는지 맞춰봐라. 이렇게 되는 거지. 아이, 그러면 안 돼요. 자, 이것은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쓰는 것. 한자 그대로 인, 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 용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남의 문제예요. 빈 곳을 채워서 주장을 한번 완성해 보세요. 이것 하면 좋은 점이 많은데, 많은데, 나만 알고 있기 아까운데. 이런 거 있나요, 여러분? 뭐, 여러분 생각대로 그냥 써주시면 돼요. 뭐, 손글씨 쓰면 좋은 점이 많아요. 우리 봤으니까. 이거 하면 정말 좋은 점이 많아요. 사람마다 알고 있는 게다 다를 것 같아. 기대하고 있어, 선생님. 게시판에, 이거 하면 좋다고? 알고 싶어. 꼭, 예, 여러분의 지식을 나눠주세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에 비해 관련된 문제들 풀고 있죠. 원리는 삼각형의 닮음에서 왔지만 우리 그 원리는 이제 무시하고 무시한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군요. 우리 예전에 학습했으니까 우리의 저 잠재기억 저편에 잘 저장해두고 실제로 공식으로 실전적인 풀이로 접근하자라는 게 지난 시간 포인트였고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우리 책에 있는 내용보다 조금 더 심화된 내용까지 말씀드릴 텐데 자, 그 문제들이 13번, 15번에 같이 섞여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는 11번 문제부터 진행하도록 하죠. 자, 11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세 직선 LMN이 서로 평행이다. 그랬을 때 y 빼기 x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평행선 사이에 선분들이 막 주어져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의 닮음의 형태가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인다면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죠. 어떻게? 여기 있는 10대 y가 8대 12하고 같더라라는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 반대로 생각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3대 2라는 길이의 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y와 10cm도 3대 2라는 길이의 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 y 값이 15가 돼야 돼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하나 해결해 볼수 있죠. 자, 근데 이걸 또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도 있어요. 어디에서 적용할 수 있느냐? 자, 여기 있는 이두 개의 선분에서 평행선에 의해서 선분들이 조각이 나 있으니까 이게 지금 길이의 비가 2대 3이다라고 얘기했었으니까 그게 그대로 이쪽에 2대 3이다라고 적용되어질 수 있었죠. 그래서 x 값이 얼마? x는 6이야라고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 y에서 x를 빼니까 우린 정답을 5번 9라고 쓸수 있는 문제였죠. 자, 문제를 풀면 그냥 이렇게 풀어지죠. 근데 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두 개의 선분에서 왜 그러면 3대 2가 그대로 옮겨질 수 있느냐라는 거 원리 한 번만 생각해 봐야 되겠네. 자, 여기 있는 선을 그대로 평행 이동시키는데 꼭지점이 일치하도록 평행 이동을 시켜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평행 사변형이 눈에 보일 거고요. 자, 이렇게도 평행 사변형이 눈에 보여질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길이들이 그대로 옆으로 옮겨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x와 9가 몇대 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 2대 3이라는 길이의 비를 갖는 선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2대 3이라는 길이의 비를 갖고 있는 선분들 찾아낼 수 있죠. 근데 이제 평행이동 시켜서 꼭지점을 한 점에 일치시켜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다음과 같이 삼각형의 닮음인 게두개 나란히 붙어 있는 곶갈 모양의 닮음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지. 그럼 지금 이건 곶갈 모자 뒤집어져 있는 형태지. 그래서 2대 3이 x 대 9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는 거지. 결국 떨어져 있는 거 옆으로 평행이동 시켜도 길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삼각형에서 닮음 활용해서 우리 삼각형의 곶갈 모양의 닮음에서 선분의 길이의 비를 생각했던 걸 그대로 적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 얘기를 그래 이제 옮길 필요 없이 그냥 멀리에서도 바라보고 2대 3이 2대 3이다라는 얘기 해보자 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게 결국 나중에 저 끝에 어딘가에 가면 삼각형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서, 자, 이렇게도 닮음, 이렇게도 닮음, 이렇게도 닮음이야, 라는 게 그냥 상상되어지면 충분히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됐죠? 원리들은 이렇다. 자, 이런 원리들은 이제 소단원 실전 테스트에서만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고, 나중에 가면 전혀 얘기를 꺼내지 않을 거니까, 원리는 지금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11번 문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접근해서 동일한 정답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12번으로 가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에서 변들이 평행일 때 선분 BC의 길이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A라는 점을 지나면서 DC와 평행이 되도록 선을 하나 그려준다면 우리 그때 만나는 점을 G와 H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때 사각형 ADCH가 평행사변형이 돼요.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위쪽에 있는 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 되면서 선분 GF의 길이, 선분 HC의 길이가 전부 다 7cm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요, GF가 7cm니까 EG의 길이는 2cm야라고 찾아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BH의 길이만 구해낼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데, 왼쪽에 있는 삼각형 ABH를 보면 충분히 BH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 AE 대 AB, 즉, 4대 10, 즉, 2대 5가 EG 대 BH하고 길이의 비가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BH의 길이가 5cm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결국 선분 BC의 길이를 생각해 보면 5cm 더하기 7cm 해서 4번 12cm야라는 정답 구해 볼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풀어 주시면 해결되어지는 문제죠.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생각들을 또 해볼 수 있어요. 우리 개념책에서 선생님이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 위쪽에 있는 변과 이 아래쪽에 있는 변, 그리고 사이에 끼어 있는 변이 옆에 있는 변의 길이에 의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난다라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자, 뭔 말인지 복잡해, 그치? 그냥 결론을 딱 보여드리면 느낌이 와요. 자, 4cm, 6cm를 우리 공통으로 2cm 간격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자, 2cm 간격으로 쪼개면 이렇게 변이 나타나고요. 또 이렇게, 이렇게 사이의 변이 나타날 거예요. 2cm, 2cm, 2cm 간격으로 쪼개서 변들을 여러 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것들이 일정한 간격만큼씩 늘어납니다. 즉, 7에서 가운데 있는 노란색 변으로 늘어날 때그 늘어난 양이랑 이 노란색 변이 선분 EF가 될때 늘어난 양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게 8cm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1cm씩 늘어나니까 너는 10cm, 너는 11cm, 궁극적으로 선분 BC의 길이가 12cm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 개념책을 선생님과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이런 관점으로 우리 4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실제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사용하지 않겠지만 삼각형으로 쪼개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평행사변형을 생각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처럼 이렇게 계단식으로 길이가 늘어난다라는 걸 생각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을 다 몸에 익혀놓고 문제 풀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의 정답, 그래서 4번이다 생각할 수 있죠. 자, 13번으로 갑시다. 13번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 ABCD에서 역시나 평행한 변들 주어져 있고요. 이 사이에 있는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요 DF와 FC가 몇대 몇으로 쪼개져 있는지 생각한다면 또 8부터 일정한 간격으로 늘려가면서 이 P, EF의 길이를 구하고, 그리고 나면 EP와 QF를 가지고 뭐 PQ의 길이를 구해내는 이런 형태의 방법을 써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옆에 있는 길이에 비에 대한 정보가 지금은 눈에 바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석대로 삼각형들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눈에 하나 보여질 것 같습니다. 자, 요 삼각형에서 선분 EP의 길이를 구해볼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길이의 비가 전혀 안 주어져 있는데요? 아, 그래, 그림에는 없지만 식에 쓰여져 있거든요. AE는 3EB다라는 거 쓰여져 있죠. 그래서 AE의 길이가 EB의 길이의 3배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1대 3의 비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 빨간색 삼각형에서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요, 1대 4의 길이의 비를 갖고 있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선분 EP의 길이는, 그렇지, 8의 4분의 1만큼이니까 2cm야 라고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EP의 길이 먼저 하나 구합시다. 아, 눈에 잘안 보이니까 이렇게 써놓을까요? 선분 EP의 길이가 2cm다라고 써놓죠. 그리고 나서 우리 다시 삼각형 하나를 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을 한번 살펴볼 거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도 역시나 1대 3의 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지금 얘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A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보면 3대 4의 길이의 비를 갖고 있구나. 그럼 EQ 대 BC도 3대 4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분 EQ라는 이 길이가 12cm라는 걸또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럼 12cm에서, 그렇지, 2cm 빼내면 여기 있는 PQ의 길이가 10cm야라고 찾아내 볼수 있는 네, 그런 상황으로 우리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좋았어요. 이렇게 해서 선분 PQ의 길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풀다 보면, 그래, 선생님이 아까 했던 얘기 또 눈에 보일 겁니다. 자, 결국 그림에 잘 표시되어져 있지 않았지만, 문제를 읽어보면 3대 1이다라는 거, 3대 1이다라는 거 표시되어 있고, 그러면 3을 3개로 정확하게 쪼개면 1대 1대 1대 1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여기 있는 주황색 가로 변들이 전부 다 일정한 간격으로 길이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 볼수 있겠죠. 8에서 늘어나고 늘어나고 늘어나고 늘어나고 네번 늘어나는데 16cm만큼 늘어났다는 거야. 그럼 한 번, 8에서 네번 늘어나는데 8cm만큼 늘어났다는 거야. 그럼 한번 늘어날 때몇 cm씩? 2cm씩 늘어난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길이가 10cm, 너는 12cm, 너는 14cm다라는 거지. E에서부터 F까지가.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2cm와 이쪽에 있는 2cm 빼주시면 선분 PQ의 길이 구해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의 접근도 실은 가능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 네, 그런 문제였어요. 자, 이 모든 얘기들 선생님이 하기 위해서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랐었는데 안 붙이고 시작했네. 자, 문제 앞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었던 설명이었고, 자, 그 얘기들을 여기 정말 자주 출제되는 그림에 한번 적용을 해봤고요. 우리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했었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삼각형에서 길이의 비 생각했고,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삼각형에서 길이의 비를 생각하는 방법. 이거 하나. 그리고 아예 3대 1이라고 얘기하는 걸 가지고 선분들을 적당히 쪼개서 지금 요렇게 쪼개가지고 아유 세 개로 쪼개야 되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쪼개가지고 요거 이렇게 늘어나는 게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난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두 가지 방법을 접근했던 거다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 13번을 구원픽으로 골랐다라는 얘기해 볼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처음부터 붙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치? 자, 꼭 다시 한번 체크하고 복습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14번 가죠.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 ABCD에서 역시나 평행인 변들이 주어져 있고요. 그랬을 때 선분 AD의 길이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문제예요. 자, 지금 여기서는요, 아까 전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쪼개면서 길이를 얘기하기가 좀 얘기할 수가 없는 게요세개 중에서 두 개는 알고 있어야 간격대를 찾아낼 수 있는데 변의 길이 하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풀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삼각형 생각해 보죠. 그 삼각형에서 이 5를 연결해 둔다면 1대 3이라고 얘기하는 길이의 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3cm, 6cm니까 1대 2. 그럼 짧은 거 대 전체는 1대 3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이 5대 BC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1대 3하고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이 5의 길이가 4cm라고 찾아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요 4cm를 가지고요. 선분 AD의 길이를 구해내 볼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그럼 어때요? 6대 9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대 3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2대 3이라는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다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선분 AD의 길이가 6cm다라고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었습니다. 괜찮나요? 자, 근데 이 문제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겠지. 방금 전에 우리가 이 길이는 알지만 요둘 중에 하나를 더 알아야 나머지 길이를 차이를 이용해서 구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것처럼 우리 이거 길이 둘 중에 하나만 구해내면 나머지 하나 구해낼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요, 방금 이렇게 문제를 풀때 선분 2호의 길이가 4cm라는 거 구했잖아요. 근데요, 그게 오른쪽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F5의 길이도 실은 4cm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됐지? 그러면 어때요? EF의 길이가 8cm예요. 자, 이제 EF의 길이 알았으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다. 12에서부터 일정한 간격으로 길이가 줄어드는데, 아, 네가 8cm야? 그럼 중간이 10cm고 2cm 줄어들면 선분의 AD의 길이가 6cm야? 라는 생각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의 접근도 가능한 그런 문제죠. 그래서 14번 문제의 정답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크해 봤습니다. 선생님 지금 계속 평행선을 나눠 가지고 길이가 일정하게 줄어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요, 고등학교에 가면 정말 자주 써먹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시각을 좀 길러 놓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개념책 공부할 때 선생님이 따로 시간을 내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선생님이 문제 풀면서 계속 풀이를 곁들여서 풀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중단원 실전 테스트에 가면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라 편리한 방법 하나만 선택해서 풀 거예요. 삼각형을 가지고 풀건, 그냥 평행선들을 그려서 풀건. 자, 둘다 이해하셔야 돼요. 좋았어. 그럼 다음 문제 가봅시다. 15번 문제 가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15번 문제도 실제로 구원픽으로 골라놓은 문제고, 우리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보자. 첫 번째, 정석대로 갈게요. 자, 여기 있는 Y cm와 X cm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선 닮음인 삼각형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평행선이 주어져 있죠? 숙명적으로 평행선이 등장하면 엇각 생각해야지. 너 이렇게 엇각, 가게 크기 똑같고요. 자, 너 이렇게 세모, 엇각으로 가게 크기 똑같아요. 자, 가운데 있는 각, 막꼭지각으로 서로 가게 크기 같아진다 얘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왼쪽에 있는 삼각형 EAB라는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 ECD라는 삼각형이 서로 AA 닮음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AA 닮음인데 동그라미와 세모, 동그라미와 세모 연결하니 빨간색 두 개의 선분이 대응변이라는 것도 알수 있게 되고요.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6대 12로 주어져 있으니까, 아, 삼각형의 닮은 비가 1대 2구나라는 사실 생각할 수 있어요. 즉, 이 길이 선분 AE 대 CE의 길이의 비가 1대 2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됐니? 자, 마찬가지로 뭐도 1대입니까? BE 대 DE도 1대 2야라는 동일한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 할수 있어요. 괜찮죠? 자, 이런 생각을 했다면 우리는 이제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X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빨간색 삼각형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빨간색 삼각형은, 그렇지, 곶갈 모양의 닮음이 옆으로 뉘어 있는 상태고, C를 중심으로 해서 2대 3하고 만들어지는 거니까 10대 10 플러스 X가 2대 3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2대 1하고 쪼개져 있으니까 역시나 10대 X가 2대 1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기 있는 이것도요, 2대 1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어라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자연스럽게 X 값이 얼마다? 아, X는 5다라고 구해진다라는 거죠. 괜찮죠? 자, Y 구해볼게요, Y. Y를 구하려면 어때요? C라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2대 3이다 라고 살펴봐야 되지. 그러니까 2대 3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6cm가 3이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y cm는 2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돼서 4cm가 바로 y cm다 라고 얘기하면서 y 값이 4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의 정답은 4번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괜찮죠?
자, 근데 이 얘기를요, 그래, 어떻게도 해볼 수 있느냐?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평행선들을 그려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더라라는 거야. 지금 여기 있는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2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있는 EC를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서 평행하도록 선 그려준다고 한다면 그러면 1대 1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있는 이 길이들이 다 일정한 간격으로 길이가 늘어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선생님, 여기는 길이가 없는데요? 아까 전에 있었던 문제는 사다리꼴인데, 지금은 사다리꼴이 아니라서 길이가 없는데요? 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괜찮아. 방금 여러분이 입으로 정답 얘기한 거예요. 길이가 없어요. 그래, 몇 센티미터야? 이거 0cm다라고 생각합시다. 0에서부터 6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너 2cm, 너 4cm, 너 6cm 하고 길이 찾을 수 있죠. 그래서 y가 몇 cm다? 4cm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됐니? 이 삼각형 모양도 아까 전에 봤던 사다리꼴과 그냥 동일한 느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할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는 F와 C라고 이야기하는 선분의 중점을 M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M에서 FE나 AB에 평행하도록 이렇게 선을 그려주자. 그리고 이 점을 N이라고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당연히 ED의 중점이 될거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1대 1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요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도 역시나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0에서부터 일정한 간격으로 길이가 늘어나야 되니까 Y는 4cm, 자 여기 있는 MN의 길이는 8cm, 요런 생각 역시 동일하게 해줄 수 있겠죠. 어떤 식으로 바라보더라도 같은 답이 등장하고요. 여기 심지어 이 선분의 길이 문제에 안 나와 있지만 그것도 우리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됐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려운 문제에 가면 어떤 길이를 구하라고 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중점과 요 교점 사이에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럼 MN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요 선분의 길이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빼야지 답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거다. 아, 물론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삼각형에서 삼각형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을 생각한다면 12의 절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8cm라는 게 6cm와 2cm로 나누어진다라는 생각하면서 아까 전에 우리 처음 구했던 것과 역시 딱 맞아떨어진다라는 생각 할수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본 문제였습니다. 자, 15번 이렇게 우리 풀어봤고요. 이제 16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그림에서 점 E는 AC와 BD의 교점이고요. 자, 이렇게 BC의 수직이 되도록 선을 두개 모두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래요. 자, 지금 아래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 위해서 뭐만 알면 된다? 높이만 알면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높이 구해봐야 돼요. 근데 이게 어때? 선을 그려놓고 놨더니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 기울어져 있는 걸 그냥 똑바로 세워놓은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알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닮음인 삼각형의 길이의 비, 닮음 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8대 10이 서로 닮음이거든, 대응변이거든요. 그러니까 길이의 비를 생각하면 2대 3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2대 3이라는 길이의 비가 2대 3으로 또 2대 3으로 자연스럽게 다 옮겨올 수 있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우리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꼭지점 C를 기준으로 해서 3대 5의 길이의 비가 3대 5의 길이의 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점 H라고 한다면 선분 EH 대 8cm. 자, 이게 3대 5야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선분 EH의 길이가 5분의 24cm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 길이만 알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잖아요. 자, 삼각형 EBC의 넓이 구해 볼게요. 너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15cm 곱하기 높이 5분의 24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이 좀 불편하네요. 자, 약분합시다. 그럼 너3 나오니까
자, 2하고 24 약분하면 10이 남고요. 3과 12 곱해서 결국 36 제곱.

5cm다라는 결과 얻어내 볼수 있습니다. 정답 몇 번? 5번을 정답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문제겠죠. 자, 물론 여기 있는 이것도요. 2대 3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너 2등분하고 너 3등분해서 길이를 0에서부터 8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가면서 크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길이 구할 수도 있겠지. 자,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높이를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넓이 구할 수 있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16번은 15번과 동일한 그림인데 다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걸 그냥 똑바로 수직으로 세워 놓았다라는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자, 그래서 16번 문제 같은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17번으로 가자. 17번이 아니라 그다음 소단원 실전 테스트 1번이죠. 우리 이제 16번 다음부터 나타나는 이 1번 문제부터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무게중심을 생각하는 거고요. 이 무게중심을 생각할 때는 당연히 선분의 길이에 비에 관련된 삼각형의 넓이의 특징들 생각해 볼수 있어야 돼요. 됐죠? 자, 지금은 완벽한 무게중심은 아니지. 하지만 이런 생각은 하셔야 되죠.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가 24제곱센티미터로 주어져 있을 때 색깔 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삼각형 ABC에서 중선 그려가지고 밑변을 정확하게 반으로 쪼갰더니 왼쪽에 있는 삼각형 ABM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ACM이 넓이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ACM, 지금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12제곱센티미터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역시 AM을 밑변으로 생각하고요. C를 하나의 꼭지점으로 생각하면 평행선 그렸을 때 ANC라는 삼각형과 NMC라는 삼각형이 높이가 똑같은 삼각형이야라는 거 생각할 수 있고 밑변의 길이 같아지니까 아, 넓이 동일하게 나누어지겠구나 얘기할 수 있어서 12제곱센티미터를 6제곱센티미터씩 나누어 갖는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의 넓이 몇 번? 3번 6제곱센티미터가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어요. 됐지? 이거 평행선 사이에 그 평행선 사이에 그 평행선을 두고 밑변의 길이의 비율이 삼각형의 넓이의 비율과 같아진다라는 얘기, 요거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실은 원리는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했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무게중심 배우면서 다시 등장했었고 우리 자주 써먹고 있는 얘기죠. 그치? 자, 그 다음 보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G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일 때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중선 위에 있다라는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선분 BC를 D라는 점이 정확하게 2로 반으로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8cm의 절반이 Y cm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Y는 4죠. 더불어 무게중심에 의해서 중선이 2대 1로 쪼개진다라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9cm를 3등분한 것 중에 1만큼이 X센티미터라서 X가 3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두개더 해봐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1번을 가볍게 정답으로 고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자. 3번. 자, 그림과 같이 각시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가 있다라고 얘기했네요. 자, 이 직각삼각형 매우 독특한 상황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그랬을 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무게중심이죠? 무게중심은 그래, 중선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니까 이 D라고 얘기하는 점이 AD와 BD의 길이가 같아지도록 만드는 점이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빗변의 중점이죠. 그럼 직각삼각형에서의 빗변의 중점은? 아, 외심. 그럼 이 D라는 점에서 A, B, C까지 이르는 모든 길이가 같아져야 되니까 여기 있는 이 길이도 똑같아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는 거네. 그러면 DG의 길이는 5cm의 절반이죠. 너2대 1인 거니까. 그래서 이 DG의 길이가 2분의 5cm고, 그렇다면 선분 CD의 길이는 2분의 15cm입니다. 자, 근데 그게 이 길이와 이 길이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각각 2분의 15cm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 얘기하는 건 2분의 15cm 두개 더해주면 되니까 15cm다라고 정답 찾아볼 수 있어요. 자, 됐니?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관련해서 문제 3개 풀고 마무리했는데요. 직각삼각형에서는 특별한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 여러분 잘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여기

Let's sing together!

0: 아기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R.E.D. Mr. Red.
1: 기다려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3: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1: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앉아서 안전하게 타라고 했잖아. 서서 타다 넘어져서 팔까지 부러지고.
1: 그럼 나 이제 못 놓는 거야?
0: 당연하지. 뼈가 붙을 때까지 심한 장난은 NO! 조심해야 돼.
1: 나 몰라. 근데 누나, 이렇게 깁스하고 있으면 정말 뼈가 붙는 거야? 안 붙으면 어떡해?
0: 실은 안 붙을 수도 있대.
1: 정말? 아하, 어떡해. 나 몰라.
0: 아이, 농담이야, 농담. 뼈야 당연히 붙지. 너 뼈가 부러진 돌도사 이야기 기억 안 나?
1: 기억나면 내가 이렇게 걱정을 했겠어.
0: 그런가? 좋아, 그럼 이 누나가 얘기해줄게.
1: 어서 해보슈.

0: 옛날에 엄청난 수련으로 뭐든지 맨손으로 격파하는 돌도사와 그의 제자가 있었어.
1: 살파! 맨손 격파! 아무나 못하는 거야! 후! 합! 합! 합! 합! 합! 합! 가이가라 가이가 가이가 이가! 야! 호! 하지! 역시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 많은 걸 깨십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 하! 오랜 수련의 결과랄까! 아, 저는 많이 미흡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굉장히 어려울 거야. 됐는데.
0: 사부체면이 말이 아니었던 돌도사는?
1: 돌 사부님, 이거는 무리입니다요. 하지 마십시오, 사부님.
2: 에이, 잘!
1: 완벽히 단련된 이 발로 깰 거야.
3: 아닙니다. 다치실 거야.
1: 하하하하하하. 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
0: 그렇게 과시하다가 그만.

0: 걱정하지 마. 돌도사님 뼈도 금방 붙을 거야.
1: 어떻게? 그러니까 뼈가 어떻게 붙는 건데?
0: 그 어떻게 붙냐면 그 몸속에 풀 같은 게 있어서.
1: 풀? 풀?
0: 아 그래! 홍신딱지가 있었지?
1: 어?
0: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 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뼈 딱지야. 뼈 딱지, 궁금한 걸 알려줘.
2: 긴급 상황, 긴급 상황.
3: 긴급 상황? 누구세요?
2: 난 평소에 뼈를 만드는 뼈 세포. 뼈가 부러졌을 때 뼈를 복구하는 구조대장 역할을 맡고 있지.
1: 우와, 구조대장?
2: 뼈가 부러진다는 건 엄청난 재난 상황. 하지만 침착하게 잘 대응하면 뼈를 복구할 수 있지. 자, 그럼 우리 같이 뼈를 복구해볼까?
4: 야! 오, 어떡해! 어떡해!
5: 돌도사 팔이 부러졌어!
2: 자, 다들!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자, 지금부터 돌도사의 팔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한다. 모든 뼈세포 대원들과 혈장은 뼈 복구에 힘쓰도록.
4: 네!
2: 우선 혈장은 칼슘을.
4: 칼슘!
5: 칼슘!
4: 칼슘!
2: 뼈의 주재료인 이 칼슘. 칼슘을 이용해 새로운 뼈를 만들 수 있지.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새로운 뼈로 부러진 두 뼈를 잇는다. 실시!

0: 출시! 뼈를 만들어 입자 입자
1: 혈장!
2: 네!
1: 계속 새로운 뼈가 필요할 수 있으니 혈장, 칼슘을 계속 부탁해!
2: 걱정하지 마! 내가 칼슘을 더 가지고 올게!
0: 뼈를 만들어 입자 입자
1: 여 세포대원들, 뼈를 잘 입고 있나?
3: 네!
1: 더 촘촘히 잘 이을 수 있도록 한다! 실시!
0: 실시!

0: 왜 이래?
1: 무슨 일이에요?
2: 아이, 그게 돌도사가 갑갑하다고 팔을 고정시키는 깁스를 풀렀어.
0: 어휴, 사부님! 아유. 이거 깁스 풀고 있으면 뼈가 제대로 안 붙는단께요?
3: 아유, 답답해!
0: 아유, 그래도 하셔야 돼요.
3: 아유, 간지럽다니까! 조심! 아파, 아파! 어?
1: 맞아! 나도 갑갑해! 막 가렵고!
2: 그렇다고 자꾸 움직이면 안 돼! 뼈가 잘못 붙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깁스를 풀면 절대 안 돼! 알았지?
1: 네.
2: 돌도사는 다시 깁스로 부러진 팔을 단단히 고정했지. 그리고 우린 계속해서 뼈를 복구했어.
4: 뼈를 만들어 잇자 잇자 뼈를 만들어 잇자.
2: 그런데
0: 회장, 큰일 났습니다. 뼈가 더 이상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2: 무슨 소리야? 아직 이렇게 칼슘이 많이 칼슘이 바닥났네. 나 회장은 뭐 하는 거야? 회장! 회장! 어서 칼슘을!
0: 대장! 대장! 큰일 났어! 큰일 났다고!
2: 왜? 무슨 일이야?
0: 그게 그 돌도사 몸에 칼슘이 다 떨어졌어!
2: 뭐라고? 칼슘이 떨어지면 더 이상 뼈를 만들 수 없고 뼈 복구는 실패야! 몸에 칼슘이 많아지려면 칼슘이 많이 든 음식을 잘 먹어야 돼.
1: 칼슘이요?
2: 그래. 그래도 다행히 돌도사는 칼슘이 많은 치즈, 두부, 마른 멸치와 같은 음식을 많이 먹었고 몸속에 칼슘도 다시 많아졌지.
5: 자, 여기 칼슘.
0: 칼슘. 칼슘. 드디어 다 채웠다.
2: 혈장, 계속 칼슘을 부탁해.
5: 응, 그럼 내가 칼슘을 더 가지고 올게.
2: 자, 다시 칼슘이 채워졌다. 계속해서 새로운 뼈를 만들고 있는다. 실시!
4: 실시! 뼈를 만들어 잇자 잇자
2: 뼈를 만들어. 이렇게 약 한 달이 지나면 뼈가 이어지고 약 세 달 뒤 완전히 굳으며 뼈가 다시 붙게 되는 거야.
0: 우와! 붙었다! 우와, 대박! 감쪽 같아!
2: 우와, 드디어 뼈가 잘 붙었다! 우리가 해낸 거야!
1: 우와, 해냈다!
2: 자, 모든 대원들 고생했다. 오늘부로 돌도사 8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제한다. 뼈 복구 완료! 완료!
1: 완료!
2: 뼈가 잘 붙으려면 칼슘이 많이 든 음식을 잘 먹어야 돼.
1: 명심하겠습니다.
2: 또 부러진 부위가 잘 고정될 수 있게 깁스를 마음대로 풀거나 이렇게 막 움직여선 절대 안 돼. 잘 알았지?
1: 네! 답답해도 절대 안 풀을 거예요.
6: 그래! 그래야 돌도사님처럼 뼈도 잘 붙지.
1: 근데 누나, 돌도사님은 어떻게 됐어?
6: 글쎄, 어떻게 됐을까?
7: 돌도사는 깁스를 풀고 과격한 격파는 절대 하지 않았대. 그 대신
8: 이게 무술 좀 한다고 까불어. 돈 빨리 안 내놔.
0: 사부님 도와주세요.

0: 사부님이 어디 있는데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어
1: 안녕하세요
2: 그 후 돌도사는 튼튼한 큰 팔로 산적들을 잡으며 살았대.
3: 우와! 우리 돌도사님 뼈가 잘 붙어서 정말 다행이다.
2: 맞아. 우리 호떡이 뼈도 빨리 붙길 바라는 마음으로 짜기 뼈딱지 선물로 줄게. 노래 잘 부르면
3: 자신 있다고?
2: 좋아. 그럼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3: 야호!
2: 부러지면
3: 뼈세포가 출동
2: 뼈세포 출동해
3: 부러진 뼈 있지
2: 뼈를 있는 동안
3: 움직이면 안 돼
4: 우와 잘하는데
3: 떴떴떠
2: 좋아 계속해볼까 깁스 답답해도
3: 절대 풀지 말자
2: 뼈를 만들려면
3: 칼슘이 필요해
2: 칼슘 많은 음식
3: 많이 많이 먹자
2: 예! 예! 자
3: 우와 뼈 딱지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물의 저학까지 가게 된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어 공부 열심히 해볼 건데요. 네 번째 단원, 중요한

필요한 내용을 찾아요. 열심히 이네 번째 단원 공부해 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확인해 봐야겠지요. 자,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이거예요. 설명하는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쭉쭉 이어서 공부해 볼 거고요. 또 이야기를 읽고 일어난 일 파악도 해볼 겁니다. 자, 오늘의 아하 주제 기억하면서 오늘도 아하 소리가 날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 볼까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4번 문제부터 출발해 봅니다. 14번 문제는요, 낱말의 뜻을 보고 보기에서 알맞은 낱말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꾸덕꾸덕 칼, 띠울, 미생물 같은 낱말들이 있네요. 먼저 글부터 읽어봐야 되겠지요. 제목은 된장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가 문단부터 보도록 할까요? 된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먹거리입니다. 소개하고요. 된장은 콩으로 만든 메주를 재료로 사용합니다. 메주로 된장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봅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단부터는 메주로 된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겠구나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다음 문단 볼까요? 먼저 된장의 재료가 되는 메주를 만들어 잘 말립니다. 찐콩 반죽을 되게 네모난 모양으로 빚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메주를 꾸덕꾸덕 할 때까지, 그러니까 물기 있는 물체에 거치 조금 마를 때까지 말립니다. 20여일간 메주를 잘 말려 볏짚으로 묶어 띄울 준비를 합니다. 띄울이란 뜻은요, 누룩이나 메주 등을 발효시킬이란 뜻이거든요. 그런 준비를 한대요. 다음 문단 볼게요. 문단이 바뀌었기 때문에 문장을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메주를 볏짚으로 묶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 놓습니다. 볏짚과 공기 중에는 메주를 발효라는 것은요, 어떤 미생물에 의해서 동물이나 식물 같은 유기물들이 이렇게 성분이 변해가지고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어떤 물질들로 바뀌는 것이 바로 발효거든요. 발효시키는 여러 가지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메주를 서너 달 동안 매달아 놓으면 된장의 고유한 맛과 향을 내는 미생물이 많이 퍼진대요. 이 성분을 사람들이 먹으면 몸이 튼튼하고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잘 띄운 메주를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적당히 말립니다라고 했습니다. 문제를 다시 볼까요? 자, 먼저 기억입니다. 꾸덕꾸덕할이라고 했습니다. 꾸덕꾸덕, 꾸덕꾸덕할의 뜻은요, 바로 3번에 있죠. 물기 있는 물체에 거치 조금 마르거나 얼어서 꽤 굳어 있을이란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억이라고 적어줄게요. 다음은 띄울입니다. 띄울이란 뜻은요, 바로 누룩이나 메주 등을 발효시킬이란 뜻이거든요. 따라서 첫 번째 니은이라고 적어줄게요. 다음은 디귿입니다. 미생물인데요. 눈으로 볼수 없는 아주 작은 생물이 바로 미생물이지요. 따라서 2번에다가 디귿이라고 이렇게 차례대로 니은, 디귿, 기역 순서대로 적어주면 되겠네요. 이제 다음 문제 15번 문제 볼까요? 메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이 선택지에서 핵심 낱말을 먼저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핵심 낱말을 글 속에서 찾은 뒤에 그 낱말의 앞과 뒤를 잘 보면 알맞은지 알맞지 않은지 조금 더 쉽게 알 수가 있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콩으로 만듭니다라고 했어요. 콩콩콩, 콩콩콩 찾아봐야 되겠지요. 된장은 콩으로 만든 메주를 재료로 사용합니다라고 나와 있지요. 핵심 낱말의 앞뒤를 잘 보세요. 2번, 되게 네모난 모양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모양은 모양인데 네모난 모양이래요. 네모난 모양 어디 있나요? 바로 여기 있죠. 되게 네모난 모양으로 빗습니다. 역시 알맞아요. 3번, 따뜻한 곳에서 말립니다라고 했는데요. 말린다, 말린다 찾아보면은 바로 따뜻한 곳에서 메주를 꾸덕꾸덕 할 때까지 말립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알맞아요. 4번, 여러 가지 미생물이 메주를 발효시킨다라고 했는데요. 미생물과 발효를 찾아볼까요? 미생물은요, 여기 있고요. 발효는요, 여기 있습니다. 공기 중에는 메주를 발효시키는 여러 가지 미생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선택지 4번도 알맞네요.
그럼 정답은 5번이겠는데요.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자, 5번은 매주의 미생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방 안에서 말립니다라고 있는데요. 자, 말린다라는 말은요. 여기도 있지만 여기 다 문단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매주를 볏짚으로 묶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 놓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 놓고 마지막에 깨끗이 씻어 햇볕에 적당히 말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방 안이 아니라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볏짚으로 매달아 놓아야겠구나. 미생물이 날아가지 않도록이 아니라 미생물이 많이 퍼지도록 말이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5번이기 때문에 15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에요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16번 문제 만나볼까요? 다음은 글 다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래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배운 내용 친구들 떠올려 볼까요? 글의 내용을 정리할 때는요, 크게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중요한 낱말, 핵심 낱말을 잘 보세요라는 거 배웠고요. 또 하나는요, 문단에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잘 보세요라고 배웠지요. 중심 문장이 무엇인가요? 중심 문장은요, 하나의 문단에서 하나의 중심 생각을 잘 감싸고 있는 문장이 중심 문장이고요. 뒷받침 문장은요, 그 중심 문장을 뒷받쳐주는 예를 들어주거나 덧붙여 설명하는 문장이 바로 뒷받침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문단의 중심 문장을 잘 보면 좀더 글의 내용을 쉽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배운 내용 떠올리며 16번 문제 다시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서부터 또 자세히 잘 봐야 되겠네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은요. 매주를 1번으로 묶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서너 달 매달아 놓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 바람이 잘 통한다, 서너 달, 이런 중요한 낱말들을 글 속에서 찾아보면 되는데요. 이다 문단을 볼까요? 매주를 볏짚으로 묶어, 여기 다,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 놓습니다. 볏짚과 공기 중에는 매주를 발효시키는 여러 가지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매주를 서너 달 동안 매달아 놓으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요, 무엇으로 묶냐면 바로 볏짚으로 묶어라고 했기 때문에, 아, 1번의 빈칸은 바로 볏짚이 들어가야겠구나.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죠. 따라서 1번은 볏짚이라고 글을 잘 보고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요. 계속해서 볼까요? 이번에는 2번이 많이 퍼지도록 합니다라고 했어요. 많이 퍼진다라는 말을 또글 속에서 찾아보면은요, 여기 있어요. 많이 퍼집니다. 그 앞과 뒤를 잘 볼까요? 그 앞에 미생물이 많이 퍼집니다. 어떤 미생물? 된장의 고유한 맛과 향을 내는 미생물이 많이 퍼집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 이번에는 바로 미생물이 들어가야겠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생물, 미생물 말이죠. 글 속에서 잘 보고 낱말을 찾아 여기에 미생물, 미생물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볼까요? 이렇게 잘 띄운 매주를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적당히 말립니다라고 이렇게 글의 내용을 정리해 볼수 있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은 볏짚, 2번은 미생물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이어서 이제 17번 문제 보죠. 된장 만드는 순서에 맞게 기호를 나열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라마 글 마저 읽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항아리에 메주와 소금물, 붉은 고추. 선생님의 머리에도 고추가 있죠? 자, 붉은 고추, 숯을 넣어 삭힙니다. 붉은 고추와 숯은 잡균을 없애고 냄새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아리에 이러한 재료를 넣는데 그중에서도 붉은 고추와 숯은 이런 역할을 해요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20에서 30일이 지나면 항아리에서 메주를 건져내요. 그리고 건져낸 메주를 발효시켜 된장을 만들어요. 마. 또 우리 조상은 장 만드는 재료를 정성껏 손질하고 장독을 소중히 관리했습니다. 장마철이 오기 전에 장항아리 뚜껑을 열어
햇볕과 바람을 쐬어 장이 잘

발효되도록 했습니다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17번 문제, 된장 만드는 순서에 맞게 기호를 나열해 볼까요? 자, 글의 내용을 한번 떠올리며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요, 리을이었어요. 찌은 콩 반죽을 네모난 모양으로 잘 빚어서 따뜻한 곳에서 말려 말려 말리는 것이 첫 번째였기 때문에 여기 리을 맨 처음에 적어주고요.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요, 샥샥 바람에 잘 말렸습니다. 미생물이 잘 퍼지도록 말이죠. 그래서 디귿, 메주를 볏짚으로 묶어 바람에 말리기. 이것이 두 번째 디귿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바로 기역. 항아리에서 매주 삭히기가 세 번째였죠. 그래서 디귿 다음으로 기역을 적어주고요. 마지막으로 건져낸 매주를 발효시켜 된장을 만들어요.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니은, 건져낸 매주를 발효시켜 된장 만들기. 따라서 릴, 디귿, 기역, 니은 순으로 기호를 잘 나열해주면 이렇게 17번 문제 해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글을 읽으면서 우리 해본 것처럼 중요한 낱말이 무엇인지 또 중심 문장이 무엇인지 찾으면서 생각하면서 글을 읽으면 글의 내용을 조금 더잘 이해할 수 있고요. 또 글의 중요한 내용도 조금 더잘 정리해 볼 수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7번 문제까지 풀어 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18번 문제 보죠. 된장을 만드는 재료가 아닌 것 묻고 있는데요. 자, 볼까요? 라 문단에 중심 문장. 마지막으로 항아리에 메주와 소금을 붉은 고추 숯을 넣어 삭힙니다. 라고 된장을 만드는 재료가 나와 있습니다. 숯, 소금물, 메주, 붉은 고추 다 맞죠? 그런데 이번에 잡균을 볼까요? 잡균은요, 된장을 만드는 재료가 아니라 없애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닌 것은 2번 잡균이라고 글의 라 문단을 통해 골라낼 수가 있고요. 자, 계속해서 19번 문제인데요. 된장을 만들 때 붉은 고추와 숯의 역할은 무엇인지 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9번에 붉은 고추와 숯을 이글 속에서 찾아볼까요? 붉은 고추와 숯, 여기와 여기도 있고요. 다음 문장에 여기와 여기도 있지요. 그리고 역할이라는 낱말도 찾으면 여기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볼까요? 붉은 고추와 숯은 역할을 합니다.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잡균을 없애고 냄새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라고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문제를 풀때 찾고자 하는 낱말을 먼저 찾아줍니다. 붉은 고추, 숯, 그리고 역할까지. 그리고 그 낱말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자세히 보면 이런 문제를 조금 더잘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잡균을 없앤다, 냄새를 제거한다를 선택지에서 찾으면 1번 잡균을 없앤다, 2번 메주를 삭힌다, 3번 냄새를 제거한다, 4번 된장을 발효시킨다, 5번 된장의 맛과 향기를 낸다 중에서 이 붉은 고추와 숯의 역할은 바로 1번과 3번이기 때문에 여기에 1번과 3번 두 가지를 골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9번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된장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20번 문제 봅니다. 글 마의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각각 구분해서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글 마, 또 우리 조상은 장 만드는 재료를 정성껏 손질하고 장독을 소중히 관리했습니다. 이것이 중심 문장이고요. 중심 문장. 그 다음에 오는 문장. 장마철이 오기 전에 장 항아리 뚜껑을 열어 햇볕과 바람을 쐬어 장이 잘 발효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심 문장을 뒷받침해주는 뒷받침 문장이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1번은 중심 문장, 2번은 뒷받침 문장으로 각각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21번 문제 볼 텐데요. 이번에는요, 새로운 글입니다. 내 감자가 생겼어요라는 재미있는 제목의 글인데요. 자, 이 글을 읽기 전에 우리 이야기를 읽고 일어난 일을 파악하는 방법을 한번 떠올려 볼 겁니다.
자, 이야기를 읽고 일어난 일을 파악하는 방법은요,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는 시간. 시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는 장소. 장소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는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 인물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들을 생각하며 읽으면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을 조금 더잘 파악할 수가 있죠. 세 가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간의 변화, 장소의 변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인물의 마음의 변화. 시간, 장소, 인물의 마음의 변화를 생각하며 이야기를 읽으면 이야기에서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가 있죠. 시간, 장소, 인물의 마음 생각하면서 우리 이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내 감자가 생겼어요입니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눈으로 읽어봐 주세요. 자, 우리 식구는 토요일이면 할머니 집에 자주 가요. 토요일. 아하. 할머니 집은 시골이에요. 마루에 서면 산만 보여요. 아, 할머니 집은요, 시골이래요. 나는 할머니는 좋은데, 시골은 싫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나가 할머니는 좋은데, 시골은 싫대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할머니랑 엄마 아빠는 밭에 가서 일만 하고, 나는 같이 놀 동무도 없고 심심해요. 같이 놀 친구도 없어. 참, 내 또래가 있긴 해요. 할머니 뒷집에 사는 상구요. 그런데 나만 보면 숨어요. 바보같이. 아까 저녁을 먹는데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따르릉. 아이고, 소리냐? 할미다. 내일 할미 집에 올 끼가. 소리 감자, 소리가 캐야지. 다른 때 같으면 가기 싫다고 했을 텐데, 왜? 시골은 싫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인물의 마음의 변화를 생각해 봅니다. 내 감자가 생각나서, 아, 맞다, 내 감자. 얼른 간다고 했어요. 싫다고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가고 싶나 봐요. 왜? 내 감자가 생각나서. 내 감자가 생긴 건한 달도 더 앞이에요. 할머니네 감자밭을 지나는데 이랑마다 감자꽃이 하얗게 피어 있었어요. 그런데 자줏빛 꽃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이야, 요! 자줏빛 꽃을 보니 고구마가 생각났어요. 라는 글의 일부분입니다. 자, 21번. 소리가 시골을 싫어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나가 바로 소리였지요. 소리가 처음에는요, 시골은 싫어요. 이유는 바로 다음 문장을 보면 알수 있죠. 적어볼게요. 할머니랑 엄마, 아빠는, 할머니랑 엄마, 아빠는 밭에 가서 일만 하고, 나는 같이 놀 동무도 없어. 친구도 없어. 같이 놀 동무도 없어서,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선생님은 적어 보았습니다. 글의 내용을 참고해서 이렇게 적어 봅니다. 자, 인물의 마음. 처음에는 시골은 싫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이렇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을 보죠. 22번. 자, 이글 속에서 논이나 밭을 갈아 고를 타서 두둑하게 흙을 쌓아 만든 곳을 뜻하는 낱말은요. 마루, 동무, 또래, 이랑, 할미 중에 바로 이랑입니다. 따라서 22번은요, 4번이라고 이랑을 찾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랑. 자, 다음 23번인데요. 소리가 할머니 집에 얼른 가겠다고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 소리는요, 처음에 뭐라고 했나요? 싫어, 싫어, 시골은 싫어, 친구가 없잖아. 라고 했는데, 자, 조금 보니까 얼른 간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내 감자, 나만의 감자가 생각나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번, 상구랑 놀고 싶기 때문에, 2번, 할머니를 보고 싶기 때문에, 할머니는 좋아, 하지만 심심해. 3번, 자신의 감자가
생각났기 때문에. 4번, 하얀 감자꽃을 보고 싶기 때문에. 5번, 밭에 가서 일을 돕고

시키기 때문에 중에서 바로 3번이 정답이다라는 것알수 있죠. 정답 3번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물의 마음의 변화를 생각해서 글을 읽으면 이야기에 일어난 일을 조금 더잘 파악할 수가 있답니다. 시간의 변화, 장소의 변화, 인물의 마음의 변화 말이죠. 자, 계속해서 24번 문제입니다. 하얀 감자꽃 사이에 핀 자줏빛 꽃을 발견했을 때, 이야! 소리는 어떤 생각을 하였습니까? 자줏빛 꽃을 보니 고구마가 생각났어요 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1번 감자를 먹고 싶다. 2번 고구마가 생각났다. 3번 자줏빛 꽃이 신기하다. 4번 두더지에게 주고 싶다. 5번 자줏빛 감자를 볼 생각에 설렌다 중에서 자, 글의 내용을 봤을 때는 고구마가 생각났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24번 정답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이 궁금한데요. 계속 보죠. 할머니, 저기에는 고구마가 달려! 이랬더니 할머니랑 아빠가 막 웃었어요. 엄마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빠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어머니, 저 감자에 뭐가 달리나 이 수수께끼 내입시다. 그럴까? 소리랑 어머니 맞힐란가? 엄마는 고개를 절레절레, 절레절레.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할머니, 지금 캐면 안 돼? 아이고, 떼대마, 소리가 캐면 되지? 그럼 저거 내 감자일 거야. 할머니가 잘 가꿔야 돼. 오야오야, 자주 꼽힌 감자, 이제 소리 끼다. 그래서 내 감자가 생긴 거예요. 아, 어떻게 해서 소리 감자가 생겼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아하, 이렇게 해서 생겼구나. 토요일, 고속도로를 달리다. 작은 길로 빠져나왔어요. 할머니네 마을 이름이 새겨진 바위가 보였어요. 아, 결국에는 이 소리가 할머니 집으로 가는군요. 내 감자를 빨리 보고 싶어서. 자, 25번 보죠. 기억에서 알수 있는 엄마의 마음 묻고 있습니다. 기억은요, 여기 있는데요. 자, 엄마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라고 했어요. 자, 왜? 소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할머니, 자줏빛 꽃을 보고, 할머니, 저기에는 고구마가 달려? 왜? 고구마가 생각났으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고개를 갸웃하는 거예요. 자, 고개를 갸웃해 볼까요, 친구들? 어떻게 하는 게 고개를 갸웃하는 거예요? 응? 이거죠? 응? 어떤 마음일 때 이렇게 하나요? 응? 1번, 궁금한 마음. 2번, 미안한 마음. 3번, 고마운 마음. 4번, 어색한 마음. 5번, 부끄러운 마음 중에서, 응? 그런가? 글쎄. 바로, 궁금할 때, 잘 모를 때, 그럴 때 고개를 갸웃할 수 있죠. 따라서, 엄마의 마음은, 고구마? 이렇게 궁금한 마음 1번으로 정답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죠. 골짜기를 따라 길도 꼬불꼬불, 꼬불꼬불, 아름드리 나무, 큰 나무도 많았어요. 나는 할머니 집에 가자마자 지금 막 엄청 이 소리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감자! 나는 할머니 집에 가자마자 감자 캐러 가자고 졸랐어요. 호미 들고 자루 메고 밭으로 갔어요. 그런데 감자꽃이 다 져버렸어요. 아이고. 할머니, 내 감자 어딨어? 아, 꽃이 없으니 할미도 모르겠네. 저긴가, 이다 캐면 소리 감자 표날 테니 기다려봐라. 할머니는 맨앞 이랑에 앉아 감자를 캐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다음 이랑, 엄마는 그 다음 이랑에 앉았어요. 나는 내 감자를 찾으려고 아무 감자나 막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리는요, 막 기대하고 있다가 없는 것 같으니까 지금 막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인물의 마음의 변화를 생각해 봅니다. 조금 뒤, 할머니 뒤에 감자가 수북이 가득 쌓였어요. 아빠, 엄마 뒤에도 감자가 쌓였어요. 하지만 표나는 감자는 없었어요. 그 자줏빛 꽃이 피었던 그 감자를 지금 찾고 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지금 기분이 어떨까요? 치! 나는 골이 나서 감자 하나를 휙! 휙! 던져.

0: 라고 여기까지입니다. 자, 26번 보죠. 이 글에서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 아닌 것 묻고 있는데요. 1번, 획! 휙 던지는 거. 이! 왜 감자를 던졌을까요? 왜? 소리 기분이 어떨까요? 생각해 봅니다. 자, 2번, 갸웃! 고개를 갸웃! 3번, 꼬불꼬불, 길이 꼬불꼬불. 4번, 절레절레, 고개를 절레절레. 다 모양을 흉내내는 말인데요. 5번에 이 오야오야는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 아니라 오냐오냐의 사투리입니다. 오냐오냐가 아니라 오야오야, 이게 사투리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오야오야. 자, 다음 27번 보죠. 소리에게 일어난 일과 비슷한 경험을 떠올린 친구를 묻고 있는데요. 자, 우리 현정이랑 꿀단지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골 할머니 댁에 가서 곤충 채집을 하였는데 빨간 고추 잠자리를 잡아서 신기했어. 신기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경수는 주말 농장에서 토마토를 키울 때 형의 토마토는 크게 잘 자라는데 뭐야, 내 토마토는 잘 자라지 않아서 실망했어. 실망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이 소리, 인물의 마음의 변화가 어때요? 처음엔 시골 가기 싫어. 그 다음은, 아, 내 감자! 빨리 가야지! 가서 봤는데, 내 감자가 없잖아! 표 나는 감자가 없잖아! 에잇! 감자를 획 던지면서 실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리에게 일어난 일과 비슷한 경험을 떠올린 친구는, 아, 내 토마토 실망스러운데, 실망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경수가 정답이에요. 경수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28번 문제인데요. 자줏빛 꽃이 피었던 감자를 찾지 못했을 때, 이 소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 정말 실망스럽겠죠? 지금 이것 때문에 시골에 왔는데, 1번, 귀찮다. 2번, 미안하다. 3번, 아이, 속상해. 4번, 아우, 지루해. 5번, 궁금해, 궁금해. 이 중에서는요, 바로 속상하다. 이 실망스럽다. 겠지요. 따라서 28번 문제 정답은 속상하다 3번이라고 이 소리의 마음을 생각하며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8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긴 한데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자고요. 자, 그럼 오늘의 아하 문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아하 문제 하나,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둘,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을 파악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교재 속에서 정답을 찾아 수강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것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가 정말 궁금하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와서 또 신나고 재미있게 국어 공부 열심히 해보자고요. 그럼 선생님은요, 다음 시간에 올 테니까 우리 다음에 또 함께해요. 모두 안녕!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한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찾아볼 수 있는 유쾌한 수학의 김민우입니다. 저는 실전책 17번째 시간입니다. 다항식의 곱셈, 중단원 실전 테스트 이어서 쭉 풀어볼 건데요. 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죠. 어떻게 보면 이 단순 공식 암기 외에도 여러 가지 관점이 들어가 있죠. 그쵸? 이 내용부터 쭉 고등학교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단 얘기는 계속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렇죠. 학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책 밖에 있는 것들, 제가 지금 말로 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최대한 학습하셔서 이 문제를 읽는 어떤 유연한 관점들을 많이 기르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9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31쪽입니다. 자, 이거는 비슷한 문제를 본적 있으신가요? 비슷한 문제. 이거보다 좀 낮은 단계의 문제는 보통은 자, 그림을 간단히 그려보면 요런 식으로 생긴 거. 본적 있어요? 자, 길이 요렇게 요렇게 평평한 형태의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 이건 추가적인 문제네요. 응용 문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자, 어떤 부분이 포인트냐? 여기 삐뚤어진 평행사변형 형태로 주어진 건데 여기는 생각을 해보면 넓이가 자 여기 간단히 나타내 볼게요. 요렇게 생겼는데 밑변의 길이를 6이라고 놓으면 높이는 여기죠 여기 그쵸? 이렇게 자 여기는 지금 높이가 얼마예요? OX죠 OX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나 가로가 6이고 세로가 OX인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요거를 쫙 평평하게 만들어서 이런 형태로 바꿔도 똑같단 얘기죠. 문제 자체가. 그래서 이걸 응용해 보면 자, 이제 들어갑니다. 결국엔 이것도 왼쪽으로 밀고요. 이렇게 왼쪽 밀 거예요. 아래 있는 거 위로 밀 거예요. 그리고 요거 대각선 위쪽 방향으로 밀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똑같이 직사각형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그려보면 요 정도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남아있는 이길 부분이 폭이 6이라서요. 여기도 6, 여기도 6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 바로 점프하면 무슨 소리인지 모를 수도 있어서 여기 평행사변형 부분 직사각형과 넓이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부분, 자, 세로의 길이는 OX 입장에서 6을 뺀 것, 가로의 길이는 7X에서 6을 뺀 것,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이제 전개 문제로 바뀌죠. 7X 빼기 6 곱하기 OX 빼기 6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몇 X제곱? 35X제곱. 자, 그 다음에 몇 X냐? 이건데, 마이너스 30 연습장, 마이너스 30X, 마이너스 42X.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72X. 와, 숫자 크다. 그쵸? 좀 멋있네요, 우리. 이런 거 공부하는 우리 참 멋있다. 그쵸? 자, 그리고 마지막 상수항 더하기 36. 그죠? 답이 어디 있습니까? 35, 마이너스 72, 더하기 36, 4번. 그죠?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9번이었고요. 넘어갈게요. 10번 간단히 하래요. 그죠? 여기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것과 요것을 같은 전개, 같은 곱셈 공식으로 보면 안 돼요. 아, 물론 그렇게 풀 수는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제가 이전에 강조드렸던 것중 하나가 합차 알아채기인데요. 자, 뒤에 거 보세요. 1이랑 1은 똑같아요. 그쵸? 근데 2x와 마이너스 2x는 서로 부호가 반대네. 이거 뭐라고요? 합차 공식이라고요. 됐죠? 다시요. 자, 색깔을 바꿔서. 요거 두 개는 2x, 2x지만 하나는 플러스 2x, 하나는 마이너스 2x이기 때문에 합차라고요. 됐죠? 그래서 합차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풀이. 자, 여기는 똑같으니까 전개해 줄게요. 24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0. x와 그리고 플러스 4x 마이너스 26x 그 다음에

상수와 마이너스 5. 여기까지는 같은데, 뒷부분을 계산할 때 빼기. 자, 합차 공식 적용하면, 앞에 게 지금 1이 되는 거죠? 같은 거? 1 빼기 4x제곱. 이렇게 되죠. 그죠? 마이너스 분배하면, 요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동료항들끼리 계산을 해주면, 자, 28x제곱. 그리고 빼기 26x 빼기 6이죠, 그쵸? 답이 어디 있습니까? 4번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푸는 것이 첫 번째 풀이고요. 자, 두 번째 풀이 일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울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두 번째는, 이걸 보고 마이너스를 이쪽에 곱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이건 어렵죠? 자, 무슨 소리냐? 이렇게 분배를 해보면 2x 더하기 1은 그대로 있는데 뒤쪽 보시면 부호를 뒤집어라. 이렇게 되니까 훨씬 더 명확한 합차 공식이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 이건 있다는 거지.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풀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좀더 적용 범위가 넓은 것은 첫 번째 풀인 합차 알아채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답은 몇 번이었죠? 4번이에요. 저 방금 문제 풀었어요. 알겠죠? 지우고 다시 설명한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11번. 자,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건 계산해야죠. 그렇죠?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가, 제가 지난 강에서도 살짝 언급했지만, 이제 문자는 알아요. 어떤 문자가 나올지. 이렇게 x, y에 대한 거, 몇 x 더하기 몇 y는 x제곱, x, y, y제곱. 그죠? 그리고 x와 상수, x와 상수, x제곱 더하기 몇 x 더하기 상수.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 계수, 상수학만 슬슬 보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볼게요. 자, 이제 저의 풀이를 여러분 좀 감상을 해보세요. 자, 이거는, 보세요. 3, 3의 제곱. 그쵸? 이 뒤쪽은 마이너스 7의 제곱 맞고, 가운데는 둘이 곱한 것의 두 배인데, 마이너스 21의 두 배니까, 마이너스 42죠? 이것만 본다 이거죠. 보이시죠? 모든 그림을 보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만 싹싹싹 보는 거예요. 이게 고수의 딱 시선인 거죠. 그래서 X, 동그라미라고 할 뻔. 자, 그다음 두 번째. 얘도 2랑 3을 곱하면 6이죠? 6이네. 맞았고, 그다음에 5랑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10.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 보면은 15 빼기 4. 15 빼기 4. 11 맞죠? 자, 이게 나름 이유 있는 더 나은 풀이에요. 언어학적으로도 15x보다는 15가 훨씬 음절이 짧잖아요. 머릿속에 저장이 잘 되겠죠. 15x 빼기 4x 이거보다는 15 빼기 4. 이게 훨씬 더 머릿속에 잘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니은은 맞아요. 그죠? 동그라미. 자, 디귿. 이게 중요하죠. 합차 알아채기. 그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5는 같은데. 4x-4x는 서로 부반되네. 합차 공식이다. 그쵸? 그래서 25 빼기 16x제곱인데, 그쵸? 반대로 됐네요. 디귿도 틀렸고, 리을 똑같이 계수랑 상수학만 보면 여기는 볼 필요 없고, 자, 11 빼기 2, 9. 그래서 합 공식이 나온 거예요. 마지막 11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2. 맞아요. 그쵸? 그럼 답은 4번. 리을, 리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10. 2번인데요. 자, 이거는 치환 두 번째 등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내용이 섞여 있다 보니까 좀 주인공으로 도드라지진 않았는데 지금은 주인공.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걸 풀려면 지금도 비슷하게 생겼다는 걸좀 알아주셔야 돼요. 볼게요. X 똑같죠? 3y 똑같죠? 근데 누구는 부호 반대다? 그렇죠. 마이너스 4, 플러스 4는 서로 부호 반대네요. 그럼 얘도 뭔가 합차 공식스럽다 이거죠? 근데 이게 잘안 보이기 때문에 치환을 해보자 이거죠. 치환. 얘를 대문자 A로 더해보자 이거죠. 보통 치환을 할 때는 대문자를 많이 두긴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소문자라면 더 헷갈리니까 딱 치환했다 티내려고. 근데 이게 치환이 뭐냐? 바꿔치기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위치를 교환한다고 이런 한자와 관련 있지만 어렵고 자리를 바꾸는 거. 그러니까 위치를 바꾸는 건데 이게 뭔 소리냐? X랑 3

하나와 1을 더한 것. 이름이 굉장히 길죠? 이름을 짧게 부르는 거예요. A. 이렇게 우리가 보통 체육대회 때, 예를 들어 3학년 일반 학생들이 뭐 이렇게 쭉쭉쭉 운동장에 일렬로 서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앞에 있는 체육 선생님이 학생들을 보고 왼쪽으로 두 걸음 이동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다 이름 말해 가면서 왼쪽으로 속한 이러면 너무 수비 탓이다, 그렇죠? 그러면 좋겠지만 보통 뭐라고 합니까? 1반 이렇게 해야죠. 얘기하죠. 스물 몇명 또는 뭐열몇 명, 서른 몇 명의 학생들을 1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1반 왼쪽으로 두 걸음 학생들이 착 가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x 더하기 3y 이름 길죠? 그러니까 A 이렇게 부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치환이에요, 알겠죠? 치환. 이제 지금 중학교 때는 조금씩 나오다가 고등학교 때는 좀더 익숙해지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럼 주어진 식이 A 빼기 4, 그리고 A 더하기 4. 둘의 곱이다 이거죠. 처음은 항이 3개짜리와 3개짜리의 곱이니까 너무 무섭게 생겼었는데, 치환을 해보니까 결국엔 2개짜리의 어떤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아는 걸로 변형했다 이겁니다. 그럼 얘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되겠죠? 끝! 이러면 이 치환은 우리만의 약속이기 때문에 옆 동네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다시 원래 표현으로 바꿔주는 거죠. A는 X 더하기 3Y니까 X 더하기 3Y의 제곱 빼기 16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익숙해지면 치환 없이 네모 치고 바로바로 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 과정까지. 그럼 이제 전개를 해봅시다. 또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는 것. 그래서 x제곱 더하기 3xy의 2배 더하기 9y제곱 빼기 16. 동류항은 없죠? 답은 어디 있습니까? 일단 빼기 16이고 2번인가요? 네, 12번의 답은 2번이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갑니다. 자, 곱셈 공식의 활용이네요. 그렇죠? 어떤 곱셈 공식이 가장 편리하니? 인데 마찬가지로 여기 우리 지난번에 풀었던 것처럼 제곱이 아니네요. 어떤 거의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1번, 2번은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면 무엇이냐 이건데. 여러분, 어떤 걸것 같으세요? 3번이냐, 보통 4번이냐로 나뉘죠. 3번이겠죠, 3번. 보세요. 993과 997은 그 근처에 있는 쉬운 수를 찾아야죠. 쉬운 수. 990? 990은 제곱하면 너무 어려운데. 1000. 그죠, 1000. 1000에서 7을 뺀것 곱하기 1000에서 3을 뺀 것. 그럼 1000을 x로 생각하면 이제 곱셈 공식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4번인데요. 또 합차로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학생들의 논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가운데가 995거든요. 그러면 995 빼기 2 곱하기 995 더하기 2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3번이 답이라는 얘기는. 그럼 이거는 995 제곱 너무 어려운데. 그쵸? 995 제곱. 아, 물론 어떤 학생 중에 선생님 995의 제곱은 99만 25인데요. 99만 25인데요. 그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인정. 근데 그걸 100명 중에 한 99명은 그렇게 해야 인정이잖아요. 그쵸? 그건 한만명 중에 한명 꼴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995 제곱은 편리하다고 말하기 좀 어렵고, 아무래도 1000의 제곱은 100만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그래도 숫자가 생긴 게안 무섭게 생겼잖아요? 4번이다. 그러니까 이게 주로 시험에서 학생들이 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그죠? 제 것도 답이 맞지 않나요? 라고 하는 내용 중 하나라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넘어가죠. 14번. 자, 이거는 이제 곱셈 공식이 제곱근과 함께 섞이는 거예요. 콜라보레이션, 협업.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내용은 단순한데 1단원과 2단원이 다 섞였어요. 배운 지 얼마 안된 것들이잖아요. 실수가 일어날 수 있죠. 그렇죠? 라면 두개 끓이는 거예요, 이제. 그럼 실수할 수 있겠죠. 하나는 국물 있는 거, 하나는 없는 거면.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얘를 전개해 보자 이거죠. 그 앞에 거 제곱. 2루트 7의 제곱 더하기, 자, 2 곱한 것의 2배니까 마이너스 6루트 7의 2배, 그러면 마이너스 12루트 7, 또는 그냥 바로 빼기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다음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되죠.

A의 값은 25네요. 그쵸? 답은 1번이네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14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15번인데요. 15번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 그쵸? 한 문제도 어려운데 이게 몇개 구하는 거야. 그쵸? 여러분들 입장에선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지죠. 그쵸?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면 우와, 한 문제로 다섯 문제를 푸는 공부를 할수 있네. 그쵸? 아주 효율이 좋은 겁니다. 자, 보세요. 15개. 근데 보통 이런 걸 하다 보면 적당히 누적이 돼서 계산 안 해도 답이 나옵니다. 자, 곱셈 공식의 변형이잖아요. 한번 볼게요. 얘는, 자, 얘가 말썽꾸러기예요. 그냥 일단 제곱을 해버리세요. XY가 있는데 여긴 제곱이 있으니까 뭔가 같아지려면 일단 제곱을 해요. 나 같아 이러고 간 거예요. 하지만 둘은 절대 같지 않죠. 그렇죠? 같지 않습니다. 둘은. 그죠? 그러면 여기는 xy가 없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2xy가 있잖아요. 그렇죠? 같아지려면 얼마를 더 해야 된다? 네, 플러스 2xy. 그죠? 이렇게 해줘야 xy 부분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적용을 해볼게요. x 빼기 y의 제곱 더하기 2xy인데, 음수네, 조심하셔야겠어요. 이렇게. 12. 이렇게 나오죠? 됐고요. 두 번째 거는 이거에 좀더 업그레이드죠? 뭐,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풀어보세요. 똑같이 x 빼기 y의 제곱을 먼저 써보세요. 그러면, x 더하기 y의 제곱 입장에서는, 여기 몇 xy? 2xy가 있잖아요. 그렇죠? 2xy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은요? 몇 xy가 있어요? 마이너스 2xy가 있어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x제곱과 y제곱은 좌변 우변 똑같죠. 그렇죠? 얘네만 같아지면 돼요. 근데 키는 우변에 있는 거죠. 좌변은 가만히 있어요. 그럼 2xy를 만들어주자. 우변을. 근데 우린 지금 마이너스 2xy인데 몇 xy를 더해준다? 4xy를 더해준다. 이런 느낌이에요. 됐죠? 그러면 마무리해보면 x 빼기 y의 제곱은 16, 네, 4xy는 마이너스 8. 그래서 8이 되죠. 지금까지는 1번이 제일 크네요. 그죠? 자, 3번은 어쨌든 이 모양을 찾아야 돼요. 얘네들. 그럼 이제 전개를 해볼게요. 그러면 xy, 그죠? xy, 그 다음 더하기 x, 그 다음 마이너스 y, 그 다음 마지막 상수항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얘를 봤을 때, 항은 네 덩어리잖아요. 그쵸? 네 덩어리지만 세 덩어리로 보여야 돼요. 이 유형에선. 자, 보세요. 얘는 xy, 이 나와 있죠? x 빼기 y, 여기 하나로 봐야 돼요. 여기 있죠? 마이너스 1은 그냥 마이너스 1이죠? 요렇게 보는 네, 안목이 필요하다. 그러면 xy는 마이너스 2, x 빼기 y는 4. 마지막 1을 빼세요. 그러면 얼마예요? 1이네요. 그렇죠? 작습니다. 얘도. 자, 4번. 얘는 비슷한 거본적 있죠? 통분을 하세요. xy분에 여기는 x를 곱해야 되고 여기는 y를 곱해야 되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입니다. 한숨을 쉬지 않고 구해놓은 걸잘 보세요. 구해놓은 거 있습니다. xy는 마이너스 2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번에 있잖아요. 12. 그렇죠? 그러면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6이죠. 그렇죠? 음수니까 뭐 얘는 그렇죠? 뭐 탈락. 지금 양수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렇죠? 얘가 제일 문제네. 그렇죠? 얘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일단 전개를 해볼까요? 그러면 3x 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9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xy 그러면 바로 마이너스 10xy라고 쓸게요. 요렇게. 그리고 마지막 더하기 3y제곱입니다. 그죠? 얘도 두 덩어리로 보여야 돼요. 지금 세 덩어리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그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앞뒤 뭉쳐야 되죠. 3x제곱 더하기 3y제곱.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3배. 이거 인수분해 아니라 그랬어요. 분배 법칙 적용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빼기 10xy. 그러면 마무리해보죠. 얘가 얼마라고요? 아까 위에서
얘가 12고요.

XY는 마이너스입니다. 어이구야, 엄청 크네. 계산해 보면 36 더하기 20이라서 56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뭐 당연히 답은 5번이겠다. 그쵸? 얘가 제일 크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네, 15번. 계산량이 아주 많은 문제였네요. 답은 5번입니다. 그죠? 이렇게 5번 같이 이렇게 좀 까다롭다. 그쵸? 구하는 걸좀 숨겨놓은 게좀 연습하셔야겠네요. 16번. 자, 16번은 X랑 Y를 봤을 때 분모의 유리화를 해줘야겠다. 그죠? 뭔가 비슷한 문제에서 제가 분모의 유리화는 최대한 미뤄라 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은 미루지 않으면 더할 수가 없죠. 그죠? 분모의 유리화를 하든지 통분을 하든지. 근데 그게 같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일단 통분을 한다? 아니야. 분모의 유리화를 해보겠습니다. X는 루트 6 빼기 2인데 1은 어차피 곱해지니까 그냥 적지 않겠습니다. 자, Y도 미리 써놓을게요. 루트 6 더하기 2 이렇게 되는데요. 자, 볼게요. 분자분모의 X는 루트 6 더하기 2를 곱합니다. 그쵸? 그러면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분모는 6 빼기 4죠? 2분의 이렇게 되죠. 2분의 루트 6 더하기 2. 자, 그다음 Y는 분자분모의 루트 6 빼기 2를 곱해야 되죠.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똑같이 분모는 2분의, 그렇죠? 2분의 루트 6 빼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둘을 더하고 빼볼게요. 자, x 더하기 y는 자, 제가 전에 얘기했던 더하거나 빼면 간단해지는 형태죠, 그렇죠? 둘이 더하면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사라져요. 그럼 2분의 2루트 6이라서 루트 6. 자, 그리고 x 빼기 y도 구해볼게요. 자, x에서 y를 뺍니다. 그럼 루트 6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가 되죠? 2분의 4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계산 결과는요. 루트 6의 제곱 빼기 2의 제곱. 답은요. 2죠?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잡한 계산이죠? 차근차근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17번. 17번은 약간의 훈련이 필요한 문제인데요. 자, 훈련이 필요한데, 얘 같은 경우도 전혀 우리가 공부한 내용과 연관이 잘안 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 일단은, 얘를 제곱하면, 그걸 또 분모에 넣으면, 또 분모에 유리화를 하면, 좀, 그죠? 그럼 고난의 길이 예상이 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통분해 보세요. 통분을 해보면, x제곱, y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됩니다. y제곱 더하기 x제곱인데 순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곱셈 공식의 변형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과하죠? 근데 실제로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얘네 둘은 똑같고요. 얘네 둘은 부호가 반대죠? 그러면 항상 뭘 떠올려 봐라. 둘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는 것까지도 떠올려 보셔야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막막한 문제지만 문제 안에서 우릴 더해줘!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X랑 Y가 더해줘! 빼줘! 곱해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형태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죄송합니다. 자, 더해볼게요. 더하면 어떻게 돼요? 2루트 5가 되죠? 2루트 5. 자, 그리고 우린 곱셈 공식의 변형을 적용하려면 xy가 필요하죠. xy 둘을 곱하면 합차 공식이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5 빼기 3이라서 2가 됩니다. 얘네를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답을 내보면 분모는 x제곱 y제곱이니까 xy의 제곱입니다. 4. 그리고 분자는요. 자, 이제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x 더하기 y의 제곱에 몇 xy를 빼주면 됩니까? 2xy 생기니까 2xy를 빼야겠죠. 그럼 2루트 5의 제곱 20 빼기 2xy 2는 4. 그럼 4분의 16이라서 4가 되겠죠. 그렇죠? 17번의 답은 3번입니다. 요거는 제가 처음 얘기했던 부분 훈련이 필요하니까 좀 연습하셔야겠고요. 자, 18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냥 단순하게 둘을 전개해서 빼면 되는 문제죠. x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 합을 구하는 건데 그냥 상수항까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위해서. 자, 첫 번째는 저는 얘를 2x 빼기 9의 제곱으로 봐요. 보통.
굳이 적지 않아도. 이유는 이제 아시죠? 마이너스. 그래서 전개를 해보면 앞에 거 제곱 빼기 자 18x의 두 배니까 36x 더하기 81 이렇게 되고요. 뒤에 거 빼기 괄호 열고 6이 12x 제곱 자그 다음에 플러스 6 마이너스 24죠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18이죠 그쵸?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상수항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뭐 마이너스를 다 분배하고 계산해도 되지만 그냥 끼리끼리 빼겠습니다. 4x 제곱 빼기 12x 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6x에서 마이너스 18x를 빼요. 그럼 마이너스 36 더하기 18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8x 상수항 구해줍시다. 그쵸? 81 빼기 마이너스 10이니까 더하기 93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얘랑 얘를 더하는 겁니다. 답은 마이너스 26 이렇게 구하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9번. 자, 요거 합차 공식이네요. 9x제곱 빼기 a제곱이 bx제곱 빼기 64래요. 그쵸? 그럼 일단 b는 9구요. 자, a제곱이 64인데 양수네요. a는 8이에요. 그쵸? 그래서 a 더하기 b는 17이 됩니다. 그쵸? 비교적 간단한 합차 최고. 그쵸? 넘어갑니다. 20번. 자,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자, 이것을 보통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학생들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구할 줄 알고요. xy 있으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가능하겠고요. 저는 조금 유연하게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풀이는 말로, 자, 두 번째 풀이는 이렇게 갑니다. 얘를 그냥 한 방에 구하자. 보세요. 그냥 주어진 게 x 더하기 y니까 얘를 제곱하면 2xy가 있죠. 근데 얘랑 같아지려면 몇 xy를 빼야 같아져요? 지금 2xy 있거든요. 마이너스 1xy 되려면. 그렇죠. 3xy를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대입하면 되겠죠? 10의 제곱 빼기 38의 24. 그러면 76.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전국의 5학년 친구들, 정답을 향해 떠나는 여행, 은혜쌤과 함께합니다.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들 만나러 오기 전에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단원 내용 정말 중요한데, 또 어렵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열심히 듣고 있지만, 혹시 내용이 어려워서 힘들어 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조금 됐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정신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거를 왜 배우는 거지? 오늘 배운 내용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왜 필요할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올바른 문장으로 글을 쓰는 거잖아요. 글에 대해서 배우는 게왜 중요할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요, 어떤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일기를 썼던 거, 선생님도 초등학생 때 썼던 일기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물 1호거든요. 그 당시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적어놓지 않으면요, 10년 전, 20년 전의 일을 내가 기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글로 이렇게 또박또박 적어 놓으면, 내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구나. 너무 귀엽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교훈이나 가치관 같은 것들, 그 당시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얻은 거구나 하는 것도 다시

지금 새록새록 기억이 나고요. 그 글을 알맞은 형식으로 생생하게 재미있게 잘 적었으면 그때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일기를 쓰거나 아니면 뭐 경험한 일을 누구에게 알려주기 위한 글을 쓸때그 문장 성분, 그다음에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 그다음에 내용도 재미있게 뭐 표현 같은 것도 알맞게 쓰면서 기록을 해놓으면요. 나중에 여러분이 읽었을 때 정말 보물 같은 자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이 왜 중요하냐? 선생님, 저는요, 뭐 시인이나 작가가 될 것도 아니고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제 장래희망은 뭐 국어라는 과목과 거리가 좀먼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직업, 어떤 일을 여러분이 꿈꾸고 나중에 무엇이 되든 간에 글과 우리 사람은 정말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음식을 맛있게 해서 요리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저만의 음식점을 차릴 겁니다. 하면은 글이 빠질까요? 아니에요. 아, 저희 음식점에 이러이러한 대표적인 메뉴가 있고요. 정말 맛있거든요. 홍보하기 위한 글을 인터넷에 올릴 수도 있고요. 전단지를 써서 붙일 수도 있는데 읽어보니까 문장 성분에 뭐 호응 관계가 안 맞아. 읽었는데 뭔가 의미가 어색해. 그러면 음식도 뭔가 아, 맛있나? 약간 의심이 들수 있단 말이죠. 어떤 직업을 갖든 간에 여러분 글을 올바르게 쓰는 거, 나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좀 공부 잔소리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공부하느라 조금 지쳤을 것 같기도 하고 머리 식힐 겸 내가 이 어려운 내용을 왜 배우는 거야? 생각이 들까 봐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낱말 퀴즈 정답도 한번 맞춰볼까요? 자, 치읓, 비읍, 히읗이에요. 초성이. 어떤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뜻은 어떤 자료를 문서에 덧붙인다. 이런 뜻이었는데요. 정답은? 첨부한이었습니다. 첨부한. 다른 예시로는 우리 같이 찍은 사진을 전자우편에 첨부해서 보낼게. 한번 확인하고 저장해놔.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덧붙인다, 첨부한다.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 많이 쓰게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대학교 가서 과제를 제출할 때 교수님께 저 이런 자료를 첨부합니다. 확인해 주세요.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자, 오늘의 낱말 퀴즈로는 어떤 것이 나올 기대하면서 우리 오늘의 공부도 출발해 볼까요? 짜잔! 자, 새로운 매체가 등장합니다. 우리 매체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죠. 내가 쓴 글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어떤 수단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어떤 매체를 선택할까? 하면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매체는 전자우편이었죠. 전자우편 주소도 있었고, 그다음에 뭔가 자료를 첨부할 수도 있었고, 제목도 있었고, 뭐 다양한 특성이 있었는데요. 오늘 선생님이 소개할 매체는 뭘지 한번 맞춰보세요. 지수와 보미가 대화를 나누는데 실제로 만난 건 아니고, 이런 그림을 보니까 여러분 익숙하죠? 휴대전화 메시지라는 매체입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휴대전화. 이 기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에게 가장 친숙한 매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지수와 보미의 대화를 한번 선생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이야기합니다. 보미야, 집에 잘 들어갔어? 응, 방금 가족과 저녁을 먹었어. 무슨 일이야? 이제 연락을 했으니까. 집에 와서 보니 내 가방에 내 공책이 들어있어서 연락했어. 발음이 조금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선생님 크게 적어볼게요. 내 가방에 내 공책이 들어있어서. 나의 가방에 너의 공책이 들어있어서죠. 표지가 비슷해서 내가 잘못 가지고 온것 같아 하면서 너무 귀여운 그림말을 사용해서 이 표정 어때요? 어떡해. 미안해. 뭐 내가 실수했어.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건 그림말이라고 합니다. 그냥 적을 수도 있지만, 아, 이렇게 실수해서 미안한 마음이구나를 우리가 좀더 느낄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보미가 답장했습니다. 공책이 없어진 줄 알고 계속 찾고 있었는데 거기 있었구나. 다행이다. 바로 알려줘서 고마워 하면서 활짝 웃고 있네요. 그렇죠? 여기는 그림말 중에서도 여기 울고 있었지만 고맙다는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웃고 있는 그림말을 사용하고 있네요.
공책이 없어져서 당황스러웠지? 미안해. 내일 아침에 등교하자마자 바로 돌려줄게. 내일 보자.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 휴대전화 메시지라는 매체를 왜 사용했을까요? 뭐 전자우편을 사용할 순 없었을까요? 우리가 이 특성을 좀 더, 공부해 보자면요. 지금 지수랑 보미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직접 만나기 어려운 어떤 시간이나 장소임에도 말하고자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수 있죠. 지수가 말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뭐예요? 미안해. 표지 비슷해서 내가 내 공책 잘못 가지고 왔어를 말하고 싶은 건데 전자우편을 적으면 보미가 언제 확인할지도 모르고 뭐 딱히 첨부할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휴대전화 메시지라는 매체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림말 같은 것도 사용하고 또 시간을 보세요. 여기 보여요, 여러분? 교재를 보면 시간 몇 시예요? 오후 7시, 뭐 7시 5분 막 이렇게 되니까 저녁 시간이잖아요. 직접 만나기엔 너무 늦었단 말이죠. 그래서 휴대전화 메시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직접 만나기 어려운, 물론 내일 학교에서 만나기는 하지만 내일까지도 애타게 보미가 공책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만나기 어려운 시간 또는 장소임에도 말하고자 하는 것 또는 내가 전하고 싶은 마음 같은 것을 마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이것이 휴대전화 매체의 특성이자 장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말은 우리가 글을 통해서 알수 있지만 이런 마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건뭘 통해서 알수 있어요? 이런 우는 거, 그다음에 웃는 거, 이런 걸 그림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림말을 사용할 수 있죠. 아, 이것이 휴대전화라는 기기를 통해서 보낼 수 있는 휴대전화 메시지라는 매체구나라는 거 다시 기억해 볼게요. 37번. 지수가 보미에게 알리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글은 뭔가 생각이나 뭐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신의 공책이 없어진 일을 말하려고. 자, 인물, 누가 누구의 공책을 가져갔는지 다시 떠올려 보면 지수가 보미의 공책을 실수로 넣은 거죠. 표지가 비슷해서 자신의 공책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지수 가니까. 그렇죠? 보미가 자신의 공책을 가져간지 확인하려고 너내 공책 가져갔어? 아니죠, 아니죠. 내일 아침에 등교하자마자 할 일을 알려주려고 아니에요. 공책이라는 게꼭 들어가야 해요. 보미가 자신의 공책을 잘못 가져간 것을 알리려고, 지수가 보미의 공책을 잘못 가지고 온 것을 알리려고 4번, 5번 말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헷갈려서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랬거든요. 보미가 자신의 공책을 잘못 가져간 건가요? 지수가 보미의 공책을 잘못 가지고 온 건가요? 5번의 정답이 있죠. 5번이 정답입니다. 그렇죠. 4번, 5번 헷갈리시면 안 돼요. 누가 누구의 공책을 잘못 가지고 온 건지 주어 같은 거잘 확인하셔야죠. 38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지수가 보미의 공책을 잘못 가지고 온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 왜 잘못 가지고 왔지? 그래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메시지에서 이러이러해서 잘못 가지고 왔어. 이렇게 우는 그림말 썼었죠.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예. 무엇이 비슷해서 공책에 표지가 비슷해서 잘못 가지고 왔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표지가가 아니라 뭐 공책의 표지가라고 적어도 되고요. 그리고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가지고를 줄이면 갖 이렇게 씁니다. 그쵸? 가지고 여기 지읒이 여기 받침에 붙어서 잘못 갖고 왔다. 여러분들 쓸때뭐 쌍시옷이라든지 잘못 틀리게 적는 경우를 종종 봤거든요. 가지고 왔다 할 때는 갖고 왔다 이렇게도 쓸수 있고 지읒 받침입니다. 39번. 기역과 니은 같은 그림말을 사용하면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울고 있고 웃고 있어요. 이런 그림말을 사용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글의 내용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아, 뭔가 표정은 알수 있겠는데 내용까지 짐작하기는 어렵죠. 예를 들어서 이런 웃는 그림말을 사용했으면 뭐 생일을 축하해서 웃는 건지, 뭐 기쁜 일이 있어서, 고마운 일이 있어서 어떤 것 때문에 웃는 건지 내용까지 짐작하기는 어렵잖아요. 이것은

제목,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전자우편의 제목 같은 것을 통해서는 짐작할 수 있지만 그림말을 사용하면 좋은 점은 아니에요.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잘 나타낼 수 있다. 아, 여기에 정답이 있죠. 기분, 감정 너무나 잘 드러나잖아요. 이거 무슨 기분이에요? 슬프고 뭐 속상하고 밝지 않은 거죠. 근데 웃고 있어요. 신나는 거,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고 기분, 감정을 잘 나타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직접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 휴대전화 메시지에 그림말을 사용하면 아, 지금 이런 기분이구나, 감정이 이렇구나 하는 걸잘알수 있습니다. 뭐 검색 기능으로 찾는 거 아니고요. 그림말이니까 문서, 다양한 식의 문서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뭐였어요? 전자우편이었죠. 문서를, 다양한 형식의 문서를 첨부할 수 있는 매체였고, 받는 사람에게 전자우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뭐, 주소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입니다. 선생님이 39번 문제를 보면서요, 선생님의 경험이 하나 떠올랐는데, 수업과 굉장히 관련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문장을 올바르게 써야 하니까, 선생님 뭐 맞춤법도 칼같이 지키고, 문장 보호도 정확하게 적고, 원래 이런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친구랑 얘기하다가, 우리 시험 끝나고 뭐 어디로 놀러 갈까? 해서 친구가, 우리 여기 가서 맛있는 거 이거 먹고, 그 다음에 어디 가고 이렇게 하자. 막 계획을 이야기해 줬어요.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서. 같이 있지 않고 좀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말하기에는 마음이 급해서 휴대전화 메시지로, 은혜야, 우리 시험 끝나면 뭐뭐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답장으로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 점. 그렇게 하자. 점.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여기 점이에요, 점. 온 점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올바른 문장이니까. 근데 친구가 답장이 옵니다. 은혜야, 혹시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 나한테 화났어? 이러는 거예요. 그 선생님 또 다시 문자 메시지를 보냈죠. 아니, 화안 났어. 이렇게 적었어요. 느낌이 어때요? 그랬더니 이번엔 친구가 문자 메시지도 아니고, 아, 휴대전화 메시지도 아니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은혜야, 뭐내 맘대로 계획 짜서 화 많이 났어?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니? 내가 잘못한 거 있니? 이러는 거에서, 아니, 나 전혀 화안 났고, 너 계획대로 나도 하고 싶은데? 하니까, 근데 문자 메시지를 왜 그렇게 적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니까, 뭔가 딱딱하고 화난 것 같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 이렇게 문장 보호를 정확히 적는 것이 뭐 공식적인 글쓰기 상황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친구랑 이야기를 할때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사용할 때는 이런 그림말을 많이 사용하면 더 좋은 거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바꿨냐면요. 그래. 뭐, 느낌표도 사용하고요. 그렇게 하자. 뒤에, 너무 기쁘니까, 친구가 세운 계획이 마음에 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하고, 뭐, 웃는 그림말, 이런 거를 쓴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화나지 않아 보이죠? 기뻐 보이죠? 그리고, 아니, 화안 났어 할 때도, 아니, 화안 났어 하면서 뭐, 물결 표시도 쓰고요. 느낌표도 쓰고 이러면 어때요? 아니야, 화안 났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온 점을 찍으니까 아니, 화안 났어.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말을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사용하고 문장 보호도 다양하게 사용하면 훨씬 전달하려는 의도를 잘 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떠오르네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하고 온 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여기 뭐 혼내는 건가? 글로도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공부 열심히 하세요 느낌표, 웃음, 하트 막 이런 것도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림말도 이렇게 사용하면 기분이나 감정을 잘 나타낼 수 있다. 선생님의 이야기와 함께 39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40번 중요한 문제예요. 지수가 휴대전화 메시지를 활용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여러 가지 매체가 있었을 텐데 지수는 왜 하필 휴대전화 메시지를 활용을 했을까? 뭔가의 특성, 장점이 있을 텐데, 내가 쓴 글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응? 지수는 보미에게만 할 말이 있었던 건데,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려고가 아니죠. 가입한 사람만 전하고 싶은 말과 마음을 확인

꺼낼 수 있어서 휴대전화 메시지는 뭐 가입을 해야 하고 그런 절차가 따로 없잖아요. 하고 싶은 말을 개인적으로 보내는 건데. 직접 만나지 않고도 전하고 싶은 말과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서,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만나기에는 우리 장소도, 있는 위치도 너무 멀고, 시간도 너무 늦고 했을 때, 하지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럴 때 휴대전화 메시지를 활용하면 바로 전송을 할수 있죠. 가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두 친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지난 학급 발표회 때 내가 찍은 우리 반 친구들 사진이야. 얘기를 하면서 이제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을 지우가 찍은 거예요. 우와, 발표하는 친구 모습이 잘 나왔어. 우리 반 친구들끼리 다 같이 보고 오랫동안 기록으로 남길 수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우, 지우야, 너랑 나만 보기엔 너무 아까운데? 친구들 모습 진짜 멋있게 잘 나왔다. 다 같이 보고 오랫동안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또 이제 적합한 매체를 찾아봐야 되겠죠. 나의 그림도 한번 봅시다. 학급 행사로 뭘 하면 좋을지 의견이 너무 다양해서 헷갈려. 우리 헷갈려. 낱말 퀴즈 정답이기도 했었는데요. 의견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학급 회의 시간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 우리 학급에서 실제로 만나서 반에서 다 같이 회의를 할때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의견이 너무 많으면 시간이 부족해서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발표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야. 시간이 부족해서라든지 아니면 손 들었는데 발언권을 얻지 못했다든지 해서 발표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는 거야. 친구들의 의견을 한 번에 비교해 보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견도 한 번에 정리해서 비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간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모든 친구가 의견을 남길 수 있는 어떤 매체가 있으면 좋을 텐데 어떤 매체일까요? 일단 학급 일이죠. 아까 가에서도 학급 발표회에서 찍은 사진이잖아요. 그럼 우리 학급 구성원들이 같이 볼수 있으면서도 어떤 자료도 첨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의견도 남길 수 있고 하는 매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학급 누리집이라고 부르죠. 학급 누리집. 학급 누리집. 그래서 우리 전자우편, 휴대전화 메시지에 이어서 또 다른 매체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글을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 특성을 알아야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학급 누리집이라고 하는 것은 학급 구성원끼리 정보를 나누고 소통하는 공간이죠. 인터넷 상에서요. 그래서 어떤 공동의 문제 같은 것을 의논해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댓글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아까 사진 같은 거 같이 보고 기록하면 좋겠다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올릴 수 있는 매체인 거죠. 문제 볼게요. 41번. 대화 가와 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맞게 연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가는 뭐예요? 사진. 너무 잘 찍었는데 다 같이 보고 기록할 방법 없을까라고 얘기했으니까 학급 발표회 때 찍은 사진을 기록으로 남길 방법, 여기 이기면 되겠네요. 나는요, 어떤 그림이었어요? 우리 학급 그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죠. 시간도 부족하고 의견 너무 다양해서 헷갈리고 한 번에 비교하면 좋았을 텐데 말 못한 친구도 있어! 했으니까 학급 행사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의견을 비교하는 방법은 나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매체에 글을 올리면 좋을까요? 글이나 사진을 저 학급 누리집에 올리면 좋다. 42번입니다. 대화 가에서 지우가 찍은 사진을 반 친구들과 함께 볼수 있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친한 친구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보내기, 반 친구들과 사진을 공유할 수 있는 매체 활용하기. 자, 바로 이 매체가 무엇이라고요? 사진을 공유할 수 있는 매체, 학급 누리집인 겁니다. 다시 한번 적을게요. 학급 누리집. 휴대전화 메시지는 개인적으로 보내는 거니까 친한 친구에게만 보내면 또못 받은 사람은 서운할 수도 있고 일일이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학급 누리집이라는 매체를 확인하면 우리 학급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고 기록하고 뭐 의견도 남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동그라미 하면 되겠습니다. 43번. 대화 나에서 활용하기에 알맞은 매체를 골라 기호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매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매체를 선택해야

대화 나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화 나에서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우리 학급 행사에 어떤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시간도 부족했고 막 충분히 듣지도 못했고 말 못한 친구도 있고 막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매체를 선택해야 될까요? 저 우리 학급 문제잖아요. 학급 구성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학급 누리집이라는 매체를 선택을 해야겠지요. 라가 정답이네요. 그래서 이 학급 누리집에서는요, 공동의 문제를 의논할 수 있죠. 좀 어려운 단어 쓰니까 고급 어휘를 썼네요. 공동의 문제를 의논한다는 뭐예요? 공동의 반대말은 개인이잖아요. 나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이런 건 이제 개인의 문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 반 모두, 학급 행사는 모두가 참여하는 거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논의를 해보는 거예요. 그것을 학급 누리집을 통해 할 수도 있죠. 또 학급 누리집에, 여러분 경험이 있으면 공감하시겠지만 댓글을 남길 수 있어요. 댓글. 그럼 댓글을 통해서 의견을 주고받을 수도 있죠. 의견 주고받음. 어떤 친구가 글을 올렸는데, 와, 나도 이거 정말 동의해. 너무 좋은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낼 수도 있죠. 또, 아까 사진, 가해 상황을 생각하면 사진 등의 자료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 그래서 우리가 배운 단어를 활용하면 사진 등의 자료를 첨부할 수도 있는 거죠. 학급 누리집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가진 매체가 학급 누리집이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44번 중요한 문제. 매체를 활용해 의사소통할 때 주의할 점을 알맞게 말한 친구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점도 있어요. 줄임말이나 인터넷 용어를 많이 사용하면 좋아. 이런 거 많이 사용하면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죠. 이 줄임말의 뜻이 뭔데, 인터넷 용어 뭔데, 사전에 찾아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모두가 알아듣기 쉽게 말하려면 줄임말이나 인터넷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건 좋은 게 아니죠. 인터넷에서 가져온 자료는 출처를 꼭 밝혀야 해. 출처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가져온 곳을 나타내는 거죠. 인터넷에선 수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거나 막, 올리면은 저작권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자료를 첨부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할수 있는 만큼 출처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꼭 밝혀줘야 합니다. 주의할 점으로 알맞은 것은 성운이에요. 특히 학급 누리집, 전자우편 이런 것들을 인터넷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출처 꼭 밝혀주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학급 누리집 그 화면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더 실제처럼 공부해 볼게요. 5학년 무슨 반 학급 누리집 매체 나오고 있습니다. 제목이 있죠? 학급 자리 바꾸기 의견을 모아 정해 봅시다. 최은우 친구가 글을 올렸네요. 안녕하세요. 최은우입니다. 학급에 제안할 내용이 있어 학급 누리집에 글을 씁니다. 제안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생각을 내놓는 것이죠. 요즘 우리 반에서는 학급의 자리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리를 바꾸는 방법을 함께 의논해보고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고 싶은 내용이겠, 말이겠죠. 자리를 바꾸는 방법과 결과에 따라 교실 분위기나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급 누리집은 공동의 문제를 의논한다고 했으니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의견이 있는 친구는 댓글로 자리를 바꾸는 방법을 제안해주세요. 우리 댓글 쓸수 있다고 했었죠? 또그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는 까닭과 걱정되는 점, 보완할 점, 보충할 점 이런 뜻이에요. 보완할 점이 있다면 함께 써주면 좋겠습니다. 댓글 의견과 공감 표시수를 함께 살펴본 뒤 다음 학급 회의에서 자리를 바꾸는 방법을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라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우리 학급 자리 바꾸기 방법을 같이 의견을 모아서 정해볼 테니까 댓글도 적어서 제안을 해주고, 그다음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걱정되는 점이 뭔지, 보충할 점, 보완할 점 뭔지 함께 써주면 좋고, 댓글의 의견과 공감 표시수를 본 다음에, 이거 많이 공감수가 높으면 우리 학급회의 할때 손을 드는 효과처럼, 공감 표시수가

0: 제일 많은 걸로 결정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은우라는 친구가 학급 누리집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45번. 은우가 제안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해봅시다. 학급에 제안할 내용을 모을 수 있는 학급 누리집을 만들자? 이미 만들어져서 거기에 글을 올린 거잖아요. 학급 친구들의 의견을 모아 학급의 자리를 바꾸는 방법을 정하자. 이 말이 하고 싶었고 제안하는 내용이죠. 교실 분위기나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바꾸기 위한 의견 나누자? 아니죠. 자리를 바꾸는 방법을 통해서 교실 분위기나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46번 서술형 문제. 기억의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그래서 그대로 찾아보면요. 자리를 바꾸는 방법과 무엇에 따라, 결과에 따라 무엇이 바뀔 수 있다고 했었죠? 교실 분위기나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혀 있었잖아요. 하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래서 그대로 찾아서 적을 수 있죠. 네, 여러분도 이렇게 적었으면 정답입니다. 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해야 하는지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학급 누리집의 특징, 알맞게 찾은 친구. 이 친구는 추첨으로 자리를 정하자고 했고, 아래 있는 친구는 친한 친구랑 앉자고 했었어요. 의견이 다르죠? 그럼 비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쓸수 있는 거잖아요. 2번이 정답이네요. 자, 우리 이렇게 학급 누리집이라는 매체도 공부해 봤는데요. 선생님이 낱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준비 시작! 자, 학급에 이러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생각을 내놓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아, 우리 내일 이거 먹는 거 어때? 아니면 학급회의에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거 어때? 의견을 내놓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응, 히읗으로 어떻게 얘기할까요? 좋아할 내용인가? 네. 학급에 좋아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견을 내놓는 게 아닌데요. 정답이 뭘지 수강하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단어가 실력이 된다. 이복과 중학 기본 강의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order and frequency. 순서와 빈도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단어들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문 안에서의 쓰임을 좀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의 word mission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자, yesterday is in the 그렇죠. past가 되죠. past는 과거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과거에 속해 있다. 자, 그러면 today, 오늘은요. 그렇죠. 오늘은 바로 is in the present. 현재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tomorrow, 내일입니다. 내일은요. is in the future. 미래에 속해 있다. 그래서 각각 알맞은 말은 past, present, future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의 world mission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 그림을 보니까 이 친구가 운동을 하는 빈도가 나와요. 자, 첫 번째 그림은 뭐 매일 항상 운동을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림은요, 뭐 하루 정도는 하지 않았지만 이 정도면 보통 많이 하는 편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한두번 정도 하는데 뭐 가끔 한다라고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처럼 우리가 오늘 배울 부사 중에 단어를 하나 골라서 나의 생활 습관을 나타내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우리 여러 가지 예문 볼 테니까요. 이 예문들을 참고해서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오늘 보는 부사 중에서 이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 즉 빈도 부사라고 하죠. 빈도 부사 네 가지를 볼 겁니다. Always, usually, sometimes, never. 자, 각각의 의미를 오늘 배운 다음에, 아, 저는 항상 이것을 해요. 또 저는 이것을 절대 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가끔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나타내는 문장 하나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의 첫 번째 단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start. 발음해 볼까요? start. 동사로 시작하다. 그리고 명사로 시작. 출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학교는 9시에 시작한다. The school starts at 9. 자, 이때 start 뒤에 s를 붙여야죠. 그쵸? 주어 3인칭 단수에 맞춰서 s를 붙여주면 됩니다. The school starts at 9. 학교는 9시에 시작한다. 자, 다음은 finish예요. finish. 자, 발음해 볼까요? finish. 끝내다라는 동사가 되죠. 나는 내 숙제를 일찍 끝냈다. 자, finish의 과거형은 ed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I finished my homework early. I finished my homework early. 나는 숙제를 일찍 끝냈다. 자, 이때 참고로 finish 뒤에 동사를 쓸 때는요, 우리가 반드시 동명사 형태로 쓴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동명사다라고 하는 건요, 동사 뒤에 우리가 ing를 붙여서 명사처럼 만들어 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I finished doing my homework. 나는 내 숙제를 하는 것을 끝냈다. 이렇게 쓸 때, 누가 하다라는 동사죠. ing를 붙여서 doing, 하는 것이라는 동명사로 만들어 준 겁니다. 자, finish 뒤에는요, 반드시 이렇게 동명사가 온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단어 볼게요. 자, 다음은 before예요. before. before. 자, 지금 발음 기호가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before, b로 발음하거나 아니면 요 발음 기호는 약간 짧은 모음이다라고 했어요. before, before 또는 before. 네, 두 가지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전치사로 뭐뭐 전에, 뭐뭐 앞에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접속사로 무엇을 하기 전에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예문 한번 볼게요. 나는 저녁 식사 전에 손을 씻는다. I wash my hands before dinner. 자, 이때 before dinner. 저녁 식사 전에라는 의미가 되죠. 자, 그러면 뭐뭐 후에는 바로 after이라고 합니다. after. 발음해 볼까요? after. 자, 뭐뭐 후에, 뭐뭐 뒤에. 접속사로 무엇을 한 후에 이런 쓰임이 있어요. 자, 루크는 방과 후에 테니스를 친다. Luke plays tennis after school. Luke plays tennis after school. 루크는 방과 후에 테니스를 친다. 자, 우리 관련된 단어 한번 볼게요. Afternoon. Afternoon.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어죠. 오후란 뜻이고요. 방금 예문에서 봤던 after school. 방과 후회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볼까요? 자, 다음은 once예요. once. 자, 발음해 볼까요? once. 부사로 한 번. 접속사로는 무엇을 하자마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나는 일주일에 한번 할머니 댁을 방문한다. I visit my grandma once a week.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twice예요. twice. 발음해 볼까요? twice. 두번 또는 두 배로

축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예문 보면 이 약을 하루에 두번 복용해라라고 하죠. Take this medicine. 이 약을 복용하세요. 하루에 두 번. Twice a day. Twice a day.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두 번이라고 할때 once 그리고 뭐 twice 이런 표현을 봤는데요. 세 번부터는 우리가 숫자 뒤에 번, 횟수를 의미하는 times를 붙여서 어떻게 쓰느냐? Three times, four times 이런 형태로 씁니다. 그래서 once, twice 한 번, 두 번까지는 이렇게 쓰고요. 그 뒤에 세 번부터는 three 그리고 무엇을 붙인다? 그렇죠. times를 붙인다. Three times, four times, five times 이렇게 붙인다라는 것도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이번에는 first가 나와요. first. 자, 발음해 볼까요? first. first. 자, 형용사로 첫 또는 첫 번째의, 자, 부사로 우선, 뭐 처음으로라는 의미가 있고요. 명사로 처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예문 보면 이것이 올해 나의 첫 수업이다라고 하죠. 이때는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This is my first class of the year. This is my first class of the year. 올해 나의 first class, 첫 수업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second입니다. second. 자, 발음해 볼까요? second. second. 형용사로 두 번째의, 부사로는 둘째로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명사로는 어떤 시간 단위,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초라는 의미도 있고요. 아주 잠깐, 뭐 wait a second, 잠깐만 기다려 할때그 잠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예문 볼까요? 두 번째 페이지가 없다. The second page. The second page is missing. 이때 second는 두 번째라는 의미가 되죠.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잠깐이라는 의미가 있다 했잖아요. Wait a second. Wait a second. 잠깐만 기다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third가 나와요. third. 자, 발음해 볼까요? third. 자, 아까 첫 번째는 first, 두 번째는 second. 자, third, 셋째의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또 3분의 1을 의미하는 명사로도 쓰입니다. 자, 예문 볼까요? 나의 사무실은 3층에 있다. 자, 우리 층이라고 할때 floor를 쓰죠. My office is on the third floor. My office is on the third floor. Third floor, 3층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우리 넷째부터의 숫자는요, 뒤에 무엇을 붙인다? th를 붙여서 순서를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는 first, 두 번째 second, 세 번째 third였고요. 네 번째부터는 fourth, fifth, sixth 이렇게 th를 붙여준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세요. 자, 다음은 last입니다. last 발음해볼까요? last 마지막의라는 형용사도 있고요. 부사로 마지막에 그리고 동사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동사로는 지속되다라는 의미가 있죠. 자, 예문 볼까요? 그녀는 마지막 학생이다. She is the last student. She is the last student. 그녀는 마지막 학생이다. 자, 그리고 마침내라는 표현이 있어요. At last. At last. 마침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finally 부사예요. 자, 따라해 볼까요? finally. finally. 자, 마침내죠. 방금 앞에서 우리가 본 유의어로 at last가 있어요. at last. at last. finally. 둘다 마침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나는 마침내 그 문제를 이해했다. I finally understood the problem. I finally understood the problem. 나는 마침내 그 문제를 이해했다. 자, final. final 이건 이제 형용사로 마지막의라는 의미가 있어요. final 마지막의, finally 마침내. 자, 다음은 suddenly라는 부사입니다. 자, 발음해 볼까요? suddenly. suddenly 갑자기란 뜻이 되죠. 갑자기. 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It suddenly started to rain. It suddenly started to rain. 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죠. 자, 아래에 보면 sudden, sudden 이건 이제 형용사로 갑작스러운이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부사와 형용사 형태 함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시 finally 마침내, final 마지막을,

suddenly, 갑자기, sudden, 갑작스러운이 되겠죠. 자, 이어서 계속 볼게요. 자, 다음은 always입니다. always. 자, 따라해 볼까요? always, always. 부사이고요. 항상 언제나란 뜻이에요. 자, always는 이제 빈도를 나타내는 우리가 빈도부사라고 나중에 문법 시간에 또 따로 배우기도 합니다. 항상 언제나가 되죠.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한다. I always try my best. I always try my best. 나는 항상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 자, 다음도 이제 빈도부사 중에 하나인데요. usually입니다. usually. 자, 발음해 볼까요? usually. usually. 보통 또는 대개라는 의미가 돼요. 자, Emily는 보통 일찍 일어난다. Emily usually gets up early. Emily usually gets up early. 자, always는 항상인 거고요. usually는 always까진 아니지만 보통 이제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통 비교를 해요. 뭐 80에서 한90% 정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적는 거지 무조건 이거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봤을 때 이제 always는 100%, 항상이다라고 한다면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이렇게 해요라고 할때 우리가 80에서 90% 정도일 때 usually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나는 항상 일찍 일어나요. 이럴 때는 I always get up early. 자, 그런데 항상까지는 아니고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늦잠을 잘수 있죠. 이럴 때는 I usually get up early.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always, 항상, 언제나, usually, 보통, 대개. 자, 다음 단어 볼게요. 자, 다음은 often입니다. often. 자, 두 가지 발음이 다 가능해요. 일단 첫 번째는 often. 자, t가 발음되지 않죠. often 또는 t를 발음해서 often. often. 자, 따라해 볼까요? often. often. 네, 둘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쓰임의 차이는 있지만 둘다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자주 흔히라는 부사죠. 자, 이 often도 이제 빈도 부사입니다. 자주 흔히 usually보다는 조금 더 횟수가 적지만 자주 흔히 할때 우리가 쓰는 부사죠. 그는 버스에서 자주 음악을 듣는다. He often listens to music on the bus. He often listens to music on the bus. 그는 버스에서 자주 음악을 듣는다. 자, 다음은 sometimes. 자, 발음해 볼까요? Sometimes. Sometimes. 가끔 때때로 마찬가지로 빈도를 나타내는 거죠. 빈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쵸? often 자주보다 덜 하는 건. 그쵸? 가끔 때때로 sometimes가 되는 거죠. 자, 그들은 가끔 함께 게임을 한다. They sometimes play games. They sometimes play games together. 그들은 가끔 게임을, 함께 게임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이제 다음으로 가볼 텐데요. 다음은 never 이란 표현이 나와요. never. 자, 따라 해볼까요? never. never. 절대 뭐뭐 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절대 하지 않는 거야. never. 자, 이것의 반의어로는 아까 우리가 봤던 always, 항상 있죠. always는 항상 할때 쓰는 거고요. never, 절대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0%예요, 0%. 한 번도 하지 않는이 되는 겁니다. 자, 예문 볼까요? 그녀는 아침을 절대 거르지 않는다. She never skips breakfast. She never skips breakfast. 그녀는 아침은 절대 거르지 않아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빈도 부사를 봤는데요.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쭉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항상 하는 건 우리 뭐라 그런다? 그렇죠. always, 항상, 언제나. 자, 그리고요. 대개, 보통 하는 건요. 그렇죠. usually 라는 빈도 부사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자주 하는 건? 그렇죠. often 또는 often이라고 발음을 했고요. 자, 그리고 가끔, 때때로 하는 건요. 그렇죠. sometimes. 자, 지금 always부터 이렇게 갈수록 빈도가 낮아지는 거야. 지금 이렇게 갈수록 빈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하지 않는 건 never입니다. never. 네, 되셨죠? 여기까지 우리가 다섯 개의 빈도부사를 한번 봤습니다. 자, 의미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단어 볼게요. 자, 다음은 next. next. 자, 다음의 또는 그 다음에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는 다음 주에 그들을 만날 것이다. We will see them next week.

자, 다음 주에는 next week이 되죠. We will see them next week. 자, next to라고 하면 무엇의 옆에, next time, 그 다음에라는 의미가 되죠. See you next time, 다음에 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자, already가 나오네요. already, 발음해볼까요? already, 이미 벌써란 뜻이고요. 반의어로 yet, 아직이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자, 예문 볼게요. 그들은 이미 학교를 떠났다. They

자, 요 yet의 예문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들은 이미 학교를 떠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 부정문으로 그들은 아직 학교를 떠나지 않았다. 어떻게 쓸까요? They haven't, 부정문이죠. They haven't left. 그들은 떠나지 않았다. 어디를? School, 학교를 yet, 아직. 자, 이렇게 yet은 They haven't left school yet. 부정문과 쓰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다음은 just. 발음해 볼까요? just. 부사로 그저 단지란 의미가 있고요. 방금이란 뜻이 있어요. 자, 예문 볼게요. 그것은 그저 농담일 뿐이다. It is just a joke. It is just a joke. 그저 농담이야. 이런 의미가 되죠. 자, 그리고 잠깐만이라고 할 때는 just a second. Just a second. 이런 표현도 써줍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자, begin이 나오죠. begin. 발음해볼까요? begin. 동사로 시작하다. 그 경기는 점심 후에 시작할 것이다. The game will begin after lunch. 자, begin 동사의 3단 변화 한번 볼게요. begin, began, begun. 함께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begin, began, begun. 자, 다음은 end요. end. end. 발음해볼까요? end. 끝나다. 동사. 그리고 명사로는 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끝. 그 이야기는 행복하게 끝난다. The story ends happily. The story ends happily. 그 이야기는 행복하게 끝난다. 자, end 뒤에 ing를 붙이면요. 그렇죠. 명사로 ending이죠. ending. 결말. 우리 해피엔딩. 이런 말 들어봤죠? happy ending. 행복한 결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마지막 세 가지 단어 한번 볼게요. step이에요, step. 자, 따라 해볼까요? step. 걸음 또는 단계라는 의미가 있어요. 걸음, 단계. 한 걸음 앞으로 가세요. Take one step forward, please. Take one step forward, please. forward가 앞으로란 뜻입니다. 그래서 take one step forward. 한 걸음 앞으로 가라라는 의미가 되죠. 자, step 걸음 또는 단계란 뜻이 있고요. 다음 단어는 soon이요, soon. 자, 발음해 볼까요? soon. 부사로 곧 머지않아입니다. 내가 곧 너에게 전화할게. I will call you soon. I will call you soon. 곧 너에게 전화할게. 이런 의미가 되죠. 자, 그리고 이 soon이 들어가는 또 다른 표현이 하나 있어요. As soon as.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라는 의미가 되죠. 뭐뭐 하자마자.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단어 나옵니다. 바로 again이에요. again. 자, 따라 해볼까요? again. 자, 두 가지 발음이 다 가능해요. 자, 발음교를 보면 again, again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again, again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하나씩 따라 해볼까요? again, again. 네, 둘다 가능하다. 부사로 다시 또는 한번 더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Could you say that again? Could you say that again?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 그럼 again and again 무슨 의미일까요? again and again 여러 번 반복해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우리 오늘 order and frequency를 주제로 여러 가지 단어들을 봤는데요. 자, 이때도 여러분 단어를 외울 때 뭐가 중요하다? 자, 오늘 단어들은 특히 부사 같은 경우에는 예문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문과 함께 잘 익혀 주시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한 단어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낱말 퍼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가로 퍼즐을 좀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면 A moment ago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방금 전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자, 그럼 이것의 유의어로 어떤 게 있었죠? 그렇죠. 바로 방금, 막, just란 단어가 있었습니다. just. 네,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4번, start, 시작하다. 자, 이것의 유의어. 마지막쯤에 우리가 be로 시작하는 단어로 봤는데요. 바로 begin이 되겠죠. begin, start, begin. 둘 다. 시작하다라는 의미가 된다. 자, 6번의 그림 힌트를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 지금 메달을 목에 걸고 있어요. 몇등 했을까요? 그렇죠. 바로 1등을 했어요. 우리가 1등은 first place라고 합니다. first place. 자, 이때 들어갈 말은 first가 되겠죠. first. 자, 8번은 do it one more time. 자, 한번

더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더 다시 무슨 의미가 있죠? Again이 있었습니다. Do it again. 자, 8번에 again. 자, 마지막 9번입니다. 자, 지금 빈도를 나타내는 자, 빈도 부사가 나와요. 100% 항상 할 때는 우리가 always 항상이라는 부사를 썼죠. 자, 그러면 항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80에서 90% 정도 할 때는 어떤 부사를 쓴다? 그렇지. 바로 usually 보통 대개라는 부사를 썼죠. usually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usually 보통 대개.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가로 퍼즐 완성을 해봤고요. 이제 세로 퍼즐로 한번 가볼게요. 자, 2번은 in a short time입니다. in a short time.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머지않아. 곧. 이런 말이 들어가야겠죠. soon이 있었어요. soon. soon. 곧. 머지않아. 자, 3번은 after, 뭐뭐 후에라는 뭐 전치사가 있었죠. 자, 그럼 이것의 반영은 뭐가 될까요? 그렇지. 바로 before, 뭐뭐 전에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before, 네,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after, 뭐뭐 후에, before, 뭐뭐 전에. 자, 5번의 그림인트입니다. 자, F로 시작하는 이 그림이죠. 자, 이 친구가 지금 막 열심히 달렸어요. 그리고 어디를 넘어왔죠? 바로 결승선까지 온 겁니다. 그쵸? 결승선에 도착을 했어요. 우리가 결승선은 뭐라고 할까요? 바로 finish line이라고 합니다. finish line. 자, 그러면 5번에 들어갈 말은 그렇죠. finish. 자, 마지막이 아니네요. 6번이네요. 6번. 자, at last. 무슨 의미죠? at last. 마침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의 유의어로 F로 시작하는 부사는 그렇죠. 바로 finally가 되겠습니다. finally. finally. 자, finally, at last, 둘다 마침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자, 마지막 7번에 once, 한 번이죠. 자, 그리고 빈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three times, 세 번이 나옵니다.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그치, 두 번이라는 말, twice가 되겠죠, twice. 자, 우리가 한 번, 두 번은 once, twice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부터는 times를 써서 three times, four times, five times 이렇게 times를 써준다라는 것도 함께 배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낱말 퍼즐 이렇게 완성해 봤고요. 이제 daily practice로 한번 가서 A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단어의 알맞은 뜻을 찾아 연결해 보세요. 자, 1번 begin 무슨 의미죠? 그렇죠, 바로 시작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begin 시작하다. 자, 그럼 end는요? 그렇지, end는 끝나다 또는 끝이라는 의미가 됐었죠. 자, last. last. 이건 마지막의 란 뜻이에요. 자, last가 동사 의미도 있었는데, 동사로는 무슨 의미일까요? 네, 지속하다라는 의미도 있었죠. 자, 4번. first. 그쵸. first는 첫 또는 첫 번째의. 5번에 second. second. 네, 두 번째의와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B로 한번 가서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한번 골라볼게요. 자, 일을 끝내다입니다. 끝내다라는 동사. 그렇죠. finish가 되죠. finish work. 일을 끝내다. 자, 이번에 너를 곧 보다라는 표현이에요. 곧은 그렇죠. soon이 되죠. see you soon. see you soon. 자, 3번에 work out. 운동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자주 운동하다라고 나오죠. 우리 자주라는 빈도부사 바로 often이 있었어요. often 또는 often 두 가지 발음이 다 가능했죠. workout often. 자, workout often. 자, 4번입니다. 새 일을 시작하다. 자, 우리 시작하다. 그치, start가 있죠. start a new job. Start a new job. 새 일을 시작하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이미 그 답을 알다. 이미는 already가 되죠. Already. Already know the answer. Already know the answer. 이미 그 답을 알다라는 뜻이 되죠.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어서 우리 이제 1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10번. 우리말 뜻을 참고하여 다음 문장을 완성하시오 라고 하네요. 자, 1번에 그녀는

0: 마침내 그녀의 가방을 찾았다라고 하죠. 자, 마침내란 뜻이고요. F로 시작하는 부사예요. 바로 finally가 되겠습니다. Finally. She finally found her bag. 그녀는 마침내 가방을 찾았다. 자, 2번. 나는 나의 숙제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자, 우리 절대 뭐뭐하지 않는다. 바로 never 있었죠. Never. I never forget my homework. 나는 나의 숙제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자, 그럼 나는 항상 잃어버려요라고 한다면, 그쵸? 반대로 always를 쓰면 되겠죠. I always forget my homework. 숙제를 항상 잃어버린다. Never forget my homework.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자, 3번. 우리는 보통 함께 저녁을 먹는다. 자, 보통이라는 부사 usually가 되죠. Usually. We usually at dinner together. 우리는 보통 함께 저녁을 먹어요. 자, 이어서 4번, 5번 한번 보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자, 나는 한 달에 한번 나의 이모에게 전화한다. I call my aunt once a month. 자, 한 번은 그렇죠. once가 되죠. once. 자, 그럼 5번 볼게요. 5번은 우리는 일주일에 두번 영어 수업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은 그렇죠. twice가 된다. twice. We have an English class twice a week. 일주일에 두번 영어 수업이 있다는 뜻이죠. Once 한 번, twice 두 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오늘의 order and frequency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오늘의 단어 학습 다 마무리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word mission 한번 볼게요. 자, 단어를 하나 골라서 나의 생활 습관을 나타내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었어. 아마도 선생님이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미션을 주는 건 처음일 것 같은데요. 이쯤 되니까 이제 여러분이 좀 잘할 것 같아서 좀 어려운 미션을 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빈도부사를 쭉 봤죠. Always, usually, sometimes, never. 자, 이 의미들을 봤는데요. 이것들을 활용해서 한 문장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선생님이 생활 습관을 나타내는 저만의 문장을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함께한 여러분,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자, 오늘의 단어들 예문 잘 적으면서 복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안녕.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4: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3: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하루 30 단어의 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보카 실력편의 홍하은입니다. 오늘은 우리 새로운 유닛을 또 들어가는데요. 우리 단어장의 마지막 유닛이에요. 유닛 8 제목은 Science and Technology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크게 발전시켜온 과학 그리고 기술 관련 단원이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Science, 과학 관련 단어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98페이지입니다. 오늘 한번 우리 과학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단어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어 같이 볼게요. Cell. Cell이란 이 단어는 세포라는 뜻이 있고요. 또 작은 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과학자가요. 어떤 코르크 마개를 현미경으로 관찰한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현미경에서 이제 그 코르크 마개의 세포가 작은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이 세포를 cell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합니다. 자, 예문 보면요. 우리의 몸은 수백만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Our body is composed of millions of cells.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 여러분 발음 주의하세요. 지니,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니라 gene, gene 이렇게 읽어주는데요. 유전자를 얘기합니다. 마치 과학 시간에 나올 것 같은 그림인데요. 우리 세포의 핵 안에는 이렇게 DNA가 들어있고 이 DNA의 특정 구간을 gene, 유전자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이 유전자 안에 우리의 유전 정보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이 뭐 곱슬머리인지 아니면 생머리인지 엄마를 더 닮았는지 아빠를 더 닮았는지 그런 것들 유전 정보가 이 유전자에 들어있다. 예문 보면 genes decide, 유전자가 결정해요. Our appearance and actions, 우리의 외모와 그리고 행동을 결정합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첫 음절의 강세를 두고요. element. 자, element 하면 요소, 성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이루는 물질을 이루는 성분 또는 과학에서 원소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우리 예문 보면 우리 주변에는 there are many natural elements. 자, 많은 자연 요소들이 있어요. Around us, such as air, water, and sunlight. 공기, 물, 햇빛과 같이 어떤 자연을 이루는 자연 요소라고 할 때 natural elements 이렇게 쓰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나중에 화학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면 이런 것들 공부할 거예요. 철은 영어로 iron, 그런데 이제 화학 기호로는 Fe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제 칼슘은 영어로 calcium, 근데 이제 Ca 이렇게 기호로 표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구리는 copper인데 Cu 이렇게 표기를 한다. 이러한 물질을 이루는 기본적인 성분들, 원소를 element라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elementary 하면 이건 기본적인 초보의라는 뜻이 돼서 우리 초등학교 할 때 elementary school 이게 바로 이 단어가 되겠죠?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matter. 자, matter라는 이 단어는요, 다양한 뜻이 있는데요. 일단 물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material.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질이 되는데, 예문 보면 solid matter, 고체 물질은 keeps its shape even without any container. 용기가 없어도 그것의 모양을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이 matter는 또 문제, issue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A serious matter, 심각한 문제. 우리 이게 동사로 쓰이게 되면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서요. 그건 뭐 전혀 중요하지 않아. It doesn't matter.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까요? metal. metal 하면 금속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철, 뭐 구리, 금, 은 이런 것들, 금속을 영어로 metal 이렇게 부른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자, 첫 음절의 강세를 두고요. chemical. chemical 하면 화학 물질을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다가 toxic 붙여주게 되면 독성이 있는 화학 물질, toxic chemicals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chemical은 또 형용사로도 쓰여서요. 화학의, 화학적인 이라는 뜻도 됩니다. 자, 우리 또 다른 단어 알아두시면 chemistry. chemistry 하면 이건 화학이라는 학문 이름도 되고요. 또는 이건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어울림,
조화를 뜻하는 단어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두 배우는 참 케미가 좋아. 우리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They have good chemistry. 그들 어떤 사람과 사람 간에 쿵짝이 잘 맞는 거. 조화를 얘기할 때이 단어를 쓸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Pure. Pure 하면 순수한, 깨끗한 이란 뜻인데요. 어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이 되겠고, 반대말은요, 앞에다가 im을 붙여주면 됩니다. impure 하게 되면 이건 불순한 이란 뜻입니다. 자, 우리 파생어로 purify 나와 있는데, purify 하면 정화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이어서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이것도 한번 적어볼게요. water purifier. Water purifier 하게 되면 이건 물을 정화시키는 장치. 해서 정수기입니다. 우리 이 단어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우리 다음 세 개의 단어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아마 과학 시간에 배울 거예요. 물질은 고체가 녹아서 액체가 되고, 또 액체가 증발하면 기체가 되며, 이 기체가 반대로 또 냉각이 되면 다시 액체나 고체가 되죠. 해서 이 고체, 액체, 기체와 같은 것들 영어로는 어떻게 쓸까? 자, 우리 고체라고 할 때는 solid. solid입니다. 우리 고체란 뜻도 되고, 또 형용사로 쓰여서 고체의 단단한, 자, 여기서 확장되어서 확실한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우리는 어떤 확실한 기반, 기초를 다져야 한다 할 때, solid foundation 이런 표현이 있고요. 한편, 액체라고 할 때는요, liquid. liquid라는 단어를 써요. 명사도 되고, 또 형용사로 액체의 유동성이 있는, 흐르는 이란 뜻으로도 쓰인다. 자, 그리고 기체라고 할땐 쉬워요. gas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기체 또는 가스를 얘기하고, 이건 특이하게 복수형으로 쓰이기도 해요. 어떤 여러 종류의 가스를 나타낼 때 gases 이렇게 써줍니다. 기체라는 것은요, 일정한 모양이나 부피가 없는 것을 말하죠. A gas does not have a fixed shape or volume. 해서 우리 고체, 액체, 기체 같이 정리해봤어요.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첫 음절에 강세 두고요. oxygen. oxygen 하면 이건 산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 그림 보시면 이렇게 병원에서 사용하는 산소 탱크 나와 있는데, 이 산소는 인간에게 꼭 필요한 기체이다. oxygen. oxygen is a gas that is essential for humans.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motion. 자, motion 하면 이건 움직임, 운동 등을 나타냅니다. 우리 움직임이라고 할때 movement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의어가 되겠고요. 어떤 이제 스포츠 경기 리플레이 영상 같은 거볼때 선수들의 움직임을 느리게 보여주는 거, slow motion이잖아요. 이 단어예요. 우리 동사로는요, 또 손짓하다, 몸짓으로 알리다,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가 나에게 뭐 앉으라고 손짓했다. He motioned me to sit down. 이렇게 동사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예문 보면, plants may look still. 식물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but they are always in motion. 하지만 그들은 항상 움직이고 있다라고 할 때, in motion 하면 움직이고 있는 이란 뜻입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 pressure. pressure 하면 압력, 기압을 얘기한대요. 어떤 누르는 힘. 또는 이건 어떤 심리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 부담감을 의미할 때도 쓰입니다. 그때는 유의어가 stress가 되겠고요. 자, 예문 보면 changes in air pressure. 자, 이건 공기 압력에서의 변화이죠. 공기 압력의 변화는 can make your ears feel strange. 귀에 이상한 느낌이 들게 할수 있다. 자, 우리 보카 플러스 보시면 pressure란 단어의 다양한 쓰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요. 우리 혈압을 나타낼 때요. blood pressure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건강과 관련된 의미로 쓸수 있다는 거예요. The doctor checked my blood pressure. 의사 선생님이 내 혈압을 확인했다. 이 pressure라는 단어는 또 스트레스, 심리적 압박을 나타낼 때도 쓸 수가 있죠. 시험이나 경기, 또 일상에서 느끼는 어떤 부담감을 나타낼 때에 feel이라는 동사를 같이 써서요. I feel a lot of pressure before exams. 나는 시험 전에 많은 압박감을 느낀다.
자, 그리고 이건 어떤 사회적인 압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집단이 주는 그런 강요. 예시 보면, she felt pressure from her friends. 그녀는 친구들로부터 압박을 느꼈다. 해서 이 pressure의 다양한 쓰임 예문과 함께 정리해두면 되겠네요.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첫 음절에 강세 두고 magnet. magnet 하면 자석입니다. 또는 강하게 끌어당기는 어떤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우리 파생어로 magnetic. magnetic 하면 자석의 또는 매력적인 이란 뜻도 돼요. 어떤 사람이 아주 매력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매력적인 성격. magnetic personality.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고.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보면요. reaction. reaction입니다. 우리 react 하면 반응하다라는 동사이고요. 이걸 명사로 만들어준 게 reaction. reaction 하면 반응이 되는데요. 자, 예문 보면 많은 화학 반응들이 요리하는 동안에 일어난다. 우리 대표적으로 고기를 구울 때 마이야르 반응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제 고기 겉면이 뭔가 갈색으로 이렇게 변하고 또 바삭바삭해지는 그런 것이 이제 화학 반응의 일종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자, many chemical reactions. Many chemical reactions occur during cooking. 해서 우리 반응이라는 단어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미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미션, 도전, 암호를 해독하라입니다. 첫 번째 문제. 자,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물질의 상태 중에 물처럼 흐르는 상태입니다. 정답은 바로 liquid. liquid 하면 액체, 액체의이죠. 다음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자, 이 단어는 뭘까요? 우리가 숨을 쉬려면 이것이 필요해요. 정답은 oxygen. oxygen 하면 산소입니다. 다음 우리 세 번째 문제예요. 자, 이 단어 맞춰보세요. 무언가를 누르는 힘인데요. 정답은 pressure. pressure 하면 압력, 부담감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단어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디딤절의 강세를 두고요. 발음 두 가지 가능합니다. absorb 또는 absorb. 자, 이 단어는요. 물 같은 거 흡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흡수하다라고 할때 soak up 이것도 유의어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예문 보시면 roots absorb nutrients. 뿌리는요. 영양분을 흡수한대요. along with water. 물과 함께 from the soil. 흙에서. 해서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흡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단어는 또 동사로 이제 몰두하게 하다, 집중시키다라는 뜻도 돼요. 무언가에 흠뻑 빠지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 활동에 몰두했다. I was absorbed in the activity. 이렇게 쓸수 있고요.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보시면 lab. 자, lab이라는 이 단어는 실험실, 연구실을 얘기합니다. 원래 실험실, 연구실이라고 할때 laboratory, laboratory 이걸 줄여서 이제 lab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는 겁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첫 음절의 강세 두고 method. method 하면 어떤 일을 처리하는 방법 또는 방식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방법이라고 할때 way라는 단어도 쓸수 있죠. 어떤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과학적인 방법, scientific method, scientific method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자, 우리 다음 단어요. measure. measure 하면 어떤 수치 같은 것을 측정하다, 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명사로 측정, 치수 자체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자, 예문 보면 the students measured the length of the shapes. 학생들이 도형들의 길이를 측정했다. 길이를 측정하다라고 할때 measure the length입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자, 이 단어 첫 음절에 일 강세를 두고요. analyze. 자, analyze 하면 분석하다, 세밀히 조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자료 같은 것을 하나하나 뜯어서 자세하게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험에서 나온 데이터를 분석해보자. Let's analyze the data from the experiment. 자, 그래서 analyze 하면 이건 동사이고 이것의 명사형도 알아두세요. 명사로 분석이라고 할 때는요. 또 강세가 달라져요. analysis. analysis 해서 analysis 할 때는 분석이라는 명사입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이 단어 두 번째 음절의 강세를 두고요. inspect. inspect 하면 어떤 것을 점검하다, 검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examine도 마찬가지로 검사하다인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빌딩을 점검하다라고 할때 inspect the building. 어떤 기계를 점검하다, inspect the machine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우리 파생어 같이 알아보면 inspector. inspector 하면 이제 점검하고 검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검사관, 감독관을 얘기하는데 이 앞에 이제 food 붙여주게 되면 food inspector. 이건 어떤 식당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어떤 음식이 위생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검사관, 식품 위생관을 말합니다. Food Inspector라는 단어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 두 번째 음절 강세를 두고요. Discover. Discover라는 이 단어 생김새를 보면요. 어떤 cover, 덮개를 드러내는. 덮개를 벗겨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발견하다, 찾아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find, 찾아내다의 의미로 쓸 수가 있고, 또는 어떠한 사실을 알게 되다, 깨닫다라는 뜻도 됩니다. 자, 예문 보면 과학자들은 우리의 태양계 밖에서 새로운 행성을 발견했다. Scientists discovered a new planet outside our solar system. 자, 그리고 우리 명사형도 알아두면

그러면요, 발견이라고 할 때는요, discovery, discovery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prove라는 이 단어는요, 이제 여러 뜻이 있는데, 일단은 무엇뭇 이미 드러나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문 보시면 되는데요. Their experiment, 그들의 실험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할 때, proved to be unsuccessful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to be 생략하고 그냥 their experiment proved unsuccessful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어떠함이 드러나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prove는 또 증명하다, 입증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우리 prove의 3단 변화는요. prove, proved, proved 이렇게 기본적으로 규칙 변화인데 우리 이것의 PP 형태 만들 때 proven이라는 형태도 사용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것에 이제 관련된 단어 같이 정리해 두면요, 우리 증거, 증명이라고 할 때, 명사형으로는 proof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또이 과거 분사형 있죠. proven이라는 형태는 증명된, 또 입증된이란 뜻으로 써서요, 어떤 증명된, 이것은 증명된 사실이다. This is a proven fact. 이렇게 말해 줄수 있겠죠?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이 단어 두 번째 음절 강세 두고 result. result 하면 어떤 일의 결과, 성과를 얘기합니다. 우리 결과라고 할때 outcome도 마찬가지로 쓸수 있고요. 자, 우리 그 결과로라는 연결어 있어요. as a result입니다. as a result라는 연결어 나오면 그 뒤에 어떤 결과적인 내용을 덧붙여 주시면 돼요. 자, 우리 그다음 단어입니다. exact. exact 하면 이건 정확한, 꼭 맞는 이란 뜻이에요. 자, 예문 보면 we need the exact number. 우리는 정확한 수치가 필요해요. to find the answer.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정확한 수치 exact number 이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ly를 붙이게 되면 그때는 부사가 됩니다. exactly 하면 정확히 이런 뜻이 되는데 우리 일상 대화에서 이 단어 자주 쓸수 있어요. 이제 내가 친구랑 대화를 하다가 친구가 내가 하려는 얘기를 바로 했을 때 맞아, 바로 그거야. Yes, exactly.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다음 단어 가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 발음 주의해 주세요. TH 발음 주의해서 depth, depth인데요. 이건 깊이라는 뜻 또는 심오함을 나타냅니다. 우리 deep 하면 깊은이란 형용사잖아요. 이걸 명사형으로 바꿔준 것이다. 자, 예문 보면 마을 사람들은 그 호수의 깊이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깊이를 알 수가 없잖아요. The villagers did not know the depth of the lake. 우리 호수의 깊이, depth라는 단어를 쓰고요. 자, 우리 다음 단어예요. visible. visible 하면 눈에 보이는, 볼수 있는 이란 뜻입니다. 우리 vision 하게 되면 시력, 시각이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 형용사는 visible이고요. 우리 앞에다가 in을 붙여주게 되면 그때는 반대말이 되어서요, 보이지 않는 이렇게 된다. 자, 예문 보면 the tower is visible from the village 하면 그 탑은 마을에서 보인다라고 할 때, 볼수 있는 이란 뜻으로 visible. 이 쓰였습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자, 이 단어 디딤절에 강세 두고요. consist. consist 하면 무엇으로 이루어지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는 무엇무엇에 있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무엇무엇에 있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요. 뒤에 in을 같이 써요. 이건 조금 문어적인 격식 있는 표현인데요. 뭐 행복은 작은 것들에 있다. happiness consists in small things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루어지다라는 뜻 여러분 알아두세요. 그때는 consist of라는 이 전치사를 같이 써줍니다. 자, 예시로 제가 분자 모형을 하나 넣어봤는데요. 지금 산소 원자 하나 그리고 수소 원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물질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물입니다. 물은 이렇게 산소 원자 하나, 수소 원자 두 개로 이루어져서 H2O 이렇게 분자식을 또 쓴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물은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 할때 consist of 쓸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Water consists of oxygen and hydrogen. Water consists of oxygen and hydrogen.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가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디딤절의

강세를 두고 inform. inform 하면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알리다, 또 통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예문 보면요. Please inform us. 자,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Of any new developments. 어떤 새로운 진전, 발전이 생기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누구에게 무엇을 알려주다 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쓸 수 있어요. Inform A of B 하면 A에게 B를 알리다 라는 뜻입니다. 이때 of라는 전치사를 쓸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단어 information. information이란 단어가 훨씬 더 익숙하죠. 이건 정보를 뜻하는 명사입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 두 번째 음절에 강세를 두고요. impossible. impossible 하면 불가능한, 할 수 없는 이잖아요. 우리 mission impossible 하면 이건 성공 불가능한 어떤 임무, 미션이 되는 건데, 자, 이것의 반대말은요, 임을 빼고 possible이죠. possible 하면 가능한이라는 형용사이다. 자, 우리 예문 보면요, 계속 노력하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 라고 할 때 nothing is impossible if you keep trying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impossible 이라는 단어에 점 하나만 찍어주면 I'm possible 이라는 단어가 된다. 나는 가능하다 라고 해서 이 점 하나를 찍어주는 나의 노력이라면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명언이에요. 그래서 그 명언과 함께 우리 impossible 그리고 possible 이란 단어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미션 함께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미션, 도전 폭탄을 제거해라 입니다. 첫 번째 문제, 자, 단어와 뜻이 잘못 연결된 선 찾아서 끊어주세요. 자, 모두 찾으셨나요? 정답은 노란 선입니다. inspect 하면 증명하다 아니죠. 검사하다 라는 뜻이었다. 나머지 lab은 실험실, method 하면 방법, measure 하면 측정하다는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리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자, 이번에도 잘못 연결된 선 찾아주세요. 자, 여러분 모두 찾으셨나요? 정답은 바로 초록선 잘못되었습니다. inform은 발견하다가 아니라요. 어떤 정보를 알리다 라는 뜻이었죠. exact 하면 정확한, visible 하면 눈에 보이는, prove 하면 증명하다. 나머지는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daily practice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교재 304페이지 A번 같이 볼게요. 우리말 뜻에 해당하는 단어 찾아서 글자 써보겠습니다. 1번에 유전자라고 하는 단어 어디 연결해야 되나요? 우리 B에다 연결해 주죠. gene 이렇게 써주고요. 다음 우리 2번에 물질이라는 단어는요. 일단 물질이라고 할 때 material이라는 단어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는 뭐로 연결해야 돼요? 우리 C에 연결해 주면 되겠네요. 물질할 때 matter라는 단어가 있었다. 자, 우리 다음 화학 물질이라는 단어는요. chemical 이렇게 써주시고요. 다음에 고체란 뜻의 단어는 solid 이렇게 써줍니다. 다음 우리 기체란 뜻의 단어는 gas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우리 B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말 뜻에 알맞은 영어 단어 빈칸에 써볼게요. 1번에 몸의 움직임, murmur of the body. 우리 움직임이라는 단어 두 개 오늘 나왔었는데 movement 말고도 또 뭐가 있죠? motion 있잖아요. 해서 motion of the body, movement of the body 둘 다 가능하고요. 다음 2번입니다. 철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라고 할 때 a murmur that attracts iron. 우리 자석이란 뜻의 단어는 magnet이죠. a magnet that attracts iron 이렇게 완성해 줍니다. 다음 3번이요. 자료를 분석하다 라고 할 때 우리 분석하다 동사로 어떻게 쓰면 돼요? analyze 이렇게 쓰죠. analyze the data. 자료를 분석하다. 덩어리 표현이 되겠고요. 다음 4번입니다. 지식을 흡수하다. 이렇게 흡수하다. 빨아들이다 라는 동사는 absorb 써주시면 돼요. absorb knowledge. 다음 5번입니다. 문제를 풀 새로운 방법이라고 할 때 a new murmur to solve the problem.
우리 방법이란 단어도 여러 개 있는데 일단 way, way라는 단어가 있었고 또 어떤 단어 있었어요? method 배웠잖아요. a new method 또는 a new way to solve the problem 둘 다 정답이 됩니다. 다음 우리 C번으로 가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단어 보기에서 골라 문장 완성해 보겠습니다. 우리 1번에요. 그 과학자들은 새로운 행성을 발견하려 했다. The scientists tried to 뭐뭐 하려 노력했다는 거죠. 새로운 행성을 발견하다. 우리 발견하다라는 동사는 discover 써주시면 되겠네요. The scientists tried to discover a new planet. 다음 2번입니다. The experiment. experiment 하면 실험입니다. 그 실험은 놀라운 결과를 주었어요. gave a surprising 결과라고 할 때는 result죠. gave a surprising result 이렇게 완성해주고요. 다음 3번입니다. 그 잠수부는 아주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 The diver went down to a great 자, 아주 깊은 곳까지 할 때 depth라는 단어 쓸 수 있어요. 아주 깊은 깊이까지 내려갔다 할 때 depth입니다. 우리 다음 4번 보겠습니다. 그 팀은 10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The team mama of 10 members. 자,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표현 뭐였어요? consist of 쓴다고 했죠. The team consists of 10 members. 이렇게 완성해 주고요. 다음 5번입니다. 이 일을 1시간 만에 끝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불가능한이라고 할 때는 impossible 써주시면 되죠. It is impossible to finish this work in an hour. 이렇게 완성해서요. 오늘의 문제도 풀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해 보았고요. 오늘의 마지막 미션은요. 오늘 배운 단어를 사용해서요.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오늘 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을 배웠거든요. 그 단어들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예문을 만들어 보면서 오늘 배운 단어 함께 복습해 주세요. 그럼 친구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포텐 수학 12번째 시간, 오늘은 완전제곱식을 전개하는 공식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활용도가 높으니까요. 정확하게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미션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해야 될 식, 바로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식을 전개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은 실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a 플러스 b와 a 플러스 b를 곱해준다라고 생각하면서 분배법칙을 적용하는 거죠. 원래 이게 맞아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결과를 기억해놓고 사용하자라는 게 바로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라는 공식이죠. 여러분, 이걸 어떤 식으로 생각한다? 그래,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더해서 제곱하면 앞에 있는 것의 제곱과 뒤에 있는 것의 제곱에다가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걸 곱한 것의 두 배를 더해준다라고 생각하자라는 거죠. 선생님, 너무 복잡해요. 이거 어떻게 배워요? 맞아요. 그냥 식으로 외우려고 하면 이게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곱셈 공식들은 몸으로 익혀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직접 손으로 많이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아래에 있는 식을 볼까요? 위식과 아래식을 비교해보자면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있다라는 것만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 2ab 앞에 있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진다라는 생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 외울 수 있겠습니까? 좋아, 이 두 공식 사이의 관계는 이따가 오늘의 싱크홀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선 예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예제 보시면 x 플러스 5의 제곱 생각해 봐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앞에 있는 x와 뒤쪽에 있는 5를 더해서 제곱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의 꼴에 그대로 대입해 줍니다. 그럼 a 제곱 자리에 x 제곱 들어갔구나. 그리고 b의 제곱 자리에 5의 제곱 들어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좋아. 여기 있는 25를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5라는 세모를 제곱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자 이거죠. 그리고 가운데 있어야 될항 10x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거, x와 5를 곱한 것의 두 배, 즉, 5x의 두 배가 된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식의 꼴을 그대로 적용해 주자 이거죠. 자, 아래에 있는 x-5의 제곱은 어때요? 아래쪽 공식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과 뒤에 있는 5의 제곱 사이에 2와 5x를 곱한 것에 마이너스를 붙여놓은 그런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결과를 따지면 플러스 10x 앞쪽에 있는 부호가 마이너스 10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완전제곱식을 전개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오늘의 싱크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싱크홀입니다. 첫 번째 식의 b 자리에 마이너스 b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두 번째 식이 등장하죠. 이게 바로 1번 식과 2번 식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개념은요. 식을 주머니에서 공을 뽑는 방법으로 살펴보는 색다른 관점입니다. 이게 우리 교과서에는 등장하지 않을 텐데, 먼 미래에 우리가 배울 여러 개의 공식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아이디어를 알고 있는 것이 그때 가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보세요. a 플러스 b의 제곱이다라는 걸요. a와 b라는 공을 하나씩 집어넣은 주머니가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제곱이 주머니 두 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랬을 때 공을 뽑는 모든 방법을 다 생각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똑같은 공을 뽑을 수 있겠죠? 똑같은 공을 뽑을 때 AA 뽑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뽑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거든요. A 뽑고 A 뽑고, 그치? 그래서 AA를 뽑는다라는 것을 A 제곱으로 그 방법의 수를 앞쪽에 곱해주는 걸로 식을 구성할 겁니다. 자, 그럼 똑같은 공을 뽑는 방법 또 있죠? 뭐 있어요? B 뽑는 거 있어요? 그거 한 가지 있죠. B하고 B 뽑는 건한 가지. 그래서 B 제곱이라는 항을 만들어내는 개수는 1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공을 뽑는 게 A와 A를 뽑는 거한 가지, B와 B를 뽑는 거한 가지 이렇게 존재하죠. 그게 바로 A제곱, B제곱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른 공을 뽑는 방법은요? 맞아요. 앞쪽에서 A, 뒤쪽에서 B를 뽑는 거 반대로 앞쪽에서 B, 뒤쪽에서 A를 뽑는 거 생각해 볼수 있겠죠? 즉, A 하나, B 하나 뽑는 거니까 문자는 AB라고 쓸 거고요. 그렇게 뽑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죠. AB 아니면 BA 뽑는 거니까 뽑을 수 있는 방법 수를 앞에 곱해주는 겁니다. 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식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문자는 어떤 공을 뽑는지를 생각하는 거고 그 앞에 개수는요, 그 공을 뽑아내는 방법의 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3x-2y의 제곱을 전개할 때 어떤 관점으로 3x라는 공과 마이너스 2y라는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두 개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3x라는 공을 두번 뽑는 경우의 수한 가지, 마이너스 2y라는 공을 두번 뽑는 경우의 수한 가지, 그리고 공을 하나씩 뽑는 경우의 수두 가지가 곱해져 있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우리 완전제곱식에 대한 전개 접근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두 번째 싱크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싱크홀은 여러분께 숙제를 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A와 B라는 공 이외에 C라는 공을 추가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공식을 만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공을 그대로 두고 주머니의 개수를 하나 늘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공식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공식들을 생각하지 못하면 고등학교에 가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 고민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오늘의 개념을 확인할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을 전개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음의 부호가 너무 많아요. 자, 저럴 때는 음의 부호를 먼저 해결하는 거죠. 자, 이렇게 괄호 앞에 마이너스를 끌어낸다면 3a 플러스 3분의 1b의 제곱인데 음수까지, 음의 부호까지 전체적으로 다 제곱하자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저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식이 3a 플러스 3분의 1b의 제곱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완전제곱식의 전개 공식 생각하면 되겠죠? 자,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걸 더해서 제곱한 거야라는 거니까 우리 공식을 적용해 보자면 앞쪽에 있는 것의 제곱 더하기 두 배의 앞에 있는 거 곱하기 뒤에 있는 거. 자, 그리고 뒤쪽에 있는 것의 제곱이라고 공식 그대로 적용해 줄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3a를 제곱하면 9a 제곱 쓰여지고요. 3a와 3분의 1b를 곱하면 그냥 a이 나오는데 앞에 2가 있으니까 플러스 2ab. 그리고 뒤쪽에 3분의 1b를 제곱하면 9분의 1b 제곱이다라고 식을 써볼 수 있겠죠. 자, 다음과 같이 식을 전개해 볼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걸 다른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겠다 이겁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사라지게 만들어서 3a 플러스 3분의 1b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식을 바꾼 다음에 주머니에서 공을 뽑는 걸 생각하자 이거죠. 그러면 3a라는 공이 두개 뽑히는 경우의 수한 가지, 3분의 1b라는 공이 두개 뽑히는 경우의 수한 가지, 그리고 저거 두 개를 각각 뽑는 건 ab라는 문자가 나타날 텐데, 그거 경우의 수두 가지.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지. 그럼 동일한 결과, 9a제곱 더하기 9분의 1b제곱 더하기 2ab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완전제곱식을 전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했는데요. 새로운 관점까지 꼭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환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몰하고 있습니다.
1: 멧돼지는 도심 전철역에도 내려왔습니다.
2: 통계에 따르면 멧돼지 포획 건수는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이 시기에 늘어나는 걸까요? 월동 대비와 번식기를 앞두고 지방을 쌓아야 해서 먹이를 적극적으로 찾기 때문입니다.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침착해야 합니다. 천천히 뒷걸음질하면서 거리를 벌리세요. 두 번째로 멧돼지는 도망가는 대상을 추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절대 등을 보이고 뛰지 마세요. 세 번째, 주변에 큰 나무나 돌이 있다면 그 뒤로 몸을 숨기세요. 혹시라도 물건을 던지면 멧돼지를 더 흥분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112나 119에 즉시 신고해 주세요. 안전한 일상을 위해 꼭 기억하세요.
3: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과 만점왕 수학 플러스로 함께 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도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노력하자고요. 소수의 곱셈에 관련한 내용을 준비했고요. 우리 이번 시간 북1에 있는 단원평가 레벨 2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볼게요. 1번 문항 볼까요? 보기와 같이 계산해 보세요. 보기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요. 3.6 곱하기 7에서 3.6이 소수 한 자리 수죠. 소수 한 자리 수를 분모가 10인분수로 바꾸어 10분의 36 곱하기 7로 표현합니다. 이럴 때는 분모 10을 그대로 두고 36과 7의 곱 252를 분자에 써서 분모가 10인분수는 소수 한 자리 수로 25.2로 나타내주면 돼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0.53 곱하기 4를 계산해 볼 건데요. 0.53은 소수 두 자릿수로 분모가 100인분수로 나타냅니다. 따라서 100분의 53 곱하기 4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분의

53에 4를 곱해서 3, 4, 12, 5, 4, 20. 이렇게 분자가 212로 표현되죠. 분모가 100인 분수는 소수 두 자릿수로 나타냅니다. 따라서 2.12와 같다라고 표현할게요. 보기와 같이 계산했어요. 그럼 이번엔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볼까요? 계산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8하고 0.6을 곱하여 나온 결과를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8하고 0.6을 곱하나 0.6과 8을 곱하나 두 수를 바꿔 곱해도 그 결과는 같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 8 곱하기 0.6 이것을 8 곱하기 10분의 6으로 나타내면 10분의 48 따라서 4.8과 같다. 이렇게 그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요, 8 곱하기 0.9를 자연수의 곱셈을 이용해봐요. 8 곱하기 9는 70이니까 8 곱하기 0.9 하게 되면 곱하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되었을 때 계산의 결과도 역시 10분의 1배가 되므로 이렇게 7.2가 됩니다라고 할수 있죠. 또8 곱하기 0.13을 계산해 볼게요. 그럼 8 곱하기 0.13 이번에는 세로로 계산해 볼까요? 자연수의 셈처럼 계산해요. 8, 3, 2, 14, 8, 1은 8, 2랑 더해서 10, 그리고 소수점 여기에 이렇게 찍어서 나타내 주면 되는 거죠. 자연수 곱하기 소수는 자연수의 셈처럼 계산하고 소수점을 그대로 내려 찍는 것과도 같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1.04입니다라고 알맞게 써넣어 주세요.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익혀두면 되겠네요. 이어서 문장이 주어져 있는데요. 한 변의 길이가 3.8cm인 정삼각형이 있고요. 한 변의 길이가 이 정삼각형의 둘레와 같은 정오각형의 둘레는 몇 cm일까? 그럼 정오각형의 한 변의 길이, 이것을 구해줘야 하는데 이것이 정삼각형의 둘레와 같으므로 바로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3.8cm이니까 그렇다면 이때 그 둘레는 그것의 3배만큼이 되는 거잖아요. 3.8 곱하기 3이 정오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8, 3, 2, 14, 3, 3은 9, 소수점 찍어서 11.4cm가 되었네요. 그리고 정오각형의 둘레는 이 다섯 개 변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의 5를 곱해서 그 둘레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연수의 셈처럼 4, 5, 2, 10, 1, 5는 5, 2랑 더해서 7, 1, 5는 5, 이와 같이 표현하고, 그 다음에 소수점을 이렇게 찍어서 나타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정오각형의 둘레는 몇 cm일까? 소수점 오른쪽 끝에 0은 생략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럴 때 57cm로 정오각형의 둘레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또 계산 결과가 3 곱하기 0.29보다 큰 것의 기호를 써보세요. 그러면 3 곱하기 0.29의 값을 구해보는 거예요. 3, 9, 2, 17, 3, 2, 6, 2를 더해서 8, 그 다음에 소수점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는요. 0을 써서 나타내 주면 돼요. 따라서 0.87이고요. 이제 기억의 계산입니다. 1.3 곱하기 0.65예요. 그럼 우리가 13과 65의 곱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3, 5, 15, 1, 5는 5, 3, 6, 18, 1, 6은 6. 이것을 이렇게 더해 주면 되는 건데요. 우리 곱해지는 수가 10분의 1배. 곱하는 수가 100분의 1배가 되면 계산의 결과는 1000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값은 0.845가 되겠죠. 또 니은도 0.7 곱하기 1.3인데 우리 7과 13의 곱을 이용해 볼게요. 7, 3, 21, 7, 1은 7. 이렇게 계산하고요. 곱해지는 수가 10분의 1배. 곱하는 수도 10분의 1배가 되면 계산의 결과는 100분의 1배가 되는 것으로 0.91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그럼 0.87보다

것을 찾아라. 0.91이 되겠죠? 따라서 기호, 니은을 써서 답해 줄게요. 다음은요. 지훈이가 자전거를 타고 일정한 빠르기로 1시간에 12km를 달렸대요. 그럼 같은 빠르기로 1시간 36분 동안 몇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는 것일까? 1시간 동안에 우리 12km를 달린다라는 이 조건을 활용해 볼 때 2시간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1시간에 2배니까

36시간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1과 10분의 6 시간입니다. 라고 할수 있으니, 따라서 1.6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러므로 1시간 36분 동안에 달릴 수 있는 거리는 1시간 동안 달릴 수 있는 거리의 1.6만큼을 곱한 값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12와 16의 곱을 이용해 볼게요. 12에 6을 곱했고, 12에 10을 곱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더해 주었죠. 그런데 곱하는 수가 10분의 1배 되면 계산의 결과도 10분의 1배가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19.2라는 값을 구할 수 있죠. 1시간 36분 동안에 19.2km를 달릴 수 있는 것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6번 문제 역시 문장입니다. 귤을 한 상자에 17.5kg씩 담아 9상자를 만들었어요. 상자에 담은 귤이 모두 몇 kg일까요? 한 상자에 17.5kg씩 총 9상자라고 했으니까 17.5와 9의 곱을 구해줘야겠죠. 그러면 5, 9, 45, 7, 9, 63, 1, 9는 9, 6과 더해주고 소수점 이렇게 찍어 나타내 줘야겠죠. 따라서 상자에 담은 귤은 모두 157.5kg입니다라고 표현해 줄게요. 특히 문장으로 나와 있을 때는 무엇을 구하려는지 살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식, 여기서는 이와 같은 식을 만들어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도 역시 문장입니다. 일단 노란색 리본의 길이가 42cm, 초록색 리본의 길이는 노란색 리본 길이의 1.6배. 구하려는 것은 초록색 리본의 길이인데 단위는 cm로 구해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노란색 42cm라고 했고요. 초록색 리본의 길이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노란색 리본 길이의 1.6배. 즉, 42cm의 1.6배. 그러면 몇에 몇 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몇 곱하기 몇으로 나타내 주잖아요. 따라서 42 곱하기 1.6 하여서 그 값을 구해야 한답니다. 42와 16의 곱을 이용해 볼게요. 2, 6, 12, 4, 6, 24, 2, 1은 2, 4, 1은 4. 이것을 더하고 그런데 16에서 1.6으로 곱하는 수가 10분의 1배 되면 계산의 결과도 10분의 1배가 되어서 67.2가 됨을 알수 있어요. 초록색 리본의 길이는 67.2cm로 구해 둡시다. 8번. 직사각형 모양의 텃밭이 있습니다. 이 텃밭의 가로가 14m, 세로는 가로의 0.74배. 그럼 이 텃밭의 둘레는 몇 미터가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세로를 구해 주어야겠죠. 세로는 가로가 14m인데 그것의 0.74배라고 했단 말이에요. 14와 0.74를 곱해 줘야 합니다. 4, 4, 16, 1, 4는 4, 4, 7에 28, 1, 7은 7. 요것을 더해 주고요. 소수점까지 찍어 줬어요. 그럼 세로는 10.36m가 되겠죠. 이제 직사각형 모양 텃밭에 둘레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로 더하기 세로 이 값의 두 배로 나타내 주면 되겠죠. 24.36의 두 배를 하게 되면 텃밭에 둘레를 구할 수 있습니다. 48.72라는 값이 나오게 되었군요. 텃밭에 둘레를 구하여 48.72m로 구해 둘게요. 이번엔 문항 9번이에요. 역시 문장으로. 문장의 형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밑변의 길이가 9cm, 높이가 6.37cm인 평행 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도형의 넓이 구하기. 평행 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와 그리고 높이를 곱해서 구하게 되잖아요. 즉, 필요한 식은 9 곱하기 6.37이고요. 이제 이것을 계산해 볼게요. 97에 63, 93, 27, 6을 더해 33, 96에 54, 3을 더해 50.

17 소수점을 이렇게 찍어 나타내 주어야죠. 따라서 평행 세변형의 넓이는 57.33제곱센티미터로 구해야 한답니다. 또 이런 문장도 만나볼게요. 한 봉지에 3.6kg씩 들어있는 카카오 가루가 다섯 봉지 있다. 초콜릿을 만드는데 전체 카카오 가루의 0.7배를 사용했다면 남은 카카오 가루는 몇 킬로그램인지 구해보자. 그럼 전체 카카오 가루는 한 봉지에 3.6kg씩 총 다섯 봉지라고 했으니까 3.6에 5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콜릿을 만들 때 전체 카카오 가루 이만큼의 0.7배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이것이 바로 사용한 양이 되는 거죠. 남은 양을 구하려면 3.6 곱하기 5 전체 카카오 가루 양에서 사용한 것만큼을 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3.6에 5를 곱한다 생각해 볼까요? 6, 5, 30, 3, 5, 15 하니까 18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소수점 찍고 소수점 오른쪽 끝에 0을 생략했으니까요. 그러면 자, 이제 이 18kg의 0.7만큼을 생각해 볼까요? 8, 7에 56, 1, 7은 7, 5와 더해서 12 소수점을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8 빼기 사용한 것이 12.6 이렇게 나타내주면 계산의 결과는 5.4kg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처음에 전체 카카오 가루 양은 3.6 곱하기 5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의 0.7배를 사용했기 때문에 남은 것은 이 전체의 0.3배에 해당이 된다라고 표현해서 1, 여기 3.6에 5를 곱한 것이 18이었죠? 그런데 그것에 0.3을 곱했으니까 5.4 이렇게 나타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남은 가루의 양을 구하여 5.4kg으로 답해 줄게요. 이어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계산할 수 있는 걸 먼저 계산해야죠. 1.3에 21을 곱하면 3261는 2, 3261는 2, 따라서 28.6이고, 36에 0.94를 곱하면 6424342 6954 3927 5를 더해서 32 4833 소수점 찍어서 33.84로 나타냈어요. 그럼 네모는 28.6보다 크고 33.84보다는 작아야 하고,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29, 30, 31, 32, 33까지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따라서 모두 5개. 여기선 개수를 써서 답하면 된답니다. 또 문장이 있습니다. 쌀가루 18.6kg에 0.02배만큼을 케이크를 만드는데 사용한다. 사용한 쌀가루가 몇 그램입니까? 지금 답해야 하는 단위가 다릅니다. 그럼 일단 18.6kg의 0.02배 이렇게 두 소수를 곱한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자연수의 셈처럼 186에 2를 곱하면 6이 12, 8이 16, 1, 2는 2 이렇게 표현되는데 곱하는 두 소수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야비 하나, 둘, 셋. 따라서 계산의 결과도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하나, 둘, 셋만큼 될수 있도록 소수점을 찍어요. 그런데 이때 단위는 킬로그램이라고 표현해야 하잖아요. 그램으로 나타낼 거니까 우리 1kg이 1000g과 같죠? 따라서 여기에 1000을 곱하면 372g이다라고 할수 있답니다. 이와 같이 표현하여 372g으로 사용한 쌀가루가 몇 그램인지 알수 있어요. 또두 사람 중 누가 리본을 몇 미터 더 많이 사용했는지 순서대로 써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예솔, 나는 8.5m에 0.5배만큼 사용했어. 그럼 8.5 곱하기 0.

0.5로 5, 25, 8, 5, 4, 10, 소수점 찍어서 4.25. 진서, 나는 45.4m에 0.05배만큼을 사용했어. 두 소수의 곱으로. 4, 5, 20, 5, 25, 4, 5, 20, 소수점 여기에 찍어 나타내야죠. 여기 끝에 0은 생략할 거고요. 누가 더 많이 사용했나요? 예솔이가 얼마나 더 4.25에서 2.27만큼을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1.98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예솔이가 1.98m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번엔 일정한 빠르기로 1분에 4.8m씩 이동하는 로봇 청소기가 있고요. 같은 빠르기로 이 로봇 청소기가 7분 15초 동안 몇 미터를 이동할 수 있을까? 7분 15초는 7과 60분의 15분으로 이것은 7과 4분의 1분, 따라서 7과 100분의 25분이 되어서 7.25분과 같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1분에 4.8m씩, 그러면 7.25분 동안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 두 소수를 곱하면 8, 5, 40, 4, 5, 20, 8, 2, 16, 4, 2, 8, 8, 7에 56, 4, 7에 28. 이와 같이 표현되고, 0, 0, 하나 올라갔죠? 그럼 하나 올라가고, 여긴 8이 되네요. 4, 3. 소수점 아래 자릿수 하나, 둘, 셋만큼 되도록 소수점 찍고, 소수점 오른쪽 끝에 0을 생략했더니 이것은 34.8m로 답할 수 있습니다. 7분 15초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구해봤어요. 이제 우리 수카드를 한 번씩 모두 사용하여 곱이 가장 큰 곱셈식을 만들고 이때 곱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3, 4, 5, 6. 아무래도 곱이 가장 크게 되려면 자연수 부분에 가장 큰 수와 둘째로 큰 수를 놓아야겠죠. 즉, 이렇게 6과 5를 놓아주고요. 3과 4를 가지고 6.3 곱하기 5.4 아니면 6.4 곱하기 5.3이라는 것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3, 4, 12, 6, 4, 24, 3, 5, 15, 6, 5, 30 더해서 계산해 주었더니 이 경우 소수점 이렇게 찍어야죠. 34.02로 표현되고요. 이 같은 경우는 4, 3, 12, 6, 3, 18, 4, 5, 20, 6, 5, 30 이렇게 표현되니까 2, 9, 3, 3 소수점 찍어서 33.92. 따라서 곱이 가장 크게 되도록 6.3 곱하기 5.4 만들어주고 이때 곱을 구하여 34.02로 나타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표현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문항 16번을 만나볼게요. 계산 결과가 다른 하나를 찾아 기호를 써 보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기억과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소수의 1000배입니다. 0의 개수만큼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세 자리 이동해서 31.2가 되고, 니은은 0의 개수만큼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해서 31.2가 되죠. 디귿과 같은 경우에는 0.1, 소수점 아래 자릿수만큼 이렇게 소수점을 왼쪽으로 한 자리 옮겨서 31.2로 나타냈어요. 리을은 소수점 아래 자릿수만큼 소수점을 왼쪽으로 세 자리 이동하여 3.12로 나타내 주는 거죠. 따라서 계산의 결과가 다른 하나를 고르면 리을이 되겠습니다. 또 네모 안에 알맞은 수가 다른 하나를 찾아볼게요. 6.43의 네모를 곱해 643,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했구나. 100이 들어가야죠. 또 네모에 0.081을 곱해서 8.1이 됐어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 옮긴 거랑 같기 때문에 네모에는 100이 들어갑니다. 2.75 곱하기 네모는 27.5. 이번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하나 옮겨서 27.5가 된 것과 같으니 10이 들어가고요. 네모와 3.91을 곱해서 392가 됐어요. 그럼 여기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한 거랑 같으니까 여기엔 100이 들어가야죠. 4.5 곱하기 네모는 450. 그럼 이 경우는
450에서 소수점이 이렇게 왼쪽으로 두 자리 이동하면 4.5가 되는 거고, 반대로 4.5에서 소수점이 하나, 둘,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때 450이 되는 것이라서 이때 이 네모 안에 들어갈 것은 100이 됩니다.

되는 거예요. 따라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가 다른 하나를 찾아라. 문제의 답은 3번으로 나타내 줍시다. 이어서 일정한 빠르기로 1시간에 71.4km를 달리는 트럭이 있는데, 1km를 달리는데 0.15리터의 경유가 필요하다. 같은 빠르기로 2시간 24분 동안 달리는데 필요한 경유의 양을 구해 봅시다. 그럼 1시간에 71.4km를 달리는데 이때 필요한 경유의 양은 1km당 0.15. 따라서 여기 0.15를 곱해 주어야겠죠. 4, 5, 20, 1, 5는 5, 7, 5, 35, 4, 1, 7, 더하면 0, 11, 7, 여기는 10. 소수점 찍어서 10.71리터. 그런데 2시간 24분이라고 했으니까 2시간 24분은 2와 60분의 24시간으로 2와 10분의 4시간, 즉 2.4시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10.71에다가 2.4를 곱한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1, 4는 4, 7, 4, 28, 1, 4는 4. 여기 0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수 있어요. 2, 7, 2, 14. 그럼 여기는 1 쓰고 1, 2는 2. 이렇게 표현되겠죠. 4, 10, 7, 5, 2. 소수점 찍어서 나타내 주었더니 필요한 경유의 양은 25.704L입니다. 라고 표현됩니다. 서술형 문제입니다. 빈 수조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드리가 2.5리터인 그릇에 물을 가득 채워 27번 부어야 합니다. 영수는 빈 수조에 드리가 1.8리터인 그릇에 물을 가득 채워 32번을 부었습니다. 이 수조를 가득 채우려면 물을 몇 리터 더 부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제 자, 빈 수조 전체 드리 요것부터 구해 보는 거예요. 그럼 2.5리터 그릇으로 27번이라고 했으니까 2.5와 27을 곱해 볼게요. 자연수의 곱셈 이용해요. 57에 35, 27에 14, 5, 20, 2는 4. 이것을 이렇게 더하고 2.5와 27의 곱이니까 소수점 찍어서 67.5리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1.8리터 그릇에 물을 가득 채워 32번 부었다라고 했으니까 부은 물의 양 요것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까요? 1.8 곱하기 32로 나타내 줘야죠. 1.8과 32를 곱하면 이제 8, 2, 16, 1, 2는 2, 8, 3, 24, 1, 3은 3 더해서 표현하고 소수점 찍어서 57.6리터 이므로 이제 더 부어야 하는 양은 더 부어야 하는 양을 구하려고 한다면 67.5에서 57.6만큼을 뺀 것으로 9.9리터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문제의 답 9.9리터로 해결해 줘야 합니다. 다음 20번 서술형입니다. 주니네 학교 체육 교구 보관실 바닥을 덮는데 가로가 1.25m, 세로가 0.96m인 직사각형 모양의 보호덮개 10.5장이 필요합니다. 체육 교구 보관실 바닥의 넓이는 몇 제곱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 보세요. 단 겹치거나 남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호덮개 한 장에 넓이부터 구해 보는 거예요. 이게 직사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가로와 세로의 곱으로 1.25 곱하기 0.96을 계산해 주어야겠죠. 그럼 1.25와 0.96을 곱해 볼까요? 5, 6, 30, 2, 6, 12, 1, 6은 6, 5, 9, 45, 2, 9, 18, 그리고 1, 9는 9. 더해서 0, 0, 하나 올라갔죠? 그럼 10, 2, 1 소수점 찍어서 나타내 주었더니 1.2 제곱미터 이와 같이 표현이 된단 얘기예요. 그러므로 보관실 바닥의 넓이는 그럼 보관실 바닥의 넓이를 구하려고 한다면 보호 덮개 한 장의 넓이에다가
보호덮개 10.5장이 필요하니까 10.5만큼을 곱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두 수를 바꿔 곱해도 결과 같으니까 10.5에 1.2를 곱해 봅시다. 5, 2, 10, 1 쓰고 2, 5, 0, 1 더해서 나타내고 소수점을 찍어서 표현해 주었더니 12.6 제곱미터가 된다라고 할수 있죠. 문제의 답 12.6 제곱미터로 표현해 둘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우리 한번더 확인해 두고 싶은 중요 문제가 있습니다. 달린 거리를 구할 때 1시간에 12km를 달린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같은 빠르기로 빠르기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1시간 36분 동안에 달릴 수 있는 거리를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이럴 때이 1시간 36분을 시간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1시간 36분은 1과 60분의 36시간입니다. 1시간이 60분이니까. 그럼 이것을 1과 10분의 6시간으로 나타내면 소수 한 자릿수인 1.6시간으로 쉽게 바꿀 수 있고, 1시간에 12km, 그럼 1시간 36분 동안 달릴 수 있는 건 거기에 1.6만큼을 곱한 것으로 19.2km가 된다라고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달린 거리를 구하는 유형의 문제, 풀이 방법을 잘 익혀두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 학습 끝났습니다. 풀었던 문제들 스스로 한번더 풀어두도록 하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함께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깜찍한 6학년 EBS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수학 실력이 플러스 되는 시간, 여러분의 채영쌤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단원평가 레벨 2, 복원 문제풀이 진행해 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 레벨 1 문제풀이는 모두 다 복습하고 온 거 맞죠?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내 것으로 만든 다음 레벨 2도 도전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든 친구들이 다 도전했다고 생각하고 쌤은 1번부터 이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준비됐죠? 좋아요. 1번, 전항이 후항에 2분의 1인비를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그랬어요. 전항이 후항에 2분의 1? 자, 그러면 전항과 후항의 비율이 2분의 1이니까 바로 비, 간단하게 나타냈을 때는 1대 2와 비율이 같은 걸 찾으면 되겠죠. 비율이 2분의 1인 걸 찾아도 됩니다. 그럼 첫 번째, 12대 12. 이건 뭐예요? 그래요. 지금 똑같이 비율을 따져보면 12분의 10이니까 1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33대 66, 66분의 33, 33으로 약분하면 2분의 1. 헉! 우리가 찾는 주인공 맞네. 그 다음 10대 100, 그럼 비율은 100분의 10이니까 10분의 1이죠? 아니에요. 그 다음 2대 4, 비율은 4분의 2입니다. 2분의 1, 맞네요. 그래서 오른쪽 두 개의 동그라미 표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어진 표현 있죠? 전항이 후항의 2분의 1인. 이게 무슨 말이냐? 비율이 2분의 1인비를 찾아라.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기억. 10대 6에서 10을 전항. 자, 맞나요? 기호 앞에 있으니까 전항. 6을 후항이라고 합니다. 기호 뒤에 있으니까 후항. 맞죠? 두 번째. 48대 36과 24대 18은 비율이 같습니다. 어디 같은지 한번 알아보죠. 48대 36은 36분의 48이니까 12로 약분 가능하네요. 그럼 3분의 4가 되겠고요. 24대 18은 18분의 24니까 6으로 약분하면 3분의 4. 비율이 같은 거 맞아요. 그 다음 5대 4와 15대 16은 비율이 같습니다. 이것도 알아볼게요. 5대 4는 비율 4분의 5로 15대 16은 16분의 15로 다르죠? 그래서 옳지 않아요. 잘못 설명한 것은 디귿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은 다음 비와 비율이 같은 비 중에서 전항이 가장 큰 한 자릿수인 비를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 3대 2에서요. 자, 전항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오는 항이 가장

살이세요. 그럼 일단 비의 성질은 뭐예요? 전황과 후황의 영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서 우리 만들어 볼게요. 일단 각각 두 배를 해봅시다. 그럼 6대 4. 세 배를 해봅시다. 그럼 9 대 2, 3은 6. 네 배를 하면요? 3, 4, 12. 2, 4, 8. 어? 근데 전황이 딱 두 자릿수가 됐네. 그럼 6과 9 중에 가장 큰 한 자릿수가 바로 9가 되기 때문에 그때의 비는 9대 6이다.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비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해 봤어요. 그 다음 4번. 후황이 20이고 비율이 5분의 2인 비가 있습니다. 이 비의 전황은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그럼 전황 모르니까 네모라고 하면 네모 대 20이라는 비가 있었는데 이 비의 비율이 5분의 2라는 것이죠. 그럼 비에서 그대로 비율은 20분의 네모인데요. 이것이 5분의 2와 크기가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5분의 2, 분모 5가 나왔으니까 4배를 했을 때 20이죠.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 4를 곱해볼게요. 20분의 8이죠. 아, 그러므로 여기 네모에는 8이 오면서 8대 20의 비율이 5분의 2구나. 따라서 그때 전황은 8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요. 자, 5번은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비의 성질을 이용하면 이렇게 복잡한 비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봤을 때는 둘 다 분수네요. 그죠? 모든 항이 다 분수인데 그럴 땐 분모의 공배수를 곱하면 되죠. 9분의 5대 9분의 7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둘 다 9니까요. 전항과 후항에 각각 9를 곱해주면 되겠어요. 9분의 5 곱하기 9는 5, 9분의 7 곱하기 9는 7. 자, 더 이상 간단해질 수 없으니 1번은 5대 7. 그 다음 5분의 3 대 7분의 3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각각 5와 7의 최소공배수인 35로 곱해볼까요? 그럼 약분하면 얼마? 21. 7분의 3 곱하기 35 계산하면 15가 됩니다. 아이고, 이거는 더 간단히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요. 21, 15 공약수를 3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3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21 나누기 3은 7. 15 나누기 3은 5. 따라서 7대 5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딱 어떤 하나의 수만 계산해서 한 번에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번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고요. 자, 6번으로 가죠. 감자를 민서는 1.5kg, 하늘이는 1과 4분의 1kg 캤습니다. 민서와 하늘이가 캔 감자의 무게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 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민서는 1.5 대 하늘이는 1과 4분의 1인데 소수분수 형태가 다르니까 일단 형태를 맞춰주자. 어떻게 맞춰줄까요 여러분? 이번에는 1.5를 분수로 바꿔볼까요? 아니면 1과 4분의 1을 소수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은 분수로 바꾸기로 결정했어요. 1.5는 10분의 15가 되겠고요. 그리고 1과 4분의 1에도 어떤 수를 곱해야 되니까 가분수로 바꿔볼게요. 4분의 5. 자, 물론 10분의 15에서요. 약분해가지고 2분의 3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럼 약분해가지고 2분의 3으로 바꿔보면 훨씬 더 작은 수를 곱하면 되기 때문에 얘가 더 좋겠는걸요. 자, 분모를 보세요. 2하고 4니까 공배수, 그 중에 가장 작은 공배수는 4죠. 그래서 전항에도 4, 후항에도 4를 곱해주면 약분해서 6, 그 다음 약분해서 5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두 사람이 캔 감자의 무게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비로 나타냈을 때는 6대 5가 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어떤 친구들은 1과 4분의 1을 소수로 바꾼 다음 계산해도요. 결과는 똑같이 나올 거예요. 자, 7번으로 가죠. 외항이 5와 10인 비례식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비례식이라는 건 비율이 같은 두 비를 같다 라는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으로 이때 위치에 따라서 이 바깥쪽에 있는 항 두 항을 외항이라고 하고 안쪽에 두 항을 내항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는 외항이라고 했으니까 이 바깥쪽에 있는 두 항이 5와 10이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기억! 4대 8은 5대 10에서 외항은 4와 10, 니은 5대 10은 12대 24에서 외항은 5와 24, 디귿 5대 7은 10대 14에서 외항은 5와 14, 리을

10대 25는 2대 5에서 외항은 10과 5 찾았다. 바로 10하고 5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리을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외항과 내항 위치에 따라서 이제 항해 이름이 정해졌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8번은요. 비의 성질을 이용하여 비례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라고 했어요. 보니까 0.7대 1.1인데 후항에 10을 곱해서 11을 만들면 공평해야 되잖아요. 전항에도 10을 곱해서 7로 만들어 7대 11과 0.7대 1.1은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자, 96대 76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후항이 76이요. 바로 뭐가 됐냐면 19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몇으로 나눴을까요, 여러분? 바로 4로 나눴겠어요. 그랬을 때76 나누기 4가 19니까 전항 96도 똑같이 나누기 4를 하자. 그럼 2, 4, 그래서 24가 되겠죠? 96대 76은 24대 19와 같다라는 비례식 세울 수 있습니다. 자, 9번은 비유리 같은 두 비를 찾아 비례식을 세워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일단 비유를 한번 알아보려니, 아니,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분수라서 좀 보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전항과 후항에 분모 11을 곱하면 5대 7이 되죠? 그래서 비유를 알아보면요. 7분의 5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17분의 15. 세 번째는 28분의 20이니까 4로 약분하면 7분의 5가 되겠고. 네 번째는 비율은 15분의 21이니까 3으로 약분하면 5분의 얼마가 되어 7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비율이 같은 거는 7분의 5, 7분의 5로 같은 11분의 5대 11분의 7과 20대 28을 같다라고 연결해 주면 되겠죠. 자, 비례식 써볼게요. 11분의 5대 11분의 7과 20대 28은 같습니다. 자, 또는 순서 바꿔도 상관없어요. 20대 28은 11분의 5대 11분의 7과 같습니다. 둘다 정답 될수 있습니다. 자, 9번은요. 기역과 니은에 무엇을 차를 구해보세요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 볼게요. 자, 비례식이라면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아요. 그럼 첫 번째, 14분의 3 곱하기 기역과 3 곱하기 7분의 6은 같아요. 그러면 3 곱하기 7분의 6을 먼저 계산하면 7분의 18이니까 기역은 거꾸로 나눠주면 되겠죠? 7분의 18 나누기 14분의 3을 해주면요. 이제 곱셈으로 바꿔줍니다. 3분의 14를 곱해주면 7로 약분, 3으로 약분, 그래서 기역은 12가 되겠다. 그 다음, 니은 갈게요.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으니까, 여기선 내항의 곱, 자, 내항이 니은이잖아요. 그래서 10 곱하기 니은은 5.2 곱하기 25와 같다. 그럼 이 계산해야 되겠네요. 자, 5.2 곱하기 25 계산해 봅시다. 2, 50, 5, 25에다가 4에다가, 자, 바로 2, 5, 10이에요. 그럼 여기선 0, 0, 3, 1, 자, 소수 한 자릿수니까 13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은요, 자, 130 나누기 12이기 때문에 13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차만 구해보면 되겠네요. 큰 수, 니은이 더 커요. 그래서 13에서 12를 뺀 1이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1번은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이 141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비례식이라면 외항의 곱이 140이라면 내항의 곱도 140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여기서는 35 나왔고 여기 7 나왔으니까 각각 이 비례식의 성질에 의해서 나머지 이 구멍이 뻥뻥 뚫린 항들을 알아볼 수가 있겠어요. 35 곱하기 네모가 140이다. 그럼 여기서는 140 나누기 35를 해보면 4가 되므로 여기에는 4가 오면 되겠고 그리고 또 네모 곱하기 7이 140이다. 그럼 140 나누기 7을 해보면 얼마? 20이니까 여기에는 20이 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35대 20은 7대 4와 같다라는 비례식을 완성해 볼수 있겠죠? 자, 12번은 어느 공장에서 96개의 물건을 만드는데 4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공장에서 같은 빠르기로 312개의 물건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시간인지 구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96개 물건의 개수, 그때 4시간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 312개를 만드는데 몇 시간이 걸리느냐? 네모 시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비례식 세울 수 있을까요? 96 대 4는 312대 네모, 또는 312대 네모는 96대 4, 이렇게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96대 4, 이 중에 하나로 한번 세어볼게요. 312대 네모로 세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라는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 볼게요. 외항의 곱은 96 곱하기 네모고, 내항의 곱은 4 곱하기 312가 되겠습니다. 얘를 계산하면 4, 2, 8, 4, 12. 그래서 1248인데요. 자, 따라서 우리가 네모는 1248 나누기 96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나눗셈 계산을 해볼까요? 1248 나누기 96은요, 먼저 124는 한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96에다가, 자, 빼주고 14에서 6 빼면 8이고요. 그 다음에 11에서 9 빼면 2가 되는 걸알수 있네요. 그럼 거의 한세 번쯤 들어갈까요? 자, 3, 6, 18, 3, 9, 27로 마무리가 되면서 13이 나왔어요. 아하, 따라서 몇 시간? 13시간이 걸렸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비례식 세울 때 이럴 때는 전항 후항을 잘 헷갈리지 않게 위치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단위까지 적어준 거예요. 몇 개, 몇 시간, 몇 개, 몇 시간에서 전항을 개수라고 한다면 후항은 시간으로 이제 맞춰줄 수 있겠죠? 자, 13번으로 가죠. 어느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와 높이의 비가 7대 3입니다. 삼각형의 높이가 12cm일 때 삼각형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는데, 높이가 주어졌으니까 이제 이 B를 통해서 뭘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밑변의 길이를 우리 네모센티미터라고 하고 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B를 식합니다. 밑변이 7이면 높이가 3이래요. 근데 실제 밑변의 길이를 네모센티미터라고 했을 때 실제의 높이가 12가 된다 라는 B를 식 세우고, 여기서는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으니 3 곱하기 네모는 7 곱하기 12, 즉 7이 14, 84와 같다라는 거알수 있죠. 여기서 네모를 구하는 방법, 84 나누기 3을 하면 얼마? 8 안에는 3이 두번 들어가고요. 나머지가 24니까 8번으로 28c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28cm이므로 이제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12 나누기 2를 계산하면 되겠네요. 먼저 28 곱하기 12 계산해 볼게요. 8이 16, 2는 4, 28에서 6, 3, 3, 336이 되겠고, 나누기 2를 해보죠. 336 나누기 2는 한번 들어가고요. 13이니까 6번. 12. 또 16이니까 이제 8번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8. 단위는 넓이니까 제곱 센티미터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68 제곱 센티미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4번은 도전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 우리 친구들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뒤에도 또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1시간에 3분씩 늦어지는 시계가 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에 시계를 정확하게 맞췄대요. 그럼 오늘 오후 5시에 이 시계가 가리키는 시각은 오후 몇시몇 분인지 구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지금 1시간이 지나면 3분씩 늦어진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시계는 2시간이 지나면 몇 분이 늦어질까요? 그렇죠. 3분, 3분, 6분이 늦어질 겁니다. 그럼 지금 오전 10시에서 같은 날이니까 오늘이죠? 오후 5시까지 몇 시간이 지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오전 10시에서 우리가 오후 7시까지는, 오후 5시까지는 7시간이 지났죠. 낮 12시까지 바로 2시간이 지났고, 12시에서 5시까지 5시간이 지난 거니까 7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그때 몇 분이 늦어지느냐를 네모분이라고 하면 비례식 세울 수 있겠네요. 1시간에 3분씩 늦어지면 7시간에는 몇 분이 늦어질까? 외항의 곱, 네모 곱하기 1은 내항의 곱, 7 곱하기 3, 그래서 21.

즉, 여기에서 네모는 20일이니까 21분이 늦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계가 늦어진다라는 거는 진짜 시각은 5시인데 시계는요, 느릿느릿, 그러니까 아직 5시가 채안된 거죠. 5시에서 21분 전이라고 봐야 돼요. 즉, 오후 5시 21분 전은 바로 4시 몇 분. 이제 60에서 우리 친구들 20을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39분이다 라는 걸알수 있어요. 즉, 오후 4시 39분. 만약에 빨라진다라고 한다면 5시 21분이 답이 되겠습니다. 늦어지냐 빨라지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니까 이것도 꼭 체크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15번. 연필이 몇 자루, 14자루가 있는데요. 3대4로 나누려고 합니다. 동그라미를 이용하여 그림으로 나타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지금 보니까 비례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연필 14자루를 세 묶음, 네 묶음, 전체 7묶음으로 묶은 중에, 그 다음에 세 묶음, 네 묶음으로 나누고자 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먼저 3만큼은 3 더하기 4 중에서 3만큼. 14 곱하기 7분의 3 계산하면 약분해서 6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14 곱하기 똑같이 7분의 4죠. 그럼 계산하면 8. 그래서 6, 8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6자루, 그 다음에 이렇게 8자루가 되니 동그라미 6개. 6자루, 동그라미 8개. 8자루. 6대 8은 3대 4 맞죠? 자, 이렇게 나눠 보았어요. 자, 그다음에 16번. 60을 주어진 비로 나누어 보세요 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비례배분하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5대 7에서 5만큼은 60을 5와 7로 나눈 것중 5만큼이니까 60 곱하기 12분의 5를 계산해 보면 약분해서 25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25. 그럼 7만큼은 60 곱하기, 자, 5 더하기 7 똑같죠? 그래서 이제 12분의 7이니까 약분하면 5, 7, 35. 그래서 25와 35로 나눌 수 있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 11 대 9로 나눠주면요. 먼저, 11 더하기 9분의 11만큼이 얼마인지 알아보죠. 그럼 60 곱하기 20분의 11이죠? 20으로 약분 33이 되겠고, 60 곱하기, 자, 똑같이 20으로 나눈 것중 이제 9만큼이니까 약분하면 27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33과 27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17번은 이제 도형이 나왔는데, 한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마른 모 가와 나의 넓이의 합은 330제곱센티미터입니다. 마른 모 가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보면은 한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지금 여기 보니까 나와 있는 대각선이 여기는 23cm, 여기는 7cm로 달라요. 그쵸? 그러면 다른 이 대각선, 이 길이가 같은가 봐요. 그때 넓이의 합이 330제곱센티미터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른 모 가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가 길이가 같은 이 다른 한 대각선의 길이를 만약 네모 센티미터라고 해보세요. 그럼 마른 모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뭐가 될까요? 바로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를 하면 됩니다. 자, 나의 넓이는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값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두 마른 모의 넓이의 비를요. 23 곱하기 네모 나누기 2대7 곱하기 네모 나누기 2로 이렇게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얘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낸다고 한다면 전황과 후황에 2를 곱하고 그 다음에 네모로 나누면요. 23대 7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길이가 다른 이 대각선의 길이의 비가 넓이의 비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의 넓이가 23일 때 나의 넓이가 7만큼이에요. 라는 뜻과 같고요. 이 넓이의 합이 330이라고 그랬으니까 비례배분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 중에 가의 넓이는 넓이의 합을 23과 7로 나눈 것중

23만큼 해당이 되는 거죠. 따라서 330 곱하기 30분의 23 계산하면 30으로 약분, 11 곱하기 23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계산해 보면 253으로 계산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253 제곱 센티미터가 답이 되겠어요. 좋아요. 자, 마름 모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뭐 도형, 사각형, 뭐 직사각형이라면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길이가 그다음 넓이의 비다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자, 그다음 18번으로 넘어가죠. 우준의 가족은 4명, 도윤이네 가족은 5명인데 신선한 과일을 산지에서 도매로 구입 후 가족 수혜비로 구매 비용을 나누기로 했대요. 우준의 가족이 6만 4천 원을 냈다면 전체 구매 비용은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준의 가족이 4명이잖아요? 도윤이네 가족은 5명이니까 만약 4대 5는 자, 그대로 가족 수대로 냈다고 했으니 우준의 가족이 6만 4천 원 냈어요. 그러면 도윤이네 가족은 얼마를 냈을까? 이렇게 일단 네모라고 한번 두어 보도록 할게요. 아니면 이렇게도 돼요. 비례배분으로 생각을 하면 이거는 방법이 딱한 가지만 있진 않아요. 전체 구매 비용을 네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대 5로 나눈 것중 4에 해당하는 게 6만 4천 원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자,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우리 지금 비례배분하고 있으니까 비례배분으로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다시 작전을 바꿔서 전체 구매비용을 네모원이라고 한다면 전체 구매비용을 4하고 5로 나눈 것중 4만큼이 6만 4천 원이 나왔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여기서는 6만 4천 원 나누기 9분의 4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곱셈으로 바꿔서 4분의 9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4로 약분할까요? 자, 여기 1. 그다음에 24니까 6, 4, 24. 그럼 16,000 곱하기 9를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14만 4천원으로 계산이 되겠어요. 정답은 14만 4천원. 물론 비례식 세워서 도인의 가족이 내는 금액을 구한 다음 더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9번 갈게요. 맞물려 돌아가는 두 톱니바퀴 가나가 있는데, 톱니바퀴 가가 9바퀴 도는 동안, 톱니바퀴 나는 4바퀴 돕니다. 톱니바퀴 나가 24바퀴 도는 동안, 톱니바퀴 가는 몇 바퀴 도는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비례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톱니바퀴 나가 24바퀴 도는 동안 가가 도는 바퀴수를 네모라고 해볼게요. 네모라 하면 자, 가가 9바퀴 돌때 나는 4바퀴 돕니다. 가가 몇 바퀴 돌때 나가 24바퀴 돌까요? 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자, 내항의 곱. 4 곱하기 네모가요. 외항의 곱, 9 곱하기 24예요. 그러면 4 곱하기 네모는 9 곱하기 24 해볼게요. 9, 4, 36, 9, 2, 18이니까 216이 되겠고, 네모는 216을 4로 나누어서 54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결론. 따라서, 톱니 바퀴 가는 쉬운 네 바퀴 돕니다. 정답은 쉬운 네 바퀴가 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응용력 키우기에서 톱니수, 바퀴수, 뭐 회전수 이렇게 반대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회전수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반대로 이렇게 비 세우지 마세요. 자, 그다음 20번입니다. 가로와 세로의 비가 11대 7인 직사각형이 있어요. 직사각형의 둘레가 180cm일 때 세로는 몇 cm인지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하려고 합니다.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는데 먼저 비례배분으로 구하는 방법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보세요. 가로가 11이고 세로가 7이에요. 그쵸? 둘레가 180이라고 했다면 가로하고 세로의 합은 얼마일까? 바로 180을 뭘로? 2로 나눈 90. 센티미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때 세로가 7만큼이기 때문에 세로의 길이는 90을 11과 7로 나눈 것중 7만큼이니까

90 곱하기 18분의 7 계산하여 약분 5, 7, 35cm.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비례배분이고요. 두 번째는 비례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직사각형에 세로를 네모 센티미터라 하면 가로가 11이고 세로가 7일 때, 자, 가로가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직사각형에 둘레 18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 가로 더하기 세로가 90cm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세워도 돼요. 자, 가로하고 세로를 합하면 18이잖아요? 그 중에 세로는 7입니다. 합이 실제로 90이고 거기에서 세로를 네모라고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네모 곱하기 18은 7 곱하기 90. 그러면 네모는 630 나누기 18을 계산해서도 똑같이 35cm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해 보았어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 풀이한 유뚝딱 우리 친구들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오늘의 한번 정답. 자, 퀴즈도 쭉 여기 나왔으니까 다음 시간까지 읽고, 그 다음 답 찾아서 선생님 다시 만나주세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북투 복습 시간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유쾌한 수학의 김민우입니다. 자, 오늘은 22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곱셈공식과 곱셈공식 활용에 대한 연습 문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활용에 대한 부분은 보다는 앞쪽 곱셈공식에 대한 부분을 주로 살펴볼 건데요. 이제 보기 전에 그렇죠, 곱셈공식 내용 한번 복습해 보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곱셈공식 감각을 키우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곱셈공식은 그냥 공식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많은 내용이 있고요. 앞으로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이제 기준들 좀 여러 가지 나올 건데요. 반드시 뭔가 암기해라 이런 건 아닙니다. 알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풀 때 그 원인 있잖아요. 원인. 그 이유들을 이렇게 하나씩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면 이렇게 하나씩 습득하면 될 것 같아요. 볼게요. 일단 직접 전개하기가 가장 기본이죠. 그쵸? 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볼게요. 가장 기본 m 곱하기 a 더하기 b였어요. 분배법칙 적용하면 뭐와 뭐? 그렇죠. ma 더하기 mb였죠. 그쵸? 이게 가장 기본이고 우리가 3학년 와서 배운 내용은 아래의 내용이죠. 그쵸? 볼게요. ac 더하기 ad. 그쵸? 그리고 더하기 bc 더하기 bd죠. 그쵸? 항이 몇 개? 항이 4개. 그쵸? 물론 지금 항 2개짜리인 다항식끼리의 곱인데 항이 만약에 3개짜리다? 라고 하면 똑같은 규칙을 적용하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지금은 2개 곱하기 2개가 우리의 메인 주제이기 때문에요. 이게 항이 4개가 나온다. 상황에 따라서 항이 3개가 되기도 하죠. 동료항끼리 더하면 항이 또 2개가 되는 것도 봤어요. 합차 공식. 그죠? 가운데 2개끼리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어쨌든 기본은 4개. 그죠? 자, 그다음 곱셈공식 암기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외우고 있어요? 그죠? 외우고 있죠? 자, 볼게요. 못 외워도 괜찮아요.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하나씩. 자, 일단 보겠습니다. a제곱 더하기 몇 ab, 그렇죠. 2ab 더하기 b제곱, 그죠?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둘에 곱한 거 2배. 그 다음 여기는 부호만 뒤집으면 되겠죠?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너무나도 반가운 합차공식입니다. 이런 경우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죠? 항이 2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하나의 또 호흡이고요. 이게 또 바뀌어 있죠. 그렇죠? 이제 1차식 x만 문자로 생각했을 때에 대한 특수한 상황인데 보겠습니다. 1차 곱하기 1차니까 일단 x제곱 나오면서 뒤에 몇 x 더하기 상수항이 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가운데는 A와 B의 합이었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뒤는 곱한 거 A, B였고 맨 밑에 건 외운다, 안 외운다? 그렇죠, 외우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냥 보면은 결국 1차식과 1차식의 곱이니까 2차식이 될 거야 라는 관점에서 개수를 채워주자. ACX 제곱 더하기 자 AD 더하기 BCX 이렇게 써주고요. 마지막 상수는 BD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채워줄 수 있다. 이게 지겨울 정도로 많이 써야 돼요. 알겠죠? 지겨울 정도로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기준 3부터가 이제 좀 저만의 관점. 저만은 아니고요. 많은 선생님들이 쓰는 그런 관점인데 보세요. 부호 뒤집기죠. 부호 뒤집기. 자, 이건 제가 얘기했었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직접 전개하다 보면 너무 헷갈려요. 그죠? 마이너스가 있으면 부호를 결정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곱셈 공식을 또 얘를 하나의 항으로 생각하고 해도 되는데, 이마저도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부호를 뒤집자. 그냥, A 더하기 B의 제곱과 같다는 거죠. 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외우고 있는 공식이기 때문에 익숙하다 이거죠. 본질은 뭐냐면요. 익숙하지 않은 어떤 계산을 익숙한 곳으로, 그죠? 단순한 어떤 전개 같이 생긴 거를 곱셈 공식 모양으로 좀 바꾸는 거죠. 둘다 같은 곱셈 공식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얘를 보면요. 아, 얘는 좀 뾰족뾰족, 그죠? 아프다. 근데 얘를 부호 뒤집자. A 더하기 2의 제곱이라고 하면 간단 명료하게 나오죠. 그죠? 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 이렇게. 그 다음 여기도, 아, 이게 뭐큰 차이는 없지만, X 앞이 음수인 게좀더 부담스럽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그냥 해도 되는데 얘는 이왕이면 X 빼기 1, 그렇죠? 마이너스는 상수 쪽이 갖는 게좀더 익숙한 형태다 이거죠. 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이렇게요. 그래서 부호를 뒤집을 수 있을 땐 뒤집어 보자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기준은 항의 순서를 정렬하는 거예요. 정의라는 거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은 있지만 b 빼기 a의 제곱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해도 상관없어요. b 제곱 그다음 a 제곱 가운데는 마이너스 2ba 해도 되는데 결국엔 abc 순서대로 우리가 보통 나열을 하잖아요. xyz 순서대로 그러다 보니까 아 그냥 너는 순서를 바꾸자 이거죠. a가 앞으로 와라 이렇게 덧셈의 교환 법칙에 의해서 안쪽에 순서를 바꾼 겁니다. 순서 바꿀 때 마이너스 위치 조심하셔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이런 상태인데 위에 있는 기준을 적용해 보면 추가로 아, 이거보다는 이게 낫지. 이런 거예요. 부호를 뒤집은 거예요. 괄호 안을. 그래서 b 빼기 a 제곱은 사실 a 빼기 b의 제곱과 같은데 이왕이면 이게 낫다 이거죠. 점점 익숙해진다 이런 얘기인데 예시를 보면 자, 일단 순서 바꿔 볼게요. 아니, x가 뒤에 있는 게좀 거슬린다, 이거죠. 아, x가 앞으로 왔으면 참 좋겠는데. x 빼기 1의 제곱과 같죠? 익숙해지죠. 그죠? 익숙한 형태. 그다음 2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순서를 바꿔보면, 마이너스 x 더하기 2의 제곱인데요. 여기서 이제 곱셈 공식을 적용해도 되지만, 저는요, x는 좀 이왕이면 개수가 최대한 양수였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됐나요? 위의 기준까지 적용한 겁니다. 그럼 좀 익숙하다. 마지막 뾰족뾰족하죠, 그렇죠? 뾰족뾰족하니까 부호를 뒤집고 순서를 바꾸면 x 더하기 3의 제곱과 같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이런 뾰족뾰족한 것도 전개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일단은 익숙한 것을 연습하고 그쪽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우선시 돼야 돼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연습 좀 해보면 좋다는 거고요. 그다음 기준 두개 보겠습니다. 합차공식 알아채기 다섯 번째. 요것도 얘기 많이 했는데요. 보세요. 학생들이 합차공식을 일단 앞에는 무조건 플러스여야 된다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건 아니고 그냥 보세요. 똑같은 거한 세트, 그다음 부호만 다른 거한 세트. 요렇게 있는 경우가 합차공식이라는 걸 알아채야 된다 이겁니다. 이제 좀 자신 있어요?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요렇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도 볼게요. 두 번째도 보면은 b랑 마이너스 b 순서 그죠? 아, 부호가 다르죠? 그다음 a랑 a는 똑같죠, 그렇죠? 이럴 때, 그러니까 순서 바꾸기까지 하지 않아도 합차는 바로 그냥 똑같은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나머지 제곱 요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연습해 주시면 좋고요. 자, 예시 보겠습니다. 예시를 보면 순서가 아주 엉망진창이다, 그렇죠? 그래서 정렬을 해줘도 좋지만 그 전에 A11A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A2

채워 넣는 게임이다 라는 거고요. 아래쪽은 2차항도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2차항에 계속 채워 넣고 1차항에 계속 채워 넣고 상수항 채워 넣는 그러한 게임이다 이거죠. 그래서 문자는 배제, 문자는 생각하지 않고 숫자들만 막 곱한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지금 A, B, C, D는 숫자예요. 그러면 여기는 AX와 BX를 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X는 보지 않는 거예요. 바로 A 더하기 B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수는 AB 이렇게 됐죠? 아래쪽도 볼게요. 그러니까 X는 보지 않고 얘네끼리 곱해야 된다. AC 그죠? 그리고 1차항을 채울 거다. BC와 AD 더한 거. 그래서 AD 더하기 BC. 그다음 마지막 상수항끼리 곱하면 BD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선생님 그냥 공식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미묘한 관점 차이가 있죠, 그죠? 이렇게 봐주시면 더욱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 교재 50쪽입니다. 이제 연습 문제를 앞에 있는 기준을 최대한 적용해보면서 풀어볼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억지로 기준을 막 적용하려고 연습하진 않아도 돼요. 이런 게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와닿는 게 있으면 한번 적용해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전개하면입니다. 전개하면. 근데 그냥 전개해도 돼요. 3a 곱하기 4, 3a 곱하기 이렇게 전개해도 돼요. 화살표 쏴도 되는데 저는 두 번째 다항식이 좀 거슬린다는 거죠. 아니 왜 b가 뒤에 있지? 이렇게 보세요. 그럼 순서를 바꿔보면 3a 더하기 2 곱하기 자, B가 앞으로 오면요. 마이너스 B 더하기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자,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되면 장점이 좀 항의 순서가 좀 비교적 명확해요. 보세요. 일단 몇 AB? 마이너스 3AB. 그 다음에 몇 A? 더하기 1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더하기 8. 이렇게 되죠? 그러고 답을 찾는 거죠. 그죠? 그냥 했다면 항의 순서를 나중에 바꾼다는 좀 불편함이 있는데 지금은 요거랑 딱 맞네요. 마이너스 3a, b. 여기 있고, 그 다음에 12a.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더하기 8이니까 여기 있죠. 그쵸?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됐죠? 그래서 항의 순서를 정렬하면 좋은 점이 실수가 많이 줄어들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처음 공부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나, 이거나, 그쵸? 둘다 어렵죠, 그쵸? 그렇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 이쪽이 좀더 경험치가 많아지고요. 이쪽이 좀 낯선 형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을 해두면, 그렇죠. 실수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얘도 순서를 좀 바꾸자, 이거죠. 순서를 바꿔보면, 그렇죠. 두 번째 다항식이 조금 거슬린다, 이거죠. 거기 잠깐, X가 앞으로 와야 될것 같은데? 이런 거죠. 알겠어요 하고 순서를 조정해 보면 7x 빼기 3y 곱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줄이 딱딱 맞는 거예요. 보세요. 첫 번째 다항식은 몇 x 더하기 몇 y 두 번째 것도 몇 x 더하기 몇 y 순서가 딱딱 맞아요. 순서를 맞춰 놓으면 계산해 보면 이제 좀 규칙이 나오거든요. 볼게요.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x제곱의 개수와 xy의 개수만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몇 x제곱 나올 거고요? 더하기 몇 xy가 나올 거고요? 몇 y제곱이 나온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걸 채우자라는 얘기니까 첫 번째 거는 요렇게 곱하면 되죠? 마이너스 7. 자, 그 다음 두 번째 채우는 거는 보시면 7x와 y를 곱하면 7xy, 그죠? 7이 나오고요. 가운데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x를 곱하는 거니까 3xy죠?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괄호. 그러면 계산 마무리 해볼게요. 둘의 합입니다. 마이너스 7 더하기 10이죠? 답은 3. 그러면 4번인 거죠. 괜찮을까요?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이 누적되어 가고 있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한테 시간이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걸 알려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제가 다 보여드릴 거예요, 설명드리고. 자, 그 다음 문제 3번. 자, 뭐 기준 두 가지지만 뭐 크게 의미가 없고요. 핵심은 이제 6번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기준 2는 당연히 곱셈 공식을 뭔가 알아야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기준 6을 보겠습니다. 아, x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의 전개?
뭐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곱셈 공식 똑같은 걸두번 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가운데는 마이너스 2ax 이런 형태인데 똑같이 기준 6을 적용해 보면 아, x가 문자고 지금 라지 ab는 상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곱하니까 몇 차식이 되고 있어요? 2차식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도 같이 살펴봐 달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훗날 다 도움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자, 요거 전개해 볼게요.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그렇죠? 가운데는 마이너스 2ax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위아래 비교해 보면 자 1차항의 계수로는 아직 답이 안 나오고 상수항끼리 비교해 보면 a 제곱이 64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 a가 가능한 건 무엇과 무엇입니까? 네, 8과 마이너스 8이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a가 8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8일 수도 있고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8 이렇게 써볼게요. 우리가 제곱분 구하는 것처럼. 그런데 b가 어떻대요? 양수래요. b가 양수. b 어디 있나 하고 보니까 얘가 양수인 거예요. 좀 부호 결정을 좀 꼬아놨네요. b가 양수인데 b가 얘거든요. 얘가 양수예요. 그럼 a의 부호를 결정해 볼까요? a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a가 플러스예요. 그럼 a는 마이너스죠. 그렇죠? a는 음수입니다. 음수. 그러니까 a는 누구로 결정? 네, 마이너스 8로 결정되네요. 그죠? 약간 특이한 부호 결정이 추가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a는 마이너스 8. 답은 어디 있습니까? 1번이죠. 그죠? 그래서 이 곱셈 공식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야지만, 그러니까 익숙해져야지만, 추가적으로 묻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몰두할 수 있어요. 곱셈 공식도 헷갈리는데, 뭐, 대문자 AB는 또 무엇이며, B는 왜 양수지?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게 한 번에 우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 문제를 풀기가 어렵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곱셈 공식 빨리 암기 확인해야겠다라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4번이요. 자, 이번에는 보세요. 부호 뒤집기와 항해 순서 정렬하기가 결합된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자, a 더하기 b의 제곱과 전개식이 같은 것은 첫 번째 풀이는 이거 전개할 수 있죠? 나머지도 다 전개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비교해 보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너무 어렵겠죠? 그렇죠? 아, 선생님 그럴 거면 강의 왜 들어요? 선생님 설명 듣고 싶어요? 네, 그게 이제 위에 있는 기준을 적용하는 건데요. 잘 보세요. a 더하기 b의 제곱과 같은 거 찾아볼게요. 어디 있어요? 얘를 거꾸로 다시 부호를 뒤집어도 같다는 걸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사실 얘랑 같은 거예요. 그럼 답이 어디 있어요? 3번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찾을 수 있죠. 같은 건 애초에 얘다. 근데 하나하나 보기를 또 분석해 보면 a 빼기 b의 제곱은 또 같은 게 어디 있냐면 부호를 뒤집어 볼게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 순서 바꿔보면 얘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의 제곱이거든요. 얘네 둘이 같네. 그쵸? 1번과 2번이 또 같아요. 그쵸? 같은 거 있고요. 4번, 5번은 네, 다르네. 다르네. 일단 마이너스 없다고 쳐도 a 빼기 b의 제곱과 a 더하기 b의 제곱. 얘네끼린 다르죠. 그쵸? 근데 하물며 얘랑 얘도 다르고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같은 건 애초에 우리가 확실한 거 알잖아요. 그죠? 알면 확실하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됐을까요? 그리고 뭐 전개해 보지 않아도 부분 부분 체크하면서 풀 수는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얘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죠? 근데 1번, 2번, 3번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공통으로 나와요. 그럼 관찰해 볼 부분은 2ab인 거죠. 2ab? 여기에 2ab가 있나? 그럼 여기 마이너스 2ab 나오고요. 여기 마이너스 2ab 나오고요. 여기는, 그렇죠. 2ab가 나오니까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4번, 5번은 애초에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완전 다르다. 이렇게 푸는 것이 정석적인 풀이고요. 제가 알려드린 기준을 적용하면 조금 빠르게 해결할 수도 있는 거죠. 좀 빠르게 푼다라기보다는 두 가지 풀이를 알면 정확도가 올라가는 거죠. 검산이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4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5번입니다. 곱셈 공식을 암기하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이거 당황할 수 있지만, 밑줄 치는 것만 잘 쳐도 일단 정신을 차릴 수 있어요. 아, 오케이. 두 개. 그죠? 두 개를 계산해서 빼는 거구나. 라는 거고요. 그 합차 공식을 학생들이 꼭 앞에 1A여야만, 합차라고 오해하는 학생들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0: A. 선생님, 여긴 5A인데요? 이렇게 해맑은 질문을 하는 학생도 있지만, 이 A를 하나의 덩어리로 봐주셔야 돼요. 알겠죠? 하나의 덩어리, 또 B도 하나의 덩어리인데, 부호가 다른 거, B는. 그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합차인 거예요. 그럼 적용을 해보죠. 앞에 거, 5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죠? 그럼 전체, 5A 전체 제곱이니까, 25A제곱 빼기 B제곱. 앞에 있는 거고요. 뒤에 거는 9A제곱, 마이너스 4b제곱이죠. 그쵸? 둘을 빼는 거예요. 그쵸? 요렇게, 요렇게 할 건데, 여러분들 한번 조금 빠르게 해볼까요? 무슨 소리냐면, 요 빨간 괄호를 쓰면 한줄더 써야 되니까, 요렇게 하면 틀렸잖아요. 그쵸? 그럼 요렇게 하면 되겠네. 제말 이해됐을까요? 다시. 그러니까 원래라면, 빼는 거니까 뒤에 걸다 빼야 되니까 요렇게 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줄에는 마이너스 1을 분배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두 줄을 써야 되니까 그 과정을 생략을 해서 마이너스를 바로 분배하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만 쓰면 틀렸으니까 뒤에도 뒤집을게요.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 속도를 조금 단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삼아 말씀드려요. 그럼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16a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 더하기 3b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죠? 답은 어디 있는지 잘 봐주세요. 5번의 답은 2번이죠. 지금은 보기가 정직한데 가끔가다 문제 좀 어려운 보기는 비슷한 거 써요. 예를 들면 막 이렇게 16a 더하기 3b제곱 아니면 뭐 마이너스 16a제곱 더하기 뭐 3b 아니면 16a제곱 더하기 3 이거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비슷한 듯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 더 조심해야 돼요. 답을 낼 때에 예, 참고해 주시고요. 넘어갈게요. 6번입니다. 6번. 자, 이번에는 곱셈 공식 당연히 암기하면서 마찬가지로 x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의 전개라는 걸 인식해 보자.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조금씩 떠오르세요. 제 말이. 그러면 성공. 성공. 자, 보세요. 앞에 1차식과 1차식의 곱이니까 2차식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죠. 나오는 거고, 지금 밑에, 위에 있지만 밑에 새로 써볼게요. x 더하기 a와 x 빼기 9를 곱할 겁니다. 그러면 2차식이 나오는데 일단 2차의 계수는 1이죠. x 곱하기 x니까 더하기 몇 x 더하기 상수 여기를 채우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가운데는 요거와 요걸 더한 것의 계수잖아요. 그쵸? ax와 마이너스 9x의 합 a 빼기 9x.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x는 배제하고, x는 제외하고, 아, a와 마이너스 9. 바로, 이렇게 가주는 거, 연습하면 좋고요. 상수항 부분은 둘 곱한 거, 마이너스 9a. 선생님, a가 있는데 무슨 상수항이에요? 라고 하지 말고, 아, 얘네는 숫자 취급하는 거구나. 라는 거, 지속적으로 인지해 주세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제 비교를 해보죠. 상수항 보면 마이너스 27이네요.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9a인데.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9a는 마이너스 27이다. 그럼 a는 3이다. 라는 게 나오고요. 이쪽을 구할 수 있죠. 여기는 마이너스 6x 쪽이 되네요. 그쵸? 1차항의 계수는 마이너스 6. 그러면 b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요런 순서대로 간다. 그래서 2를 곱한 거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6,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6번입니다. 이렇게 풀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풀면 좋은 점이 일단 큰 그림이 보인다는 장점이 있어요. 됐죠? 근데 이거보다 한 단계 조금 올라가 본다면, 한 단계 올라가 본다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진다면, 자, 지워볼게요.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끼리끼리 비교하는 거. 잘 보세요. 아까 말했듯이 상수항이 마이너스 27이네. 첫 번째. 상수항끼리 비교. 좌변과 우변. 보세요. 좌변은 상수항이 누가 나올 걸 아니까 이제. 마이너스 9a가 나올 걸 알고요. 그죠? 자, 그다음 마이너스 27. 요즘 표현은 아닌데 안 봐도 비디오란 말이 있어요. 요즘엔 안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딱 봐도 좌변 이거 딱 전개하면 마이너스 9a가 상수항이지.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아까 과정이 이제 누적되면요. 그래서, 아, A는 얼마다? 3이다. 바로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는 1차항. 1차 항, X항인 거죠. 그렇죠? 1차 항의 계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차 항의 계수, 좌변은 1차 항의 계수가 A-9잖아요. 그렇죠? A-9인데 방금 구한 값이 A가 3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변은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얘가 B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때요? 직관성은 떨어지지만 세련됐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부분 부분 풀면 실수할 확률이 줄어들어요. 앞에 있는 풀이와 충분히 비교해 보시고요. 당연히 중요한 풀이는 첫 번째 풀이가 맞아요. 근데 이렇게도 해본다는 얘기죠. 됐죠? 이렇게 두 가지 풀이 말씀드렸습니다. 어찌되었든 답은 똑같이 또 여전히 2번이요. 됐을까요? 넘어가겠습니다. 7번입니다. 자, 이번에도 곱셈공식 암기하고 있니? 똑같이 두 1차식 곱의 전개 알고 있니?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자, 문제 상황을 봤을 때, 아, 1차식 곱하기 1차식, 몇 차식? 2차식이 될 거고, 여기도 1차식 곱하기 1차식, 2차식이 될 거야. 그럼 둘을 더하면, 그렇죠. 뭐 2차식이겠죠. 지금은 어차피 2차가 여기 x제곱, x제곱이니까 2x제곱이 될 거니까요. 그죠? a는 거의 바로 이렇게 채워 넣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거 곱셈공식 적용하면서 해볼게요. x제곱 더하기, 자, 몇 x냐면 2와 8을 더한 거, 그쵸? 10x 더하기 2와 8을 곱한 거, 상수항, 장착!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 다항식과 다항식 곱셈. 똑같이 x제곱. 자, 1차 항의 계수는 마이너스 8, 그쵸?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7의 합. 이렇게. 그 다음 상수항은 곱. 이렇게 되죠? 둘을 더해라. 그러면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2x제곱. 그 다음 1차는 10 빼기 8, 2x.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은 16 더하기 7, 23. 그죠? 은근히 16 더하기 7 이런 거 헷갈리는 학생들 많은데 저는 먼저 어떻게 하냐면 머릿속에서 4를 먼저 채워줘요. 20을 만들죠? 그럼 3이 남았죠? 23. 이렇게. 제 소소한 머릿속을 보여드렸습니다. 좀 부끄럽네요. 자,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A, B, C. A는 2, B는 2, C는 23이니까 A 더하기 B에서 C를 빼라. 4 빼기 23.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9. 이렇게 되겠죠. 그쵸? 네, 답은 어디 있습니까? 네, 5번이네요. 5번. 7번의 답은 5번입니다.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8번. 자, 도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기준도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냥 풀면 되는 문제예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4x 더하기 3, OX 더하기 1인 직사각형이 있었는데 가로의 길이를 5만큼 늘리고 세로의 길이를 이만큼 줄였네. 그럴 때 색칠한 직사각형의 넓이는입니다. 이거를 넓이를 변화한다는 표현은 하지 않고 그냥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쓰고 곱하는 그런 문제라고 했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로가 여기고요. 세로가 여기네요. 그렇죠? 이렇게 각각 써보겠습니다. 자, 가로는 4x 더하기 얼마? 8.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세로의 길이는 5x 더하기 1에서 2를 빼니까 5x 빼기 1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넓이는 4x 더하기 8 곱하기 5x 빼기 1. 자, 이거를 곱셈공식 4번 안 외웠는데 이런 걱정이 먼저 자리 잡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은 아, 1차식 곱하기 1차식이니까 몇 차식? 그렇죠. 2차식. 보기 보면 다몇 차식? 2차식. 최고차항의 계수, 최고로 높은 차란 말이에요. 최고차는 2차 항의 계수가 2차 항이 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계산을 해보면 몇 x 제곱? 20x 제곱. 자, 그다음 몇 x냐 이건데 40 빼기 4. 이렇게 조금씩 간소화되는 거죠. 36x 더하기 상수는 마이너스 8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답이 어디 있나? 일단 20x 제곱 3, 4, 5, 3, 4군요. 자, 그리고 36x 빼기 8이니까 4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예, 마지막 문제 답은 4번입니다. 예.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때요? 이 곱셈공식에 대한 제 머릿속을 조금 보여드렸거든요. 제가 처음에 알려드린 기준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공부하면 훨씬 더 풍부한 공부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고등학교까지 바라보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런 기준들 최대한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2: 산행안전사고
1: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사약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정 번호판이나 사고 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에이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친구들, 단원 평가 책임질. 만점왕 단원 평가 5학년 2학기, 김재현 선생님입니다. 와, 드디어 2강이 또 왔습니다. 어떻게 또 2강이 됐어요? 친구들의 30분을 또 책임질 이 시간이 왔습니다. 자, 1강 어땠나요, 친구들? 뭐, 재밌었던 친구들도 있었고, 조금 어려웠던 친구들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쉬웠던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또 2강을 켜서 선생님을 본다는 거는 친구들이 그래도 이 강의에서 무언가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눌러본 거겠죠. 그러면 당연히 선생님도 오늘도 열심히 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친구들도 내가 원해서 이 강의를 켰든 아니면 가족들이 막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켰든 일단 시작한 거 우리 최선을 다해서 이번 30분도 즐겁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기 앞서 우리 뭐 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학습 목표 도달 체크 정답 한번 확인해야죠.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자신이 읽은 책한 권을 골라서 인상 깊은 부분과 까닭을 한번 써보라고 했는데 친구들 어때요? 잘 썼나요? 자, 이거는 뭐 딱히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친구들이 인상적인 부분과 까닭이 잘 들어갔다면은 당연히 정답이겠죠. 친구들이 이 기회에 한번 내가 무슨 책을 읽었지? 고민도 해보고, 이 책을 수강 후기에 다른 친구들이 볼수 있게 한번 인상적인 부분, 그리고 까닭을 쓰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쓰기를 좀 바랬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항상 수강 후기 게시판 확인을 할 테니까 친구들이 글 많이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오늘은 무엇을 배우나요? 하는 친구들. 자, 오늘 배울 내용 살펴봐야죠. 오늘은 올바른 문장으로 그랬어요 라는 국어 2단원 배울 거고요. 오늘은 핵심 정리와 확인 문제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단원을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문법이죠. 그쵸? 문법. 그래서 친구들이, 벌써 헙! 하는 게 있어요. 약간 벌써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는 게 있는데, 친구들 잘 생각하세요. 우리 지금 영어, 무슨 필리핀어, 이런 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 국어 배우고 있습니다. 국어. 친구들, 한국어는 우리가 원어민이에요. 절대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그냥 여러분이 평소에 쓰는 말들 있죠? 그거를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야. 이렇게 명칭만 갖다 붙인 거니까 일단 친구들은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이게 뭐지? 하는 것보다는 그래, 내가 원어민이니까 잘할 수 있어.

이거 별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한번 선생님이랑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수업 시작해 볼게요. 처음 배울 개념은 문장 성분입니다. 문장 성분이 뭔지를 일단 확인해야죠. 문장 성분은 문장을 이루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등을 문장 성분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 세 개만 있냐? 이건 아니에요. 뭐, 보어, 부사어, 관형어,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5학년 2학기 국어에서는 다행히도 주어, 서술어, 목적어만 배웁니다. 정말 다행이죠? 그래서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주어 먼저 알아봅시다. 문장에서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누가나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선생님이 직접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예시. 재현이가 노래를 부른다. 자, 아니 이게 선생님 알죠? 이거 오프닝 노래 누가 불렀습니까? 오프닝 노래 바로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막 이오 하면서 막그 가사가 뭐였죠? 뭐 만점왕 나눔 평가 뭐 이런 거 했었죠, 그쵸? 이런 노래들 했었죠. 갑자기 여기서 하려니까 지금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노래 선생님이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현이가 열심히 노래를 막 부르고 있어요. 자, 누가? 재현이가 이게 이 문장에서 주어가 되는 거죠. 자, 로봇이 폴짝폴짝 뛰어다닌다. 이 예시도 선생님이 가져와 봤는데 지금 읽으면서 생각하는 건데 로봇이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게 지금 머릿속에 잘 그려지진 않거든요. 하지만 무엇이? 로봇이 폴짝폴짝 뛰어다닌다. 여기서는 로봇이가 주어가 된다. 자, 친구들이 이 문장에서 주어가 뭔지 모르겠어 하면은 문장 한번 쓱 읽고 누가 혹은 무엇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그냥 정답이 나옵니다. 재현이가 로봇이 이렇게 말이죠. 이해됐나요?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서술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서술어는 뭐냐? 자, 색깔을 바꿔볼까요? 문장에서 주어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상태인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또 선생님이 예시, 아까 썼던 예시죠? 재현이가 노래를 부른다. 한번 볼게요. 무엇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부르고 있다고 했어요. 노래를 부르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부른다가 서술어가 되겠네요. 그쵸? 운동복이 파랗다. 어떤 상태라고요? 파란 상태에, 그래서 운동복이 파랗다에서 파랗다가 이제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문장의 이제 끝에 부분이 대부분 이제 서술어가 되는 부분이 많다. 뭐뭐다, 이쪽이 이제 서술어가 되는 경우가 많죠. 이것까지 친구들이 기억해주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목적어입니다. 목적어예요. 문장에서 동작에 대상이 되는 무엇을, 자, 이것도 색깔 바꿔볼게요. 무엇에 해당하는 말이래요. 그래서 예시, 교재에 있는 예시죠. 누나, 어떡하지? 내가 가방을 잃어버렸어. 무엇을? 가방을. 그래서 보통 문장에 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목적어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서 여기서는 가방을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주어, 서술어, 목적어 한번 선생님이랑 살펴봤는데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있어요. 넣다, 두다, 들이다, 보내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는 서술어인데 단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문장 성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시. 지한이가 편지를 봉투에 넣는다. 만약에 친구들 넣는다라는 이제 서술어를 쓰는데 봉투에가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한이가 편지를 넣는다. 혹은 지한이가 할머니께 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문장이 알맞는 문장인가요? 아니잖아요. 지한이가 편지를 넣는다? 어디에 넣는지. 지한이가 할머니께 드린다. 무엇을 드리는지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하잖아요. 이렇게 또 다른 문장 성분이 꼭 필요한 서술어도 있다는 거. 여기까지도 친구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어, 서술어, 목적어 다 한번 알아봤죠? 이제 선생님이 주어, 서술어, 목적어 찾기 깜짝 퀴즈를 한번 해볼 거예요. 문장이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가져온 문장인데 한번 친구들이 이것까지도 맞춘다? 이러면은 이제 주어 찾기, 목적어 찾기, 서술어 찾기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친구들이 공을 나에게 던졌습니다. 주어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주어 뭐죠? 친구들이 이게 주어가 되고요. 자, 그렇다면 목적어는요? 목적어는 뭐가 되죠? 을이라고 했죠? 을을. 공을. 이게 목적어가 되고요. 마지막 서술어. 서술어는 뭐가 되죠? 던졌습니다. 이게 서술어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난이도예요. 두 번째는 더 어렵습니다. 숲속의 다람쥐가 땅에 떨어진 도토리를 재빨리 주었습니다. 입니다. 문장이 막 길어졌어.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어 먼저 찾아봅시다. 숲속의 다람쥐가 땅에 떨어진 도토리를 재빨리 주었습니다. 누가? 다람쥐가 무엇을? 도토리를 뭐 했다고요? 주었다고요. 자, 이렇게 찾으니까 어렵지가 않네요. 그쵸? 자, 이제 마지막 난이도입니다. 마지막 난이도. 두근, 두근, 두근. 자, 친구에게 빌린 우산을 지호가 교실에 두고 왔습니다. 자, 이거 좀 어려워요. 이거. 한번 친구들 좀 생각할 시간을 선생님이 줄게요. 자, 됐나요? 그러면은 답해 줄수 있을까요? 주어는 뭘까요? 주어는 여기서 누가니까? 누가? 지호가예요. 자, 그렇다면 목적어는 뭐를? 무엇을? 우산을. 자, 마지막 서술어는 두고 왔습니다. 두고 왔습니다. 서술어가 되겠죠. 그쵸? 선생님, 아까까지는요. 문장이 주어가 맨 앞이고, 그 다음이 목적어고, 그 다음이 서술어였는데, 지금은 목적어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 서술어가 나오네요. 자, 그쵸? 항상 주어가 맨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떠한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맨 앞에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 선생님은 이거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친구들, 주어, 목적어, 서술어 다 찾을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럼 친구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했다고 하고 선생님은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개념입니다.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이것도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원어민이다. 한국어는 우리가 원어민이니까 이거는 약간 막 이렇게 뭔가 나눠서 보려고 하고 외우려고 하면은 뭔가 복잡한데 본능적으로 압니다, 우리가.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문장마다 어떤 게 호응 관계가 잘 맞는지를 아니까 한번 마음 편하게 보세요. 자, 일단 호응 관계가 뭔지 알아야죠. 문장에서 앞에 오는 말에 어울리는 말이 뒤따르는 것, 그걸 우리는 호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응이 맞아야 자신이 말하려는 내용을 잘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쵸? 문장 성분의 호응을 따져볼 때는 글 전체의 흐름, 그리고 앞뒤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자, 선생님, 이렇게만 보면 진짜 어려운데, 선생님 말처럼 이거 쉬운 거 맞아요? 하는 친구들 한번 보세요. 자, 예시가 있습니다.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 결코, 여간, 도저히, 별로는, 뭐뭐하지 않다, 뭐뭐하지 못하다, 뭐뭐가 아니다, 와 같이 부정하는 말과 호응을 한다고 하네요. 자, 예시. 우리는 힘들어도 합창 연습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쵸?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힘들어도 합창 연습을 결코 포기했다. 들었을 때 이상하죠? 뭔가 들었을 때 이게 맞는 문장이야? 약간 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예시 들어볼까요? 뭐 가령, 이 음식은 별로 내 취향은 아니야.

이거는 어색하지 않은데, 오, 이 음식은 별로 내 취향인걸? 딱 들어도 이상하죠. 그쵸? 호응 관계라는 것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딱 들었을 때 친구들이 본능적으로 압니다. 친구들도 만으로 따졌을 때, 10년 내지 11년을 한국에서 이제 한국어를 하면서 산 친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 두 번째도 볼까요? 반드시는 뭐뭐여야 하다와 같이 꼭 그렇게 하거나 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말과 호응합니다. 자, 예시 볼게요. 나는 주말 봉사활동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이게 뭔가 당연하잖아요. 그쵸?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근데 만약에 나는 주말 봉사활동에 반드시 참석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는걸? 이상하죠? 뭔가 말이 안 되죠? 이게 호응 관계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은 딱 들었을 때 솔직하게 알수 있다. 이것까지 친구들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 왜냐하면은 뭐뭐이기 때문이다. 그쵸? 당연하죠? 이렇게 그렇게 한 까닭을 나타내는 말과 호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를 세번 읽었다. 왜냐하면 어린 왕자와 여우가 대화하는 장면이 정말 감동적이기 때문이다. 잘 맞죠? 왜냐하면 어린 왕자와 여우가 대화하는 장면이 정말 감동적이어야 한다. 이러면은 이상하잖아요. 이게 호응 관계가 맞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아는 거는 사실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구들이 좀 본능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좀 책을 많이 읽고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쉽게 발견이 될 테니까 너무 어려워하진 않아도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호응 관계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주어, 목적어, 서술어도 알았고, 호응 관계도 알았으니까,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경험을 글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봐야죠. 자, 볼게요. 경험을 글로 쓰는 방법. 자, 일단, 글을 쓰는 무엇? 목적. 그리고 글을 읽을 누구? 사람을 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경험한 일 가운데서 글로 쓸 경험을 정해야죠. 그쵸? 아무 경험이나 쓰는 게 아니라 일단 목적과 사람을 정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경험을 무엇을 쓸지 생각을 하고 정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 경험을 무슨 순서예요? 시간 순서 혹은 장소 이동에 따라 정리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 글의 짜임이죠? 짜임을 생각하면서 개요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생각이나 또, 느낌이 잘 드러나게 글로 쓰고 마지막이죠? 우리 항상 글을 다 쓰면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고쳐 쓰기 기준에 따라 글을 고쳐 쓰면은 경험을 글로 쓰는 거 완성이 되겠네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친구들, 단원 평가를 잘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순서를 기억은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분명 나올 테니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많은 매체를 아마 접할 텐데 이 매체들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세 가지 매체의 특성을 한번 배워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거 선생님이 가져온 그림인데 이거 뭐예요? 메일이죠, 메일. 즉, 전자우편입니다, 전자우편. 요즘은 전자우편을 친구들이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초등학생 때는 이메일, 이런 거 되게 많이 썼거든요. 자, 이 전자우편의 특성 한번 볼까요? 자, 이 전자우편은 제목만 보고도 받는 사람이 글의 내용을 쉽게 짐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제목, 체험학습 안내. 딱 봐도 체험학습과 관련된 글이구나 느껴지죠? 그쵸? 그 다음, 편지 글이기 때문에 공식적 의사소통 상황에 알맞은 인사를 덧붙여야 합니다. 자, 공식적 의사소통 상황에 알맞은 인사. 보이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죠. 안녕! 이러진 않잖아요. 그쵸? 어쨌든 근데 이거는 받는 사람에 따라 조금 경우가 나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친구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받는 사람의 전자우편 주소. 이거 중요합니다. 전자우편 주소가 올바른지 확인해야 돼요. 선생님도 이것 때문에 주소가 조금 달라서, 약간 달라서, 그래서 막 이상한 쪽으로 가고 막 이런 경험이 몇번 있어요. 가령 이런 거죠. 뭐, 아이를 1로 봤다든지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숫자 0이랑

이제 알파벳 O랑 헷갈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항상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글, 그림, 동영상처럼 다양한 형식의 문서를 첨부 자료로 전달 가능하다. 이게 전자우편의 특징이구나까지 친구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매체입니다. 아, 이건 친구들 많이 쓰는 거죠? 이거 뭐죠? 휴대전화 메시지죠. 이것도 선생님이 가져와 봤는데 아마 친구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매체가 아닐까 싶어요. 그쵸? 자, 이 특성은 뭐냐? 직접 만나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과 장소일 때도 우리 실시간으로 전하고 싶은 말과 마음을 바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하지만 이런 걸 너무 많이 하면은 공부를 하거나 개인 시간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친구와의 이런 대화도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좋지 않다는 거꼭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이것도 선생님이 가져와 봤는데 이건 뭐예요? 딱 봐도 알수 있죠? 학급 누리집입니다. 학급 누리집 해서 학급 누리집에 막 이렇게 글을 적고 댓글들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학급 누리집의 특징은 뭐냐? 공동의 문제를 학급 친구들이 의논할 수 있다는 거. 그쵸? 그리고 댓글. 지금 보이죠? 댓글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비교할 수도 있다는 거. 마지막. 학급 친구들과 사진 등 자료를 공유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학급 누리집도 활성화가 잘돼 있는 반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도 이제 아이들이랑 좀 이런 학급 누리집을 많이 활용을 해서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매체의 특성 한번 알아봤고요. 마지막. 이 매체의 특성에 맞게 친구들이 글 쓰면 좋겠죠. 물론 너무 막 편한 상대다 하면은 그렇게 구색을 맞출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친구들이 여러분이 매체에 글을 쓸때 친구들이랑만 글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뭐 선생님한테 보낼 메일, 뭐 숙제를 올리는 뭐 학급 누리집 이런 거를 할 때는 형식을 맞추고 격식을 차리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제 매체의 특성에 알맞는 글을 쓰는 방법 알고 있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천천히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글을 쓰는 목적, 글 제목, 읽을 사람, 글을 쓸때 필요한 자료를 먼저 정해야겠죠. 그쵸? 그리고 글의 짜임을 생각해서 개요로 정리를 먼저 해봅니다. 자, 이 개요를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인 글을 따다다닥 쓰는 거예요. 글을 쓰고 쓴 글을 자신이 고른 매체에 딱 올립니다. 올리면 끝! 이게 아니죠. 그 다음에 고쳐 쓰기 기준을 만들어서 글을 고쳐 쓸수 있어야 합니다. 올리고 나서, 아, 다 됐다가 아니라, 올리고 나서도,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하면 수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친구들 기억을 해주고요. 이 순서도 아마 단원평가, 친구들이 학교에서 보는 단원평가에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순서도 한번 조금 기억을 해두고 봐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한번 개념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확인 문제, 10문제만 풀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문제 풀이 해주기 전에 친구들이 꼭 문제 먼저 풀어야 하는 거 알죠? 그러면 확인 문제 풀러 떠나 볼까요? 좋습니다. 확인 문제입니다. 확인 문제는 이제 본격적인 단원 평가, 수행 평가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낮을 거예요. 아마 선생님의 강의를 집중해서 들었다 하면은 아, 뭐, 이 정도야. 뭐, 쉽게 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한번 선생님이랑 천천히 확인 문제의 답 확인을 해볼게요. 1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고 하네요. 볼까요? 문장을 이루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등을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했었나요? 처음에 딱 나오죠.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면은 빨리 되감기해서 빨리 보고 오세요. 뭐라고 했었죠? 문장 성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주어, 서술어, 목적어 있고요. 뭐그 외에도 관형어, 부사어, 보어 같은 것들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걸 문장 성분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1번 문장 성분 해봤고요. 2번입니다. 다음 밑줄 친 낱말의 문장 성분에 동그라미 표를 하라고 하네요. 사자가, 어흥 사자가 움직인다.

움직인다에 지금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움직인다 이거 뭐예요? 주어예요? 목적어예요? 서술어예요? 그쵸, 이거? 서술어죠. 서술어입니다. 그쵸,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사자가는 뭘까요? 사자가. 사자가는 주어가 되겠습니다. 아주 잘 하고 있어요. 3번부터 4번은, 자, 한번 볼까요? 다음 주어나 목적어에 어울리는 서술어에 이제 동그라미 표를 하는 거예요. 3번 먼저 볼게요. 꽃이 피다. 꽃이 돋다. 막 이렇게 돋다. 닭살 돋다처럼. 뭘까요? 너무 쉽죠? 꽃이 피다잖아요. 그쵸? 자, 꽃이 피다.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 모자를 쓴다. 모자를 신는다. 뭘까요? 혹시 친구들 중에 선생님, 저는 모자를 평소에 신고 다닙니다 하는 친구 있나요? 없기를 바랍니다. 제발. 자, 모자는 쓰는 겁니다. 모자를 발에 신진 않아요. 그쵸? 모자를 쓴다. 쓴다에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평소에 모자를 신는 친구들도 이번만큼은 쓴다에 동그라미를 치면 좋겠습니다. 모자는 쓰는 거다. 4번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5번입니다. 문장 성분에 호응 관계라고 했어요. 우리 알맞은 문장에 동그라미 표하라고 하네요. 자, 선생님이 얘기했죠. 본능적으로 알수 있다고. 굳이 외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볼까요? 자, 우리는 합창 연습을 결코 포기했다. 어떻습니까? 이거 호응 관계가 맞아요? 아니죠. 그쵸? 그럼 어떻게 적는 게 맞을까요? 우리는 합창 연습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적어야죠. 막, 결코, 도저히, 별로, 이런 거 나올 때는 무조건 뒤에가 부정적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맞는 표현이고요. 그쵸? 자, 그 다음. 나는 주말 봉사 활동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어때요? 이거는 호응 관계가 정확하게 맞네요. 자, 동그라미 칠게요. 반드시 뒤에는 뭐뭐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꼭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호응 관계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걸알 수가 있어요. 해서 5번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다음 6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6번입니다. 경험을 글로 쓰는 방법. 우리 이것도 배웠죠? 이걸 생각하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보라고 합니다. 자, 가부터 볼까요? 글을 쓰는 무엇? 글을 읽는 사람을 정해야 돼요. 자, 사람을 정하고 또뭐 해야 한다고 했죠? 그쵸. 목적이죠. 목적. 자, 목적. 적어 볼게요. 자, 글을 쓰는 목적, 그리고 글을 읽을 사람을 먼저 정해야 하고요. 그 다음, 글로 쓸 경험 정해야죠. 그쵸. 무엇을 이 사람들에게 내 경험을 들려줄지 그 경험을 정해야 합니다. 목적에 맞춰서. 자, 그 다음. 무슨 순서일까요? 방법 순서일까요? 시간 순서일까요? 당연히 시간 순서죠? 자, 시간. 순서나 장소. 이동에 따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시간 순서나 장소 이동에 따라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글의 짜임을 생각하면서 개요로 정리를 합니다. 자, 이게 되면 그제서야 글을 이제 쓰는 거고요. 글을 막다 썼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해야 할 거, 고쳐쓰기. 고쳐쓰기까지 하면은 완성이다. 알면 되겠습니다. 7번. 전자우편에 대해 알맞게 말한 것에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것에 X. 제목만으로 글의 내용을 짐작하기 어려우면 안 돼요. 제목만으로도 글의 내용이 짐작돼야 합니다. 받는 사람의 전자우편 주소가 올발라야 제대로 가겠죠, 당연히. 그쵸? 자,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첨부 자료로 전달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봤고요. 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매체가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라고 하네요. 직접 만나 이야기하기 어려운 시간과 장소임에도 전하고 싶은 말과 마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 휴대전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았죠? 9번, 학급 누리집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한번 볼까요? 학급 친구들과 댓글을 주고받으면서 의견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쵸? 친한

0: 친구와 서로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공간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다른 친구들도 보고 댓글을 남기는 공식적인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만 쳐주면 되겠네요. 10번. 매체의 특성에 알맞게 글을 쓰는 차례대로 기호를 쓰라고 하는데 이미 가는 적혀져 있어요. 그쵸? 고쳐쓰기가 당연히 마지막으로 오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만 한번 볼게요. 나는 글의 짜임을 생각하며 개요 정리. 다는 개요를 바탕으로 글을 쓰고 자신이 고른 매체에 올리는 거. 라는 목적, 제목, 읽을 사람, 필요한 자료를 먼저 정하기. 자, 첫 번째는 라가 당연히 되겠죠. 이걸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요를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그 개요를 바탕으로 글을 쓴 다음에 매체에 올리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도달 체크. 운동장 한가운데 놓인 상자를 민수가 밀었습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한번 친구들이 찾아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이 강도 즐겁게 마무리 지었고요. 또 이렇게 30분이 잘 흘렀습니다. 그쵸? 다음 강의에서도 우리 웃으면서 볼수 있겠죠? 그러면은 복습 철저히 하고 다음 강의에서 선생님이랑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게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가워요. 단단히 대비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국어 1단원의 핵심 내용을 만나보았죠.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이야기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줄거리를 간추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이야기의 구조 네 가지 있었죠? 그렇죠. 발전, 정말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만나게 될까요? 오늘도 역시 1단원 깊이 있게 감상해요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단원평가 2회 문제를 만나볼 거고요. 그 다음 수행평가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단원평가 2회 먼저 해결해 볼게요.

단원평가 2회도 역시 모두 10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4번 문제는 여기 보이는 이 시를 읽고 푸는 문제인데요. 어떤 시인지 한번 볼게요. 길, 윤동주. 자, 여러분, 이 윤동주라는 시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 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작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윤동주라는 사람, 여러분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윤동주라는 사람은요, 일제강점기 때 활동한 시인이자 또 독립운동가였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은 것을 잃고 완전 그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부당함을 많이 겪어야 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 맞서고자 이 윤동주라는 사람은 시를 쓰면서 일본과 조선 총독부를 비판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되찾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담아서 주를 시를 썼다고 하니까요. 이러한 이 작가의 특징, 시대적 배경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기 있는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을 다시 읽어보면 바로 길입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 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 시에서 나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뭔가를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에서는요, 내가 사는 것은 잃은 것을 찾고 있는 이유래요. 그러면 내가 뭘 잃어버렸구나. 근데 그 잃어버린 걸 찾고 싶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시에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삶의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시인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잃어버렸다.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 1번, 이 시에서 말하는 이가 길을 걸으며 본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돌, 풀, 쇠문, 하늘, 그림자. 자, 우리 이 시에서 이 말하는 이는 많은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일단,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갔다고 했죠? 돌 봤어요. 그 다음,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았다고 했죠? 쇠문도 봤어요. 길 위에 긴 그림자도 봤어요. 자, 그 다음, 하늘도 봤어요. 그런데 풀한 폭이 없대요. 그럼 풀은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보기에서 말하는 이가 길을 걸으며 본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바로 2번이 됩니다. 풀한 폭이 없는이라고 했으니까요. 2번. 이 시에서 말하는 이가 한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시에서 말하는 이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보기를 보지 않아도 알수 있습니다. 이 글쓴이는요, 걷고 있어요. 막 걷고 있는데 뭔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걷고 있었어요. 가,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런 말 없었죠? 나, 여행을 떠나고 있다? 그런 말 없었고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다? 라는 내용도 나와 있지 않았어요. 라, 잃어버린 것을 찾고 있다? 그렇죠. 바로 잃어버린 것을 찾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가 잃은 것을 찾는 까닭이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알맞은 행동, 바로 라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3번, 기억에서 같은 말을 반복함으로써 얻은 효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했습니다. 우리 기억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은요,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라는 부분이었어요. 자, 돌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돌과 돌과 돌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딱이 말을 보았을 때 돌이 한 개만 있는 또는 돌이 적은 부분이 떠오르나요? 아니면 돌이 끝없이 이어진 것이 떠오르나요? 그렇죠. 돌과 돌과 돌이. 그러니까 돌이 여러 개가 쭉 끝없이 이어진 그런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반복함으로써 얻은 효과는 무엇일까? 돌의 개수가 적음을 나타내는 것 아니고요. 말하는 이의 마음을 드러내나요? 이 부분만으로는 말하는 이의 마음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돌담이 무너진 모습을 나타내나요? 무너진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돌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강조하나요? 그렇죠.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죠. 5번, 길의 밝고 화사한 분위기를 나타내나요? 아닙니다. 우리 밝고 화사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표현은 여기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억 부분의 효과는요, 바로 4번, 돌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강조한다가 되겠습니다. 4번, 서술형 문제예요. 다음을 읽고 이 시를 쓴 작가의 의도를 짐작하여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쓰세요 했습니다. 서술형 문제인데요. 작가의 의도를 짐작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표현도 살펴보고, 그 다음 여기 작가의 마음도 생각해보고, 작가의 생애, 작가가 이 시를 썼던 시대적 배경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봐라. 이것이 바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했죠. 자, 이 시에서 길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건요, 나아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나, 나아가야 할 길이나, 삶의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의 삶과 관련지어서 작가의 의도, 작가가 이 시를

부분을 썼으면 모두 다 정답이 됩니다. 5번 중요한 문제예요. 작가의 의도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중요한 문제입니다. 윤기, 작가의 의도는 작품을 쓴 까닭이나 말하고 싶은 내용을 말해.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작가의 의도는 이 작가가 이 작품을 쓴 까닭이에요. 왜 그렇게 썼을까? 이유가 뭘까? 현정,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 짐작하며 읽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 작품을 이해하기 어려워져. 그런가요? 자, 여러분,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읽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이 작품에 대해서 깊게 이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작품을 이해하기 어려워져라는 현정의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바로 윤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6번부터 10번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이야기를 보고 나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아빠의 희망 마라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필립이라는 이 아이의 아버지께서 우리 마라톤 대회에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가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몸에 장애가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아빠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걱정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어디선가 연락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 바로 아빠가 진짜로 마라톤 대회에 참여해서 아직까지 달리고 계시다는 이야기였어요. 자, 그래서 엄마랑 필립은 아빠를 보러 갔습니다. 결국 아빠는 마라톤을 완주하시고 가족을 꼭 끌어안으셨는데요. 자, 이 이야기 여러분 모두 다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이야기 보면서 문제 풀어볼게요. 두 형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킥킥 웃었다. 필립을 놀리려고 작정한 것 같았다. 필립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마음 같아서는 머리를 들이받고 싸우고 싶었지만 두 형은 학교에서도 알아주는 악동들이었다. 아, 이 필립이 어떤 형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나 봐요. 괜히 덤볐다가는 얻어맞을 게 뻔했다. 필립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 잔디밭에서 일어났다. 물론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은 것은 아니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학교 상급생이나 동네 아이들에게 아빠와 관련된 놀림을 받았다. 자, 여기서 상급생이라는 거 하는 것은 나보다 높은 학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학생들. 그럴 때마다 필립은 너무 화가 났다. 하필이면 왜 아빠는 두 다리가 없어서? 아니, 두 다리가 없는 분이 왜 자신의 아빠가 되어서 이렇게 창피를 당하는 걸까? 하고 울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아빠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자, 필립은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으면서 아빠가 장애를 가지신 게 굉장히 부끄러웠나 봐요. 나? 필립, 아빠가 정말로 뉴욕 마라톤에 출전했대. 필립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이거는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죠? 정말요? 그런데 뉴욕 마라톤 대회는 이미 끝났는데요? 4일 전 마라톤에 참가한 아빠가 오늘까지 뛰고 있단다. 누군가 마라톤 조직위원회에 전화를 걸었대. 아직도 달리고 있는 선수가 있다고. 그 사람이 아빠예요? 그럼 누구겠니? 자, 가족들은 아빠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정말로 뉴욕 마라톤에 출전해서 4일 동안 뛰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는 센트럴파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급히 뛰었다. 필립도 뒤처질세라 허겁지겁 뛰어 엄마 뒤를 따라갔다. 조직위원회 사람들이 마라톤 고림 지점에서 결승 테이프를 다시 설치해놓고 웅성거리고 있었다. 자, 이미 이 마라톤 대회는 4일 전에 끝났어요. 그런데 당연히 사람들도 다 철수를 했겠죠? 아직까지 뛰고 있는 선수가 있으니까 조직위원회 사람들이 고림 지점에 결승 테이프를 다시 붙인 거예요. 그럼 완주를 하면 이 결승 테이프를 끊어야 하니까요. 카메라를 든 기자들도 꽤 많이 모여 있었다. 잠시 후저 멀리서 누군가 나타났다. 반원형으로 휘어진 도로에서 서서히 모습을 나타낸 사람은 정말 아빠였다. 아빠는 양주먹에 가죽 보호대를 찬채 힘겹게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다리가 아니라 양팔의 힘으로 아주 천천히 결승점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아빠는 다리가 없으시기 때문에 양팔의 힘으로 아주 천천히 결승점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다음 다 아빠가 인터뷰를 하십니다. 기분은 최고로 좋습니다. 가족에게 한 약속을 지켰거든요. 한마디만 더 해주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어디서 출발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끝마쳤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자, 아빠가 인터뷰를 이렇게 멋진 말로 하신 거예요.

아빠의 말에 기자들은 물론 둘러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졌다. 엄마와 필립이 아빠에게 달려가자 아빠가 양팔을 벌려 두 사람을 맞아주었다. 엄마와 필립은 아빠 몸이 으스러지도록 껴안았다. 자, 우리 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글 가에서 다음 뜻을 가진 낱말을 찾아 쓰시오 했습니다. 보다 높은 학년에 있는 학생? 자, 높다. 그럼 한자로 표현하면 상이 되겠죠? 그래서 높은 학년에 있는 학생은 우리가 상급생이라고 부릅니다. 상급생.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풀면 틀릴 수 있잖아요. 자, 우리 낱말을 찾아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본문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필립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 잔디밭에서 일어났다. 물론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은 것은 아니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학교 상급생이나 동네 아이들에게 아빠와 관련된 놀림을 받았다. 자, 이렇게 우리 상급생이라는 낱말의 뜻까지도 여러분 확인해 볼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글을 읽다가 혹시 처음 보는 낱말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국어 사전을 찾아보거나 또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그 뜻을 익혀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7번 글 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필립은 동네 아이들을 자주 놀렸다. 자, 필립이 동네 아이들을 놀렸나요? 아니죠. 반대로 동네 아이들이 필립을 놀린 거예요. 2번. 필립은 자신을 놀리던 두 형에게 덤볐다. 다 덤볐나요? 아니요. 덤비려다가 말았어요. 왜냐하면 아주 학교에서도 유명한 악동들이라고 했거든요. 3번. 필립은 두 다리가 없는 아빠를 원망하기도 했다. 그렇습니다. 자, 아빠는 왜두 다리가 없어서? 아니,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왜내 아빠가 돼서? 라고 하면서 아빠를 부끄러워하고 원망하는 필립의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8번. 글 나가 이야기 구조에서 절정에 해당하는 까닭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야기 구조에서 절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일까요? 그렇죠. 갈등이 점점 극대화되고 긴장감이 올라가는 부분이 바로 절정이 되겠죠. 우리 글 나는 어떤 부분이었어요? 엄마랑 필립이 아빠가 마라톤 대회에 진짜 참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센트럴파크로 달려가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면 왜이 부분이 절정일까라고 생각한다면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아니죠. 이건 발단에 대한 설명. 나, 사건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아니죠. 이건 전개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다, 긴장감이 높아지거나 갈등이 두드러지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절정에 대한 설명이죠. 라,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건 결말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은 다라고 써주어야 정답이 되는 거죠. 9번 중요한 문제예요. 글 나를 이야기 구조에 따라 알맞게 간추린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했습니다. 자, 글 나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절정인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간추릴 수 있을까요? 상욱이 아빠가 연락이 되지 않자 엄마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 자, 이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보았던 이 글에서 윗부분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전개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어요. 둘이 아빠가 뉴욕 마라톤에 출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은 센트럴파크로 갔어. 자, 그렇잖아요. 자, 아직도 뛰고 있는 사람이 있대. 뉴욕 마라톤에 출전했다는 아빠의 소식을 듣고 가족은 센트럴파크로 막 달려갑니다. 이게 바로 갈등이 가장 높아지는 바로 절정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알맞게 간추린 친구는 둘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각 사건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에 따라서 발단, 전개, 절정, 결말로 나누어 본 다음 각 부분에서 일어난 일을 짧게 한 문장 또는 두 문장으로 간추려 보세요. 그 다음, 이렇게 간추린 내용들을 모두 다 이어서 한 대에 합쳐주면 바로 이야기 전체의 줄거리를 간추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절정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간추려 보세요. 10번, 글 가에서 다에서 아빠를 향한 필립의 마음 변화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합니다. 자, 글, 가, 나, 다에서 필립이 아빠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다르게 먹게 됩니다. 먼저 글, 가에서는요, 필립이 상급생들에게 놀림을 당해요. 괴롭힘을 당해요. 그러면서 필립은 아빠를 원망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 왜 아빠 때문에, 아빠가

다리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괴롭힘도 당하고, 정말 화가 난다. 그리고 너무 부끄럽다. 그러다가 아빠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시지 않으니까 걱정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가 아빠가 마라톤 대회에 나갔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서 아빠가 그 양손으로 두 팔로 이 뉴욕 마라톤의 결승점을 딱 지나가는 순간, 그리고 아주 멋진 말로 인터뷰를 하는 순간, 필립은 아빠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아, 아빠는 한번 한다고 하는 것은 꼭 지키는 사람이구나. 진짜 자랑스럽다. 그래서 아빠를 향한 필립의 마음은요,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고, 무관심했다가 짜증내는 것이 아니고, 창피한 마음이었다가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도 만약에 이렇게 어떤 몸에 힘든 부분이 있는 사람들, 불가능할 것 같았던 것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본다면 여러분들도 와,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10번 문제까지 모두 해결을 해보았어요. 선생님과 함께 단어평가 2회 문제 만나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수행평가 문제를 만나볼게요.

자, 수행평가 문제는 여러분들 문제를 보고 나서 이 답을 쓸 때 그냥 단순하게 몇 번인지 고르는 이런 객관식 문제가 아니라 서술형으로 또는 서답형으로 쓰는 그런 문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보는 수행평가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니까요. 여러분 함께 보면서 여러분 연습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3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필립은 아빠가 뉴욕 마라톤에 출전한다고 말했을 때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 한번 나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뉴욕 마라톤이 뭐 별거냐? 출발해서 결승점에 골이 남은 그뿐이지. 아빠의 말에 엄마는 피식 웃었다. 엄마는 아빠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한 게 분명했다. 치, 아빠가 뉴욕 마라톤에 나가면 저는 월드컵에 나가 해트트릭을 하겠어요. 자, 아빠는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마라톤에 나가서 그걸 완주해요? 42.19 그거 진짜 긴 건데 그거 건강한 사람들도 힘든데 그럼 저는 월드컵에 나가서 해트트릭을 하겠네요.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필립은 축구공을 발로 뻥 차는 신용을 하며 아빠의 말을 무시했다. 아빠가 마라톤에 나간다는 건 사실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였다. 아빠는 두 다리가 없는 1급 장애인이기 때문이다. 아빠는 젊은 시절에 베트남 전쟁에 나가 싸우다 포탄을 맞고 두 다리를 잃었다. 하지만 아빠는 농담을 더 하고 싶은지 마라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이미 뉴욕 마라톤 조직위원회에 참가 신청서를 냈어. 그러니까 다들 기대하시라. 짜잔. 나, 기분은 최고로 좋습니다. 가족에게 한 약속을 지켰거든요. 한마디만 더 해주시죠. 자, 여기 다시 인터뷰 부분이 나오죠.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어디서 출발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끝마쳤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우리 전부 다 조금 전에 보았던 이야기죠. 단원평가 이외에서. 자, 이렇게 인터뷰까지 마치고 나서 그날 엄마와 필립이 아빠를 꼭 으스러지게 껴안았어요. 그날 엄마와 필립이 끌어안은 건 그냥 아빠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좀 그냥 아빠가 아니라 그럼 이전과는 좀 달라 보이는 아빠인 것 같죠? 자, 여러분 이 글을 읽어보니까 어떤 아빠일 것 같아요? 막 부끄러운 아빠? 창피한 아빠? 아니죠. 자랑스러운 아빠. 정말 대단한 아빠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1번입니다. 글 가와 나는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의 이야기 구조에서 각각 무엇에 해당하는지와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함께 쓰시오 했습니다. 자, 글 가와 나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게요. 글 가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아빠가 뉴욕 마라톤에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가족들은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믿지 않아요. 자,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사건. 그러니까 아빠가 뉴욕 마라톤에 출전해서 실제로 마라톤 경기에 참가하고 4일 동안 열심히 달리다가 결국 완주를 성공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자, 이걸 생각한다면 이 가라는 부분은 이야기 구조에서 아주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야기 구조에서는 발단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발단이라고 쓰시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반면에 나는 어떨까요? 나는 며칠 동안 아빠가 열심히 달리시다가 사람들은 뛰는지도 몰랐어요. 가는지도 몰랐는데 아빠가 열심히 마라톤을 이어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결승 테이프를 끊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완주를 하는 거죠. 인터뷰도 멋지게 해요. 아, 어떻게 끝내는지가 중요한 거다. 자, 그러면서 필립과 엄마랑 이렇게 꼭 끌어안게 되죠. 이것은 아빠의 이 마라톤 일정에서, 여정에서 끝나는 부분, 그러니까 갈등이 해소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야기 구조 전체에서 바로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말, 바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2번,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래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요 뭐 주인공도 있지만 조금 주변인들도 좀 나오거든요. 뭐 필립이라는 아이도 나오고요. 필립의 엄마, 그리고 필립의 아빠도 나오고요. 또 필립을 괴롭히던 상급생들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인물들 중에서 한 명을 골라서 이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자유롭게 써보세요. 자, 이런 모습이 뭐 훌륭해 보인다. 아니면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 이런 부분이 뭐 멋지다고 생각된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아빠라는 인물에 대해서 선생님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려고요. 자, 선생님은
사실 한 번도 마라톤을 완주해 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은 조금 짧게 뭐 5km, 10km 정도까지만 뛰어보았는데 사실 42.195km를 건강한 사람이 뛰는 것도 사실은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굉장히 긴 거리거든요. 근데 그것을 건강한 두 다리도 아니고 이렇게 양팔로 완주한다는 것은 사실 인간 승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인물에 대한 생각 이렇게 적어봤어요. 불편한 몸으로 마라톤을 완주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다. 정말 세상에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다. 역시 사람의 의지 그리고 그 노력이 정말 멋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부끄러운 마음도 들면서 선생님도 앞으로 뭔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도 꼭 똑같이 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썼다면 모두 다 정답이 됩니다. 인물도 바뀌어도 돼요. 알겠죠? 자, 다음 3번입니다. 글 나의 기억에서 그냥 아빠가 아니었다와 같이 표현한 까닭은 무엇인지 엄마와 필립이 느꼈을 그런 감정과 관련 지어서 쓰세요 합니다. 자, 감정과 관련 지으래요. 글 나의 기억은요,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엄마와 필립은 아빠 몸이 으스러지도록 꼭 껴안았다. 그날 엄마와 필립이 끌어안은 건 그냥 아빠가 아니었대요. 자, 아빠를 껴안긴 껴안았는데 그냥 아빠가 아니었다. 왜일까? 뭔가 이전과는 달라 보였던 거예요. 아빠가 마라톤을 나간다고 하셨을 때만 해도 엄마랑 필립은 믿지 않았어요. 아이,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빠가 진짜 그걸 해내니까 와, 이거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그렇죠. 선생님이 조금 전에 서술형 답에다 썼던 것처럼 뭔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겠죠. 자랑스럽다. 또 존경스럽다라는 생각도 들었겠죠. 또 동시에 아, 아빠는 가족들에게 한 약속을 말로 한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한 까닭 어떻게 써볼 수 있을까요? 한번 뱉은 말은 꼭 지키는 아빠의 모습에 감동한 가족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기 때문이다. 자, 엄마와 필립이 느꼈을 감정과 관련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감동한 가족의 마음 이런 말이 들어가주면 좋겠죠. 한번 뱉은 말을 꼭 지키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정말 엄청 멋지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테니까 다음과 같이 답을 써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선생님들께서 채점을 하실 때에도 완전히 모범 답안, 똑같이 쓴 답에다가만 100점을 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요. 또는 이 문제에서 요하는 것을 적당하게 이 부분을 잘 썼으면 모두 다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중요한 표현들이 들어가게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단단 퀴즈입니다. 작가가 이 글을 쓴 까닭이 무엇인지, 읽는 사람이 무엇을 느끼거나 생각하기를 바라는지 등을 작품에 담은 것을 우리는 이것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1단원에서 우리 시에서 이것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정답은 선생님 톡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어 1단원 내용 만나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국어 2단원 내용으로 만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자방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 배웠는지 기억나나요? 그래요, 우리 말놀이 여러 가지 배워보았죠? 여러분, 기억나는 말놀이 무엇이 있나요? 그래요, 꼬리 따기 말놀이, 그리고 말 덧붙이기 놀이, 그리고 주고받는 말놀이, 이렇게 배워보았죠? 친구들과도 재밌게 해보았나요?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에 이어서 주변에서 여러 낱말들을 찾아서 이야기 만들기 놀이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시원한 책이라는 글을 읽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해보는 활동도 해볼 거예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만자방 나라로 떠나볼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낱말들 머릿속으로 떠올려서 우리 여기에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선생님, 저 이거 본 적 있어요.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래요, 바로 생각 그물이에요. 생각 그물은 어디에서부터 먼저 적기 시작할까요? 그래요, 바로 여기 제일 가운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여러 낱말들을 찾아서 이야기를 만들 때에도 여기 가운데에서부터 적어 볼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장소라고 쓰여 있네요. 그러면 이 장소와 닿아 있는 낱말들은요, 모두 어떤 장소의 종류들이에요. 그러니까 채소가게라던가 놀이터라던가 또는 또 어떤 장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채소가게에서 이렇게 뻗어나간다면 채소 가게에서 볼 수 있는 낱말들이 나오겠네요. 먼저 오이가 있어요. 고추도 있죠. 그 다음 채소 가게에서는 또 어떤 것을 볼 수 있나요? 그래요, 우리 오이 고추 말고도 감자도 볼 수 있고요, 당근도 볼 수 있어요, 등등등 정말 많이 볼 수 있죠. 그 다음 이번에는 장소, 그 중에서도 놀이터예요. 여러분, 놀이터에선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나요? 놀이터 하면 떠오르는 것? 아, 선생님, 저는 그네가 떠올라요. 선생님, 저는 시소가 떠오르는데요. 미끄럼틀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생각 그물에서 여러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낱말들 떠올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칠판, 책상, 의자를 볼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하네요. 책상, 칠판, 어떤 것들이 있는 곳일까요? 그래요, 바로 학교라던가 또는 교실. 교실에서 이런 물건들을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우리 모두 낱말 찾아보았으면 이제 문장 만들기 놀이를 해볼 거예요. 문장 만들기 놀이는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찾아놓은 낱말들 중에서 서로 관련이 없는 두 낱말을 골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놀이터 그리고 오이를 고르는 거죠. 낱말 두 개를 골랐다면 이 두 개의 낱말을 연결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놀이터에 오이 한 개가 떨어져

있다라고 말이죠. 선생님, 왜 서로 관련이 없는 두 낱말을 고르나요? 서로 관련이 없는 장소에 있는 두 개의 낱말을 고르면 조금 더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창의성도 기를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 문장 만들기 놀이를 해볼 수 있고요. 관련되어 있는 문제도 한번 만나볼게요. 29번이에요.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두 가지 고르세요. 기억 무엇이었나요? 그래요. 기억 바로 여기 채소 가게에서 볼수 있는 어떤 물건이었죠. 그러면 두 가지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부터 봅니다. 상추는 채소 가게에서 볼수 있어요. 우유는 어때요? 우유는 채소 가게에서 볼 수가 없어요. 우유는 마트라던가 편의점에서 볼수 있죠? 당근은 어때요? 네, 당근 채소 가게에서 볼수 있어요. 고등어는요? 고등어는 채소 가게에서 볼수 없어요. 고등어는 생선 가게에서 볼수 있죠. 삼겹살은 어때요? 삼겹살은 정육점에서 볼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 두 가지는 1번과 3번이 됩니다. 30번이에요.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낱말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니은은 무엇이었냐? 바로 놀이터에서 볼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면 들어갈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놀이터에 없는 것, 관련 없는 것들을 찾아보면 되겠네요. 1번, 그네. 어때요? 놀이터에 들어갈 수 있죠. 놀이터와 관련이 있죠. 2번, 시소는요? 시서도 놀이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놀이터에서 시소 친구와 함께 탈수 있잖아요. 3번, 철봉. 철봉도 역시 놀이터에서 볼수 있어요. 선생님, 철봉이 뭔가요? 여러분, 철봉은 뭐냐면요. 여러분, 운동장에서 보면 이렇게 기다란 기둥 같은 것들이 있고, 가운데에 이렇게 철로 되어 있는 얇은 봉이 달려있는 이런 물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달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철봉이에요. 지하철은 어때요? 놀이터에서 지하철 볼수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관련이 없는 것. 5번, 미끄럼틀은 역시 놀이터에서 볼수 있는 거죠. 따라서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낱말이 아닌 것은 4번 지하철이 됩니다. 31번이에요.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장소를 쓰세요. 자, 디귿 보니까요. 칠판, 책상, 의자와 관련이 있는 장소인가 봐요. 어디일까요? 아, 선생님이랑 아까 찾아보았는데. 맞아요. 우리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칠판, 책상, 의자가 있는 곳 바로 우리 교실이죠. 교실에서도 볼수 있고요. 교실뿐만 아니라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아, 학교예요,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또는, 선생님, 저는요, 학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써도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골라서 썼으면 전부 다 정답이에요. 다음 32번이에요. 생각 그물에 나오는 낱말들 중 서로 다른 장소에 두 낱말을 고르고 보기처럼 문장을 만들어 쓰세요. 와, 우리 문장 만들기 놀이 재미있을 것 같죠? 여기 보기를 먼저 한번 볼게요. 보기, 책상, 오이라는 낱말을 골랐네요. 어떻게 문장을 만들었나 보니까 책상 위에 오이 한 개가 놓여 있다라고 썼어요. 어때요? 진짜 재밌죠? 그럼 우리도 서로 관련 없는 장소에 있는 물건들 골라서 한번 문장 만들어 볼게요. 어떤 낱말을 고를까?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골라 볼게요. 칠판. 칠판은 학교나 교실에서 볼수 있어요. 그리고 칠판 말고 채소 가게에서 볼수 있는 당근을 써 볼게요. 그 다음 문장을 만들어 볼 텐데요. 어떤 문장을 만들어 볼까? 서로 다른 장소에서 볼수 있는 두 낱말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 때 주의해야 할 것, 바로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칠판에 당근 그림을 그렸다 라고 문장을 써볼게요. 여러분들은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고른 낱말을

가지고 재미있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제 여러 가지 낱말들 가지고 문장 만드는 것 말고도요, 다른 놀이를 할수 있어요. 어떤 놀이일까? 여러분,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 칠판에 오이라는 낱말이 나와 있고요. 친구들이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오이가 들어간 김밥을 먹었다. 그랬더니 뒤에 있는 친구가 김밥을 다 먹고 준비물을 빨리 챙겼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친구가 학교에 와보니 준비물을 잘못 가져와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 라고 얘기하네요. 자, 이 친구들 어떤 놀이를 하고 있을까요? 이 친구들은 줄줄이 이야기 만들기 놀이를 하고 있어요. 줄줄이 이야기 만들기 놀이는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며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먼저 낱말을 하나 정해야 해요. 친구들이 정한 낱말? 오이였죠. 오이라는 낱말을 정했다면 첫 문장을 만들어요. 이때는 이 낱말을 꼭 넣어서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아침에 오이가 들어간 김밥을 먹었다. 이렇게 바르게 이야기했죠? 그 다음 사람은 앞문장과 이어지는 문장을 만들고요. 한 문장씩 계속 이어가며 이야기를 만들어요. 그 다음 이야기가 다 끝났다면 새로운 낱말을 정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줄줄이 이야기 만들기 놀이. 여러분도 친구들이랑 해보면 진짜 재미있을 것 같죠?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문장을 만드는 친구는요, 처음 여러분들이 고른 낱말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이어지게만 만들면 된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이 줄줄이 이야기 만들기 놀이를 하려고 정한 낱말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친구들이 어떤 낱말 골랐었는지 기억나나요? 그래요. 바로 오이였어요. 1번 아침 아니고요. 2번 오이가 맞습니다. 학교, 준비물, 콩닥콩닥은 모두 이야기에 나와 있긴 하지만 제일 처음에 고른 낱말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4번. 중요한 문제예요. 왜 중요할까? 선생님이 이 놀이를 할때 이거 주의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죠? 자, 줄줄이 이야기 만들기 놀이를 할때 주의할 점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라고 합니다. 어떤 걸 주의해야 할까? 첫 번째. 내용이 서로 이어지도록 이야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용이 서로 이어지도록. 어때요? 그래요.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했잖아요. 이어지지 않고 이야기가 끊긴다면 놀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앞 친구가 말한 내용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2번. 내 차례가 되면 새 낱말을 정해 새 이야기를 말합니다. 내 차례가 되면 새 낱말로 새롭게 이야기를 만들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새 낱말을 정하지 않고 내 차례가 되었을 때는 앞 친구가 말한 내용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의할 점으로 옳지 않아요. 3번. 처음 정한 낱말이 계속 들어가도록 이야기를 만들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정한 낱말은 언제 들어간다고요? 첫 번째 문장을 만들 때에만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주의할 점으로 옳지 않죠? 동그라미 표는 1번에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35번.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문장을 쓰세요라고 했는데, 기억,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바로 이 안경 쓴 친구의 대사였어요. 안경 쓴 친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친구들이 만든 이야기를 살펴보자고요. 먼저, 아침에 오이라는 낱말 골랐으니까 아침에 오이가 들어간 김밥을 먹었다. 김밥을 다 먹고 준비물을 빨리 챙겼다. 학교에 와보니 준비물을 잘못 가져와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이야기 어떻게 만들고 싶은가요? 준비물을 잘못 가져왔네. 가슴이 콩닥콩닥 뛰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 자, 선생님은요, 아주 착한 짝꿍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게요. 짝꿍이
준비물을

길려 주어서 기분이 좋아졌다. 라고요. 선생님은 아주 좋은 짝꿍을 만난 것 같죠? 여러분도 이앞 친구가 이야기한 이야기에 잘 어우러지도록 우리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서 답을 적어보세요. 36번이에요. 축구로 줄줄이 이야기 만들기 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첫 문장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래요. 첫 문장을 고르라고 하네요. 그러면 기호를 써야 하는데요. 가부터 다까지 한번 읽어보고 첫 문장으로 알맞은 것 한번 골라볼게요. 첫 문장이 어떤 문장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나요? 맞아요. 우리가 축구로 줄줄이 이야기 만들기 하기로 했으니까 축구라는 낱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가 친구들과 축구 경기를 하기로 했다. 나 빨리 경기 날짜와 장소가 정해지면 좋겠다. 다 그런데 언제 어디에서 경기를 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 어때요, 여러분? 축구라는 낱말이 들어간 문장은 딱 하나 있었죠? 그래요, 바로 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문장으로 알맞은 것은 바로 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여러 가지 낱말들을 떠올리면서 문장도 만들어 보고요. 친구들과 줄줄이 이야기 만들기 놀이도 해봤어요. 이제 우리 두 번째 개념 만나볼게요. 여러분은 책 읽기 좋아하나요? 선생님은 가끔 그림책을 읽으면 정말 재미있을 때가 많아요.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을 읽고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느낌을 표현하는 그런 활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 어떤 책이냐면요. 바로 시원한 책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책이 시원할 수가 있죠? 선생님도 처음에 이 책을 봤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책이 어떻게 시원하지? 그런데 여러분, 책을 딱 열어보니까, 이래서 시원한 책이구나 라고 이해가 갔죠? 그래요. 이 책에는요, 시원하다, 시원한, 시원시원 이란 말이 많이 반복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 1번 봅니다. 캬, 시원하다. 친구가 시원한 물을 마시고 있어요. 시원한 옷차림을 하고요. 시원한 물을 마시니까 마치 더위가 싹 날아가는 것 같죠? 그래서 시원하다라는 건요, 덥거나 춥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또는 음식이 차고 산뜻하다라는 의미로도 우리 시원하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수염이 덥수룩한 아저씨가 아주 따끈따끈한 국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시더니 갑자기, 이야, 시원하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어른들 본적 있나요? 네, 분명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나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뜨거운 국물을 마시고 나서 시원하다라고 하시는 거. 진짜 이상하죠? 그런데 시원하다라는 말은요, 뜨거우면서 속을 후련하게 하는 점이 있다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상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보니까 진짜 재밌죠? 그 다음 시원하다라는 말 어떻게 쓸까? 3번을 보니까요. 여기 그림 한번 보면, 와, 여기 계곡인데요. 계곡이에요. 폭포네요. 물이 쏴 떨어지고 있고,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어떤 분이 쩌렁쩌렁 아주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 목소리를 듣고, 저 사람 목소리가 아주 시원시원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원시원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원시원하다는요, 말이나 행동 따위가 흐뭇하고 가뿐한 느낌이 들 정도로 막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아주 커서, 그러니까 아주 시원시원하니까 막힘이 없게 느껴진다는 거죠. 알겠죠? 자, 이번에는 4번 그림도 볼게요. 와, 여기 있는 이 친구 무엇하고 있나요? 그렇죠. 치카치카 양치를 하고 있어요. 더러웠던 이가 아주 깨끗해지겠죠. 아이가, 아, 시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시원해는 어떤 의미일까요? 시원하다라는 말은요, 막힌 데가 없이 활짝 트여 마음이 후련하다라는 뜻도 있고, 말이나 행동이 활발하고 서글서글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지저분하던 것이 깨끗하고 말끔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이 중에서 몇 번의 의미로 쓰였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5번. 지저분하던 것이 깨끗하고 말끔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아, 깨끗해. 아, 상쾌해. 라고도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 뜻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생각과 느낌 어떻게 글로 나타내면 좋을까요? 자, 친구들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가져왔어요. 시원한 책에서 재미있는 문장이나 장면을 찾고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하니까 어떤 친구는요, 캬, 시원하다 라는 장면을 골랐어요. 문장을 골랐어요. 왜냐? 여름에 시원한 물을 마셨을 때가 떠올라서. 또 어떤 친구는 이를 닦는 장면이 재미있었습니다 라고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왜냐? 지저분하던 교실을 친구들과 깨끗하게 청소했을 때가 생각이 나서요. 여러분도 이렇게 책을 읽고 나서 여러분이 한 생각, 그리고 느낌 같은 것들을 글로 나타내 보세요. 이제 우리 문제를 한번 만나볼게요. 31쪽, 37번입니다. 이 그림책에서 반복되는 말은 무엇인가요?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죠? 캬, 시원하다. 야, 시원하다. 어떤 말이요? 그래요. 시원하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책, 캬, 야, 진짜. 이건 반복되는 말이 아니고요. 시원하다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38번이에요. 기억은 어떤 의미로 쓰인 것인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기억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그림에서 쓰인 시원하다는 어떤 의미였나요? 그래요. 바로 뭔가 덥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춥지도 않은 상태. 이런 상태를 시원하다라고도 하고요. 또는 뭔가 더운 기운을 사라지게 할 정도로 시원한 뭔가를 먹었을 때 우리는 시원하다라고도 한다고 했죠? 1번. 지저분하던 것이 깨끗하고 말끔하다. 1번의 기억의 상황과는 알맞지 않죠? 2번. 음식이 차고 산뜻해서 속이 후련하다. 어때요? 1번의 상황과 아주 알맞죠? 기억. 3번. 막힌 데가 없이 활짝 트여 마음이 후련하다. 어떤가요? 이것은 우리 기억과 어울리지 않아요. 폭포 아래에서 큰 목소리로 노래를 하던 그런 상황에 어울리는 말이었죠. 다음 39번도 볼게요. 니은을 말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알맞은 것에 기호를 쓰세요. 자, 니은 무엇인가요? 이야, 시원하다. 라는 문장이었죠? 이건 진짜, 얼음물을 마신 것처럼 시원하다라고 하는 것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자, 이것은요, 가, 덥거나 춥지 않고 알맞게 선을 할 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뭔가 뜨거운 걸 먹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에요. 나, 속이 후련할 만큼 음식이 뜨겁고 얼큰할 때, 그러니까 알맞은 것의 기호를 찾아라. 그러면 나를 찾아야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어른들이 뜨거운 국물이 있는 음식을 먹을 때 한번 이렇게 관찰을 해보세요. 그러면 연세가 좀 많으신 어른들은 시원하다라고 진짜 말씀하실 거예요. 40번이에요. 1번과 같은 경험을 떠올려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1번,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세요. 오,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네요. 옷도 시원하게 입고 있어요. 아, 난 하나도 안 더워. 춥진 않고, 딱 좋아. 서늘하네요. 친구의 이름 한번 골라볼게요. 먼저 건우. 여름에 먹은 냉면이 정말 차갑고 시원했어. 냉면이 차갑고 시원하네요. 그러면 1번과 비슷한 경험? 맞습니다. 규현이에요. 뜨거운 탕에 들어가신 할아버지께서 시원하다고 하셨어. 이건 어떤 것과 비슷할까요? 네, 이것은 1번보다는 2번과 어울리는 그런 경험입니다. 왠지 뜨거운데, 아, 이걸 시원하다라는 말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은요,

0: 가끔 뜨거운 목욕탕에 앉아있을 때도, 어우, 시원하다! 라고 말씀하신답니다. 그럼 우리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바로 건우가 말한 것이니까 친구의 이름 건우를 써주면 되겠죠. 건우가 1번과 같은 경험을 떠올렸네요. 다음 41번이에요. 3번과 4번에 어울리는 상황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그림을 볼게요. 여러분, 3번. 오, 그래요. 계곡 아래에서 사람이 큰 목소리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쩌렁쩌렁 아주 큰 목소리죠? 뭔가 막힌 것이 없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시원시원하네. 라고 누군가 이야기하죠. 다음, 4번도 볼게요. 이 친구 뭘 하고 있나요? 그렇죠. 치카치카 양치를 하고 있어요. 더러웠던 이가 깨끗해질 거예요. 자, 아, 시원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요. 바로 이럴 때에도 시원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문제 볼게요. 말이나 행동 따위가 흐뭇하고 가뿐한 느낌이 들 정도로 막힘이 없을 때 이것과 어울리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3번이에요. 그다음, 지저분하던 것이 깨끗하고 말끔해져 기분이 좋아질 때는요? 그렇죠. 4번과 어울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42번이에요. 기억과 바꾸어 쓸수 있는 낱말은 무엇인가요? 기억 어디 있었나요? 기억 여기 4번 그림에 있었어요. 아, 시원해. 시원해. 지저분한 것이 사라져서 뭔가 말끔한 기분이 날때 우리 시원해라고 합니다. 바꾸어 쓸수 있는 것? 따뜻해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따뜻한 거랑 시원한 건 완전히 관련이 없죠. 포근해는요? 포근해도 관련이 없습니다. 개운해는 어때요? 네, 맞아요. 개운해 어울리네요. 왜냐하면 지저분한 것들이 사라져서 말끔해지면 개운한 기분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개운해로 바꿔 쓸수 있어요. 찝찝해는요? 아니죠. 찝찝한 것이 오히려 사라진 것이니까 서늘해도 어울리지 않아요. 기억과 바꿔 쓸수 있는 것은 바로 3번 개운해가 됩니다. 다음 43번 중요한 문제예요. 이 그림책에서 재미있는 부분을 찾아 바르게 말한 친구를 이름을 쓰세요. 재미있는 부분을 잘 찾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윤서. 시원하다고 말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이 재미있어. 좋아요. 다양한 상황들이 나와 있고 재미있다. 재미있는 부분 제대로 이야기했네요. 현우 볼게요. 현우. 시원하다는 낱말이 한 가지 뜻으로만 쓰인다는 것이 재미있어. 어때요? 한 가지 뜻으로만 쓰였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현우는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르게 말한 친구는 바로 윤서가 돼요. 그러니 윤서라고 예쁘게 글씨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44번이에요. 내가 시원하다고 느꼈던 경험을 떠올려서 쓰세요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서술형 문제에는요,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엄청 많아요. 시원하다라는 낱말이 뜻이 여러 개 있다는 거 우리 방금 알아봤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여러분들의 경험과 연관지어 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시원하다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진짜 좋아하는 어떤 음식이 떠올라요. 바로 팥빙수.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름에 팥빙수를 먹으면 시원하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선생님은 이 시원하다라는 말을요, 우리 첫 번째 그림과 관련 있게 한번 사용해 보았어요. 여러분은 2번, 3번, 4번과 어울리는 그런 문장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데려갈 만점왕 미션입니다. 보기와 같이 주어진 두 낱말을 넣어 자연스러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문장 만들기 놀이였죠? 자, 선생님이 학교 그리고 풍선이라는 낱말을 미리 골라 두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두 개의 낱말을 넣어서 문장을 딱 하나만 적어주세요. 어디에? 수강후기 게시판에.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10초 동안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볼게요. 여러분, 안녕!
1: 책은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국어의 힘, 사회의 눈, 과학의 생각,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친구들, 우리 지난 사회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기억나나요? 맞습니다. 우리 지난 사회 시간에요.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로 분단의 장소를 평화의 장소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공부했었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세 가지 부분으로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도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치적 노력 부분을 공부했었죠. 평화 통일을 위해서 정치적인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남과 북이 서로 협상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 노력에서 배웠던 내용이 7.4 남북 공동성명, 그리고 남북 기본합의서, 남북 정상회담, 그런 것들을 공부했었죠. 자, 오늘은요, 우리가 나머지 두 개, 경제적 노력과 사회 문화적 노력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평화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남과 북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서로 협력을 할까요?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협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내용을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경제적 노력부터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경제적 노력 크게 세 가지 공부할 건데요. 친구들, 공부할 때 각각의 내용을 잘 알아야 하며 이 내용이 왜 경제적 노력에 들어가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분류를 하는지 그것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금강산 관광 사업입니다. 설명부터 읽어볼게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금강산 일대 관광 상품을 운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금강산은요, 북한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금강산에 남한의 관광객들이 관광을 하러 간 겁니다. 그것이 금강산 관광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경제적 노력일까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 여행 가본 적 있죠? 우리 여행 가면 비용이 듭니다. 입장료도 들고요.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이런 비용들이 들게 되죠. 자, 그렇다면 남한의 관광객들이 지금 금강산으로 관광을 갔습니다. 무료로 갔을까요? 아니죠. 비용을 냈겠죠? 자, 그렇다면 그 비용은,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우리는 북한에 있는 금강산을 여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즉, 북한에게 들어갔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북한은 이 금강산 관광 사업을 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남한의 관광객들은 아름다운 금강산을 관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남과 북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금강산 관광 사업,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고요. 두 번째로 개성공단 운영이 있습니다. 자, 개성은요, 북한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개성에 공단을 만들었어요. 공단이 뭘까요, 친구들? 공단. 선생님이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 공은요, 공장이에요. 공장.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 자, 그리고 단은요, 아파트.

아파트 단지 할때그 단입니다. 친구들, 아파트 단지가 뭐죠? 아파트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우리는 아파트 단지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공단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공장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우리는 공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 개성 지역에 공단을 만들어 운영을 했어요. 자, 설명 읽어볼게요. 2016년까지 개성에 세운 공단에서 남과 북이 경제 협력을 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경제 협력을 했는지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지금 개성 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 사진인데요. 자, 옆에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성 공단은요, 대표적인 남북 경제 협력 사례입니다. 자, 어디에? 북한 개성에 공장들을 세웠어요. 공단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뒷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자, 여기.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에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물품을 생산하면서 경제적으로 협력을 한 거예요. 자, 남한의 자본이래요, 친구들. 자본이 뭐예요? 쉽게 말해 돈입니다. 자, 남한이 북한보다 자본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죠. 자, 공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장들을 세워야 해요. 공장들 세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자, 공장 세울 때 남한의 자본으로 공장을 세운 겁니다. 자, 그리고 물건을 생산해야 돼요. 그럼 공장 안에 기계들 들여놔야 되겠죠? 자, 기계들도 남한의 자본으로 이제 준비를 한 것이죠. 자, 그리고 남한의 자본, 그리고 기술력. 기술력, 남한이 북한보다 기술력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생산할 때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이 남한의 기술력으로 물품을 생산했다라는 겁니다. 자, 반면 북한은 노동력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협력을 한 거예요. 즉, 개성공단에서 북한의 노동력, 북한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경제적 협력이 될까요, 친구들? 자,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공장에서 북한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자, 무료로 일하나요? 봉사하나요? 아니죠. 일을 하면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게 되겠죠? 경제적인 부분에서 협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생산된 물품 가지고 이제 남한은 이 생산된 물품을 다른 곳에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공단을 어느 지역에 세웠죠? 개성. 개성의 공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할것 아니에요? 자, 그런데 개성은요. 남한의 어떤 다른 지역보다 이 토지 사용료가 저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 기업들 입장에서 토지 사용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좋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임금도 남한의 노동자들에게 주는 임금보다 더 저렴해서 이제 남한 기업들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남과 북이 개성공단에서 경제적으로 협력을 했습니다. 개성공단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주고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경제적 노력 공부해 볼게요. 자, 세 번째 경제적 노력은요,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부터 읽어볼게요. 경의선, 동해선을 연결하고 낡은 시설을 개선하려 하였다. 자, 경의선이 뭐냐면요. 한반도 서쪽에 있는 철도를 경의선이라고 합니다.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철도가 경의선이고요. 자, 동해선은요, 한반도 동쪽을 연결하는 철도예요. 뭐, 부산에서 강릉까지, 강릉에서 원산까지. 자, 그것이 각각 경의선과 동해선인데,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에 경의선, 동해선 일부분이 끊어지게 되었어요. 끊어졌어요, 철도가. 자, 그런데 과거에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았을 때 경의선과 동해선, 그 끊어진 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공사를 다시 했다라는 거예요. 자, 공사를 하고 나서 그러면 정말로 이 철도에 열차가 잘 달릴 수 있는지 한번 시범 운행 해봐야 되겠죠? 시범 운행도 해봤습니다.

예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어디로? 사회 문화적 노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평화 통일을 위해서 남과 북은 사회 문화적으로 어떻게 협력하고 노력했을까요? 자, 첫 번째, 결의말 큰 사전을 공동 편찬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언어적인 부분에서 서로 협력을 한 거예요. 우리 분단으로 겪는 문제점 중에서 남과 북의 언어의 차이가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 공부했었죠. 자, 그런 서로 다른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결의말 큰 사전을 공동으로 편찬하였습니다. 이 결의말 큰 사전은요, 사전인데 남한의 언어와 북한의 언어가 함께 실려 있는 사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남북 언어 통일을 위해 사전 편찬 사업을 추진했다라는 거예요. 자, 편찬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고 모아서 이제 새롭게 엮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결의말 큰 사전, 언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협력을 한 것이고요. 자, 두 번째,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역사적인 부분에서 협력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 아까 개성공단에서 개성 공부했죠. 북한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개성은요, 과거 고려의 수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개성에는 만월대라는 고려 궁궐 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만월대에 남한과 북한의 역사학자들이 함께 가서 공동으로 여러 가지 유물들을 발굴해 낸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국가 유산을 공동으로 발굴하여 조사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협력한 것이 되겠죠. 자, 이때 공동 발굴하면서 정말 많은 유물들을 발견했다고 해요. 역사적으로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남북 선수단 공동 입장이 되겠습니다. 언제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2018년에 우리나라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개막식 때 남북한 선수들이 함께 입장을 하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올림픽 개막식,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행사입니다. 자, 그 행사에서 남한 선수와 북한 선수들이 함께 입장을 했다라는 것은 전 세계에 평화 통일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남북 선수단 공동 입장. 자, 이것은요, 문화체육 부분에서 우리가 협력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알겠나요? 자, 이세 가지 사회 문화적 노력에 들어간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평화 통일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공부했어요. 자, 그런데 13살인 우리가 6학년이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할수 있는 노력은 없을까요?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평화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실천 의지를 다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도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요. 북한의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무관심이 가장 무서운 법이에요, 친구들. 북한 사회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평화통일과 관련된 장소, 우리 공부했잖아요. DMZ 박물관이라든지 임진각 관광지, 자, 그런 장소를 직접 방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통일과 관련된 행사. 예를 들어 편지 쓰기 대회라든지 마라톤 대회, 걷기 대회 이런 대회에 참여를 하면 평화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새터민이라고도 하고 북한 이탈주민이라고도 하고 탈북민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 사람들을 편견 없이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정말 필요하겠습니다. 우리와 약간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면 안 되겠죠? 편견 가지면 안 되고요. 이해하고 존중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과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남한과 북한은 고려 궁궐이 있던 개성

어디의 국가 유산을 공동으로 발굴하여 조사했나요? 자, 개성의 고려 궁궐터? 그렇죠. 만월대. 자, 만월대에서 함께 공동 발굴했어요. 다양한 유물들을 발견했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사회 문화적 노력 부분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사회 1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 개념을 전부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과 오늘 공부했던 내용 기억하면서 교재에 있는 실전 문제 함께 풀어보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남북 분단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알맞은 것 골라볼게요. 1번. 일제강점기에 남북으로 나뉘었다. 친구들, 일제강점기에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나요? 아니죠. 자, 우리 분단의 과정 공부했습니다. 1945년 우리는 광복을 했죠. 자, 그런데 광복 이후에 38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임시적 분할 상태였어요. 자, 그러다가 1948년에 남한만의 정부, 북한만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고, 1950년 6.25 전쟁이 터졌어요. 약 3년간의 전쟁 끝에 정전 협정을 맺으면서 지금의 분단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공부를 했어요. 자, 따라서 일제강점기에 남북으로 나뉘게 된 것은 아니죠. 틀렸어요. 2번, 6.25 전쟁 이후 남북 분단이 굳어졌다. 맞아요. 우리 정전 협정 때 군사 분계선, 휴전선을 설정했죠? 자, 그렇게 남과 북으로 분단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맞은 설명이에요. 자, 그리고 3번. 광복 직후 한반도에 통일 정부가 세워졌다? 아니죠. 통일 정부 세워진 적 없어요. 광복 직후에. 자, 그리고 4번. 분단 이후 남한과 북한이 갈등 없이 지내고 있다?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고요. 5번. 남한과 북한 사람들이 서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그렇다면 이산가족의 아픔이 있을까요? 아니죠. 현재 자유롭게 오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알맞은 거몇 번? 2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2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문장 있는데요. 문장 읽어보면서 빈칸에 들어갈 말 생각해 볼게요. 전쟁이나 분단으로 헤어져 살아가는 가족을 어떤 가족이라고 하죠? 전쟁으로 인해서 연락도 하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가족? 맞습니다. 이산 가족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읽을게요. 오늘날에도 많은 이산가족이 고향과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공부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는요, 이별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별하다. 그리고 산은요, 뿔뿔이 흩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산가족의 아픔, 분단으로 겪는 문제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이어서 3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에 나타난 분단으로 겪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분단으로 겪는 문제점 여러 가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림 볼게요. 미사일을 또 발사했나? 자, 분단으로 겪는 문제점 중에서 지금 이 그림이 말하는 문제점은 맞아요.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입니다. 자, 그럼 골라볼게요. 이산가족의 아픔? 문제점 맞지만 그림과 관련은 없고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 정답이죠? 자, 자원의 비효율적인 이용. 자, 이것도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북한에는 자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지금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북한에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남한은요, 다른 나라에서 자원을 굉장히 비싸게 수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자원의 비효율적인 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림과 관련 있는 문제점은 아니죠. 4번,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 이것도 문제점이지만 그림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니고, 5번, 자유로운 남북 통행의 제한. 자, 이것도 문제점 맞죠? 하지만 그림과 관련 있는 문제점은 아니네요. 자, 따라서 정답 몇 번? 2번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어서 4번 문제입니다. 평화 통일을 이루면 좋은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국토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맞아요. 북한에 자원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기술력이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국토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죠. 2번, 남북의 유명 관광지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겠죠? 국방비가 늘어나 다른 곳에 사용할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 자, 이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분단으로 겪는 문제점 중에서 국방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점이었어요. 자, 국방비가 뭐예요, 친구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국방비입니다. 군대를 훈련시키거나 무기를 구입하거나. 자, 그런데 지금은 왜 국방비가 많이 들어갈까요?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군사적 충돌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방비를 해마다 늘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통일이 된다면 그런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통일이 됐는데 아니겠죠. 자, 따라서 통일이 된다면 국방비가 지금보다는 줄어들 것이고 그 줄어든 국방비를 다른 분야에 우리가 투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고, 4번, 우리나라가 바다와 대륙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가 될수 있죠. 자, 우리나라는요, 반도 지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단이 되어 있어서 대륙 쪽으로 가는 길이 막혔잖아요. 하지만 통일이 된다면 바다와 대륙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가 될수 있겠죠. 5번,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지하자원을 활용하여 더큰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자, 선생님이 1번 설명할 때이 얘기 했었죠? 자, 따라서 정답 몇 번? 3번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자, 5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지역을 쓰시오. 자, 여기 사진이 있는데요. 정전협정 때 남북 사이에 무력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진 지역이에요. 자, 군인들이 머물거나 군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요. 자,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각각 2km 폭으로 설정된 이 지역은 무장하면 안 된다. 어떤 지역이죠? 그렇죠. 비, 무, 장, 지대가 되겠습니다. 자, 영어로는 DMZ라고 했습니다. 자,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총약 4km 지역이 바로 비무장 지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했던 장소였고요. 자, 이어서 6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자, 여기가 어디일까요? 지금 경비를 서고 있는데요. 이곳은요, 정전협정이 맺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함께 경비를 서고 있는데요. 정전협정이 맺어지면서 유명해진 장소는 바로 판문점입니다. 자, 그럼 보기에서 판문점을 고르면 정답 3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 임진각 그리고 DMZ 박물관 공부했었죠. 그리고 개성 만월대 우리 역사적인 부분에서 협력한 사례로 공부했었고 금강산 관광사업 우리 경제적인 부분에서 협력한 사례로 공부했었습니다. 자, 이어서 7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자, 한번 장소의 설명을 볼게요. 이 장소는요, 6.25 전쟁으로 파괴된 다리가 있어요. 그리고 멈춰선 기차가 있고,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망배단, 이런 분단의 흔적이 있는 곳이에요. 자, 여기가 어딥니까? 그렇죠. 임진각? 관광지죠? 자, 임진각 관광지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분단의 장소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분단의 장소를 평화의 장소로 바꾸기 위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평화의 종, 평화누리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자, 종이라는 것이 평화를 상징하는 물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평화의 종이라는 건축물도 세워놓고 평화누리공원 만듦으로써 이 분단의 장소였던 임진각 관광지를 평화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기에서 정답 고르자면 3번 임진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4번에 있는 이 장소는 선생님이 한 번도 친구들에게 얘기해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통일전망대 어디에 있을까요?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있어요. DMZ 박물관과 굉장히 가까운데요. 이 통일전망대에 가면 우리가 실제로 북한 땅을 우리 눈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통일전망대 장소까지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자, 이어서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장소를 평화의 장소로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이 장소 사진 나와 있는데 이 장소 어디인가요?
그래요. 철원 노동당사입니다. 철원 노동당사에 가보면요. 이6.25 전쟁의 흔적이 있어요. 총탄 자국. 자, 그래서 분단의 장소라고 했었는데, 이 장소를 어떻게 평화의 장소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죠? 1번, 남북정상회담 장소로 활용하였다. 자, 이것은 판문점이고요. 2번, 남북이 국가유산을 공동으로 발굴하였다. 이것은 개성 만월 때 얘기하는 겁니다. 3번, 남북 공동으로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였다? 아니죠. 자, 그리고 4번, 남한과 북한 사람이 함께 물건을 생산하였다? 이것은 개성공단 이야기하는 거고요. 5번,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음악회와 예술제를 진행하였다. 맞아요. 이 철원 노동당사 앞에서 음악회, 예술제 진행하면서 평화의 장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었죠? 자,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번입니다. 친구들이 설명하고 있는 회의의 이름을 쓰시오. 자, 이 회의는요, 평화통일을 위한 정치적 노력 중 하나래요. 정치적 노력. 자, 그리고 2000년, 2007년, 2018년에 이루어졌고요. 남북 교류와 한반도 평화를 논의한 회의입니다. 뭡니까? 남북 정상회담이죠. 자, 2000년에는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리고 2018년에는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서 이제 회의를 하였습니다. 자, 9번 정답. 남북 정상 회담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0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그림에 나타난 통일을 위한 노력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남한과 북한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에 통일 3대 원칙을 발표했대요. 자, 평화 통일을 위한 큰 틀을 발표한 것은 7.4 남북 공동성명이었죠. 자, 우리의 힘으로 통일을 하자. 자주.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하자. 민족 대단결. 우리 힘을 합쳐서 통일을 하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자. 그런 것이었죠. 자, 정답은 몇 번?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1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이곳이 어디인지 이름을 쓰시오. 자, 이곳에서 2016년까지 경제협력이 이루어졌어요. 자, 남한과 북한이 함께 물건을 생산하였는데요. 이곳은요, 개성공단입니다. 자, 우리 개성공단 얘기했을 때꼭 기억해야 할 것이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노동력, 이거 꼭 기억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2번입니다. 평화통일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잘못 설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기훈이 북한에서 온 사람을 차별해야 돼? 안 되죠. 존중하고 이해해야죠. 잘못 설명했네요. 2번, 유빈이 평화통일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야 돼. 맞아요. 영환이 북한의 언어 문화에 관심 가져야 되겠죠? 시연이 평화통일과 관련된 장소 방문해 보려고 해. 좋아요. 지민이 통일 편지 쓰기 대회나 평화기원 걷기 대회에 참여할 수 있어. 좋습니다. 자, 따라서 잘못 설명한 사람은 1번 기훈이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실전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오늘 공부도 의미 있었다고요? 좋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오늘의 문제는요.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물품을 생산한 대표적인 경제협력 사례로 개성에 조성된 이곳은 어디인가요? 정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서 재미있는 공부해 보자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일상 영어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
0: 자, 혹시 MBTI 관심 있으세요?
1: 오, MBTI 저 너무 좋아하죠.
0: MBTI. MBTI를 요즘에 서로 거론이 안 되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이 얘기하잖아요.
1: 맞아요. 예전에는 이제 혈액형으로 아, 너 좀 약간 이렇구나, 너 이렇구나 맞아요. 라는 걸 우리가 좀 이야기했다면 요즘에는 MBTI로 그 사람의 성향을 그냥 파악을 해버리죠.
0: 거의 이거는 그래서 사실 외국에 나가면 영어로 MBTI 얘기를 하면 할 말거리가 엄청 많아집니다.
1: 어, 그래요?
0: 그럼요, 그럼요.
1: 똑같네요.
0: 그래서 제목은 내 MBTI를 맞춰버린 친구 파트 1. 이거 할 말이 많기 때문에.
1: 이게 잘 맞춰요.
0: 알겠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입니다. 미션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입니다. 너 MBTI P로 끝나지?
1: 오.
0: 뭔가 친한가 봐요.
1: 이게 아는 거죠.
0: 맞는 거죠. 네.
1: P인지 J인지. 예, 느낌 오는 거죠.
0: 자,
1: 예.
0: 두 번째 미션은요. 아주 뻔하지. 너 공부 계획 절대 안 세우잖아.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왔다 갔다
1: 그럼요,
0: 하더라고요.
1: 그럼요.
0: 네.
1: 그게 사실 P랑 J를 나누는 가장 큰
0: 맞아요.
1: 조건 중에 하나인 것 같다고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1: 예.
0: 벌써 이렇게 할 말이 많은데, 이거 영어로 할수 있으면 얼마나 또할 말이 많아지겠어요. 그쵸? 다
1: 그러게요.
0: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럼 MBTI 토크를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너 MBTI P로 끝나지?
2: Are you talking about MBTI?
1: MBTI you know?
2: I know, I know.
1: MBTI last initial P.
2: M
1: You.
2: me?
1: Yeah, P.
2: What are you? A
1: 응?
2: psychic? How did you?
1: Huh? 아, 맞췄지?
2: Are you a psychic?
1: 예,
2: Wow.
1: 맞췄다는 거지.
2: How
1: 아주
2: did you?
1: 뻔하지, 뻔하지. 너 공부 계획 절대 안 세우잖아.
2: Huh?
1: I can see it.
2: Yeah.
1: You are P.
2: How?
1: Because you have no plan, study plan. You have no study plan.
2: Ah,
1: Yeah, I
2: no study
1: know.
2: plan.
1: So you are P.
2: You got me. I'm a total P. You got me. Oh, I'm a total P.
0: 네. 와, 오늘 내용은요.
1: 네.
0: 진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뭔가 항상 트렌디한 거, 물론 이제 바로 생긴 건 아니죠. MBTI도
1: 그죠?
0: 꽤
1: 꽤
0: 됐지만,
1: 됐어요. 예.
0: 그래도 나름대로, 최근 화제거리가 되거나
1: 네.
0: 아니면은 이렇게 대화거리를 만들 수 있는 뭔가를 배운다는 거는 참 좋은 것
1: 근데
0: 같고요.
1: 저는 신기한 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을 때그 사람을 파악하기 위한 좋은 뭔가 소재로
0: 맞아요.
1: 약간 도움을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0: 네.
1: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0: 아하.
1: 통용된다라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0: 그럼요. 그것도 그런데 오히려 있잖아요. 상대방이 MBTI가 뭐냐고 볼 수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일 수
1: 그쵸,
0: 있거든요.
1: 그쵸,
0: 그러면
1: 그쵸.
0: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1: 설명할 줄
0: 대화해보고
1: 알아야죠.
0: 하면 엄청 재밌어지겠죠, 더. 그거 우리
1: 네.
0: 한번 해보도록
1: 아,
0: 하겠습니다.
1: 궁금하네요.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Your MBTI ends in P, right?
4: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3: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4: You got me. I'm a total P.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이거 한번 친구의 성향을 맞춰버리는 느낌.
1: 네.
0: 너 MBTI P로 끝나지?
1: 어우,
0: Right?
1: 약간 지금 얘기하는 거로 봐서는 돗자리를 지금 까신 것 같아요.
0: 뭔가
1: 예.
0: 느낌이.
1: 느낌이 지금 뭐

0: 약간 쌀 이렇게 툭 던지는
1: 타고 어디 보자. 그래서
0: 느낌. You are MBTI in P, right? 오, 너의 MBTI가 P, 오, in? P 안에 있냐는 말 같기도 하고요. P로 끝나지. 아, 이거 추리를 해보자면 이제 이거로 끝나는데, 이거 안에 있냐. 이런 느낌이니까, Your MBTI is in P. 그죠? 안에 있어? 이,
1: 아, 진짜
0: 있어. 그지?
1: 슬기 씨는 sometimes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해서
0: 그쵸.
1: 놀랍습니다.
0: 왜냐면 우리가 in을
1: 아,
0: 쓸 때는 주로 안쪽,
1: 맞아요.
0: 안,
1: 맞아요. 그거는
0: 그러니까요.
1: 이제 일단은 맞아요. 자, your MBTI is in P, right? 자, 느낌은 괜찮은데 정답은요. 끝나다라는 대놓고
0: 아,
1: end라는 동사가 들어가야
0: 너무
1: 됩니다.
0: 의역을 했네요, 제가 또.
1: 그렇죠. 자, 뭐 3인칭 단수니까 ends가 되겠지만요. END라고 하는 거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끝. 끝나다예요.
0: 끝나다.
1: 끝이란 뜻도 되고요. 여기선 동사로 end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in이라고 하는 전치사에 대해서 너무 여기선 사실 너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우리가 이거 여태껏 내가 이걸 여태껏 몰랐구나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있잖아. 내 이름 마지막에 철자 뭐로 끝나? 라고 한다든가. 아, 우리 집 주소 있잖아요. 끝에 마지막에 이런 스펠링으로 끝나요. 이런 말을 써야 되는데
0: 진짜 많이 해요.
1: 못 한단 말이에요.
0: 못해.
1: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철자로 끝난다라고 할땐 end하고 철자 쓰기 전에 얘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end in 어떤 철자, 뭐 A, 뭐 C, 뭐 F 이런 걸 쓰면 그것으로 그 단어나 무언가가 끝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의 MBTI는 끝나요. 뭘로 끝나요? in
0: P.
1: P. 그래서 안쪽이라는 거랑 전혀 관련이
0: 아,
1: 없습니다.
0: 그렇구나.
1: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어떤 단어가 있는데
0: 네.
1: B로 끝나는 거예요.
0: Oh.
1: boy 할때 B, right?
0: Yes.
1: 그러면 그 단어는 B로 끝나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 단어가
0: Oh.
1: 뭐예요?
0: The
1: The
0: word.
1: word.
0: Word
1: 끝난다?
0: ends
1: ends B로?
0: in B.
1: in B. The word ends in B. 뭐 예를 들어,
0: Yes.
1: 뭐, Bob. 이런 거라든가.
0: 아, 아.
1: 자, how about this? 그의 MBTI는 J로 끝나.
0: His MBTI ends in J.
1: J. Perfect.
0: 아,
1: 이거 엔딩 몇 번만 해보잖아요?
0: 그러게요.
1: 쉬워져요.
0: 아, 이거 진짜 지금도 약간, 오,
1: 느낌 와요?
0: 이런
1: 느낌 와요?
0: 느낌이구나.
1: ending, ending. 발음하기도 꽤나 쉬운 편이고. So, 이런 식으로 끝난다. 어떤 철자로라고 할때 in이란 전치사 쓰기.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 word ends in B.
0: The word ends in B.
1: His MBTI ends in J.
0: His MBTI ends in J.
1: 자, 그리고요. 자. 뭐로 시작하다라고 할 때는 뭘 어떻게 쓰면 될까요? 시작하는 게 뭐예요? end
0: 스타트죠,
1: 말고. 오케이,
0: 스타트.
1: 오케이.
0: start.
1: 뭐, begin을 써도 돼요.
0: 그쵸. begin, start in,
1: 아하.
0: in이 되겠네요.
1: 자, 여기서 살짝 아쉬운 게 있습니다.
0: why?
1: start 너무 좋은데요. 시작한다라고 할 때는 in보다 with를 써요.
0: 아, 통일해요. 아, 통일하세요.
1: 알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 네.
1: 어디 해야 될지
0: 아,
1: 모르겠으나.
0: 정말.
1: Alright, so start with something, 그리고 end in something.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끝난다라고 할 때도 with 사실은 써도 돼요. start with, 그 다음에 end with를 써도 되는데, 사람들이 끝낼 때는 in을 쓰는 게좀 습관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용 빈도가 더 많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시작은 with로 쓰는 게 좋습니다. in은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So start with, 그리고 헷갈리면 그냥 end with를 쓰는데, 이왕 만약에 기억할 수 있다면 end in 쓰는 거더 추천한다는
0: 알겠습니다.
1: 거예요. 오케이? So, 만약에 이것을 쓴다면, her MBTI starts with E. 이런
0: 아,
1: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0: 네네.
1: Okay, so and again, 당연히 전치사 가장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극복하는 거는 예문 많이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Alright,
0: 그쵸.
1: 자, 같이 읽어볼게요. Your MBTI ends in P, right?
0: Your MBTI ends in P, right?
1: 자, 그랬더니 이거 왜냐면 너무 놀랍잖아요.
0: 그죠.
1: 아까 돗자리 얘기했죠? 그래서 너 무슨 점쟁이야? 어떻게
0: 오,
1: 알아까지 쓸 거예요?
0: 예. 자, what are you? How did you? 잠깐만요. 여기 솔직히 점쟁이를 영어로 아는 사람 있을까요?
1: 거의 없다고
0: 야, 이거
1: 봐야죠.
0: 진짜 너무 어려운 블랭크인데요.
1: 제가 이거는 이런 거는 아예 상상조차가 힘들죠.
0: Please show me.
1: 발음을 들으면 한번 트라이 해보실래요? 틀려대니까. 오케이.
0: 네.
1: Psychic, psychic.
0: 사이코는 아는데요. 사이킥은 제가
1: Psychic.
0: 사이는 이제 우리 또 PSY

0: 왠지 이거 같은데요? 싸이? 싸이킥. 왠지 발차기를 잘할 것 같은. 네, 싸이킥.
1: 와. 싸이킥! 자, 싸이킥! 맞는지 네. 보겠습니다.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여기까지. PSY는 맞아요.
0: 아.
1: 근데 CHIC 붙여서 psychic 이라고 얘기를 하면.
0: 이거 칙 아니에요, 원래?
1: 아, 그거는 CHICK까지가 쓰면 그랬을
0: 아,
1: 겁니다.
0: 아, 그래요.
1: Right. 원래, yeah. So, psychic이라고 하는 게 심령술사, 사전 보면은 심령술사 뭐 이렇게 좀 딱딱하게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뭐 뭔가 마음을 읽는 듯한
0: 그쵸.
1: 그런 거죠. 다 맞추는 그런 점쟁이라고 할 때 캐주얼하게 쓰는 말이 psychic이에요. 와, 걔, he's like a psychic or something.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근데 이 단어도 중요하지만
0: 네.
1: 이 부분 있죠. What are you?
0: 오.
1: What are you? 넌 뭐야? 넌 뭐야? 자, 그리고 나서 명사를 붙였죠.
0: 네.
1: Right? A psychic을 쓴다든가 뭐 my 누구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0: 예.
1: 자 what are you 하고 나서 살짝 pause를 준 다음에 명사를 쓰면은 너 무슨 네가 무슨 뭐뭐니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어요.
0: 아...
1: 그런데 이거는요 맥락에 따라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해서 우와 너 무슨 점쟁이야 대박
0: 오...
1: 이렇게 놀라는 느낌이 될 수도 있지만 약간 불만의 표시로도 쓸 수 있어요.
0: 네.
1: 상대방이 나한테 계속 뭐라고 했을 때, 아니, 당신이 뭐 무슨 내 상사예요? 이런 식으로.
0: 네.
1: 기분 나쁘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0: 어허.
1: 느낌 와요?
0: 예.
1: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0: 응?
1: 친구가 무슨 내가, 아, 나 요즘에 좀 몸이 좀 안 좋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있잖아, 너 혈압이 몇 정도 되면 말이야. 뭐가 어떻게, 뭐, 내려가고, 뭐, 막 이런 막 전문적인.
0: 완전 의사선생님이네요.
1: 네. 그러면 너 무슨 의사니? 어떻게 오. 잘 알아? 이런 느낌. 놀라는 느낌.
0: 오, what are you, a doctor?
1: 그죠? What are you, a doctor?
0: 응?
1: 자, 그런데 이번에는
0: 네.
1: 친구가 계속 나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0: 오.
1: 너는 왜 양말을 그렇게 어, 맨날 뭐 뒤집어 놓니? 어쩌고저쩌고.
0: 아, 우리 엄마 같네.
1: 아, 오, 오. 그때 네. 너 무슨, 너가 우리 엄마야?
0: 오.
1: 나의 엄마니?
0: What are you, my... What are you, my mom?
1: 그죠? What are you, my mom? 근데 반전, 진짜 엄마였어요.
0: 오.
1: 맞단다.
0: Sorry.
1: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0: 네.
1: 연기가 이건 더 중요하겠죠.
0: 그죠, 그죠. 네,
1: 해보겠습니다. What are you, a doctor?
0: What are you, a doctor?
1: What are you, my mom?
0: What are you, my mom?
1: Alright, 본문 갈게요.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0: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r MBTI ends in P, right? Your MBTI ends in P, right?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1: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0: 네.
1: 아유, 아주 뻔하지. 너 공부 계획 절대 안 세우잖아.
0: 아, oh, it's so 뻔해.
1: It's so
0: 그건
1: 뻔해.
0: 너무 뻔해. You never.
1: 뭐야, you never?
0: 너는 결코 make 만들지 않아 austerity planner. 아, 그쵸. 그런 경우에는 보통 즉흥으로 뭔가 본인의 일을 꾸려가는 사람이 많죠.
1: 그러니까, 그쵸. 뭔가 플랜을, 그러니까 플랜을 예. 잘 짠다고 그 무조건 공부를 또 열심히 하는 건 아닐 수 있죠. 잘하는 건
0: 그쵸,
1: 아닐
0: 그쵸.
1: 수 있는데.
0: 그렇게는 연결이 어려운데 어쨌든 아. 계획 없이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피 성향에 가깝다라는
1: 맞아요.
0: 것들이 있으니까요.
1: 사실 그게 굉장히 크잖아요.
0: 예,
1: 그 피의 반대 보통 J라고 하는데
0: 그쵸.
1: J라고 하는 저 같은 스타일은 또 장점은 뭐냐면 일단은 계획을 열심히 세운다는 건 장점이 있지만
0: 예?
1: 실제로 실천하기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도 있어요.
0: 어.
1: 근데 이 친구는 약간 반대인 거죠.
0: 그러네요.
1: 계획을 안 세우지만 실제로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0: 맞아. 어. 저도 계획 좀 세워야 되는데 반성도 하게 되네요.
1: 네.
0: 뻔하다. 어? 늘 뭔가 똑같다. 어, it's so 뻔한 건 지루한 거잖아요.
1: 네. 네. 지금 표정은 계속 아 이건데.
0: 어, 너는 진짜 지루해. It's so forward. 너는 진짜 뻔할 뻔짜야.
1: 아, 너무 뻔할 뻔이다.
0: 예.
1: 어, 오케이. 자, 맞는 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It's so, 삐삑.
0: Obvious.
1: Obvious. 전혀 네. 상관이 없습니다. 자, hold on, hold on. 지루하다라고 하는 걸 쓰려고 했어도,
0: 네.
1: It's so boring 이라고 해야지,
0: boring.
1: bored는 아니죠. bored는 그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이 쓰는 겁니다.
0: I'm bored.
1: I'm bored죠. 네. 근데 거기서, 여기서 마저도 그것도 좀 어색해요.
0: 이건 완전 아니었어요.
1: 눈에 너무 확연하다. 네. 이게 너무 뻔히 보인다라고 할 때, 우리 형용사, 바로, obvious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0: 이 B 있죠.
1: 네.
0: 너무 세게 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거의 발음이 안 된다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그 바로 뒤에 있는 V가 더 영향을 받으면서 끌고 가요. So,
1: 아.
0: obvious 하지 마시고요. obvious, obvious 이런 식으로 너무 앞에 B 신경 쓰지 말기로. 오케이? 한번
1: 네.
0: 해보실래요? Give it a try.
1: Obvious.
0: 이런
1: Obvious.
0: 식으로 가볍게 해주는 게
1: 아하.
0: 더 좋아요.
1: Yes.
0: 자, 참고로 뻔한 거에 반대는 불분명한 거죠, 그렇죠?
1: 네.
0: 뭔가 불분명한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힌트는 뭔가 투명하지 않은
1: 투명하지 않은
0: 거예요.
1: 거야?
0: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글라스 같은 것도
1: 예.
0: 굉장히 깨끗하고 투명한 것을 뭐라고 하죠? 무슨 R로 끝나는데요?
1: Clear.
0: Clear.
1: 오.
0: 근데 그렇지 못한 거는 어떻게 쓸것 같아요?
1: Disclear. 네.
0: 뭐만 나오면 계속 디스를
1: 디스
0: 쓰시더라고요.
1: 아닌가요?
0: 네.
1: 디스가 원래 반대말 할때 디스 많이
0: 아, 그런 거
1: 쓰더라고요.
0: 쓸 때도 있긴 하죠. 자,
1: 예.
0: 바로 unclear.
1: 아, 정말 disappointment.
0: 끝까지 디스로 가네요.
1: 디스가 있다니까요.
0: 알겠습니다.
1: 예.
0: 자, unclear. Something is unclear 하면 불분명한. 그 얘기는요, clear 하다는 거, obvious 하다는 것은 또 비슷한 의미가 될수 있다.
1: 네.
0: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You don't make a가 아니라 어떻게 했죠?
1: You never make
0: You
1: a
0: never.
1: study plan.
0: 네, never가 딱 느껴도 don't보다 더 가.
1: 강력해요.
0: 강력해요.
1: 예.
0: 강력해요. 그래서 절대 아니니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또 반복해서 알려드리겠지만요. 이 never이라고 하는 건 don't, doesn't랑 관련이 없어요. 걔랑 다른 애예요. 얘는
1: 네.
0: 주어 동사 매치 아예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don't나 doesn't 나오면 그 바로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동사
1: 동사 원형.
0: 원형이 와야 되죠.
1: Yes.
0: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never는 안 그래요. 오케이.
1: 오.
0: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면 쉬워요. He 만약에 doesn't를 쓰면
1: 예.
0: he doesn't
1: Lie.
0: lie 맞죠? 동사
1: 맞죠?
0: 원형 써야 돼요. He
1: 네.
0: doesn't lie. 하지만 never는 영향을 안 주기
1: 아,
0: 때문에
1: 틀려요.
0: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냥 he never lies로 그냥
1: Lies.
0: 놔둬야 됩니다.
1: 3인칭이기 때문에
0: That,
1: S를 붙여야
0: yes.
1: 되는군요.
0: So never가 없어도 말이 돼야 돼요. He
1: 오.
0: lies. 이렇게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 절대 나한테 전화 안 하잖아. 너 절대 나한테 전화 안 하잖아.
1: You never calls me.
0: calls you인데요?
1: You
0: Never
1: never calls
0: call me.
1: me.
0: you는 삼인칭단수가 아니죠.
1: 아, 그쵸.
0: right?
1: You never call
0: you never
1: me네요.
0: call me입니다.
1: Yes.
0: 자, 3인칭만 주의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1: Yeah.
0: 자, 그녀는 절대로 그녀의 전화를 answer 하지
1: She never answer the phone.
0: 않아. 자, 여기서는 answer 쓰죠.
1: answers.
0: she잖아요,
1: 또
0: she.
1: 틀렸어요, 저?
0: 반대로 해버렸어요. 지금, hold on. Right. You never call me.
1: 네.
0: 그렇죠?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되죠. 어차피
1: 그쵸,
0: 3인칭도 아닌데요. 근데
1: 유니까.
0: 여기서는 she never
1: 쉬니까 answers
0: answers. 얘
1: the
0: 유지해야 된다는
1: phone.
0: 거. 오케이?
1: 아.
0: 얘 나와. 이해됩니다. 이거는 오래
1: 네.
0: 걸려요.
1: 그쵸,
0: 네.
1: 그쵸.
0: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You never call me.
1: You never call me.
0: She never answers her phone.
1: She never answers her phone.
0: Alright. 자, 이거 한번 가볼게요. 보면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1: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0: Alright, 마지막 문장입니다.
1: 네.
0: 들켰네. 나 완전 피야.
1: 오, you got me. 너 완전 뭐가 이렇게 탁 했어요. 네, 다
0: 탁했어요.
1: 탠 거예요.
0: 알겠습니다.
1: I'm a 완전 P.
0: 그냥 피도 아니에요.
1: 오, 완전 P? 완전. 완전, 완전 힌트가 되는데요. 완전이니까 퍼펙트예요.
0: 퍼펙트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1: 저 퍼펙트 매니아예요.
0: 퍼펙트 매니아군요.
1: 퍼펙트 매니아.
0: 오케이. 자, 만드시 보겠습니다. Oh, you got me. I'm a perfect P.
1: Yeah.
0: 알라이. 자, 근데 뭐 퍼펙트 써도 틀리진 않다고 보는데 뭔가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끝내줘.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그게
1: 네.
0: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진짜 진한 색깔 P다.
1: 네.
0: 정말 그런 정도 피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무슨
1: 예.
0: 말인지 알겠죠?
1: 네.
0: 예외가 없다라는 느낌. 초로. 이거를 더
1: 초로.
0: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완벽함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1: 네.
0: So total in the flabless total. 이렇게
1: Total.
0: 리을 비슷하게 발음하면 되겠고요.
1: 네.
0: 참고로 complete이라는 단어와 거의 비슷합니다. So, oh, totally. 부사로 쓸 때도요. completely. 거의
1: 네.
0: 비슷해죠. 그렇죠?
1: 오.
0: Alright. 자, 요거 있잖아요. 넌날 겟했네. 이 얘기는
1: 네.
0: 뭐냐면 너가 날 잡아냈다는
1: 그쵸.
0: 얘기예요. 네, 너가 날 잡아줘서 you got me. 이러면 너나 이렇게 잡아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내가 딱 걸린 거예요. Alright. So
1: 에.
0: 들켰네. 뭐딱 걸렸네. 이런 식으로 쓸

0: 때 you got me 쓸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딱 걸렸네. 나 채소들 안 좋아하는데. 자, 일단은 너딱 걸렸네. 그럼 어떻게 해요?
1: 너가 딱
0: 아,
1: 걸렸어요?
0: 너가 나를 딱 잡아낸
1: 예.
0: 거예요.
1: You got me.
0: You got me. 그러면서 나는 채소들 짧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채소들?
1: Vegetables.
0: Veggies. 짧게 하면은.
1: Veggies.
0: 그러면 나 채소들 안 좋아해.
1: I don't like veggies.
0: You got me. I don't like veggies. 이렇게 쓴다든가.
1: Yes.
0: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딱 걸렸네. 나 프라이치킨 사랑해.
1: Oh, you got me. I love fried chicken.
0: Yeah. 이거는 뭐 뭔가 제가 먼저 Oh, you love fried chicken, don't you? 이렇게 했을 때,
1: Yeah.
0: you got
1: You
0: me.
1: got me.
0: 이렇게 할수 있겠죠. 연기를 한번 해볼게요, you guys.
1: 네.
0: Oh, you got me. I don't like veggies.
1: You got me. I don't like veggies.
0: Oh, you got me. I love fried chicken.
1: You got me. I love fried chicken.
0: Okay?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참고로, 나 전형적인 피아라고 하는 거가 뭐가 될지 굉장히
1: 전형적인.
0: 토론과 비슷합니다. 근데
1: 그래요?
0: 이거는 예외 없이 P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제가 슬랭이긴 한데 앞으로도 계속 몇번더 알려드릴 거거든요.
1: 그래요?
0: 전형적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1: 아, 이거는 전형적이니까
0: 모르겠으면 전형적으로 그냥 모르겠다고 해주세요.
1: 몰라요.
0: 알겠습니다.
1: 진짜 모르겠어요.
0: 자, 이거는 교과서 혹은 교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textbook이라는 단어를
1: Textbook.
0: 쓰게 됩니다.
1: 아,
0: 이거는 제가
1: 네네.
0: 사실 조만간에 또 딥하게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이
1: 예.
0: 정도 알고 계시면 아 교과서 같이 딱 전형적이구나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1: 네.
0: 읽어볼게요. You got me. I'm a total P.
1: You got me. I'm a total P.
0: 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You got me. I'm a total P. You got me. I'm a total P.
0: 네,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너 MBTI P로 끝나지?
1: Your MBTI ends in P, right?
0: 네. 자, 인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1: 네.
0: 번째 미션은 아주 뻔하지. 너 공부 계획 절대 안 세우잖아.
1: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0: Alright, 좋습니다.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Your MBTI ends in P, right? Your MBTI ends in P, right?
2: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0: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2: You got me. I'm a total P. You got me. I'm a total P.
0: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0: 네, 첫 번째는요. and in 철자. 틀려도 됩니다. 보고 하셔도 돼요. 크게, 크게. 자, 그 단어는 B로 끝나.
1: The word ends in B.
0: 오, 좋아요. 자, 그의 MBTI는 J로 끝나.
1: His MBTI ends in J.
0: 그죠? His MBTI ends in J.
1: Yes.
0: 너 MBTI B로 끝나지? 마지막에 right 해주면서.
1: 야, P로
0: 아,
1: 끝나지.
0: P요, P요.
1: 네. Your MBTI ends in P, right?
0: Okay, very nice. 읽어보겠습니다. The word ends in B. His MBTI ends in J. Your MBTI ends in P, right? Alright, 다음은요. Never.
1: 오.
0: 절대 아니다라는 거 해볼게요. 너 절대 나한테 전화 안 하잖아.
1: You never call me.
0: 자, 너 공부 계획 절대 안 세우잖아. Study plan 절대 안 만들잖아.
1: You never make a

0: Daddy plan.
1: Alright. 하나 더요. 걔는, 그녀는 절대 전화 안 받아.
0: Oh, she never answers
1: Her
0: her phone.
1: phone. Perfect. 읽어보겠습니다. You never call me. You never make a study plan. She never answers her phone. 알라이트, 좋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Your MBTI ends in P, right?
3: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2: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3: You got me. I'm a total P.
1: 미션 해결할게요.
0: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4: Your MBTI ends in P, right?
3: What are you, a psychic?
4: Uh-huh.
3: How did you...
4: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3: You got me. I'm a total P.
1: Wow. Oh,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그 모자는 제 친구 거예요. 라는 문장이었죠. The hat belongs to my friend.
1: Mm-hmm. belong to, 누구에게 속해 있다. 결국엔 누구 것이다. 그렇죠?
0: 네.
1: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0: Uh-huh.
1: and, in, 철자. 그럼 철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내 성은 K로 끝나. 내 성은 K로 끝나. 저 같은 경우는 백신데 그게 진짜 K로 끝나거든요. 스펠링이.
0: 아, 그렇죠.
1: 그래서 요거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좋습니다. 자, 영작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기하는 연습, 액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0: 네.
1: 꼭 지켜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감 좋은 과학 강예람입니다. 오늘은 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에서 베게너는 그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는데

0: 오늘날에는 이 지각이 움직이는, 대륙이 움직이는 그 원동력을 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판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 리얼리티 체크 먼저 해볼까요? 왜 화산과 지진은 특정 지역에서 많이 발생할까?
1: 화산과 지진은 지구 내부의 열이 강한 곳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가 강한 지역에서 화산과 지진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0: 정말 그럴까? 화산 때와 지진 때는 지구 표면에 어떤 구조와 관련이 있을까? 처음에 말했던 그 판이라는 개념 먼저 알고 시작합시다. 판이란 지구 겉부분에 분포한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조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각이라는 개념, 그리고 멘틀이라는 개념이 함께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지각과 멘틀 윗부분을 다 포함해서 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단단한 암석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 해양지각과 대륙지각의 구조예요. 해양지각은 밀도가 높고 위아래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곳이 대륙지각보다는 좀 얇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대륙지각은 밀도가 낮은 대신에 우리 큰 스티로폼이 물에 떠있는 것처럼 위로도 많이 튀어나와 있고 아래로도 많이 내려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지각의 평균 두께가 해양지각은 5km 그리고 대륙지각은 35km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이때 이 지각 그리고 멘틀의 상부 부분까지 이 판이라는 개념은 100km 정도의 두꺼운 그런 범위를 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단한 암석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멘틀도 고체로 이루어지긴 했었거든요. 그거 기억하시면서 판의 전체적인 구조를 좀 볼게요.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게 판의 조각 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판은 아주 느리게 이동하고 있어요. 그 당연히 우리가 그 위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지각에. 그런데 판이 막 움직이면 우리도 막 이렇게 흔들리겠죠.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만큼 정말 아주 느리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판의 이동으로 그 판에 있는 대륙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판의 이동 방향까지 같이 좀 보여드리자면. 이런 판의 이동에서 이 판과 판 사이가 양옆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곳도 있어요. 아니면 판과 판이 서로의 방향으로 이렇게 맞물려서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판과 판이 옆에 있는 판이랑 이렇게 비스듬히 서로 다른 방향으로 비슷하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전체 지구에서 보면 어느 곳은 멀어지고 어느 곳은 가까워지고 어느 곳은 스쳐가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곳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림으로 좀 먼저 보자면요. 판의 분포 그리고 경계 부분에서도 서로 멀어지는 곳이에요. 서로 멀어지는 곳에는 이쪽 판과 저쪽 판이 서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에 상처 났을 때 그 살이 이렇게 벌어져서 그 사이에서 새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요 밑에서 계속 이제 새로운 지각이 형성이 되면서 식으면서 양쪽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곳이 어디 있냐? 바로 대서양의 중앙해령이라고 하는 바다 깊은 곳에서 양쪽으로 판이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새살이 돋아나고 있는 거죠. 이런 곳도 있고요. 모여드는 곳도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요. 지금 양옆에서 미느님이 있죠. 양옆에서 미느님이 얘를 찌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지각이 오 하면서 산맥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산맥은 판과 판의 경계에서 서로 미느님 때문에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긴다고 지금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곳이 있어요. 서로 밀거나 양옆으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는 약간 이렇게 드륵드륵 갈리는 것처럼 그런 거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이쪽 판하고 저쪽 판에 이렇게 단층이 져버리는 거예요. 미국의 샌 안드레아스 단층 지역인데요. 이쪽 판과 저쪽 판이 서로 비껴 가니까.

0: 이곳에서는 드륵드륵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이런 판의 분포와 경계에 따라서 화산대, 지진대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요.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 그리고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 서로 좀 일치합니다. 화산대와 지진대는 판의 경계와 일치한다, 비슷비슷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태평양 가장자리, 이렇게 여기 가운데가 태평양이면 이 가장자리의 판의 경계 부분에서 화산과 지진 활동이 자주 일어나서 이 부분을 불의 고리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대서양 중앙 지역의 중앙 해령 부분, 그리고 알프스와 히말라야를 잇는 그런 산맥, 이런 산맥은 서로 부딪히는 곳, 그래서 산맥이 높게 생기는 곳, 이런 곳들이 다 판의 경계와 일치한다,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살펴봐야죠. 우리나라 주변의 판의 경계는 우리나라가 있는 유라시아판, 그리고 이쪽에 태평양이 있는 태평양판, 이 밑에는 필리핀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화살표로 이 판이 이동하는 방향을 써놨는데요.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아, 이쪽 태평양판이 다음으로 이 위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 판의 경계를 따라서 지진,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단면을 뚝 잘라서 한번 볼까요? 단면은 어떻게 나타날까? 이게 우리나라가 있는 유라시아판이고 이쪽이 태평양판의 해양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해양판이 대륙 쪽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간다고 했죠?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대륙 지각이 밀도가 낮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해양 지각이 밀도가 높다라고 했거든요. 더 밀도가 높은 해양 지각이 이 안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이 안으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 한쪽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한쪽에서는 밀리니까 드드드득 하면서 화산 활동, 지진 활동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의 이동 때문에 이렇게 이쪽에서 지진 막 흔들리고 여기서 화산이 일어나고 폭발하고, 그래서 그 화산 폭발한 게또 굳어지고 하면서 일본 그런 땅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의 후지산 같은 경우에는 화산 또 유명하죠. 그런 부분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까지 살펴봤잖아요. 이판 이동의 원동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지구 내부의 열 에너지로 인해 발생하는 거 맞습니다. 그 멘틀의 대류 때문에 판이 위에서 이동하게 되는 거고요. 해양 지각이 새롭게 생겨나는 서로 벌어지는 곳도 있고요. 서로 미는 힘 때문에 이렇게 부딪혀서 산맥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밀도 차이 그리고 방향 차이 때문에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아주 다양한 요인과 복합적인 작용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판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살펴봤어요. 그러면 팩트체크 한번 해볼까요? 화산과 지진은 단순히 지구 내부 열이 강한 곳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판이 서로 만나거나 멀어지거나 스치는 판의 경계에서 주로 발생한다. 판이 이동하면서 서로 충돌하거나 갈라지거나 미끄러지기 때문에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화산 활동과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1: 화산과 지진이 마그마가 많은 특정 지역에서만 무작위로 발생하는 줄 알았는데, 화산과 지진은 단순한 내부 열 때문이 아니라 판이 만나거나 멀어지거나 스치는 판의 경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이었군요. 판이 이동하며 충돌하고 갈라지고 미끄러지는 과정에서 지각 변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이 경계를 따라 화산 활동과 지진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0: 그럼 우리 판에 대한 포텐 정리 보고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읽어요. 점심 식사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점심 식사는 lunch, lunch. 이제 우리 아침 식사, 점심 식사, 그리고 저녁 식사까지 다 기억해 둘수 있겠죠? 자, 그럼 바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gift. gift 하면 선물이라는 뜻이죠? gift, 무슨 뜻? 네, 선물입니다. 바로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읽을까요? truth. 같이 읽어봅시다. truth. 네, truth 하면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Tell me the truth 하면 나에게 진실을 말해줘.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기억하셨죠? 우리 바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lend. L-E-N-D, lend. 네, 이 단어는 여러 번 나왔던 단어입니다. 빌려주다라는 뜻이죠. lend 뜻은 빌려주다. 자, 이 단어는 불규칙 3단 변화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이 같이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lend의 3단 변화 떠올려 볼까요? lend의 과거형은 D를 T로 바꿔서 lent가 됩니다. lent. 자, 과거 분사도 과거형이랑 똑같아요. lent입니다. 그래서 lend, lent, lent. 이렇게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자, 이어서 solve 가볼게요. solve 하면 풀다 혹은 해결하다라는 뜻이고요. 주로 문제를 풀다라고 할때 씁니다. solve a problem. 문제를 풀다. solve a puzzle. 퍼즐을 풀다. 이렇게 써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추가 어휘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feed. feed 나와 있어요. 우리 feed 하면 먹이를 주다라는 뜻이에요. 먹이를 주다. 예를 들어서 feed a dog 하면 개에게 먹이를 주다가 되는 거고, feed a cat 하면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자, feed의 의미를 기억하셨다면, feed의 불규칙 3단 변화도 꼭 기억해 둡시다. 자, feed 역시 불규칙 3단 변화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형은 fed, 이만 하나 빼주면 되고요. 과거 분사도 똑같아요. 그래서 feed, fed, fed. 이렇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어서 prize인데요. 이때 price가 아니라 prize. 이렇게 z 발음을 살려서 발음해 주셔야 해요. prize 하면 상입니다. 우리 상을 주다 할때그 상을 영어로 prize라고 해요. 자,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인 to와 for 살펴보겠습니다. 이두 단어는 전치사라고 불리는 단어인데요. to와 for의 의미를 잘 구분해 두면 오늘 개념 진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to 하면 누구에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for은 누구를 위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to you 하면 너에게라는 뜻이고, for you 하면 너를 위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두개 전치사 단어 꼭 의미 구분해 두세요. 자, 그러면 바로 오늘의 개념 시작해 볼까요? 우리 오늘은 수동태의 쓰임을 공부해 보고, 이어서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수동태의 쓰임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수동태의 기본 형태부터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동태 문장은 어떻게 생겼죠?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동사 뒤에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가 나오고, 그 뒤에는 by 행위자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무슨 의미를 갖죠? 누구에 의해서 뭐뭐 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이 문장은 수동태입니다. 비동사 뒤에 speak의 과거 분사인 spoken이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영어는

말하여진다. 이렇게 수동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을 보시면 by 행위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장은 틀린, 잘못된 수동태 문장일까요? 네, 그건 아닙니다. 수동태 문장 중에서도 by 행위자를 생략하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오늘은 이 by 행위자를 언제 생략하는지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누가 했는지 행위자를 모를 때는 by 행위자를 생략해버릴 수가 있어요. 자, 예문 볼까요? 창문은 깨져 있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누가 창문을 깼는지 모를 때 by 행위자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누가 했는지 알더라도 중요하지 않을 때도 굳이 안 써요. 예를 들어서 영어는 말해진다. 세계 전역에서라고 했죠. 영어가 말해진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누가 영어를 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때도 굳이 by 행위자를 안 써도 됩니다. 자, 하나 더. 행동을 당한 대상이 행동을 한 행위자보다 더 중요할 때도 굳이 안 씁니다. 예를 들어서 숙제가 끝마쳐졌다라고 할 때, 숙제가 끝마쳐진 사실이 중요한 거지 누가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럴 때도 역시 by 행위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수동태의 형태를 꼭 기억하되 by 행위자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다. 이렇게 유동적으로 좀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개념인 이 수동태의 형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은 우리가 방금 본 수동태의 형태와 똑같아요. 보시면 비동사 뒤에 과거 분사 형태를 써 주었고 by 행위자를 써 주었죠.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뭐뭐 되다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녁 식사는 아빠에 의해 요리가 된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런데 이번 개념에서는 이두 번째 문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두 번째 문장에 쌤이랑 같이 이렇게 별표해 주세요. 이두 번째 문장은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입니다. 몇 형식 문장의 수동태?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공부했던 문장의 형식을 잘 떠올리면서 이 사형식 문장 한번 복습하고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사형식 문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She gave me a gift.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나에게 선물 하나를 주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죠. 사형식 문장은요,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어를 구분하기 위해서 각각의 이름을 붙여줬어요. 누구에게 라고 해석되는 목적어를 우리가 간접목적어라고 부르고요. 또 무엇을 이라고 해석되는 목적어를 우리가 직접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정리해보면 사형식 문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동사 뒤에 두 개의 목적어, 간접, 직접 목적어를 취하는 문장이구나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수동태 문장을 만들 때는 목적어를 주어로 만들어서 보내잖아요. 근데 사형식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두 개니까 수동태 문장도 몇 개가 나올까요? 바로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서 수동태 문장 하나 만들 수 있고요. 또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서 수동태 문장 두 개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한 개씩 총두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우리 바로 교재로 들어가서 연결해 볼게요. 자,

대표적인 삼형식 문장은 목적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수동태 문장도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형식 문장에서는요, 목적어가 몇 개? 두 개니까 수동태 문장도 몇개 나온다? 두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그리고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각각 한 개씩 수동태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부분 쌤이 한번 짚어 드릴게요. 자, 여기 우리 같이 별표해 보겠습니다. 자, 읽어 볼게요. 직접 목적어 중심으로 수동태 문장을 만들 때는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를 붙여 주어야 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위에 문장을 보시면 직접 목적어가 주어가 되었을 때는 간접 목적어 앞에 반드시 전치사 to를 붙여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선물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갔을 때는 반드시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를 붙인다. 이 포인트가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전치사로 항상 to만 쓰냐? 그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어떨 때는 to를 쓰고 어떨 때는 for을 쓰는데요. 앞에 있는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전치사 to를 쓸 수도 있고 for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워하지 말고 이 전치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to는 누구에게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동사들은 누구에게라는 말이랑 잘 어울려요. 나에게 무엇을 주다. 나에게 무엇을 보내주다.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다. 이런 식으로 누구에게라는 말과 잘 어울리는 동사들이 있어요. 얘네는 to를 써주시면 돼요. 그런데 for의 의미는 뭐예요? 누구를 위해 이거죠? 여기 있는 동사들은 for과 잘 어울려요. 나를 위해 무언가를 요리해주다. 나를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주다. 이런 식으로 by, make, cook과 같은 동사는 for이랑 잘 어울립니다. 저는 이 의미로 구분이 잘안 돼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사실 대부분의 동사는요. 대부분의 사형식 동사는 to랑 잘 어울립니다. for이랑 잘 어울리는 동사는 몇개 없거든요. 그래서 by, make, cook은 for이랑 잘 어울리고 다른 사형식 동사들은 to랑 잘 어울린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간접 목적어 앞에 붙는 전치사는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 조금 어렵죠? 정리해 보면 사형식 문장은 목적어를 두개 갖기 때문에 수동태 문장도 두 개가 나온다. 이때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가게 되면 간접 목적어 앞에는 반드시 전치사를 써줘야 해요. 그런데 동사에 따라서 쓰는 전치사의 종류가 달라지고 대부분의 동사는 to를 전치사로 쓰지만 by, make, cook의 경우 for을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문제를 풀면서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바로 스텝 1으로 들어가서 골라쓰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1번이에요. 우리말에 맞는 수동형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A 보시면 점심은 매일 12시에 제공된다라고 했습니다. 수동태잖아요, 그쵸? 따라서 기본 형태는 비동사 뒤에 과거 분사가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is served를 골라 주어야겠죠. 점심은 제공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어서 B로 가볼게요. 그 아기는 4월에 태어났다. 낳은 거잖아요. 수동태입니다. 따라서 비동사 뒤에 동사의 과거 분사 나와 주어야겠죠? The baby was born in April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C인데요. 그 집은 1900년에 지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수동태고요. BPP의 형태를 써줘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어가 지금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알맞은 비동사는 was일까요? were일까요? 네, was입니다. 그 집은 지어졌다. 1900년에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어서 D 가보겠습니다. 진실이 우리에게 말하여졌다라고 했네요. 누구에게니까 전치사 누구랑 잘 어울릴까? 당연히 to랑 잘 어울리게 됩니다. 참고로 for 하면 누구를 위해라는 뜻이죠.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 told는 tell의 과거 분사형이고 tell이라는 동사는 전치사 to랑 잘 어울린다. 그쵸? 자, 이어서 E 가겠습니다. 새로운 자전거가 나를 위해 구매되었다. 나를 위해라고 했으니까 전치사 for이 어울립니다. A new bike was bought for me. 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bought는 동사 buy의 과거 분사고요. 동사 buy는 전치사 for이랑 잘 어울리는 동사였습니다. 그래서 for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2번으로 넘어갈게요. 알맞은 수동형을 고르고 따라 써보세요입니다. 자, A를 보면 The movie was filmed, were filmed인데요. 주어가 단수니까 당연히 비동사로는 was filmed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랑 한번 같이 써볼까요? The movie, 그 영화는 was filmed. 촬영되었습니다. 수동태죠. 근데 어디에서 촬영되었어요? In Canada. 캐나다에서.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B입니다. The picture was taken last year. 수동태니까 비동사 PP 골라 주어야겠죠. 한번 써볼게요. The picture, 그 사진은 was taken, 찍혔다. 언제? last year, 작년에.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다음 C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치사 to와 for 중에 골라주면 되겠는데요. 동사 land는 누구랑 잘 어울릴까요? 동사 land는 to랑 잘 어울립니다. 해석할 때도 약간의 돈이 나에게 빌려줬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나에게니까 to를 골라주시면 돼요. 써볼게요. Some money. Was lent. 약간의 돈이 빌려줬다란 뜻이죠. 나에게 to me.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D 갈게요. 이번에도 to와 for 중에 하나를 골라주면 되는데, 영어는 우리에게 가르쳐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to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taught는 teach의 과거 분사니까 기억해 두세요. 써보겠습니다. English, 영어는 was taught. 가르쳐 줬습니다. 누구에게? To us, 우리에게. 자, 이어서 E인데요. This hat was made for me. 동사 make는요, for이랑 잘 어울려요. 이 모자는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for 골라주면 됩니다. This hat, 이 모자는 was made, 만들어졌다. 나를 위해서 for me. 네, 이렇게 써주면 완성입니다. 우리 다음 문제 가볼게요. 3번입니다. 우리말에 맞게 빈칸을 채워보세요. 자, A를 보시면 이 책은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했고요. 수동태니까 비동사 뒤에 동사의 과거 분사형 나와주면 됩니다. 그래야 수동태 문장이 완성되겠죠? 따라서 give의 과거 분사인 given 넣어주시면 돼요. 자, B도 보겠습니다. 수학은 그 선생님에 의해 그들에게 가르쳐 줬다. 비동사 뒤에 과거 분사를 써서

수동태 문장 완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르쳐 진 거니까 teach의 과거 분사인 taught 써주시면 됩니다. 자, C를 보시면 그 문제는 빠르게 풀렸다라고 했어요. 자, 역시 비동사 뒤에 동사의 어떤 형태? 과거, 분사 형태가 나와주어야 하고요. solve의 과거 분사는 solved입니다. 이어서 뒤를 보면 케이크가 그 빵집에서 팔린다라고 하였네요. 우리 비동사 뒤에 동사의 과거 분사 써주면 됩니다. 팔다, sell의 과거 분사는 sold니까 기억해 두세요. 이 보시면 그의 집은 그에 의해 우리에게 보여졌다라고 합니다. 보여졌다, 비동사 뒤에 PP를 써서 수동태 문장 완성해 주시면 되고요. show의 과거 분사는 shown이니까 역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 나온 불규칙 과거 분사 형태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어서 4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말에 맞게 빈칸을 채워보세요. 자, A를 보면 메시지는 자동으로 보내진다라고 했어요. 수동태니까 B, PP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are sent. Messages are sent. 메시지는 보내진다.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란 뜻이에요. 자동으로. B를 보시면 그 고지서는 매달 지불된다라고 합니다. 지불되는 거니까 수동태. 따라서 BPP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is paid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C인데요. 해가 낮 동안 보인다. 역시 수동태잖아요. 해가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보이는 거니까 수동태예요. 따라서 BPP 써줄게요. is seen. 그 해는 보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D를 보면 그녀의 친구에 의해 우리에게 사진이 보여졌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진들이 보여진 거니까. 사진이 보여진 거니까 역시 BPP 써주면 되겠죠? We were shown a photo by her friend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비동사의 과거형을 써주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시제가 과거입니다. 보여졌다. 과거에 보여진 거니까 비동사의 과거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입니다. 노래가 그 선생님에 의해 그에게 가르쳐졌다라고 합니다. 가르쳐진 것은 수동태죠? 자, 수동태니까 BPP를 쓰고 과거 시제니까 이렇게 was를 써주었어요. 근데 누구에게 가르쳐진 거예요? 그에게 가르쳐진 거니까 뒤에 to him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A부터 E까지 우리 수동태의 형태를 연습해 보았는데요. 그럼 우리 이제 step 3로 넘어가서 좀더 어려운 문제 도전해 볼까요? 자, 5번 보시면 우리말에 맞게 주어진 문장을 고쳐 써보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A를 보면 편지가 Jill에 의해 나에게 보내졌다라고 했어요. 나에게에 맞는 전치사는 for이 아니라 누구였죠? 나에게 to입니다. to me가 나에게라는 의미죠. 그래서 전치사의 의미를 구분하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어요. A letter was sent to me by Jill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B 갈게요. 커피는 볶은 콩들로부터 만들어진다. 자, 여러분, 만들어지는 것은 수동태잖아요. 따라서 비동사 뒤에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가 나와야 하는데, 여기서는 현재형을 써주었습니다. make의 과거 분사 형태는 made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Coffee is made from roasted beans가 되겠죠? 이어서 C를 보면 규칙은 여기서 따라진다인데, 지금 주어가 복수잖아요. 규칙들. 따라서 비동사 is 아니고 are로 바꿔줍시다. Rules are followed here. 이렇게 되겠죠? 이어서 뒤로 가보면 실수는 빠르게 고쳐진다. 역시 수동태니까요. 비동사 뒤에는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가 나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correct, 현재형을 써줬거든요.

0: 스타트는 이 D를 붙여서 과거분사 형태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mistakes are corrected quickly가 되겠습니다. 자, 2를 보면 선물이 그들에 의해 그녀에게 주어졌다인데 지금 비동사 뒤에 과거 분사 형태를 써 주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give의 과거 분사는 give 누가 아니라 given이에요. given. 그래서 이 부분을 알맞게 고쳐주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불규칙 과거 분사 형태는 꼭 암기하자였습니다. 알겠죠? 자, 이어서 우리 마지막 문장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가볼게요. 주어진 문장의 틀린 부분을 찾아 고쳐 써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틀린 부분을 직접 찾아보셔야겠죠? A 보시면 The cat is fed, the cat is feed at night 이라고 했어요. 자, 비동사 뒤에 과거 분사 형태를 써서 수동태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feed의 현재형이 나와 있습니다. 얘를 과거 분사로 고쳐줘야겠죠? 따라서 feed, fed, fed니까 fed로 고쳐주세요. The cat is fed at night. 이렇게 써야 그 고양이가 밥이 먹여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수동태로. 자, 이어서 B 보시면 tickets are sell. 이 부분이 역시 이상합니다. 비동사 뒤에는 과거 분사 형태를 써줘야 하니까 sell의 과거 분사인 sold를 써주어야겠네요. 자, C를 보시면 pancakes were made to us라고 했는데 팬케이크들은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to us가 아니라 for us가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전치사의 의미 잘 파악해 주시고요. 이어서 뒤를 보시면 The ball was thrown by Jack 이라고 했는데 우리 throw의 과거 분사는 throw 누가 아닙니다. drone이에요. drone. 조금 낯설죠? 그래서 따로 기억을 해 두셔야겠고요. 이어서 2로 가보면 A prize were awarded 라고 했는데 지금 주어가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were을 쓸 수가 없어요. 단수 주어를 쓰려면 was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혹은 주어 자체를 복수로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prizes were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를 항상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수동태의 쓰임과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어려운 내용이 있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강의 그리고 교재와 함께 복습해 주세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야, 별로 거르지.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저절로 알게 되는 마법 같은 역사를 선물하는 역사로운 세니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27번째 시간인데요. 함께 배워볼 주제는 수

잘 살펴보았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수당의 발전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혼란스러운 시대인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수나라의 황제 수문제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대한 인공운하인 대운하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수나라는 오래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당나라인데요. 당나라의 통치 체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나라도 안사의 난 이후에 점점 쇠퇴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교환을 통해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환 볼게요.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수문제가 등장합니다. 수나라의 문제는요, 인재 선발을 위해 과거제를 실시하는 등 여러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수나라의 수양제입니다. 수양제의 정말 중요한 점은 이 대운하를 완성시켰다라는 것인데요. 대운하는 말 그대로 인공운하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요. 화북, 즉 정치의 중심지가 되는 화북과 경제의 중심지가 되는 강남을 연결했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화북과 강남의 차이를 이야기했었죠. 대체적으로 화이어강을 기준으로 북쪽을 화북, 창장강을 기준으로 남쪽을 강남이라고 했는데요. 이 강남과 이 화북을 연결하는 대운하를 완성했던 것이죠. 그런데 수나라는 이렇게 대규모 공사를 했고 또 전쟁을 많이 나갔는데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자 나라의 힘이 점차 약화되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바로 당나라입니다. 당나라는 이연이, 즉, 당 고조가 장안을 수도로 건국하였습니다. 통치체제의 정비를 볼까요? 당나라의 이 황제 입장에서는 나라를 새로 건국했으니까 이에 맞는 통치체제를 정비해 나갔겠죠? 먼저 중앙과 지방을 보겠습니다. 중앙에는 삼성육부를 채택합니다. 삼성육부라고 하는 거 이거 볼게요. 말 그대로 황제 밑에 세 개의 성이 있습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고 집행하는 성이 있고요. 그 밑에 이를 실질적으로 행하는 부서인 여섯 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중앙은 삼성육부로 운영되었고요. 지방은 주와 현으로 구분되어, 즉 주현제로서 통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참 주목해 볼 만합니다. 특히나 토지제도는 균전제를 시행했는데요. 농민에게 토지를 균등하게 지급한 것입니다. 그 대가로 농민은 세금을 냈겠죠. 특히 이 조세제도를 조용조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조는 보통 토지세, 용은 노동력으로 내는 것, 그리고 조는 특산물 등으로 지불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농민들은 군인으로서도 활동하는 부병제라는 것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당나라는 대외 팽창을 열심히 해나갑니다. 특히 당태종 때는 동돌궐을 복속하기도 했고, 당 고종 때는 서돌궐을 정복하고, 신라와 연합해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기도 했죠. 그런데 항상 전성기가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기 마련이에요. 당나라가 쇠퇴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그 시작은 안사의 난이었어요. 안사의 난은 알록산과 사사명이 일으킨 난입니다. 이들은 절도사였는데요. 도대체 절도사가 무엇이냐면 쉽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당나라를 그냥 네모라고 쉽게 구조화했을 때 가장 중요한 곳은 아무래도 이런 변경 지역이었겠죠. 이런 변경 지역의 군사령관을 절도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변경을 지키는 군인들이 많았을 것이고, 이 군인들의 대장을 바로 절도사라고 한 것이죠. 이 절도사들은 군사, 재정, 행정의 권력을 모두 장악하고,

0: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절도사가 일으킨 난이 안사의 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안사의 난을 당나라가 진압하거든요. 그런데 진압하고 나서 오히려 절도사의 세력이 성장합니다. 왜일까요? 중앙정부가 이를 완벽하게 제압하지 못하자 절도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절도사의 힘이 더 강해진 것입니다. 중앙의 통제력은 점차 약화되었어요. 역사 속에서 계속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가 중앙의 통제력이 약화되면 지방 등에서 농민의 반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당나라에서도 황소의 난과 같은 농민 반란이 발생했어요. 이후 절도사 세력인 주전충에 의해 결국 당나라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키워드를 통해 정리해 볼까요? 먼저 수 문제가 나왔었죠? 수 문제는 남북조 시대를 통일했던 황제였습니다. 이후 수나라의 양제가 완성한 대운하를 배웠어요. 특히 정치의 중심지였던 화북과 경제의 중심지인 강남을 연결했던 대운하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나라는 이런 대규모 공사와 또 잦은 전쟁으로 인해 멸망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당나라였죠. 당나라는 통치체제를 정비해 나갔는데요. 특히 중앙은 삼성육부제로, 지방은 주현제로 통치해 나갔습니다. 당나라가 뭐 동돌골도 정복하고 서돌골도 정복해가면서 전성기를 맞이하는 듯 하였으나 점차 쇠퇴의 길을 가기도 했는데요. 특히 절도사 출신이었던 알록산과 사사명이 일으킨 난 안사의 난으로 당나라는 점차 약화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절도사 세력은 오히려 더 강해졌고 결국 절도사 출신이었던 주전충에 의해 당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항입니다. 수양제는 화북과 강남을 연결하기 위해 괄호를 건설하였는데요. 괄호는 무엇일까요? 네, 대운하입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당에서는 중앙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괄호가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였는데요. 이 괄호는 무엇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절도사였습니다. 여기까지 핵심 키워드를 통해 수나라와 당나라의 발전 과정 또 쇠퇴하는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재미난 이야기와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2강 문명의 형성과 각 문명의 특징입니다. 이전 시간에 제가 시간은 과거로도 무한하고 미래로도 무한하기 때문에 언제나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었죠. 그 기준점 중에 하나가 바로 문자 자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한자로 표현하면 사라고 하는데 사를 기준으로 이전 시대를 선사시대, 이후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1강에서는 인류가 출현하고 나서부터 선사시대 때 어떠한 문화를 형성했는가를 배웠는데 오늘은요, 역사시대의 가장 첫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명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리고 문자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배워볼 내용을

수업의 나침반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문명의 형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각 문명의 특징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로 넘어가는 그 포인트에서 여러 개의 문명들이 등장했는데 이 문명이란 좀 발전된 인류의 사회를 말해요. 이전보다 조금 더 많은 기술들이 모여가지고 집약돼서 더 빠른 발전했던 그러한 공간들을 말하는데 지역을 말하는데 이 여러 가지 문명들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지중해 동부의 여러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 이 문명들을 역사가들이 뭐 공부하고 탐구하다 보니까 몇 가지의 공통점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 공통점을 바로 이 문명의 형성에서 배울 겁니다. 즉, 이 문명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형성의 포인트들, 그런 것들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각각의 문명에서 공통점을 배웠다면 차이점을 좀 중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좀 나오기 좋은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바로 이 문명들의 차이점, 여기가 시험 문제로 나오기가 좋습니다. 지금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을 한컷 그림으로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농경이 시작됐고, 그러면서 정착 생활이 시작됐죠. 자연스럽게 마을이라고 하는 게 형성됐는데, 이 마을은 농사 짓기가 좋은 큰강 유역에서 이제 형성이 됩니다. 큰강 유역에서는 왜 이게 많이 형성됐냐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강가 주변에는 언제나 홍수의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이 발전한 21세기에도 뭐 여름 시기에 뭐 한강 같은 데나 낙동강, 금강 같은 데를 지나가다 보면 물이 불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과학 기술 발전했는데도 이랬으면 과거에는 이게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강가에 이제 농사 짓고 마을이 형성해서 살고 있는데 물이 불어서 집도 잠기고 기르던 가축도 물에 떠밀려 내려가고 농경지도 잠기니까 너무나도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이 범람, 홍수의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무리를 이끄는 리더가 됐을 겁니다. 리더는 많은 영향력을 확보하게 됐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계급에서 높은 지위에 차지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계급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문명의 형성입니다. 관계농업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옥하고 물이 풍부한 큰강 유역에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해서 둑과 같은 관계시설을 만듭니다. 관계시설이란 약간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홍수 가뭄을 좀 방어해 줄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의미합니다. 이 관계시설을 이용한 농업을 관계농업이라고 하는데 이 관계시설 만드는 건 혼자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 명의 힘을 바탕으로 대규모의 공사가 필요한데 이 공사 과정을 주도했던 사람이 지배자로 등장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이 뭐 문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 지배자를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정치, 종교, 교역의 중심지가 도시로 성장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지배자는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돈과 명예를 얻고 싶었겠죠. 그래서 주변 마을들과 도시들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청동무기를 앞세워서 주변 지역을 통합하게 됐고요. 도시라고 하는 게더 확장되어서 도시국가가 형성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전쟁에서 지배를 당한 사람과 지배를 하는 사람으로 나뉘겠죠. 그런 과정에서 계급 분화가 촉진되게 되는 겁니다. 즉, 지배를 하는 사람,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쪼개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가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로 나오기가 좋아요. 자, 그래서 지배 계급은 어떤 역할을 했냐, 이 도시에서. 이 사람들은 정치와 제사를 담당하고 군대를 운영했습니다. 즉,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도시를 조금 더잘 통치하고 더 확장하는 데 많은 이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일종의 전문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들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지나가는 백성들, 피지배층들이 압도당할 수 있는 그런 궁전과 신전을 건설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문자를 사용하면서 제사의 내용, 세금 징수, 교역 활동 등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도시국가 형성되었던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면 되냐면 공통점들에 집중하시면 돼요. 큰강 유역 그리고 도시로 발전했던

있고 지배계급과 문자가 사용됐다라는 거 초점을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네 가지의 문명을 다 살펴볼 건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두강 주변에 있기 때문에 농사가 더잘 됐고요. 나일강을 끼고 있는 이집트 문명, 여기도 농사가 되게 잘 됐습니다. 동쪽으로 오면 인더스강 주변을 이제 형성되고 있는 인도 문명과 항어강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 문명,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시험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도에 나타난 문명들의 공통점으로 옳지 않은 거, 네 개의 문명 나왔죠? 공통점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문자를 만들어 기록하였다. 맞습니다. 농경에 유리한 큰강 유역에서 자리 잡았다. 다 큰강 근처에서 발전한 문명들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정복 활동을 통해 도시국가 형성한 것도 맞고요. 청동기를 사용하는 지배계급이 형성되었다. 이네 가지 모두 다 문명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볼수 있죠. 하지만 5번은요, 우리가 이따가 배울 거지만 각 문명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했어요. 차이점.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틀렸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문명들을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살펴볼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입니다. 지도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큰강 주변에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주변이 뚫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언제든지 쉽게 쳐들어올 수 있는 일종의 개방적인 지형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집트 문명은 좀 다릅니다. 북쪽과 동쪽은 바다가 있고요. 서쪽과 남쪽은 사막이 있기 때문에 이민족들이 쳐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폐쇄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기본적으로 개방적인 지형이기 때문에 전쟁이 잦았고요. 이집트 문명은 폐쇄적인 지형이기 때문에 전쟁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언제든지 통일 왕조가 등장할 수 있었고, 여기는 통일 왕조가 등장하기 어려웠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점으로 각 문명의 특징들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살펴보자면, 기원전 3500년경부터 수메르인들이 우르와 라가시에 도시국가를 건설합니다. 자, 이들의 특징은요, 왕은 신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왕이라고 하는 지배계급이 되게 지위가 불안정했다라는 거예요. 불안정하니까, 야, 내가 신의 아들이야, 신이야, 라고 하면, 야, 너가 무슨 신이야, 라고 하면서 반박하는 세력이 언제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그냥 신의 부름을 받았고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은 신의 뜻이야 라고 하는 대리인의 역할을 자처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백성들한테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도시 중심에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을 건설했습니다. 자, 이집트 문명 볼게요.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다른 데는 되게 불규칙적으로 홍수가 나는데 여기는 규칙적으로 이제 홍수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계급이 이거를 대비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형성된 비옥한 토지에서 처음에는 여러 도시국가가 성립되었는데 기원전 3000년경에 강력한 통일왕국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개방적이기 때문에 도시국가가 통일되지 않고 분열되어 있었다라면 이집트 문명은 이제 폐쇄적인 지형이기 때문에 강력한 통일왕국, 우리 지역끼리는 우리가 잘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는 왕의 지위가 불안정한 반면에 이집트 문명은 왕의 지위가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문명의 왕을 뭐라 불렀냐면 파라오라고 불렀습니다. 이 파라오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요. 나는 신의 대리인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신의 아들이야. 즉, 나는 신이야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차이점 혹시 이해되시나요? 신의 대리인은 신의 목소리를 받아서 대신 통치하는 거고, 이집트 문명의 파라오는 내가 신이기 때문에 신으로서 통치하는 거죠. 차이점을 구분하시고요. 자, 그래서 내가 신이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를 결합한 신권 정치, 내가 하고 있는 거는 정치적인 목소리이기도 하지만 이제 종교적인 목소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걸 합친 그런 신권 정치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대한 피라미드와 같은 무덤을 만들었고요. 이 무덤을 지키는 스핑크스라고 하는 거대한 석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딱 선생님으로서 출제를 하기 위해서 딱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은 문제내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특징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걸 바탕으로 시험 문제 내기가 너무 좋은 거죠. 첫 번째가 신의 대리인과 신이다라고 하는 차이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사상적으로도 특징이 다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잦은 홍수와 이민족의 침입으로 지금이 되게 불안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일단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부터 되게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많이 빌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세의 안정된 삶을 중시했던 반면에 이집트 문명은 너무 안정적이에요. 통일왕국이기 때문에 전쟁도 좀 적고 되게 평화롭고 범람도 정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농사도 잘 돼요. 먹을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먹고 살기 편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죽고 나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 우리 어떻게 될까? 이런 사후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문명은 영혼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죽지 않고 사후 세계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영혼 불멸 사상과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이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미라로 만들었고요. 혹시나 모르는 이제 사후 세계로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는 책, 사자의 설을 바탕으로 이제 사후 세계에 대한 그런 상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을 미라로 만들 때이 사자의 설을 같이 묻어주면서 너가 죽고 나서 이러한 이제 코스로 이제 갈 거야. 사후 세계로 갈 거야. 이런 거를 보여준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타로 문화적 특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점성술 발전했고요. 태음역과 60진법이라고 하는 게 발달했습니다. 자, 반면에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하다 보니까 이 범람에 대해서 좀잘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합니다. 측량술, 토목기술, 수학, 기하학 모두 나일강의 범람과 관련 있는 그런 학문들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발전했고요. 태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십진법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딱 시험 문제 되기 너무 좋죠. 태음역, 태양역, 60진법, 10진법 비교하기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쇠기 문자라고 하는 문자가 이제 사용됐던 반면에 이집트 문명에서는 상형 문자를 파피루스에 기록해서 사용했습니다. 파피루스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종이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자에서 한번 볼 텐데 사자에서는 죽고 난 사람이 아누비스를 만나러 갑니다. 자, 오시리스를 만나러 가는데 이 오시리스를 만나러 가는 데 있어서 아누비스가 인도를 해요. 그래서 몇 가지 과정을 거치고 오시리스한테 가면은 이제 재판을 받는 거죠. 내가 그 현생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데 여기서 이제 알수 있는 거는 이집트 문명은 죽고 나서의 삶에 관심이 많았다라는 특징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빌로니아 왕국 볼 텐데요. 이두 가지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중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여러 개의 도시국가로 분열되어 있었다라고 했었잖아요. 이 분열되어 있던 도시국가를 통일했던 국가가 등장했으니 바로 바빌로니아 왕국입니다. 바빌로니아 왕국은 함무라비 왕때 되게 전성기를 이루게 되는데, 자, 이 함무라비 왕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통일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지방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법전을 만드는데, 이 법전을 함무라비 왕이 만든 법전, 함무라비 법전이라 부릅니다. 자, 근데 함무라비 법전을 바탕으로 통치를 잘했는데 함무라비 왕 죽고 나서 점점 쇠퇴하더니 히타이트인들이 철제 무기를 앞세워서 바빌로니아 왕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안정적인 지역에서 다시 혼란스럽게 바뀌게 된 것이죠. 자, 함무라비 법전 한번 보겠습니다. 25조. 만약 어떤 집에 발생한 불을 끄기 위해 현장에 간 사람이 재산에 눈독을 들여 훔친다면 그는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즉, 재산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200조. 200조가 좀 중요합니다. 200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과 신분이 동등한 사람의 이를 부러뜨린다면 그의 이는 부러질 것이다. 이게 되게 유명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건데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랑 세트로 기억해야 되는 게 202조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을 폭행한다면 그는 공개적으로 소가죽 채찍으로 60대를 맞을 것이다. 분명히 같은 신분일 때는 똑같이 처벌했는데 신분이 높을 때는 더 많은 처벌을 받아요.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신분 사회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함무라비 법전도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은 사료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시험 문제 나온다면 문제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비교하는 거 많이 나와요. 자, 가나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의 대표적인 유산, 지구라트고요. 나의 대표적인 유산은 피라미드입니다. 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는 이집트 문명인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1번, 가, 파라오가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졌다. 이거는 이집트 문명이라서 틀렸고요. 2번, 사후 세계를 믿어 사자의 설을 제작하였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집트 문명. 3번 우르라가시 등의 도시국가를 건설하였다. 이게 정답이겠고요. 4번 수메르인들이 건설한 문명이다. 이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5번 히타이트인들에게 멸망당하였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대표적인 국가인 바빌로니아 왕국에 관련된 설명이었습니다. 자, 구분 잘 하시고요. 자, 그리고 지중해 동부에 있었던 여러 국가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를 한번 보자면요.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이 바다인데, 이 바다의 동쪽에 있는 이쪽 지역에서 발전한 문명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페니키아입니다. 이 페니키아는 어떤 포인트가 중요하냐면 해상 무역을 되게 주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곳곳에 이제 해상 무역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각 지역에 식민 도시라고 하는 걸 건설했다라는 거죠. 자, 이 식민 도시를 지중해 곳곳에서 만들었는데 대표적인 식민 도시가 카르타고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카르타고라고 하는 도시는 나중에 로마와 지중해 패권을 두고 싸우는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자, 이들은 또 어떤 영향을 끼쳤냐면 유럽에 표음 문자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게 돼요. 보통 이제 한자라고 하는 거는 문자 하나의 의미가 있는 표의 문자라고 하는데 한글이나 영어는 이제 뭐 의미 자체가 없잖아요. 하지만 조합하면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 것들을 표음 문자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이러한 페니키아인들의 표음 문자가 알파벳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됐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헤브라인입니다. 헤브라인은 기원전 1100년경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왕국을 건설했는데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유대교를 창시한 거에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특징이냐? 바로 과거에 있는 많은 종교, 그 국가에서는 이제 종교가 어떤 형태였냐면 여러 명의 신을 섬겼어요. 대표적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뭐 번개의 신, 전쟁의 신, 바다의 신, 신들이 엄청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럽기도 했던 게 나는 번개의 신을 믿는데 너는 바다의 신을 믿어? 라고 하면서 통일되지 않고 충돌됐던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반면에 유대교는 어떤 특징을 가졌냐면 유일신을 섬겼습니다. 그 유일신을 여호와라고 불렀거든요. 그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이걸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좀 부가 설명을 하자면 유일신이 있어요. 그거를 더 갓이라고 부릅니다. 이더 갓의 유대교에서 명칭은 여호와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여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신들을 믿지 않아요. 오직 신은 한 명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게 어떤 거냐면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가 파생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크리스트교 발전할 때도 설명할 거지만 이 유대교의 가장 큰 단점은 유대인들을 위한 종교였다라는 점이에요. 유대인들만 믿을 수 있었고 오직 여호와가 유대인들만을 구원해 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좀 폐쇄적인 종교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걸 극복했던 종교가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게 문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에게 문명은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전한 문명인데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을 바탕으로 발전하게 됐고요. 이들은 되게 잘 성장했는데 도리스인의 침입으로 멸망하게 됐던 그런 문명입니다. 나중에 그리스 세계 할때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배울 거는 인도 문명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2500년경에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등의 계획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되게 발전했다라는 거를 알수 있겠죠. 자, 계획 도시인데 도로와 하수시설, 벽돌집, 목욕탕 등이 질서 있게 배치되면서 되게 안정적인 그런 형태를 보였고요. 바닷길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지방과 교역하고 그림 문자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잘 살고 있던 인도 문명 사람들한테 한 가지의 단점, 그 재앙이 불어닥치게 되는데 바로 아리아인들이 등장하게 됐다라는 점입니다. 아리아인들은 기원전 1500년경에 중앙아시아에서 유목민족이었어요. 유목민족들은 목축을 업으로 삼고 있는 그런 민족을 의미하는데 물가풀을 찾아서 계속 이동하던 그런 민족을 의미합니다. 자, 그들이 이제 인더스강 유역으로 침입하게 되면서 점점 이제 이 지역을 통치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점점 확장이 돼서 동쪽으로 이동해서 기원전 1000년경에는 갠지스강 유역까지 진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원래 인도 문명이 발전하던 지역이 인더스강이에요. 인더스강. 근데 아리아인들이 침입을 했어요. 그들이 인도 문명에 있었던 사람들을 지배하게 됐고 점점 문명이 발전하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갠지스강까지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의 중심지는 갠지스강 근처가 좀 되게 발전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게 이때부터 등장하게 됐던 것이고,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원래 인도 문명을 다스리던 그 원주민, 원래 살던 주민들 원주민이라고 하는데, 원주민

카스트제라고 하는 신분제입니다. 자, 이 신분제 너무 중요하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주민을 지배하기 위해 만들어 엄격한 신분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크게 메뉴에서부터 보면은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라고 할수 있는데, 아리아인들은 바이샤 계급까지 보통 지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수드라라고 하는 계급들은 지배를 당한 민족들, 피지배층 혹은 인도 문명의 원주민들이라고 볼수 있는데, 자, 브라만부터 보자면 종교를 주관하는 제사장 역할을 했고요. 크샤트리아는 왕족과 귀족으로 정치와 군사를 담당했습니다. 바이샤는 일반 평민인데, 아리아인들 사이에서도 신분이 쪼개진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지배를 당한 수드라들은 이제 이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에게 봉사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브라만을 중심으로 한 브라만교가 성립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브라만교의 경전이 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태양, 물, 바람 등 자연 현상을 숭배하면서 이 카스트제를 옹호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문명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2500년경에 황허강 일대 비옥한 황토지대에서 농경과 도시가 발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가 형성되게 됐는데, 중국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되게 넓잖아요. 인구도 많고요. 그 이유가 황허강이 굉장히 비옥했기 때문에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문명을 지배하는 그러한 국가는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관심이 늘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배울 나라는 역사상으로 상나라라고 하는 국가인데, 이 상나라는 기원전 1600년경에 성립했습니다. 은허라고 하는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을 했어요. 이들은 이 많은 중국인들, 넓은 중국 영토를 어떻게 통치하지 고민하다가 신권정치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자, 신권정치는 앞서 설명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에서도 나왔어요. 내가 말하는 그런 명령들이 내 뜻이 아니고 신의 뜻이야. 혹은 나는 신이야 라고 하는 신의 힘을 빌려서 통치하는 걸 신권 정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상나라에서는 국가 중대사를 결정할 때 왕이 점을 쳐서 신의 뜻을 묻고 그 내용을 갑골문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역할, 뭐 정치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왕이 그냥 설정해버리면 안 믿을 사람이 많으니까 점을 봤다라는 거죠. 점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야, 봐봐. 이건 신의 뜻이야. 그러니까 너네들 따라줘야 돼. 안 따르면 너희들 신에게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신의 이제 그런 의지라든지 영향, 그 위치에 좀 많이 의탁해서 정치를 했던 게 신권 정치고요. 아무튼 그런 내용들을 갑골문에 기록했다라는 거죠. 자, 중국 문명은 여기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갑골문 한번 볼 건데, 갑골문은요, 거북이의 배딱지 혹은 동물의 뼈를 이용한 건데, 점을 치고 그 점의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청동솥은요, 제사할 때 사용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상나라가 정치를 할때 신권 정치의 면모를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했던 나라가 주나라입니다. 기원전 11세기경에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영토를 확장했던 그런 국가인데, 이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은요, 영토가 너무 넓은데 문명이 발전하다 보니까 신의 뜻으로 통치하는 게 한계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상나라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불만이 많아서 멸망을 하게 됐거든요. 주나라는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봉건제라고 하는 통치 체제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봉건제가 뭐냐면 영토가 너무 넓잖아요. 이 모든 영토를 왕이 직접 다스리는 거는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왕족이나 이제 공을 세운 공신들한테 이 지역들을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 잘 다스려. 대신에 내가 필요할 때 너는 나한테 군사력도 보내줘야 되고 곡식도 보내줘야 돼. 라고 하는 일종의 계약을 맺은 다음에 보낸 거죠. 자, 그러한 형태로 진행됐던 게 봉건제인데, 보겠습니다. 자,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변 지역에 제후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이 제후는 보통 자신의 가족이나 공신들을 보냈습니다. 이 공신들은 토지와 백성들을 왕으로부터 받았어요. 그 대가로 제후는 왕에게 곡물도 바쳐야 되고,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이라든지 곡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왕에게 바쳐야 되고, 군사적으로 왕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달려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계약 관계를 바탕으로 맺어졌던 게 봉건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왕과 제후는 혈연 관계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가, 즉, 첫째 아들 그 라인의 종

종가라고 하는데 그 종가 라인을 왕이라고 부르고요. 둘째 아들 이후부터는 분가라고 불러요. 그 분가는 제후 역할을 했다. 가족 관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체제가 봉건제다라고 한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친척을 만나도 그렇잖아요. 사촌이나 뭐 사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주 볼수 있지만 뭐 육촌, 팔촌은 쉽게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가면서 이런 혈연 관계가 약간 희석되게 되는 거죠. 옅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제후들이 왕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보면은 후대로 갈수록 왕과 제후의 혈연 관계가 멀어지면서 제후들이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원래 곡물도 바치고 군사적인 봉사를 하면서 왕을 보필해야 되는데 점점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걸 잘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의 힘이 점점 약해지게 되고 주나라도 봉건제에서 이제 봉건제 끝에 이제 제후들의 통제가 힘들어지게 되면서 멸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포인트가 주나라의 봉건제를 물어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제도로 확립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까 말했던 봉건제입니다. 1번 상을 무너뜨렸다. 상을 무너뜨리고 주나라를 건국했죠. 2번 은어를 수도로 삼았다. 이건 상나라에 관련된 설명. 3번 거대한 피라미드를 남겼다. 이집트 문명에 관련된 설명. 지중해 동부에서 발전하였다.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페니키아 문명, 헤브라임 문명, 그 다음에 에게 문명. 틀렸고요. 5번 태양력과 십진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집트 문명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면 태음력과 육십진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헷갈리게 할수 있는데 그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이건 이집트 문명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명들 각각의 특징을 자,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 잘 들으셨나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거는 복습인 거 아시죠? 그 강의가 끝났다고 해서 교재 바로 덮지 마시고 언제나 복습하시고 문제풀이까지 이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0: 새벽부터 정신없이 거리를 뛰어다니는 사람들.
1: 아, 당연히 힘들죠.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차고 그래도 어쩔 뛰는 겁니다.
0: 스톱! 이렇게 열심히 뛰는 이유는 바로 쓰레기 수거 때문. 수거해야 할 종류도 참 많습니다. 대형 폐기물은 정말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1: 무게가 기본으로 100은 넘어요. 그래서 많게는 200kg까지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막상 들어보지 않으면 무게를 알 수가 없어요.
0: 하나, 둘, 셋. 수거 중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2: 사기 그릇처럼 돼가지고 부딪혀서 이렇게 박살을 이렇게 쳐요. 그래서 이제 얼굴 그런 데 맞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지금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0: 대형 폐기물 외에도 수거해야 할 쓰레기들이 다양합니다.
3: 세트 재활용품들 그거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0: 쓰레기 양이 많아 한정된 공간에 많이 심는 게 관건.
4: 이런 식으로 평평하게
5: 그래야지 안 무너지거든요. 이렇게 사선이 돼버리면은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니까.

0: 최대한 평평하게 맞춰.
1: 숨 돌릴 틈도 없는 고된 노동. 그야말로 매일 펼쳐지는 쓰레기와의 치열한 전쟁.
0: 아, 뭐 몸은 좀 힘들어도 그래도 같이 이제 동료들이랑 이렇게 3인 1조잖아요. 계속 붙어 있으니까 이제 정도 많이 쌓이고, 네,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1: 무섭게 쏟아지는 쓰레기와 전쟁을 치르는 이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2024년 발생한 생활 쓰레기는 약 1,700만 톤. 그중 약 60%가 재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일본보다 3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시간. 사람들이 모여 신호에 맞춰 열심히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2: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4: 아, 여기는 생활 쓰레기 수거 업체로서, 가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입니다.
1: 무거운 쓰레기를 연신 들어 올려야 하는 작업인지라 부상을 막기 위해 출발 전 사전 준비 운동은 필수입니다.
4: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대형 폐기물 이렇게 저희가 수거하겠습니다.
1: 그래서 쓰레기 종류에 따라 전담 수거팀이 따로 움직입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대형 폐기물 수거 담당 박운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한 10군데 이상 정도 수거할 예정인데 대형 폐기물은 언제 어떻게 나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힘이 좀 걱정이 됩니다.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저희 팀원인데요.
6: 안녕하세요.
5: 이름 문경환이라고.
6: 안녕하세요. 문경환입니다.
5: 등치는 산만한데 그래도 빠릿빠릿하고. 오늘은 좀 어때?
6: 아, 오늘 컨디션 너무 좋고요. 무거운 것도 든든하게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아주 좋아요.
5: 여기는 최승희라고. 예고하지만은 진짜 빠릿빠릿하고 성실하고 오늘도 좀 순무기라 가는데 조심하고.
6: 네, 조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5: 자, 오늘도 힘들겠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자.
6: 알겠습니다.
1: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작업자들이 출발을 하지 않고 휴대폰을 열심히 봅니다.
7: 이건 시청에서 운영하는 그 대형 폐기물 웹사이트인데요. 저희가 이제 아침에 나오면 대형 폐기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올 줄 모르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아침에 이거를 보고 품목이랑 이런 걸 확인하면서 그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 사이트를 보고. 빨리 가보자.
1: 가구나 가전처럼 부피가 큰 대형 폐기물은 사전에 신고한 품목과 장소를 휴대폰으로 확인한 뒤 수거에 나섭니다.
8: 그 이사철에는 진짜 바쁘시겠는데요?
7: 네, 이사철에는 진짜 바쁘고 양도 너무 많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들은 이제 평수도 크다 보니까 나오는 양도 굉장히 많죠.
1: 이런 좁은 골목에선 신경을 써야 합니다.
9: 음식 차옵니다. 대기요. 음식 오라요. 앞에 차옵니다.
1: 대형차 특성상 상시 주의 경계가 필수입니다.
9: 골목이 협소하다 보니까 차들이 어떻게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게 상차원들이 옆에서 봐주면서 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7: 아, 여기 나왔다.
9: 네. 잠시만요. 끝났다. 내릴게요.
7: 근데 차가... 일단 차가 될 데가 없다.
9: 일단 여기다 대고.
7: 일단 잠깐만.
9: 어디냐?
1: 목적지에 도착해 차가 정차하자 바퀴에 무언가를 받쳐 놓습니다.
7: 아, 이건 보인목이라고 그래서요. 차 브레이크를 하고 내려온다고 해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차가 밀릴 수 있을 가능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꼭 설치를 해야 돼요.
1: 첫 수거지에 도착했습니다. 물품을 확인한 뒤 작업자가 사진을 찍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7: 이거는 시청 홈페이지에 그 시민분께서 인터넷으로 접수한 거거든요. 배출하신 분이 이제 접수를 하시면 이제 접수 번호가 나와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 품목에다 붙이시면 저희가 그걸 확인하고 이제 수거를 하는 거죠.
10: 일단 나무 먼저 뜯고 준비 좀 할게요.
1: 수거에 앞서 먼저 나무와 철재를 분리해야 합니다.
9: 나무는 소각이고요. 철재는 이제 또 따로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리하겠습니다.
1: 작업의 효율을 위해 현장에서 소각 대상인 나무와 재활용 가능한 것들을 꼼꼼히 분리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차에 상차를 합니다.

0: 자, 방으로 이동하자.
1: 네.
2: 첫 번째 수거를 무사히 마치고 곧바로 다음 목적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0: 너 이쪽 잘 봐봐.
1: 네, 예, 보겠습니다. 이게 저쪽 위쪽 포인트 같은데?
0: 위쪽 포인트야?
1: 네. 저쪽 저 흰색 차 옆에 저거.
0: 여기다.
1: 아, 앞에요?
0: 그치, 앞이지. 네, 네. 어, 앞이다.
3: 지금 왜 이렇게 찾으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보면서?
0: 아, 저희가 그 접수한 거라든가 이런 것보다 시민들이 출근하시면서 아니면 그 전날 밤에 스티커 붙여서 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길에 좌우 살피면서 그 품목들을 한번 확인해서 실어야 되거든요.
2: 사전 접수된 폐기물은 위치 파악이 쉽지만 스티커를 붙여 배출한 것은 위치를 알 수 없어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며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스티커나 접수 번호가 붙어있지 않은 폐기물이 눈에 띕니다.
1: 시민들이 그냥 불법으로 내려놓고 이제 사라지시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2: 이럴 땐 쓰레기 부적정 배출 안내문을 부착하고 수거하지 않습니다.
3: 폐기물 스티커를 안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가 있어요.
3: 100만 원이요?
0: 예, 예.
3: 아, 그렇게 비싸요?
0: 예.
2: 다시 수거에 박차를 가합니다. 특히 인테리어 공사 후 나오는 폐기물은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0: 네, 이거 공사장 폐기물이니까 이거 무거워서 조심해야 된다.
1: 네.
2: 전용 마대가 따로 있습니다.
0: 이건 공사장 폐기물이라고 해서요. 네. 인테리어나 할 때 돌이라든가 타일, 석고보드 이런 건 저희가 공사장 폐기물로, 건축 폐기물로 따로 분류해서 배출을 해야 돼요.
2: 전용 마대에 담긴 공사장 폐기물들. 보기엔 그리 커 보이지 않지만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3: 많이 무거운가 봐요?
0: 네, 공사장 폐기물 이런 폐기물들은 돌이고 타일이기 때문에 무게가 상당히 나가죠. 혼자 들기에는 힘들어요.
1: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4: 아, 저 들어봐요?
1: 네.
4: 한번 올려보세요, 진짜.
2: 제작진이 한번 들어보는데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야.
4: 그렇죠. 와. 와, 여기까지 못 올리겠는데.
1: 맞아요. 지금 소리도 웅탁하게 되는 게 이게 돌이에요.
4: 이게 조그만 마대로도 20kg가 그냥 훌쩍 넘는 경우도 많아요.
2: 말 그대로 대형 폐기물이다 보니 부피도 크고 무게도 만만치 않은 폐기물들이 대부분입니다.
4: 아, 둘, 셋.
2: 그 중에서도 수거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품목이 지금 작업하는 냉장고와 소파, 식탁, 장롱 등의 가구류입니다. 보통 하루 수거하는 양이 적을 때는 5톤에서 많을 때는 8톤에 육박합니다.
3: 소파를 번쩍번쩍 드는 게 힘이 되게 좋으시네요.
1: 네. 하다 보니까 어릴 때 운동했던 게 지금 효과 발휘하나 봐요.
3: 아니, 무슨 운동을 하셨는데요?
1: 어릴 때요?
3: 네.
1: 어릴 때 씨름도 하고, 전에는 막 다른 회사들도 많이 다니고 했었는데, 이제 뭐 상사 트러블, 아니면 고객이랑 트러블, 이러면서, 이제, 아, 나만 좀 생각하면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친구가 이쪽 일에서 일을 하고, 그쪽 일을 조금씩 듣다 보니까, 나랑 맞겠다 해가지고, 저도 지원해가지고 여기 들어온 거죠.
2: 잠깐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음 현장으로 부지런히 이동합니다. 이번에 기다리고 있는 수거품 역시 묵직한 소파와 변기입니다.
0: 야, 저 소파, 소파부터 올리자.
1: 네, 알겠습니다.
0: 승희야.
1: 승희야, 소파 올리자.
0: 소파부터 올려.
1: 좀만 옆으로 빼보자.
5: 하나, 둘, 셋.
2: 아이고, 아차하는 순간 그만 변기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0: 야, 괜찮아?
1: 네, 괜찮아요.
0: 무슨 일 없어?
1: 네. 아, 죄송해요.
0: 야, 조심해. 네,
1: 수고하셨습니다.
0: 야, 좀 가져와.
1: 네. 일거리 또 만나.
3: 아이고, 괜찮으세요?
1: 네, 괜찮은데. 네. 아, 이거 실수하면 안 되는데 깨버려가지고.
0: 사기 그릇처럼 돼가지고 부딪히면 저렇게 박살나서 이렇게 켜요. 그래서 이제 얼굴 그런데 맞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지금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2: 다치지 않게 신속하게 현장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깨지기 쉬운 유리 종류는 배출

0: 방법이 따로 있답니다.
1: 그릇이든 뭐든 깨지면 그냥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다 배출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깨진 사기 그릇이나 유리 그릇이나 이런 거는 따로 건설 폐기물 그 전용 봉투에 담아서 따로 배출을 하셔야 돼요.
0: 종량제 봉투는 찢어질 수 있어 반드시 불연성 전용 봉투에 담아버려야 합니다. 벌써 오전 10시입니다.
2: 어디 가시는 거예요? 내려서?
3: 밥 먹으러 갑니다. 저희가 지정된 그 식당이 있어서요.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0: 새벽 5시부터 쉼없이 달려온 작업. 이제야 잠깐 숨을 돌려봅니다. 아침 메뉴는 한식 뷔페입니다.
1: 대부분이 저희가 일찍 출근하다 보니까 아침에 뭘 먹고 오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거의 지금 먹는 게 첫 끼죠.
0: 허기진 속을 따뜻한 밥으로 푸짐하게 채우며 고된 하루를 다시 버텨낼 힘을 보충합니다.
1: 그리고 이게 남들이 좀 꺼리는 일이잖아요. 그 쓰레기라든가 이런 걸 치우는 업무다 보면 남들이 더러운 일인데 저희는 그걸 침으로 해서 주변도 깨끗해지고 동네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 자체가 청결해지고 또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표현도 해주고 또 그런 거에 보람을 느끼죠.
0: 이런 보람이 힘든 일을 버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식사 후엔 새벽부터 수거해 트럭 가득 찬 폐기물을 내려놓는 대형 폐기물 처리장으로 향합니다.
3: 버리는 곳이 구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구역에 맞춰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실은 거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또 내리려고 역순으로 다 실어서 온 겁니다.
0: 폐기물 종류에 따라 내려놓는 곳이 모두 다릅니다. 가구류부터 전자제품 또 매트리스까지 하차 위치가 전부 제각각. 그래서 수거 차량에 실을 때부터 내릴 순서를 철저히 계산해 품목별로 모아둡니다.
2: 이거 이제 다 끝난 거예요?
1: 아니요, 이제 이게 지금 첫 차고요. 이제 또 실으러 가야죠.
2: 아, 또 나가야 돼요?
1: 네, 또 나가야죠.
0: 지정된 지역을 모두 보려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수거할 곳에 도착. 한눈에 봐도 폐기물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1: 그 건물 그 인테리어를 하시면서 이쪽으로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내놓았기 때문에 양이 좀 많죠. 아무래도 좀 가구를 부셔가지고 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차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너는 차고차고 쌓고 네. 너는 중간에 나르고 네. 같이 시작하자.
0: 신기하게도 모서리를 누르니 가구가 손쉽게 해체됩니다. 거참 신기하네.
1: 지금같이 이게 부실 때는 장롱을 먼저 큰 거 먼저 심고요. 그 위로 이제 조그만 것을 심죠.
0: 부피를 줄이기 위해선 손이 많이 가도 일일이 가구를 해체해 실어야 합니다.
3: 일반적으로 이렇게 싸버리면은 저희가 언덕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물건이 앞에 있는 물건이 뒤로 확 늘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희 뒤쪽을 좀 높게 싸고 앞쪽을 낮게 싸가지고 언덕 올라가도 뒤로 밀리지 않도록.
4: 하나, 둘, 셋.
0: 상단에는 일부러 묵직한 물건을 올려 중심을 잡고 무너지지 않게 고정합니다. 별것 아닌 듯 보여도 무너지지 않게 쌓는 데는 숙련자들만의 노하우가 숨어 있습니다. 해체해 놓으니 부피가 많이 줄었습니다.
1: 야,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네. 이제 안마의자밖에 안 남았지?
4: 네.
1: 야, 물 가져와. 물 마시면서 좀 쉬었다 가자.
4: 네.
0: 사시사철 쉬울 때는 없지만 한낮에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여름엔 특히 더 작업이 고됩니다.
1: 뭐 제일 힘든 게 더위죠, 더위. 왜냐면 몸을 움직이면서 해야 되니까 아무리 해도 계속 탈 수도 있어요. 아무리 많이. 그게 제일 힘들죠, 더위.
0: 이제 안마 의자 하나 남았습니다.
3: 하필 제일 무거운 거 남았어.
1: 아, 땡큐.
0: 안마 의자는 폐기물 중에서도 무거운 제품 베스트 3에 드는데요. 장정 셋이 함께 들어도 버거운 무게입니다.
1: 해서 그 끝으로 끌어. 밑으로, 밑으로.
3: 네, 이거 진짜 보기와는 다르게 무거워요. 안에 기계다 보니까, 철기계다 보니까 무게가 기본 100은 넘어요. 그래서 많게는 200kg까지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막상 들어보지 않으면 무게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요.
0: 한 시간 넘게 실험한 끝에 그 많던 폐기물 상차를 모두 끝냈습니다.
1: 자, 이제 빨리 버리러 가자. 다음 대로 또 가야 되니까.
3: 네.
1: 빨리 이동하자.
3: 예.
0: 쉼 없이 폐기물을 수거하고 또 하차장에 내려놓는 작업. 이 고된 과정을 하루에도 두세 번은 반복해야 합니다.
1: 자, 차량 좀 닦고.
2: 네. 원래 이렇게 근무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1: 저희가 평소에 6시에 출근해서 3시에 끝나는데 지금 여름철 하반기에는 5시에 시작해서 2시에 끝나는 게 원칙이에요.
2: 지금 3시가 넘었는데요?
3: 늦게 끝났네요.
1: 나머지 했냐?
3: 네, 마무리 잘 했습니다.
1: 고생들 했다. 퇴근들 하자.
3: 네, 고맙습니다. 고생했어.
1: 저는 이 일이 되게 만족스럽거든요. 이만한 직장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만족감도 있고, 뭐, 보람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그리고 정년도 보장도 있고, 이런 직장 어디서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 몸이 건강하고 제 힘 받는 데까지 계속 해야지.
0: 치열하게 수거해온 재활용품들이 한데 모이는 곳. 저마다의 쓰임을 다한 다양한 폐기물들이 선별장으로 모입니다.
4: 여기는 재활용품이 들어오게 되면 1차적으로 선별하게 되는 1차 선별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0: 하루에 이곳으로 들어오는 재활용 폐기물 양은 대략 20톤에서 25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충주 전 지역에서 수거해온 쓰레기들이 밀려듭니다.
5: 일단은 비닐 주고 그다음에 쓰레기. 여기는 딱딱이하고 알켓. 여기 병하고 알켓.
0: 작업자들이 온종일 서서 일일이 손으로 직접 골라내야 하는 고된 과정입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쓰레기들을 종류별로 하나하나 신속하게 분류해냅니다.
4: 이게 이제 플라스틱 압축기인데 위에서 호프에서 내려주면 이제 압축기를 가지고 쭉 밀어서 부피를 변형해주고 있습니다.
0: 단단히 압축한 플라스틱은 철사로 묶어 고정한 뒤 최종 재활용 업체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4: 재활용 선별시설에서 나오는 매출이 연간 한 8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 이제 플라스틱이 한 연간 5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0: 이번엔 버려진 스티로폼을 재활용하는 감용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4: 스티로폼 자체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걸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녹여서 부피를 줄여주는 감용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0: 감용 작업의 첫 단계는 이물질을 제거한 스티로폼을 잘게 분쇄하는 일입니다.
4: 사태가 된 이제 스티로폼을 쭉 이 공기 파이프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녹여주게 되고 이 녹여주게 되는 것들이 이제 제품이 되는 겁니다.
0: 파쇄한 스티로폼은 열로 녹여 인고시라 불리는 덩어리로 압축합니다.
4: 이러한 형태로 나오는데 그 포장 완충제라든가 원축 단열재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0: 다음에 찾아간 곳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입니다.
6: 음식물 속에 있는 이물질을 다 제거하고 순수 음식물만 가지고 소화를 시켜서 거기서 만들어내는 바이오가스를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곳입니다.
0: 충주시에서는 국내 최초로 음식물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조용했던 사무실에 갑자기 경고음이 울립니다.
7: 사장님. 뭔 소리야? 형성 소화수 유입펌프 과거로 인해서 지금 트리 걸렸어요.
2: 지금 무슨 일이에요?
6: 아, 지금 저 산발해주에서 형성 소화수로 보내주는 펌프가 지금 저 과부하 걸린 것 같습니다.
0: 작업자가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뛰기 시작합니다.
2: 이게 좀 위급한 상황인가요?
6: 네, 이건 저 원료가 이송이 안 되면 저희 가스 생산에도 차질이 빚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0: 작업자가 안전모를 쓰고 현장에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문제가 발생한 펌프의 상태부터 곰곰이 살핍니다.
8: 아, 지금 펌프 안에 이물질이 끼어서

0: 고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펌프가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내부에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펌프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1: 펌프 교체가 결정됐습니다. 신속하게 교체 작업이 진행됩니다. 교체 작업 중 갑작스럽게 정체 모를 액체가 사방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0: 안 안에 들어있던 소화액입니다. 고장나서 지금 교체하려고 양쪽에 밸브를 잠궜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압력이 있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겁니다.
1: 미처 피할 틈도 없이 흠뻑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2: 선생님 괜찮으세요?
3: 네, 괜찮습니다. 이거 국성이 있거나 뭐 위한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별 이상 없고요. 예, 저보다 냄새가 나니까요. 이게 한번 몸에 뵈면은 잘 안 빠집니다.
1: 코를 찌르는 악취가 온몸에 배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작업자들은 서둘러 펌프 교체 작업을 진행합니다.
4: 지금 다 분리가 됐습니다, 이제. 이제 속으로 교체만 하면 교체만 하면 됩니다.
1: 음식물 소화액을 발효조에서 소화조로 이송하는 펌프가 고장난 건데 1년에 서너 번은 발생하는 일이라 늘 새 펌프를 준비해 둔다고 합니다. 치열했던 교체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5: 펌프 잘 되나?
6: 네,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0: 펌프 교체 다 끝났고요. 현금 소화도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가스가 이제 정상적으로 수소 충전으로 공급될 겁니다.
1: 이곳에서 생산된 수소를 충전하려면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쳐야 합니다.
7: 여기는 음식물 센터에서 넘어온 가스를 수소를 생산해서 생산된 수소를 압축하는 압축 시설입니다.
1: 바이오 가스를 정제 및 고질화해서 바이오 메탄으로 만든 뒤 개질 과정을 거쳐 수소로 만들어집니다. 하루에 생산되는 양은 약 500kg. 도심을 누비는 버스와 승용차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7: 음식물 폐기물에서 생산된 청정 수소 에너지로서 대기 오염 및 각종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 에너지입니다.
1: 그럼 이 쓰레기는 어떻게 수거되어 오는 걸까요? 충청북도 충주시의 재활용 쓰레기 수거 현장을 찾았습니다.
8: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용 수거 차량 운전하고 있는 김태양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 뒤에서 직원들이 병을 수거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9: 그게 어때? 바로 어디 가? 양 같이?
10: 평상시랑 똑같은 것 같은데?
9: 많이 힘들어 보이네.
10: 무섭다.
9: 조심하고 있대.
10: 깨져 있네.
8: 이런 거 깨진 병 같은 경우 사실 재활용하기가 좀 힘든데 그것보다도 저희가 많이 다쳐요, 깨진 병.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뭐 다리가 꼬맨데가 벌써 두 군데 세 군데가 있을 정도로 많이 위험하고.
1: 유리는 파손 위험도 크고 무게 또한 묵직합니다.
9: 확실히 너도.
11: 예.
9: 괜찮아, 무겁지?
11: 예, 무겁습니다.
9: 예. 깨진 거 조심하고.
11: 예.
8: 네, 오늘도 저희는 신속하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또 작업을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거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그런데 작업하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니 작업자들이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계속 걸어다니며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12: 저분들은 걸어가시네요?
8: 네, 아무래도 저희가 차량 뒤에 탑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도보로 작업하고 있어요.
12: 아, 그럼 차는 따라가고요?
8: 네, 저는 따라가고.
1: 2018년 잇따라 발생하는 사고로 청소 차량의 발판 탑승이 전면 금지되면서 작업 내내 걸어다니며 재활용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품목은 크게 6종류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12: 어디 나오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13: 이게 나오는 데는 항상 뻔하니까 그 위치는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데 위주로 이제 보고 그러는 겁니다.
1: 주민들이 늘 같은 자리에 재활용품을 버리다 보니 수거 장소는 어느 정도 지정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순 없습니다. 후미진 곳이나 구석진 자리에 가려진 쓰레기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일이 보물 찾기 하듯 눈과 발로 찾아내야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12: 이게 걸으면 찾는 것도 일이네요.
13: 그렇죠, 아무래도. 차 사이에 숨어져 있고 뭐 구조물 사이에 숨어져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힘들죠.
1: 이번에는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 있네요.

0: 스트레스를 적어서 버리시면은 저희가 아무래도 일하기가 좀 수월하죠. 조금이라도 더 갈 수 있고 부피가 주니까.
1: 끊임없이 길을 따라 움직여야 하는 수거 작업. 온종일 길 위를 걷고 걷고 또 걸어야 하는데요. 쓰레기를 거두는 것만큼이나 걷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2: 아니 이거 진짜 많이 걸으시겠어요?
0: 저희가 이제 골목골목 걷는 거랑 뭐 이렇게 다 따지면 하루에 한 10km 정도는 걷는 것 같아요.
1: 수거한 쓰레기들을 집화장에서 쉽게 내리기 위해 수거 단계에서부터 종류별로 구분해 씻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부피를 줄이는 건 역시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3: 이게 최대한 부피를 줄여야지 많이 실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부피를 줄이는 겁니다.
1: 상차 작업을 끝내고 다시 쓰레기를 찾아 나섭니다. 이번엔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는데요. 여기서부터가 또 난관이라네요. 차가 커서 운전이 쉽지 않습니다.
4: 이런 좁은 골목은 진짜 운전 어려우시겠어요?
3: 네, 많이 어려워요. 항상 신경 써야 되고 아무래도 좁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1: 골목마다 주차된 차들이 많아 통과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4: 간신히 지나가는데요?
0: 네, 이런 경우가 허다하죠, 골목길에서는.
3: 이런 상황이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골목길이다 보니까 특히 이 시간에 출근 시간대 그때가 제일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시간대입니다.
1: 아슬아슬했던 골목 수거를 마치고 이제 대로변 작업 차례입니다.
3: 이제 대로 나가야 되니까 차 따라오지 말고 내가 너희를 따라갈 테니까 니네가 먼저 수거를 하면서 앞으로 가라고 차고를.
4: 네, 알겠습니다.
3: 이제 출근 시간이기 때문에 대로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를 막으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정차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안전한 데 정차해 있다가 작업원들이 먼저 수거를 해서 앞으로 가면 제가 작업원들을 쫓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작업을 해야 돼요.
1: 바쁜 출근길 도로를 가로막지 않기 위해 수거 방식도 바꿉니다. 작업자가 차보다 앞서가며 쓰레기를 모아두면 차는 그 뒤를 조심스레 따라갑니다. 도로 위 흐름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벌써 작업을 시작한 지 3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3: 이제 다 차가지고 이동할 겁니다.
4: 어디로 가는 거예요?
3: 이제 저희는 박스만 따로 버리는 집화장으로 가서 하차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일정을 또 수행할 거예요.
1: 차량 가득 수거한 재활용 종이를 비워낼 시간. 묵직한 차량을 이끌고 집화장으로 들어섭니다. 먼저 도착한 작업자들이 부지런히 가져다 놓은 재활용 종이들. 집화장 한편에는 종이들이 산더미처럼 높게 쌓여 있습니다. 이제 하차 작업을 합니다.
0: 다른 차들은 유압으로 이렇게 쏟아버리는데 재활용은 일일이 후작업이라 너무 힘들어요.
1: 장비 없이 손으로 하는 일이라 노동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이에 섞여있던 스티로폼은 다시 씻습니다.
4: 스티로폼은 어떻게 해요?
3: 이제 이거는 또 버려 하차하기도 좀 더 애매하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아파트를 받아서 같이 실려있는 거랑 같이 한 번에 하차하려고 합니다.
1: 종이 수거와 하차를 끝낸 후 스티로폼 수거를 위해 이동합니다. 아파트에 도착하니 이번엔 또 스티로폼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4: 스티로폼이 엄청 네. 많이 나오네요.
3: 그렇죠. 보통 아파트 이게 거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가.
1: 스티로폼은 부피가 크고 양도 많기 때문에 하나라도 차에 더 실으려면 싣는데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0: 아, 이렇게 세게 쳐야지 고정이 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손이 좀 아프긴 한데.
4: 아, 스티로폼 부셔져도 괜찮아요?
0: 아, 부셔져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사요, 그 뭐지? 그 재활용 자체는 거기서도 부수기 때문에.
3: 자,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이거.
1: 스티로폼이 한 차 가득 찼습니다.
4: 또 가시는 거예요, 내려놔러?
3: 네, 이제 또 하차하러 또 가야 됩니다.
4: 이 왔다 갔다 계속 이게 반복이네요.
3: 네, 이게 되게 단순 반복 같은데 이게 은근히 힘들어요.
1: 다시 차를 타고 15분 남짓을 달려 이번엔 스티로폼 집화장에 도착했습니다. 잠깐 쉬지도 않고 차를 세우자마자 서둘러 스티로폼을 밖으로 내립니다.
5: 이제 스티로폼 수거는 끝났고요. 이제 면소재지 가가지고 이제 재활용 수거할 예정입니다.
1: 충주는 시내뿐 아니라 외곽의 면 지역들도 있어 별도의 수거가 필요합니다.
3: 저희가 면소재지 집화장이에요. 재활용이 모이고 종량제가 모이는 곳.
1: 면 지역은 면사무소 따로 집화장이 있어 주민들이 모아둔 재활용품과 종량제 봉투를 한 대 모아 수거합니다.
3: 여기서는 똑같이 시내랑 똑같이 페트 재활용품들 그거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1: 모아있는 쓰레기들을 서둘러 차에 싣습니다. 그냥 던지는 것 같아도 다 방법이 있다네요.
5: 뭐 이런 식으로 평평하게 그래야지 안 무너지거든요. 이렇게 사선이 돼버리면은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니까 최대한 평평하게 맞춰야 돼요.
1: 무너지지 않게 수평을 맞추며 쌓아 올리는 데만 30분 이상이 소요됩니다.
5: 자, 마지막!
1: 마지막 남은 봉지 하나까지 꼼꼼히 밀어넣습니다. 오늘의 수거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3: 자, 다 했다. 야, 일로 와. 나도 수거하자. 일로 와.
1: 찌는 듯한 폭염 속 온몸에 열기를 식히려 머리 위로 차가운 물을 왈칵 쏟아붓습니다.
6: 힘든데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으세요?
5: 뭐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뭐 남들도 일을 다 열심히 하잖아요. 자기 그냥 제 일이니까 하는 거죠. 네.
1: 덤덤하게 내뱉는 한마디에 속 깊은 책임감이 묻어납니다.
5: 아니 뭐 몸은 좀 힘들어도 그래도 같이 이제 동료들이랑 이렇게 3인 1조잖아요. 계속 붙어 있으니까 이제 정도 많이 쌓이고 네,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6: 재밌으세요 그래서?
5: 네, 재밌어요.
0: 마무리하고 가자.
7: 네네.
0: 고마워요.
7: 나도.
1: 서로가 있어 고된 노동도 웃음으로 넘겨봅니다. 드디어 오늘 분량의 수거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 수거해놓은 물건을 내려놓습니다.
3: 여기는 이제 저희 충주시에 나오는 재활용품이 다 여기로 모이는 곳이에요.
1: 도시 전체에서 모인 재활용 쓰레기가 발 디딜 틈도 없이 쌓여 있습니다.
3: 자, 마무리해서 가자. 들어가자.
1: 드디어 수거와 하차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0: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적재함 쪽에 좀 지저분한 거 좀 물청소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할 거예요.
1: 매일 길을 누비는 일이 고단해도 깨끗해진 거리를 보면 보람이 더 큽니다. 퇴근을 앞두고 꼭 거치는 일과가 있는데요. 섬유 탈취제를 뿌리는 겁니다.
3: 다른 사람들이 하도 막 이게 쓰레기 냄새가 난다 그래가지고 항상 뿌리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생활 폐기물 수거 업체를 다시 찾았습니다.
8: 안녕하세요. 오늘 음식물 수주 분반하는 김학수입니다. 이제 음식물 수주 분반을 일을 하러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뭐여 이제 일 나가야지.
9: 네.
8: 호선아.
9: 예.
8: 오늘 너는 통돌이 하면서
9: 네.
8: 통 꽉 차거나 하면 형한테 전화해서 위치 알려주면 형이 또 찾아갈 거니까.
9: 네.
8: 그리고 찬영이는 차 따라다니면서 형이 놓치는 부분 너가 보고 너가 놓치는 부분 형이 보고. 네. 협업. 오케이. 가자, 스키리.
1: 음식물 쓰레기 작업자들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수거를 위해 출발합니다.
10: 음식물 그 수거는
3: 네.
10: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8: 음식물 수거는 일단 시내 지역은 문전 수거라고 해가지고 가정집에서 다 자기 집 앞에 다 내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저희가 지나가면서 다 직접 수거하는 방식입니다.
1: 수분이 많아 무게가 많이 나가는 음식물 쓰레기 특성상 수거차는 5톤 이상의 대형 차량. 차가 멈춰서기 무섭게 작업자가 통을 끌고 골목 안으로 들어갑니다.
8: 골목에 보시면 되게 길이 좁거든요. 차량들 주차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차량이 진입을 못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통을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저희 차량이 진입이 안 되는 곳에

0: 음식물을 다 수집을 해서 별도의 장소에서 저희 차량을 만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1: 주택가 골목길은 워낙 좁아 덩치 큰 대형 수거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일일이 집 앞을 돌아다니며 놓여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 수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쓰레기 봉지가 있는지 알 수 없어 골목 사이를 살피며 바삐 움직입니다.
2: 이 시간대에는 차가 아직 출근하시기 전 시간이기 때문에 차 뒤에 숨겨둔 경우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구석구석 잘 살펴봐야 됩니다.
1: 음식물 쓰레기를 찾아 열심히 헤매던 중 주황색 뚜껑에 통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 음식물 전용 칩이라고 해서 봉다리로 이렇게 내놓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통에서 넣어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통으로 넣으실 때는 꼭 항상 칩이 꽂혀 있어야 됩니다. 얘를 먼저 부러뜨리면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리고 뚜껑 열면은 이렇게.
1: 전용 수거통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고 구매한 납부 필증을 꽂아 배출하는 방식입니다.
2: 칩만 있으면 일반 봉투, 검정 봉투, 흰 봉투 상관없이 담겨져 있으면 실을 수 있습니다.
1: 그 시각 차량팀도 바쁘긴 마찬가지.
0: 찬영아, 저쪽 옆에 골목에 거기 확인. 앞에 한번 확인해봐.
1: 차량팀은 주로 넓은 큰 길을 따라 이동하며 길가에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를 확인해 수거합니다.
3: 간혹 가다 이렇게 박스 안에 딱 같이 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1: 작업자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통 안에 넣으면 리프트가 작동해 차량 상단으로 올려보낸 뒤 내부에 적재합니다.
4: 음식물 쓰레기는 왜 이렇게 기계로 차 안에 담는 거예요?
3: 아무래도 음식물은 국물이 많아가지고 던지면 터져서 바닥에 흐트러지면 사고입니다. 나중에 그거 다 치우고 물로 하고 하면 환장 안에 노르십니다.
1: 사람이 직접 들고 올리다 자칫 쓰레기 흙물이 바닥에 흐르거나 터지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리프트를 이용해 차량 안에 넣습니다.
2: 네, 이렇게 이제 통돌이는 이렇게 끝납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합쳐서 같이 또 이제 다른 이제 코스로 갑니다.
0: 가자!
1: 이번엔 대로변 음식물 수거. 넓은 길가라 골목보다 수월할 듯 하지만 고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쌩쌩 달리는 차량 흐름에 방해 없이 속도를 맞춰야 해서 잠시도 지체할 틈이 없습니다.
5: 환기를 할 때는 탔다 내렸다 계속 반복하시네요.
2: 그렇죠. 저희가 이제 계속 이 도로를 걸어다닐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걷게 되면 차도 엄청 느리게 되고 교통이 이제 또 마비가 돼버리니까 저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1: 도로 위 다른 차들의 통행을 원활하게 터주기 위해 일이 끝나면 곧장 달리기 시작합니다. 쓰레기를 하나라도 더 빠르게 수거하기 위해 쉴 새 없이 도로 위를 달립니다.
4: 힘 안 힘드세요?
2: 당연히 힘들죠.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차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뛰는 겁니다.
1: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정신없이 뛰다 보면 쓰레기를 놓치기 일쑤라 차에 타고 있는 작업자들도 항상 주시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4: 천천히 가! 쉬었다 해! 쉬었다! 쉬었다 해!
2: 마실게요.
1: 한여름 뙤약볕을 뚫고 계속 달리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4: 덥다.
1: 그래서 이렇게 잠깐씩 쉬어줘야 한다네요.
3: 햇빛 피할 때도 없는데 계속 수거해야 되고 냄새도 그렇고 이럴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뛰어야 되냐 하고.
6: 왜 이렇게 뽀송해요?
7: 미안하다. 나도 일해야 되는데 미안하다.
6: 에어컨 꺼.
1: 숨가쁘게 달리다가도 길가에 수거 용기가 보이면 놓치지 않고 쓰레기가 담겼는지 뚜껑을 열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4: 끝난 것 같으니까 저쪽으로 들어가.
0: 이동하자.
1: 다음 수거 장소로 이동하던 그 순간.
2: 우와! 아, 봐봐. 아, 이러다 왔어, 내가.
0: 아, 진짜 사고다.
1: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도로 위에 뭔가 떨어져 있는데요. 차량 외부에 거치돼 있던 수거통이 쓰러져 안에 담긴 음식물 쓰레기가 도로 위로 쏟아지고 만 겁니다. 2차 사고와 심각한 악취를 막기 위해 작업자가 도로 위에 널브러진 음식물 쓰레기를 신속하게 치우며 현장을 정리합니다.
5: 이거 왜 그런 거예요?
0: 아, 이게 가끔 그렇긴 한데 통에 음식물을 붓다 보면은 통이 제대로 거치가 안 되는 상황이 가끔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인지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그럴 때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떨어지기는 합니다.
1: 쓰레받기와 빗자루를 손에 들고 도로 위 쓰레기를 구석구석 쓸어 담습니다. 비록 예상치 못한 일로 일정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길 위에 오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깔끔하게 청소합니다.
2: 국물이 적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0: 가자!
1: 예상치 못한 우여곡절을 무사히 넘기고 오늘 하루 길 위에서 모은 음식물 쓰레기를 가득 실은 채 목적지인 폐기물 처리장에 도착했습니다.
0: 여기가 음식물 버리는 곳입니다.
5: 아, 여기를 내려놓으면 되는 건가요?
0: 예, 여기서 하차 작업하면 됩니다.
1: 수거차 한 대가 하루 사이에 이곳으로 실어 나르는 음식물 쓰레기는 적게는 10톤에서 많게는 15톤 정도나 됩니다.
5: 이제 다 끝난 거예요?
2: 네, 저희가 이제 수거해서 여기서 이제 버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나오면 저희의 이제 할 일은 다 이제 끝난 겁니다.
1: 그날 오후 작업자들이 사무실 앞마당에 모여 뭔가를 준비하는지 모두 분주합니다.
5: 지금 뭐 하시려고요?
8: 저희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요.
5: 아, 여기서요?
8: 네네네.
5: 가끔 구워 드세요?
8: 네, 가끔씩 구워 먹어요.
1: 와, 불판 위에서 삼겹살이 맛있게

0: 영양부침도 좀 하면서 해야지 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 노릇노릇 익어가는 고기 냄새가 마당 안을 가득 채웁니다. 폭염속 고된 노동으로 충난 몸을 달래고 기력을 보충하려 다 함께 모이는 고기 회식을 준비했습니다.
2: 다시 먹어. 와,
3: 많이 드세요.
1: 아침부터 쉬지 않고 뛰어다닌 뒤라 허기가 져서 그런지 고기가 더 꿀맛입니다.
3: 너무 맛있습니다. 일하면서 낀 먼지가 싹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4: 일 끝나고 힘들게 일하고 그래도 이제 회사 동료들이랑 같이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1: 함께 밥을 먹으며 다시 힘을 내봅니다.
5: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자, 갑시다.
6: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7: 저희를 거쳐간 이후에 또 도로가 깨끗해지는 거 보면은 그런 거에 있어서 많이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내년에 저희 딸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힘 닿는 데까지 정년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8: 자, 형 등록 좀 해줘라.
9: 네, 알겠습니다.
8: 시원하게 뿌려줘.
9: 형 엉덩이 더 들어야 되는데.
8: 시원해.
9: 네, 다 됐어요. 일어나세요.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중앙유럽 3학년 1학기 강의에 오셨습니다. 저는 실전편의 최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인수분해 내용을 가지고 중간원 문제 풀고 있는 중이었고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할 건데요. 같이 한번 오늘의 목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중단원 실전 테스트 계속해서 문제 풀 거예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수분해에서 인수분해 활용까지 종합적으로 문제, 전반적인 문제들 풀면서 이제 볼 건데 지난 시간에 했던 문제보다는요. 약간씩 난도가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생각하면서 같이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풀면서 이제 좀 조언을 해드릴 텐데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문제풀이의 다음 거에 좀 적용해 보시면 좋겠는 게 선원수령 이제 서술형 문제 풀 때도요. 뒷부분에 그런 문제들이 또 반복적으로 나와요. 다만 이제 서술형 대비로 해서 좀 쓰면서 좀 더 봐라라는 의도가 있는 거지 문제가 뒤에서 또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제 말들을 좀 잘 기억하면서 적용하는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중단원 실전 테스트 10번 문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대요.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는 인수분해가 된 느낌이지만 사실은 뒤에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먼저 풀어 헤쳐놓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풀어 헤쳐서 생각을 해본다고 생각하면 이걸 전개를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6x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요. 24x에 마이너스 8x가 되거든요. 맞죠? 따라서 정리해 주시면 더하기 16x가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뒷부분은요.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고 더하기 k야. 여기까지 정리되시나요? 좋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된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수는 요 뒷부분이고 가운데는 x항의 개수고 앞에는 x제곱의 개수 이런 상황인 걸 읽어내시고요. 누군가의 제곱식이 된다는 뜻이니까 분명히 이 친구는 앞에는 픽스가 되어 있어요. 지금 4x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4x라고 픽스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뒷부분은요, 사실 K 때문에 이 뒤에를 정확하게 추론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라면 여기서 등장하지 않았던 문자 A 같은 걸 가져와서 4X 더하기 A의 제곱이야, 요런 꼴로 얘가 인수분해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A를 맞추고 그걸 이용해서 K까지 같이 추론해가는 과정을 거치시면 정확하게 답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렇게 인수분해가 됐다고 한다면 요거는 16X의 제곱에서 더하기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 하잖아요. 따라서 8에 A의 X, 그리고 이제 뒤에는 A제곱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x의 계수인 8a가 결국은 16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해됐죠? 따라서 8a가 16이야 라고 한다면 a 값은 얼마가 될까요? 2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나면 a 자리에 2를 넣어서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뒤에 있는 12, 마이너스 12 더하기 K가 된다라고 정확하게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2 더하기 K는 4가 되더라라고 정리해 주시면 K 값을 바로 이제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K는요, 넘겨서 16이야라고 해서 정답은 1번이야.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는 A는 구하고자 하는 수치는 아니었어요. A는 제가 여기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니었지만 우리는 A를 이용해서 K를 구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K값을 구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던 거고요.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더 드리면요. 이런 문제는 뭐 고등학생이 돼서도 계속 나오는 부분이니까 보시면은 아까 요거 전개했을 때 16의 x제곱에 요거 24에 요거 마이너스 8에 해서 더하기 16의 x에 마이너스 12에 더하기 k 요렇게 됐던 게 완전제곱식이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반의 제곱, 말하자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요 x항의 계수의 반의 제곱이 뒤에 있으면 완전제곱식이 될수 있어라고 했을 때는요. 그런 아이디어를 이용한다면 요걸 16으로 살짝 묶어주세요. 그리고 나면 x제곱, 그리고 여기도 x, 그리고 더하기 16분의, 그냥 통으로 다 써볼게요. 요렇게 써주시고 나면요. 요렇게 써주시고 나면 이 안에서 완전제곱식이 되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요때는 요게 x제곱이니까 요 계수의 반의 제곱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따라서 요 계수가 1이거든요. 그거의 반은 2분의 1이죠. 그거의 제곱이 16분의 마이너스 12 더하기 k야. 요렇게 가주시면 반의 제곱의 아이디어를 살려서도 해주실 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그럼 이게 4분의 1이잖아요, 결국. 그쵸. 그러니까 요게 16분의 4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10, 마이너스 12 더하기 k가 4라는 뜻이라서 k가 아까처럼 16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제가 반의 제곱이야라고 할 때는 요런 형태일 때요 앞에 x제곱 더하기 몇 x 요렇게 되어 있을 땐 반의 제곱을 기억하셔도 되고요. 그렇다면 16을 묶어내 주셨어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아까처럼 완전제곱의 꼴로 만들어서 중간에 뭐 a 같은 거 설정하고 가셔도 괜찮고요. 됐나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1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항은요, 나머지 4과 네모 안에, 박스 안에 들어가는 수가 다른 걸 고르라고 했습니다. 보시면요, 요거는 x 빼기 뭔가의 제곱이니까, 요거 x의 제곱이니까 여기 왠지 4가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는 확인 작업하셔야 돼요.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 맞네요. 따라서 여긴 4가 맞고요. 이번에는 x제곱 빼기 16분의 1이죠? 그리고 4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을 더하고 빼고 하시면 돼요. x 더하기 4분의 1, x 빼기 4분의 1. 오케이. 그 다음, 요거는요, 대각선 인수분해 한 거거든요. 맞죠? 5, 4, 20 해서.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바로, 이거는 상수항을 가지고 비교해서 바로 채워넣으셔도 괜찮죠? 따라서 요렇게 곱한 게 20, 마이너스 20이 돼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는 어차피 있고 하니까 4만 들어오면 되겠네요. 5, 4, 20. 괜찮죠?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각선 인수분해 하시는 건데요. 이렇게 이미 힌트를 줬기 때문에 저라면 굳이 이거 애써서 대각선 인수분해 안 하고 이렇게 곱한 게 마이너스 4라고 이용하시면 바로 박스 안에가 도출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여기는 1이 되어서 마이너스 4를 바로 이끌어낼 수 있어서 이 박스에는 1이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역시 대각선 인수분해 하셔야 되지만 이걸 보고 추론을 역추적을 해가시면요. 이렇게 상수 부분을 곱한 게 마이너스 8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맞죠? 따라서 마이너스 2와 곱했을 때는 4가 들어와야 마이너스 8이 되니까
이 친구도 사가 되더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있겠습니다. 나머지 4과 박스 안에 들어가는 다른 수라는 것은 4번. 4번만 1이 들어왔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야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12번입니다. 넓이가 3x제곱 더하기 20x 더하기 32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요거일 때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해 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넓이라는 것은요, 어쨌든 직사각형의 넓이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를 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가로의 길이를 이렇게 예쁘게 줬다는 건 세로의 길이를 우리 친구들이 맞춰갈 수 있겠다. 뭘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는 요 세로의 길이를 맞추고 나면 그걸 통해서 둘레의 길이는 가로 세로를 더하고 두배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추론을 해 가시면 되는 문제 됐나요? 이 문제는요, 사실상 요걸 인수분해 하셔도 되긴 되고요. 하나의 인수를 명확하게 알려준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꼭 인수분해를 하지 않더라도 이 나머지 하나의 인수가 역추적이 가능하죠. 양변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보시면 일단 3x로 시작하셔야 3x 제곱이 될 거고요. 맞아요. 뒷부분은요, 32가 나오도록 하셔야 되니까요. 4, 8에 32 해서 뒷부분이 8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실제로 20이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더하면 12x에 8x니까 더하면 20x가 맞아 떨어집니다. 듣나요? 좋습니다. 따라서 가로, 세로의 길이 중에 세로의 길이를 요렇게 추적해 낼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인수분해 과정을 거쳐서 3x, 그리고 x, 그 다음에 8, 4, 32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8, 4, 32에서 20 나오는지 볼까? 8x, 12x. 아, 좋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3x 더하기 8을 얻어내셔도 괜찮고요. 이해됐죠? 좋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니까요. 가로와 세로를 우선 더하시고요. 그쵸? 더하시면 4x 더하기 12거든요. 그런데 직사각형의 둘레니까 가로, 세로가 다두개 있는 거잖아요. 각각. 따라서 여기다 두 배를 해주시면요. 8x에 더하기 24가 되나요? 그래서 정답은 8x 더하기 24야 라고 정리하시고요.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아실 수 있겠죠? 넘어가도 될까요? 좋습니다. 자, 1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항은요, 저 1자식이요. 6x제곱에 더하기 ax에 마이너스 10에 인수일 때라고 했습니다. 인수라고 한다면 계속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중인 거죠. 됐죠? 그런데 지난 시간 마지막에도 제가 풀었지만 이렇게 한 군데가 비어 있단 말이죠. ax로.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인수분해를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또 하나를 완벽하게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양변을 비교하면서 계수를 추론해 나가는 과정이 이런 문제에선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3x랑 2x를 곱해야 6x제곱이 완성된다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상수항을 가지고 뒷부분은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인수라는 거는 완벽하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다는 걸 밝혀준 거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도 인수분해 될 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되려면 여기가 더하기 5가 돼버리면 마이너스 10 정확하게 도출이 되겠죠. 됐나요? 그리고 나면 가운데 있는 x의 1차항인 ax의 a는요, 이렇게 3 모양의 공식으로 해서 도출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4와 플러스 15x에 15를 더해주시면 11이 되고요. 그 값이 바로 a의 그 x의 1차항의 계수인 a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a 값은 11이야라고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넘어가도 될까요? 자, 이제 14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자, 두 다항식이 있고요. 이두 다항식이 x의 계수가 1인 1차식을 공통인 인수로 갖고 있어. 그럴 때 정수 A의 값을 구해볼래? 라고 했습니다. 자, 요 문제는요. 하나의 다항식은 완벽하게 알려줬어요. 보이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요, 인수분해를 하면 뭐 어떻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인수분해가 실제로 가능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아래에 있는 요 식은요. x제곱에 ax에 8은요, 요 a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수분해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위에 있는 인수분해된 식을 이용해서 1차식 하나를

X 계수가 1인 1차식 하나를 공통인 인수로 갖는다는 건 여기에서 하나가 여기도 똑같이 들어있다는 뜻을 맞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통인 인수를 찾아주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할수 있는 건첫 번째 있는 요식을 인수분해하자. 됐나요? 옮겨볼게요. 실행에. XX, 51. 여기에 플러스 주고 여기 마이너스 주면 5X와 마이너스 1X 되니까 플러스 4X 되겠죠? 맞습니까? 곱해선 마이너스 5가 되고 따라서 X 더하기 5에 X 빼기 1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으신가요?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요식은 사실상 어떻게 인수분해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요거 또는 뒤에 있는 X 더하기 5 또는 X 빼기 1을 여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차식을 공통인수로 갖는다는 거니까. 근데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x 더하기 5가 공통인 인수라고 설정할 수 있다고 해보세요. 이건 불가능하죠. 왜요? 이렇게 전개를 한게 요거랑 같아, 아, 요걸 전개한 게 이쪽이랑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8이 나와야 돼요. 맞죠? 그러려면 여기가 분수가 돼요. 5분의 8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차식을 구했을 때이 a가 정수가 안 나와요. 맞죠? 그런데 문제에서 a는 정수라고 했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x 더하기 5는 요거의 인수가 될수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추론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둘 중에 무조건 하나를 인수로 갖는다면 그 인수는 바로 x-1이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이 뒷부분은요. 이렇게 곱해서 8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8이었겠죠. 요거는 오히려 추론이 아주 쉽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A 값도 바로 맞춰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요렇게 곱해서 결과적으로는 AX가 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9X가 곧 AX의 AX와 같아지게 되고요. 따라서 A가 마이너스 9가 된다는 거죠. 됐나요? 정답은 2번.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인수분해 진행하면서 인수가 될수 있는 걸 추려 나가는 과정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볼게요. 15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X의 계수가 자연수이고 상수항의 정수인 두 1차식 여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결국 인수분해 하고 싶은 건데요. 식이 좀 복잡해요. 근데 이건 전개하는 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반복되는 문자식이 있다면 그 친구를 A라고 치환하자. 됐나요? 그러면 5A제곱 더하기 7A 그리고 마이너스 6 이렇게 일단 A라는 문자로 바꿔치기 하고 나면 2차식의 인수분해가 되고요. 항의 개수가 3개니까 제가 뭐라 그랬죠? 완전제곱식 아니면 대각선인데 지금은 대각선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6을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를 고민하시다가 3이 6 가능한데요. 요거 해보시면 여기는 3이고 요거 10 되잖아요. 차이가 7 나니까 아, 여기다가 플러스를 주고 마이너스를 주면 10a에서 3a를 빼면 7a가 나오겠구나. 왜냐하면 곱해서 음수가 돼야 되니까. 두개 부분 다르겠죠? 따라서 5a 빼기 3이고요. 그리고 a 더하기 2고요. 이렇게까지 정리가 가능할까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a는 중간에 우리가 만들어낸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따라서 a 자리에 원래대로 되돌려 봅시다. 이럴 때또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5 곱해져 있죠? 그럼 요 A에다가 5를 다 곱해가지고 가져가야 돼요. 그게 찜찜하면 괄호하고 가져가셔도 되고, 바로 곱하기가 가능하다면 바로 가주시면 더 좋겠죠. OX 더하기 15. 그리고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어차피 요 앞에 음수나 이런 거 없으니까 마이너스가 헷갈릴 건 없어서 제가 그냥 바로 가져갔고요. 여기는 더하기 2. 됐죠? 자, 그리고 나면 OX에 마이너스 10, 아, 플러스 12가 되고요. 뒤에는 x에 더하기 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고요. 계수가 자연수이고 맞죠? x의 계수가 상수항이 정수인 맞죠?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그럼 이두 1차식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이 식과 이 식을 더해 보시면 6x 더하기 17이야라고 해서 정답은요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페이지를 좀 넘겨볼까 싶은데요. 16번으로 갈게요. 자, 16번 문항은요.
2루트 3의 소수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이런 문제도 우리가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이제 뒷부분이 인수분해를 이용한 문제로 바뀌어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선은요, X부터 처리하고 좀 가야 될것 같아요. 이 루트 3은요, 루트 안으로 다 들여보내주면 4, 3, 10이거든요. 10이라는 건 3, 3은 9, 4, 4, 16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3부터 4 사이에 있는 수라는 거 추론할 수 있겠죠. 맞아요. 따라서 정수 부분부터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 루트 3의 정수 부분은요, 3이죠. 맞아요. 그리고 이 루트 3의 소수 부분은요, 맞아요. 이 루트 3에서 3을 빼주시면 되죠. 이해되세요? 요걸 먼저 끌어내시고, 이게 바로 X라고 했거든요. 요 소수 부분이. 그걸 가지고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걸 넣는다고 치더라도 여기가 조금 계산이 있어요. 맞잖아요. 요거 넣으면 또 제곱하고 막 1차 계산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잠깐 멈추고 우리가 주어진 구하고자 하는 시계값을 구하기 전에 이 식을 정리하고 가면 어떨까 싶어요. x 더하기 5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에 x 더하기 5에 더하기 4라고 하시고요.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요거 A로 살짝 치환해 볼까요? 그러면 X 더하기 5를 A로 치환해 주시면요. A의 제곱에서 4A를 하시고 더하기 4가 돼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돼요. 그리고 AA의 4A의 아, 맞죠? 4, 요거 인수분해 제곱식이네요. 요거 A제곱이고 요거 2의 제곱이니까 너무나도 예쁘게 A-2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됐죠? 그러면 이제 이 A 자리에 원래대로 되돌려 주셔야죠? 좋습니다. 따라서 X 더하기 5를 살짝 넣어주시면요. X 더하기 3의 제곱이네요. 좋아요. 이제 다 왔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구해놨던 이 X가요. 여기에 들어갈 참이거든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제 1번을 대입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자리에 대입해 주시면요. 2루트 3 빼기 3에서 더하기 3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없어지니까. 결과적으로는 2루트 3의 제곱이 정답이 되고요. 4, 3, 12 해서 이 문제의 정답은요. 12, 3번이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문제가 마지막 마무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되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출제자의 의도가 요거를 식을 간단히 한 다음에 대입하면 계산이 깔끔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괜찮은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도 될까요? 자, 17번으로 가겠습니다.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여 요식을 간단히 하여라 그랬습니다. 요식을 계산하여라 그랬습니다. 7.3의 제곱에서 2.7의 제곱을 빼는 건데요. 누가 보더라도 7.3 계산, 제곱하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의 아이디어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까 생각했어요.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그죠? 또,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죠? 그리고 나면 이 친구가 10.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는요. 7.3에서 2.7은 빼주셔야죠, 뭐. 그러면 4.6이 되거든요. 그러나, 여기에 10을 곱하면 46이 바로 도출이 되니 어렵지 않게 3번임을 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18번으로 가볼게요. 18번 문항은요, 36x제곱 더하기 ax-15가,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어요. 그럴 때 ABC에 대하여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아, 이거 지난 시간에도 나왔고, 오늘도 또 나왔고. 자, 봐봐, 얘들아. 이런 문제 진짜 많이 한다, 우리. 그치? 요거 항의 개수가 3개고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 A를 모르니까 완벽하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오른쪽 부분을 가만히 봤더니, 물론 다준건 아니죠. 그치만 미지수도 많지만, 일부 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양쪽을 잘 비교하면 미지수를 구해내는 걸 수월하게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최고차항부터 비교할까요? 그러면 36x제곱에서 36이 x제곱의 계수거든요. 그런데 4x랑 cx를 곱하면 4c가 되죠, 4c. 4x랑 cx 곱하면 4cx제곱이니까

개수만 비교하면. 따라서 C가 9가 돼요. 두 번째 가볼게요. 우선은 우리는 요 상수 부분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상수 부분. 마이너스 5B잖아요. 그게 마이너스 15예요. 아, 그러니까 B의 값은 3이 되겠네요. 하실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A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구한 것을 넣어서 조식에다 넣어서 이제 A를 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잠깐 이제 넣어서 정리해봐도 될까요? B자리에 3을 넣고요. 됐어요? C자리에 9를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B랑 C를 이용해서 표현하지 않아도 돼서 그냥 숫자로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훨씬 A를 구하기가 실수가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입해서 가져갈게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서 1차식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9, 3, 27. 이쪽 양 끝에 곱하면 마이너스 20. 그렇게 해서 27 빼기 20의 x 한 게 1차 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앞부분을 비교해 보신다면 ax 해서 x항의 개수가 a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a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은요. 정리하면 7이죠. 좋습니다. 자, 이제 다 했어요. 우리는요. abc를 다 더하고 싶은 겁니다. 따라서 abc를 더한다면 7, 3, 9 이렇게 더해서 정답은요. 19야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9번은요. 자연수 3의 16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한 얘기고요. 요 수치가 3을 거듭제곱을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엄청 큰 수가 될 거예요. 3의 거듭제곱 뭐 3, 3은 9. 9981 계속 이제 가는 거니까 엄청 클 텐데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 두 자연수에 의해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나누기를 계속했을 때 그러니까 소인수 중에서 요거의 소인수 중에서 1부터 5 사이의 자연수 누가 소인수 중에 있을까?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바로는 당연히 안 보이죠. 어떻게 해보셔야 돼요? 요거를 마치 3의 16제곱이긴 하지만 x의 16제곱 빼기 1인 것처럼 생각하고 인수분해를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x자리에 3만 넣어주시면 인수분해를 끝까지 진행하시다 보면 마지막 뒷부분은 차수가 굉장히 줄어들면서 1부터 5 사이의 자연수가 나올 거거든요. 계속 곱하기로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그래서 그걸 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 문제는요. x16제곱 빼기 1을 인수분해하여라. 이런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x 대신에 3을 넣고 그대로 진행하셔도 되고요. 우리는 x를 3이라고 놓고 먼저 x의 16제곱 빼기 1을 인수분해를 진행해보고 마지막에 3을 넣어서 계산을 완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늘 얘기하죠. 공통인수가 있으면 일단 묶어라. 근데 공통인수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럼 항의 개수를 봐라. 항의 개수가 두 개예요. 아,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이 먹히는지를 봐라. 제곱 빼기 제곱이라는 것은 합차 공식이잖아요. 그러니까 1은 마음껏 제곱할 수 있는 수잖아요. 제곱해도 자기 자신이니까. 따라서 이걸 어떻게 볼 거냐면요. X의 8제곱의 제곱에서 1의 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이 친구는요. X8제곱에 더하기 1에 X8제곱에 빼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맞죠? 그러면 다시 여기를 인수분해하셔야 돼요. X8제곱 빼기 1. 이해돼요? 그럼 X8제곱 빼기 1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죠. X 4제곱의 제곱에 1의 제곱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X4제곱에 더하기 1에 X4제곱에 빼기 1 이런 식으로 가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X4제곱에 빼기 1은요. 이제 바로 보이시죠? 제곱의 제곱이니까 X제곱에 이거 제곱이니까 더하기 1에 X제곱에 빼기 1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X제곱 빼기 1은요. X 더하기 1과 X 빼기 1이 되겠죠. 선생님 X 8제곱 더하기 1 이런 거는요. 이거 인수분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걸 연결할 거예요. 자 그럼 잘 따라오세요. 자 집중해서 보세요. X 8제곱 빼기 1이죠. 요 자리에다가 제가 요걸 넣을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 요 자리에다가 제가

요걸 넣을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다 곱하기로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됐죠? 그리고 이 자리에다가 이제 제가 요걸 넣을 겁니다. x 더하기 x 빼기 1. 됐나요? 그래서 내가 원했던 처음 이 식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는요, x가 3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3 넣고 다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1부터 5 사이의 자연수는 누가 되겠어요? 요것만 해도 3, 3은 9 더하기니까 아니고요. 요거, 요거 두 개겠죠. 따라서 1부터 5 사이에 1보다 크고,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그쵸? 요 조건에 의해서 3을 넣어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건 4와 2가 되겠죠? 그래서 요 수치와 요 수치가 되어서 이 두 자연수를 더하게 되면 6이 되더라라고 정리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요, 6이야 라고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이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음에는 치환하지 말고 여러분은 3을 가지고 바로 움직이셔도 될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린 이제 다음 시간에 중단원 실전 테스트 마무리하고 그리고 다음 이제 서술형으로 넘어가도록 할 거니까요. 오늘도 인수분해 연습 좀 잘 하시고요. 우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이머 공기템입니다. 자, 오늘 경험을 표현해요. 단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간이든 두 번째 시간이든 우린 항상 기다리는 것이 있죠. 바로 공기템. 자, 오늘의 공기템은 짜잔. 바로 원인과 결과가 되겠습니다. 원인은 어떤 일이 일어난 까닭이 됩니다. 까닭. 원인과 바꿔 쓸수 있는 말은 까닭이 되겠죠. 그다음 그 원인 때문에 일어나게 된 일을 우리는 결과라고 부릅니다. 예. 예를 들어 볼까요?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호랑이가 나타났어. 왜? 호랑이가 사슴을 쫓고 있었거든. 자, 이 호랑이에게 쫓기던 이 사슴을 나무꾼이 구해 주었어요.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사슴은 폭포를 알려주게 되었죠. 이 폭포 아래 가면 선녀를 만날 수 있대요. 이 정보가 원인이 되어서 나무꾼은 선녀를 만나게 되었어요. 선녀를 만난 것이 원인이 되어서 나무꾼과 선녀는 결혼을 했대요. 딴딴따단. 어때요? 자, 어떤 일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가 나타나고 그 결과가 또 다른 원인이 되어서 이야기가 살살살살 흘러가게 된다는 것.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잘 읽다 보면

어떤 원인, 까닭이 나타나게 되고 그 이후에 이것이 원인이 되어 또 다른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결과라고 하죠. 자, 그럼 공부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공기템, 오늘의 공기템, 원인과 결과를 더 알아봅시다. 자, 오늘의 공기템은 누가 뭐래도 원인과 결과입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살짝, 원인과 결과도 물론 나와 있는데, 살짝 딴 길로도 약간 세어볼게요. 자, 2000몇 년, 몇 월, 며칠? 날씨, 좋음, 맑음. 제목은 고마운 날씨입니다. 자, 이것만 딱 보면, 이거 지금 일기 글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자, 제목. 고마운 날씨. 왜 고마울까? 생각하면서. 가족과 주말 농장에 가는 날 아침이었다. 땅이 젖어 있었고, 여기저기 빗물이 고여 있었다. 어허, 밤사이 비가 왔기 때문이었다. 자, 여기 푸른색으로 된 부분 보이죠? 여기에서 원인과 결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땅이 젖어 있었고, 여기저기 빗물이 고여 있었어. 그러면? 궁금하죠? 왜? 라고 말이죠. 자, 왜? 밤사이 비가 왔으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이 일어난 까닭, 즉,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요 문장 속에서. 그렇죠. 밤사이 비가 왔다. 이 부분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원인. 밤사이 비가 왔어.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땅이 젖었지, 여기저기 빗물이 고여 있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결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까닭을 우리는 원인이라고 하고, 이 원인 때문에 일어난 일을 우리는 결과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밤사이 비가 온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 땅이 젖어 있었고 여기저기 빗물이 고여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죠. 농장에 도착하니 상추와 방울토마토가 부쩍 자라 있었다. 잡초를 뽑고 지지대를 세웠다. 이 지지대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식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뭐 식물이 있어. 그런데 얘가 뭐가 뭐 열매가 맺히거나 이러면 무거워. 그쵸? 그러니까 휘청 넘어간단 말이죠. 넘어가지 말라고 옆에다가 막대를 하나 세워줍니다. 그리고 끈으로 이렇게 묶어주죠. 그러면 휘청 하던 식물이 옆으로 쓰러지지 않겠죠? 자, 이 막대를 우리는 지지대라고 합니다. 잡초 뽑고 지지대를 세워줬어요. 그때 구름 사이로 그때였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아이고 허리야 하고 있는데 구름 사이로 샤 하면서 햇살이 샤 비치는 거예요. 어우, 기분 좋았겠다. 자,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자, 그 다음, 여기 푸른색으로 된 부분 보이죠? 햇살에 얼굴이 간질간질 간지러웠고, 비에 젖은 흙 냄새가, 고소했다. 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아까 그랬죠? 원인과 결과가, 공기템인데, 살짝 다른 곳으로 한번, 세어나가 보자. 자, 이게 바로 뭐냐면, 감각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감각적 표현. 이 감각적 표현에 대해서는 43강에서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 표현이 뭔지 더 열심히, 깊게, 폭넓게 알아보고 싶다. 그런 친구는 43강으로 가주세요. 네. 자, 감각적 표현이라는 건이 감각이 뭐예요? 우리 신체 기관 중에 감각을 맡고 있는 신체 기관이 무엇이 있습니까? 눈이 있고요, 코가 있고요, 입이 있고요, 귀가 있죠. 그리고 요 손도 있어요.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까끌까끌하네, 부드럽네, 뭐 이러잖아요. 그죠? 자, 이런 감각 기관을 통해서, 신체에 있는 감각 기관을 통해서 얻은 그 느낌. 빨갛다, 시끄럽다, 고소하다, 달콤하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느낌을 표현한 것을 우리는 감각적 표현이라고 해요. 자, 여기 볼까요? 햇살이

얼굴에 닿아요. 그러면 뭐 뜨겁다, 따뜻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간질간질 간지러웠다. 따끈하다는 거죠. 그죠? 그냥 따뜻했다. 이게 아니라 간지러웠다. 오, 약간 따끈따끈했나 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비에 젖은 흙냄새가 났다. 이래도 되는데, 흙냄새가 굳이 고소했다. 굳이. 아, 고소한 그 냄새? 이게 딱 느껴지잖아요. 흙냄새가 확 끼얹어 오는 것 같죠? 나에게. 내가 이거 경험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감각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나를 보겠습니다. 여기도 감각적 표현이 있어요. 보세요. 비행기의 날개가 부러지고 말았어. 해도 돼. 그치? 비행기의 날개가 부러지고 말았어. 이래도 되는데, 굳이 비행기의 파란 날개가 부러질 때 어떻게 부러져? 쓱 부러지는 게 아니라 뚝 부러지고 말았어. 어떻게, 어떤 날개인지 이 느낌이 오죠? 생생하죠? 그리고 부러질 때도 뚝 부러졌어. 오, 실감나. 그죠? 이 감각적인 표현을 쓰면은, 생생한 표현이 가능하고, 실감나는 표현이 가능해서, 그때의 이그 글쓴이의 마음도 더 와닿습니다. 예. 그쵸? 비행기의 파란 날개. 뚝 부러졌어. 어떻게 아까웠겠다. 이런 마음. 그쵸? 예. 이게 잘 전달이 되죠? 수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 응? 눈물이 맺혔다고? 어떻게? 이렇게 궁금하죠? 그렁그렁 맺혔어. 그죠? 어, 진짜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으면은, 눈이 이렇게 있으면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 마치 막 떨어질 것 같아. 뭐 이렇게. 그리고 내가 눈에 보는 것처럼 지금 그렁그렁 맺혔다고? 이게 감각적 표현이죠? 오빠가 수연이의 손을 잡아주었어. 해도 되는데, 굳이 따뜻하게. 그럼 봐요. 오빠가 수연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줬어. 뭐가 느껴져요? 마음이 느껴지죠? 어떤 마음? 사랑해주는 마음. 그죠? 아끼는 마음. 이런 마음이 느껴지죠? 이게 바로 감각적 표현의 힘이다. 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감각적 표현이다. 공기템은 아니에요. 공기템은 아니지만, 맛보기로. 네. 뒤에 더 자세하게 알아볼 겁니다. 자, 글가에서 알수 있는 내용을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글가에서 글의 제목, 날짜와 날씨, 글쓴이가 상상한 일, 글쓴이가 경험한 일, 이 모두를 다알수 있을까요? 아니죠. 자, 글의 제목은 있었어요. 그죠? 일기글에서 글의 제목 있었고, 날짜와 날씨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글쓴이가 경험한 일, 주말 농장에서 있었던 일 썼죠. 그런데 글쓴이가 상상한 일은 없습니다. 단지 경험한 일을 감각적으로 표현해 냈을 뿐. 그래서 알수 있는 내용 가. 나. 라.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상상한 일은 없습니다. 가와 같은 글의 종류, 일기글이죠. 글의 종류라고 했으니까 일기글이 되겠죠. 일기글에 대한 설명으로, 즉, 이 글의 종류가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 해볼까요? 그날 있었던 일 가운데에서 인상 깊었던 일, 자, 인상 나왔습니다. 인상이 뭐라고요? 이거 인상 아니라고 했죠? 인상에서 요 인이 뭐다? 도장을 말하는 거다. 자, 뭐뭐뭐뭐 인, 이름 쓰고 인. 그럼 여기 도장 딱 찍는다고 했죠? 자, 내 머릿속에 도장이 딱 박혔어. 도장이 딱 찍혔어. 절대 지워지지 않아. 즉, 인상 깊었던 일이다. 이 말은 기억에 남는 일. 네. 요런 말이에요. 네. 인상 깊은 장면, 그러면 기억에 남는 장면. 이런 뜻이고요. 자, 기억에 남는 일과 그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쓴 글이다. 책을 읽은 까닭, 책의 내용, 인상 깊은 장면,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한 글이다. 이거는 독서 감상문이고, 여기가 일기글의 특징이 되겠고요. 글가에서 아침에 땅이 젖어 있었던 까닭. 자, 까닭을 다른 말로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땅이 젖어 있었어. 물이 막 고여 있어. 그거 왜 그렇다고요? 바로 밤 사이에 비가 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때문에가

자, 보이죠? 자, 원인에는요, 이 때문에가 자주 붙습니다. 밤사이에 비가 와서 해도 되고, 밤사이 비가 왔기 때문에 해도 되고, 이 때문에를 아예 안 쓰고 싶다 그러면, 밤사이 비가 왔다. 뭐 이래도, 틀린 말은 아니니까, 예, 정답으로 인정. 자, 그런데, 까닥, 원인이 뭔지 써봐라. 그러면은, 보통은, 예, 밤사이 비가 왔기 때문이다. 예, 때문이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때문에를 썼냐, 안 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밤사이 비가 왔다는 이 사실이 원인이라는 것. 아침에 땅이 젖은 원인이라는 것. 요거 찾는 것이,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예. 어디가 중요한지 알겠죠? 자, 4번입니다. 중요라고 써있네. 나에서. 아까 나 부분에 파란색으로, 예, 푸른색으로 된 부분, 그 낱말들이 있었어요. 전부 다 감각적 표현과 관련된 낱말들이죠. 자, 이 파란색 낱말을 넣어서 표현했을 때의 효과를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즉, 파란색 낱말을 안 넣어도 돼. 그지? 파란색 낱말을 안 넣어서 비행기 날개가 부러졌다 해도 되는데, 굳이 파란 날개, 똑 부러졌어. 이런 말을 굳이 넣는 이유는 좋은 점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런 말을 넣음으로 해서 어떤 좋은 점을 노렸다는 거지. 그게 뭐냐? 이거 묻는 거예요. 대상에 대한 느낌을 더 실감나게 해준다. 대상에 대한 느낌을 더 간단하게 표현해준다. 뭘까요? 이거죠. 더 실감나게, 더 생생하게. 그리고 그때 그 글쓴이의 마음이라든가 인물의 마음을 더, 느끼기 좋게 해. 그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 요거예요. 더 생생하게, 더 실감나게 한다. 그 상황을, 그 대상이나 상황을 더 생생하게 내가 직접 눈으로, 옆에서, 내가 옆에서 직접 보는 듯이, 내가 옆에서 직접 들은 듯이, 내가 그걸 진짜로 맛본 듯이, 내가 직접 만져본 듯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 효과가 바로 감각적 표현에 있다라는 겁니다. 43강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고 했어요? 그러면, 혜윤이가 맞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예, 본격적으로, 공기템 넘어갑니다. 원인과 결과. 다음 그림 보고 물음에 답해 볼게요. 오, 여기 수연이가 있네. 근데 오빠가 지금 이러고 있어. 내가 아낀 장난감이란 말이야! 그러고 달려오고 있어.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아이고야. 수연이가 오빠의 장난감 망가뜨렸네. 자, 수연이도 지금 땀을 삐질 흘리고 있어. 어, 어떡하지? 실수인데? 이러고 있어. 그런데 오빠가 화가 단단히 났어. 하, 너랑 말도 안 해. 그 화가 열심히 났어. 화가 열심히 난다? 예, 말이 안 되지만. 화가 많이 났어. 예, 이제 수연이는 뒤를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뭔가 고민하고 있어. 아하, 편지를 써야겠다. 오빠 미안해. 그러면서, 이게 정성이 들어가 있죠? 오빠의 그 장난감. 그 장난감을 내가 망가뜨려서 미안해. 그러면서 이제, 예, 이 사이좋은 온우이가 지금, 안 좋은 일이 있지만 잘 해결이 되겠죠? 요거 보니까. 자, 오빠가 손을 잡아줬어. 어떻게 잡아줬을 것 같을까? 따뜻하게. 그지? 됐어. 이게 아니라, 따뜻하게. 에이, 수연아. 에이, 내가 잊어버렸어. 에이, 너 너무 마음 쓰지 마. 나다 잊어버렸어. 나 다른 장난감 많아. 뭐, 이렇게. 네. 근데 아끼는 장난감이라, 아유, 용서해준 게 얼마나 기특한지, 그죠? 고맙죠? 자, 어제는, 자, 이제, 나를 보세요. 아까 가에서는 있었던 일이었고, 자, 그런데 이 친구는 이 수연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 모르는 친구인데, 수연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어제는 학교 가는 길에 오빠와 내가 서로 말을 하지 않았어. 사실이지, 사실은. 그런데 오늘은 오빠가 내손 잡아줬다, 그랬어. 자, 이 친구,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친구야. 모르는 친구인데 수연이가 다짜고짜로, 야야, 어제 학교 가는 길에 오빠와 내가 말을 하지 않았다? 근데 오늘 오빠가 내손 잡아줬다? 그러겠지. 왜? 어제 오빠와 수연이가 왜 서로 말을 하지 않았지? 왜 그랬지? 오늘은 오빠가 수연이의 손을 잡아준 까닭은 뭐지? 내가 지금 궁금하니까. 자,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제대로 갖추어서 얘기를 안 하면 듣는 사람이 뭐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원인과 결과를 잘 갖추어서 얘기해 주는 게 좋겠다. 자, 그림 가의 상황. 그래서 1, 2, 3, 4. 어떤 상황인지 다 알죠? 자, 그림 나의 상황. 친구가 수연이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게 수연이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일의 원인이나 결과를 생략하거나, 이건 뺀단 얘기예요. 이거 뺀다. 뺀다. 없앤다. 자, 원인이나 결과를 생략하거나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말을 하지 않았는지, 왜 손을 따뜻하게 잡아줬는지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저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림 가의 각 장면과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서 선으로 이어볼까요? 오빠가 수연이의 손을 잡아줬다. 여기서부터 보고 이렇게 봐도 되지만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 읽고 그림을 찾는 게더 빨라요. 이렇게 문제 풀어도 돼요. 오빠가 수연이의 손을 잡아줬어. 잡아준 거 여기 있다. 이렇게 얼마나 빨라. 그죠? 학교 가는 길에 오빠와 수연이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여기 있다. 수연이는 실수로 오빠가 아끼는 장난감을 망가뜨렸어. 여기 있다. 예. 수연이는 오빠에게 사과 편지를 썼어. 여기 있다. 네. 그림 나에서 수연이가 친구에게 이야기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에 동그라미 표를 하래요. 지금 이 친구는 뭐지? 뭐지? 뭐지? 이러고 있죠? 손가락도 저말 뭐지?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이죠. 자, 오빠가 화가 난 까닭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오빠가 손을 잡아준 사실. 여기 있네. 어제 학교 가는 길에 오빠와 대화가 없었다는 사실 앞에 있네. 이렇게 중요한 건 까닭인데 까닭을 얘기 안 하니까 이 친구가 뭐지? 왜 그랬지? 하면서 이제 계속 지금 궁금해하고 있죠. 자, 그림 나의 상황에서 수연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을 알맞게 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자, 수연이한테 무엇을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거지. 야, 너 오빠가 왜 화가 났는지 까닭을 말해야지. 이거잖아, 그쵸? 목소리가 작아서 잘 듣지 못했나 봐. 큰 소리로 다시 말해주라고! 이래야 될까요? 그건 아니지. 왜? 친구가, 응? 저거 무슨 말일까? 왜 그랬을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걸 봐서는 잘 들었어. 일어난 일의 원인을 너 자세히 말하지 않아서 친구가 이해 못했나 봐. 일이 일어난 까닭을, 원인이 까닭이죠. 까닭을 말해주는 게 좋겠어. 누구 말을 따라야 돼요? 형민이 말을 따라야 돼. 이것도 모르고 무조건 큰 소리로 얘기해봤자 친구는 저거 뭐지? 이럴 거야. 자, 여기 새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봐요. 완전 밤이지. 늦은 밤이죠. 친구가 늦게까지 뭔가 숙제를 하고 있는데 졸려. 뭔가를 해놓고 졸린데 늦게까지 뭐 숙제를 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우와, 해가 웃고 있네. 해가 웃고 있으면 이제 끝난 거야. 해가 웃기 전에 빨리 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쵸? 자, 8시 50분이야, 자그마치. 지금 이 친구가, 당황하고 있는 게 보이죠? 자, 해랑 눈 마주치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앞에 일이 원인이 되어서, 뒤에 이 친구가 밤늦게까지 숙제를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밤늦게까지 숙제하는 이 일이 원인이 되어서 이 친구는 늦잠을 잔 거죠? 그죠? 늦잠을 잤어요.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이 일은 앞에 원인에 따른 결과예요. 그런데 이일 자체가 또 다른 일의 원인도 될수 있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 공기템에서 지금 이 빨래집게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원인, 결과, 원인, 또 결과, 원인, 이렇게도 돼. 결과가 다른 일의 원인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볼수 있죠? 원인과 결과, 이것이 그냥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이 다른 일의 결과가 되면서 또 다른 일의 원인도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낸 그림일 때 이것이 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림.

늦게까지 내가 숙제를 해야 돼. 아, 졸려. 그래도 해야지. 자, 바로 여기죠. 예, 여기에 동그라미표를 합니다. 그림 2, 3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 이거 거꾸로 이어도 된다고 했죠? 윤호는 다음날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 그 부분이 바로 여기 있죠. 윤호는 밤늦게까지 숙제를 했다. 여기에 있네요. 이래도 돼요. 물론 이런 문제도 좋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더 자세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원인이고 어떤 것이 결과인지를 아는 게더 중요하죠. 윤우가 밤늦게까지 숙제를 해서 윤우는 다음날 아침 늦게 일어났다. 이렇게 연결 지을 줄 알아야 돼요. 여기가 원인, 여기가 결과. 이걸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거 짝짓기보다. 알겠죠? 예. 네. 거꾸로. 윤우는 다음날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 왜냐하면 밤늦게까지 숙제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림 3에서 윤우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님이 날 보고 웃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라. 즐거워라. 날 보고 웃어. 해님이 날 보고 웃으니까 설레. 이래야 될까? 부러워. 저렇게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다니. 아니죠? 뭐예요? 당황스러운 거죠. 어떻게? 지각이야. 자, 4에서, 그림 4에서 윤우에게 일어날 일을 한번 상상해서 봅시다. 여기서 상상은 내 맘대로 쓸수 있는 게 상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뭐 배우고 있어요? 원인과 결과 배우고 있어요. 자, 그래서 늦게 일어난 윤우에게 일어날 일을 결과를 잘 생각하셔서, 예, 허무맹랑하게 쓰지 말라 이거예요. 상상이라고 해서 내 맘대로 상상해도 돼요. 그게 아니라, 앞에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고 그냥 예시입니다. 자, 여기 아까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글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어제 학교를 마치고 서준이 지상이와 집앞 놀이터에서 술래잡기를 했어요. 숙제가 있는 날이라서 처음에는 조금만 놀고 가기로 했어요. 예, 숙제가 있는 날인 걸 알았어. 그러니까 나 조금만 놀아야지 그랬거든. 그런데 어찌나 재미있는지 우리는 야, 10분만 더 놀자. 야, 5분만 더 놀자. 이걸 몇 번? 10번 했다는 거야. 그럼 뭐야? 10분 더 놀자. 이걸 10번 했어. 그럼 얼마야? 100분이네. 100분. 100분 동안 더 놀았어. 그럼 이거 얼마야? 1시간 40분. 그죠? 10번도 더 넘게 외쳤대. 그럼 뭐야? 대충 많이 놀았다 이 말이죠. 많이 놀았다. 더 많이 놀았다 생각한 것보다. 2시간도 넘게 놀았나 봐요. 자, 신나게 놀았어.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서야 숙제를 하지 못한 것이 그때서야 생각나서 아뿔싸. 나 숙제 있었지. 이렇게. 마음이 급해진 나는 프리나케. 프리나케가 뭐예요? 급하게. 집으로 돌아와 숙제했어. 예상보다 분량이 또 많네. 아이고, 어떡해. 숙제가 빨리 끝나지 않았어. 아, 조금만 일찍 들어올걸. 아, 하품을 참으며 겨우 숙제 마쳤어. 밤이 늦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어요. 자, 오늘 아침 눈을 떠 시계를 봤어. 난내 눈을 의심했어. 아니, 해님이 나를 보고 웃다니. 으악! 시계는 8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 늦잠을 잔 거야. 허둥지둥 준비하고 학교에 도착했어. 꼼짝없이 지각하고 말았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섰어. 모두 날 보겠죠. 이렇게 선생님과 친구들이 나를 쳐다봤어. 나는 그만 얼굴이 빨개졌어. 이거 뭐예요? 부끄러움이죠? 예. 네. 부끄러움. 에이, 괜찮아요. 부끄러움을 알아야 사람이라 그랬어요. 옛날 성인들이. 사람은 무릇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진짜로. 예, 부끄러움을 모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예, 괜찮아. 다음부턴 그러지 마세요. 글 1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해볼까요? 윤호는 처음으로 늦게까지 놀 생각으로 친구들을 만났다. 윤호와 친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서 노는 게 재미없었다. 에이, 그거 아니죠? 숙제가 있는 날이라서 처음에는 조금만 놀고 가기로 했어. 처음부터 이렇게 늦게까지 놀 생각이 아니라. 그쵸? 그런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 글 1에서 다음의 뜻을 가진 낱말 서둘러서 아주 급하게 부리나케. 기억의 원인이 되는 일은 뭘까요? 숙제를 마치고 밤이 늦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래잡기를 했기 때문이죠.
자, 그

위해서 윤우에게 일어난 일을 원인과 결과에 따라 정리를 할때 빈칸에 알맞은 내용이 뭘까요? 늦잠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지각했어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지각을 했습니다라고 쓰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정리할 수 있느냐예요. 늦잠을 잤어요. 왜냐하면 숙제가 많아서요. 이렇게 하면 틀리다는 것이죠.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문제. 자, 뒤에 이어질 내용 한번 상상을 총동원해서 써봐 줄래요? 무서운 꿈을 꾼 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어요. 그 결과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을 기대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한창수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검토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게 70세의 청년들을 미혹시킨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자리에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후대 학자들이 얘기한 바에 의하면 소크라테스에게 검토라는 말은 끊임없는 질문 그리고 자기 성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남들의 기준에 맞춰서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나만의 기준에 따른 성찰을 말한다는 거죠. 그동안 7차례 강의를 통해서 함께 50대에 겪는 여러 가지 힘든 이야기들을 검토했습니다. 왜 힘든지, 그리고 어떤 감정들이 주로 있는지, 그리고 돈의 문제는 내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가족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는 게 가장 좋을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놨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50대 이후에 재도약을 하는 시점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50대가 되면 아우 인생 마감 시점으로 잡아야 되는데 무슨 재도약이야? 라고 생각하기 딱 쉽죠. 야, 이때 괜히 시작했다가 망해요. 이때는 마무리 단계를 잘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50대 이후에 재도약의 시점으로 삼으라는 얘기가 그냥 긍정적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경 가소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경과학자 노먼 도이치가 연구를 했는데요. 왜 흔히들 뇌는 나이 먹고 나면 다신 안 변해, 그러니까 성격 한번 생기면 안 바뀌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뇌는 사실은 평생 변한다는 거예요. 뇌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머리에 피가 마른 다음에도요, 뇌는 50대, 60대에도 새로운 거를 배우면서 계속 뇌 자체, 뇌세포 자체가 변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걸 신경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도 새로운 언어도 배울 수 있고 새로운 음악도 배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미켈란젤로는요, 성 베드로 대성당 로마에 있는 거, 그 돔 설계를 72세에 맡았다고 합니다. 하이드는요, 가장 위대한 교향곡들이 주로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60대 때 나왔답니다.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는 50대가 거의 끝날 때쯤 제 또래 때 썼단 얘기고요. 이 사람들한테 공통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늙었다는 게 일을 새로 시작하는 핑계는 아니었다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후기 번영, late blooming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늦게 피어난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나이가 들면 뇌 기억력, 특히 단기 기억력 좀 떨어지고요. 순발력이 좀 떨어져요. 그거는 뭐 사실입니다. 그런데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능력, 기존에 내가 아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 이거를 판단력 그리고 통찰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통찰력과 판단력은 50대 이후에 오히려 더 깊어지고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꽃도 봄 일찍 피는 꽃이 있고 늦여름에 피는 꽃이 있는 것처럼 인간이 하는 일 중에도 늦게 해야 더 잘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또 50대 이후에는 젊은 사람들이 절대로 못하는 게 또 하나 있죠. 현실성을 고려하는 일입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 일이 잘 될 수 있는 일인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고난과 어려움은 어떤 게 있을지를 대충 알아요. 그걸 충분히 고려하고 플랜 A, B, C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그 여유를 가진 게 50대를 걷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지금까지는요, 남들이 만든 레이스를 뛰어왔어요. 남들이 만든 목표를 향해서 뛰어왔고요. 남들이 만든 줄에 서서 그들이 만든 음식을 먹으려고 허위적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이제는요, 내가 만든 목표를 향해서 내가 만든 경주를 뛸 차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있죠. 그러면 내가 만든 목표, 그게 나다움이면 그 나다움은 어떻게 찾아올까? 나다운 게 뭐지? 난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이제 와서 내 성질이 뭔지도 모르고 인공지능한테 물어보죠. 내 성질이 뭐냐고, 내 사주가 뭐냐고, 어떻게 살면 좋겠냐고 인공지능한테 물어봐요. 이것이 20대부터 시작해서 50대, 60대까지 겪고 있는 핵심 숙제예요. 내가 누군지를 난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실 나죠. 근데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다움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어요. 20대 때부터 남들이 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남들이 원하는 나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직업, 사회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직업, 배우자가 기대하는 역할,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고 인정하는 성공, 그것들을 따라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뭘 좋아했었는지를 모르게 된 거예요. 내가 뭘 잘하는지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난 강에서 제가 뭘 할 때 시간이 잘 가는지, 뭘 할 때 기쁜지, 나의 가치를 찾는 질문을 던져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뭘 할 때 시간이 잘 흐르죠? 몰입한다 그러죠? 정말 재밌고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시간이 흐르는지도 몰라요. 내가 잘하고도 의미 있는 일, 그걸 찾아보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강점과 연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무엇을 할 때 정말로 기분이 괜찮지? 무엇을 할 때 정말 기분이 뿌듯하지? 이거는요, 여러분의 가치와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 내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무엇이 달라질까? 이거는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느냐와 연결되는 질문인 거죠. 저 스스로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아요. 그래야 저 인생의 좌표를 찍을 테니까 이 세 가지가 적당히 만나는 게 나다움의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50대에는 나만의 삶의 철학을 세우는 게 필요한 시기이기도 해요. 스토아 철학에서 행복이라는 걸 정의를 했었어요. 유다이모니아라고 불렀는데 번역하면 한국말로는 그냥 행복이지만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정확하게는 내 본성에 맞게 탁월하게 사는 것, 다시 얘기하면
그냥 기분 좋은 상태를 뜻하는 게 행복이 아니고 그냥 내가 가진 능력을 발휘하면서 올 때 내가 느끼는 만족감. 이게 스토아 철학에서 얘기하는 행복이라는 거죠. 그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명상록을 보면 로마 황제였던 사람이 매일 일기를 쓰죠. 그 일기가 지금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많은 사람들한테 읽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게 매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매일 얼마나 반성을 했는지, 감정 컨트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기록한 거를 보고 우리가 인생을 배우기 때문이죠. 제가 그 전문의 초년병 시절에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들, 뭐 윗분들하고 지낼 땐 이래는 게 좋을 것 같아, 환자분들하고 이야기할 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디 여행에 대한 또 저의 얘기, 영화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제 나름대로 정신과적인 해석을 하면서 후배나 제자들한테 하곤 했어요. 그 당시는 제자고 지금은 동료 학자인 친구가 그 얘기를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는 그게 한창수 정신과 교수님의 개똥 철학이었다고. 나만의 삶의 철학이 개똥 철학이면 어떻습니까? 어쩌면 2000년 전에 그분들의 철학도 그 당시에는 그분들의 개똥 철학이었을 수 있어요. 나만의 삶의 철학을 만든다는 게 거창한 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를 기억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으세요?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세요? 제가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돈을 중요시하는 사람과 경력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과 대의 명분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지금 그 중에서 뭘 중요시 여기고 계세요? 돈 문제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겠는가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답이 있으면 사실은 흔들리지 않죠. 인간이 매사에 답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거 다 인공지능이 답해줄 수도 없고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행동을 하겠느냐를 결정하는 나만의 기준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미래 기억을 가지고 살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의 자신, 내일의 자신, 10년 후의 나 자신에 대한 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걸 미래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구체적이라는 말은 현실적인 부분을 부정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드리는 마지막 실천 과제가 그겁니다. 10년 후 나에게 편지를 쓰는 일입니다. 10년 후가 되면 지금 50대인 여러분은 어디서 살고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혹시 배우자분하고 노후를 어느 동네에서 보낼지 고민하고 있지 않으세요? 저는 가끔 제 배우자와 같이 우리는 노후를 어디서 보내다가 가게 될까라는 얘기를 주고받곤 합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사람들하고 10년 후에 보내고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그때까지 어떤 것들을 이뤄냈을 것 같으세요? 저 적어놓은 게 있어요. 오늘 할 일이 있고요. 내년까지 제가 할 일이 있고요. 10년 후까지 할 일을 적어놨어요. 뭐 그거대로 다 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그 편지가 제 삶의 나침판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지금 다니는 직장을 중간에 그만두느냐 아니냐와는 상관이 없는 저의 나침판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처방은요, 50의 삶을 받아들이고 나만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8번의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50의 모든 감정은 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당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우울하고요, 불안하고, 무기력하고, 분노하고, 또 억울합니다. 그 모든 감정은요, 내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꼭 잘못한 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지금 이 시기가 그냥 그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고나기를
원래 화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타고나기를 원래 그냥 자주 깔아놓은 사람이 있어요.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거기에 중년기가 지나서 호르몬이 바뀌고 역할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니까 그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 봤던 인사이드 아웃에 보면 어린 소녀의 마음 속에서 자연스러운 감정이 막 여러 개 생겼다가 바뀌잖아요. 어른들의 마음에도 그런 자연스러운 감정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너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지금 5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충분히 잘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나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왔어요. 내가 지금 느끼는 게 뭔지, 그리고 이걸 왜 느끼는지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아, 내 감정이 이래서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그러고 나서 나의 삶의 가치를 검토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뭔지, 무엇을 할 때 내가 나답다는 느낌이 드는지,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처럼 검토된 삶이야말로 살 가치가 있는 삶이란 얘기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삶을 살기로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내 인간관계를 검토해 보시고요. 내 몸 건강을 검토해 보시고요. 오늘 저녁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사람한테 문자 하나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잘 지내? 이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단테가 숲속에서 길을 잃으면서 글을 시작을 했어요. 그 숲을 통과한 뒤에는 별빛이 가득 쏟아지는 천국에 도달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지금 이 어두운 숲도 통과하면 반드시 더 깊고 풍요로운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몰라요. 지나기 전에는 그 깊고 풍요로운 삶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는 계속 걸어야 되는 시기예요. 사람은요, 절대로 늦는다는 건 없습니다. 시작하는 사람과 시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걷는 속도와 우리가 걸어가는 목적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50을, 여러분의 중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난 8번의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과 의사 한창수였습니다.

날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져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본리딩 스텝 어베이 호리빠빠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은 덜 딱딱한 그런 논픽션인데요. 이제 유명인 우리 친구들이 알만한 그런 가수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 같이 만나보도록 할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바로 싸이의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싸이, 즉 강남 스타일을 부르신 분입니다. 이분 다 아시죠?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전치사를 통해 똑똑하게 학습하기를 한번 실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책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음원을 들어보고 책을 펼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0: Sigh. Music star. Psy is a popular South Korean rapper and singer. He is best known for singing K-pop. In 2012, he became known around the world for a song called Gangnam Style. Family ties. Psy's real name is Park Jae-sung. He was born in Seoul, South Korea, on December 31st, 1977. He grew up in an area called Gangnam. He attended school and enjoyed listening to music. Psy's father is Park Won-ho. He runs a family business. He hoped someday Psy would run the business.
1: 자, 오늘은 우리에게 친숙한 Psy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신나네요. 갑자기 그 노래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Music star, 음악 스타가 되겠죠. Psy is a popular South Korean rapper and singer 이라고 되어 있네요. Psy는 is a popular, 인기 있는, 아주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South Korean, 우리나라의 rapper and singer, 한국의 래퍼이자 싱어입니다. 그렇죠. 아주 인기 있는, 공연도 많이 하고요. 유명하죠. 그런 한국의 래퍼이자 가수입니다. He is best known for singing K-pop. 그는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무언가 때문에 유명합니다. 그렇죠. 가장 무언가 때문에 유명하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is known for 이라고 하면 뭐뭐로 알려져 있다.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singing K-pop. K-pop을 노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알려드릴 건데요. 조금 있다가 여기 이 be known for, be known to, be known a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훨씬 더 자세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 2012, 2012년에 he became known, 그는 그가 아는 게 아니라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싸이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알게 되냐 하면은 바로 어딘가에서 알게 되냐 하면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를요? 싸이를요. For a song called Gangnam Style. Gangnam Style이 되겠죠.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알게 됐냐면 For a song called, 노래 때문에요. Called 뭐라고 불리는? Gangnam Style이라고 부르는, 불리는, 우리 친구들도 이 노래 다 알고 있죠. 저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싸이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 전에 우리 오늘은 Be Known For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전치사를 통해 똑똑하게 학습하기입니다. 우리가 제가 왜 이런 부분을 강의에 넣었냐 하면요. 영어에서 이런 구동사라든가 idiom, 관용어고 수거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그대로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동반하지 않고 그냥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양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해를 하면은 저절로 외워지고요. 훨씬 더 잘 암기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좀 이해를 하고 한번 암기를 하고 학습을 해보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치사의 하나하나의 의미를 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스마트하게 학습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예시 세 가지입니다. 바로 be known as, be known for, be known to 입니다. 그래서 know라는 것은 알다인데 be known 이라고 있으니까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아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as는 무엇이냐 하면 뭐뭐로서 알고 있는 것이고요. be known for 이라는 것은 for 이라는 것은 뭐뭐 이유를 의미합니다. 뭐뭐 때문에. 그리고 to는 누구누구에게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as라는 것은 뒤에 어떤 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저는 EBS 강사로서 저의 신분이나 직책이나 저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학교 교사로서 혹은 아빠로서 이렇게 한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요리사로서, 의사로서, 경찰관으로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뭐 as라고 한다면 뭐뭐로서 뒤에 신분이나 직책이 나온다는 것, 그 다음에 for이라고 하면은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뭐뭐 때문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for는 뭐뭐를 위해서 라는 의미도 있지만 for의 또 다른 의미는 뭐뭐 때문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뭐 때문에 알려져 있으니까 이 표현은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이런 표현이 될 것이고요. be known to라는 건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예시를, 예문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할까요? Be known as라고 하면은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그래서 as 다음에는 뭔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이름이나 별명이나 직책이나 이런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이 와야 되겠죠. 예문을 보도록 할까요? She's known as the best chef in the town. 그녀는 알려져 있습니다. 뭐뭐로서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로서? 최고의 셰프로서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 마을에서. 즉, 이 사람의 신분은 바로 요리사. 즉, 셰프라는 것이죠. 최고의 셰프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as 다음에 이런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he is known as a talented artist. 그는 알려져 있습니다. 뭐로서 알려져 있냐면 as a talented artist, 재능 있는 예술가로서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냥 뭐 그림을 잘 그린다 그런 게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신분이나 직책이나 그런 이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직업이나 그런 정체성을 as 다음에 적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be known as는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넘어가 볼까요? be known for이라고 하는 것은 for은 뭐뭐 때문에 알려져 있다죠. 왜요? for 자체가 뭐뭐 이유 때문에라니까요. 그래서 뭐뭐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으니까 이 표현은 또 다르게 바꾸자면 be known for는 뭐뭐로 유명하다로 바꿀 수가 있겠죠. 왜? 뭐뭐 때문에 알려져 있는 거니까 요리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 요리로 유명하다 이렇게 말을 조금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면 The restaurant is known for its delicious dessert 라고 되어 있네요. 그 레스토랑은 is known for 뭐뭐 때문에 알려져 있어요. 그것의 그 레스토랑의 아주 맛있는 디저트 때문에 알려져 있어요. 그럼 디저트 때문에 알려져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 이 레스토랑은 디저트가 유명하구나 이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be known for 이라는 건 뭐뭐로 유명하다 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He is best known for singing K-pop. 아까 책에서 나오는 그 문장

0: 그는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로 알려져 있냐면 K-POP을 노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아, K-POP을 잘 부른다. 이쪽 분야에서 아주 잘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노래를 아주 잘 부르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걸로 노래 부르는 것으로 유명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Be known to입니다. To는 누구누구에게 너에게 할때 to you 이잖아요. 그래서 이 to는 누구누구에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 유명하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를 들자면 The scientist is known to researchers around the world라고 돼 있네요. The scientist, 과학자는, 이 과학자는, 그 과학자는 is known to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알려져 있냐면 저는 몰라요. 그러면 누가 아냐 하면 이 과학자를 바로 researchers, 연구원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 있는 연구원들?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연구원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저는 연구원이 아니라서 저는 the scientist를 모릅니다.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To는 누구누구에게니까 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 the artist is well known to the local community라고 되어 있네요. 그 예술가는 is well known. 잘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잘 알려져 있냐면 the local community, 그 지역 공동체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the local community, 그 지역 공동체에 살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the artist를 모르겠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뭐 to, 그다음에 for, 그다음에 as 이런 각각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면 이세 가지 표현이 저절로 이해가 되고 학습이 되고 이런 기억에도 아주 오래 남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번 학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음운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볼까요?
1: Music star. Psy is a popular South Korean rapper and singer. He is best known for singing K-pop. In 2012, he became known around the world for a song called Gangnam Style.
0: 자, 싸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궁금합니다. Family ties라고 하면 바로 가족 관계입니다. 타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 묶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끼리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즉 가족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관계를 의미할 때는 ties, 주로 복수형을 쓴답니다. Psy's real name is Park Jae-sang이 되네요. 그래서 싸이의 진짜 이름은 박재상 씨입니다. He was born in Seoul, South Korea on December 31st, 1977이라고 되어 있네요. He was born. 그는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 관로 안에 있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발음 기호를 적기보다는 그냥 발음이 나는 대로 영어 철자를 적어 놓은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알잖아요. 이게 아 이거 서울이구나. 근데 외국 사람들이 보면 세울, 세울 이렇게 읽는 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이걸 서울을 영어로 만나면 조금 어렵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호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소울이라고 되겠죠. 아, 그대로 이걸 그대로 읽으면은 소울이라고 발음이 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의 서울에서 December 12월이겠죠. 아, December 31st, 1977, 1977년 12월 31일에 태어났답니다. He grew up in an area called Gangnam. 그는 자라났습니다. 어디에서 자라났냐면 in an area. Area는 바로 지역이 되겠죠. 어느 지역이냐면 강남이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He attended school and enjoyed listening to music. He attended. Attend라는 것은 다니다. 거기에 참석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학교에 참석하다라기보다는 학교에 다녔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는 다녔습니다. 학교를 다녔고 and enjoyed listening to music. 음악을 듣는 것을 즐겼습니다. 아,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 음악 인생이. 그다음 넘어가 볼까요? Sai's father is Park Won-ho. 싸이의 아버지는 바로 박원호님입니다. 지금 여기서 현재 시제를 쓴 것은 이게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He runs a family business. 그는 run. 이 run이 아니고요. 뒤에 봐야 됩니다. 이 run이 아니라 run이라는 것은 운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운영하다이냐? 이냐 하면 a family business, 가족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네요. 그래서 그는 가족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혹은 경영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He hoped. 그는 꿈꿨습니다. 바랬습니다. 여기서 he라는 것은 바로 싸이의 아버님이 되겠죠. 싸이의 아버지는 hoped, 바랬습니다. Someday, 그 어느 날, 미래에 먼 어느 날, Sai would run the business. 싸이가 이 가족 사업을 운영하기를 바랐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말을 조금 바꿔보자면, 그는 바랬습니다. 즉, 제가 예를 들어서 싸이의 아버지라면, 아, 언젠가 내 아들이 우리 가족 사업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즉, 가족 사업을 이어서 경영했으면 좋겠다. 나의 일을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약간 말을 고쳐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대로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말로 바꾸기보다 아, 이게 어떤 의미일까? 아버지가 사업을 운영하시네? 근데 아들이 계속해서 하길 바라네. 그래서 이어서 물려받아서 한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음원을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Family ties. Sai's real name is Park Jae-sung. He was born in Seoul, South Korea on December 31, 1977. He grew up in an area called Gangnam. He attended school and enjoyed listening to music. Sai's father is Park Won-ho. He runs a family business. He hoped someday Sai would run the business.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2: Be known for. Be known for. He is best known for singing K-pop. Family ties. Family ties. Family ties are very strong in many cultures around the world. Area. Area. He grew up in an area called Gangnam. Attend. Attend. He attended school and enjoyed listening to music. Run. Run. He runs a family busines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력을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확장 코너입니다. 오늘은 ITY, 이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ITY가 붙으면 명사형 접미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명사를 만들어주는 접미사, 접이라는 것은 어디에 붙인다라는 것이고요. 미는 도레미가 아니라, 예전에 썼던 유머이네요. 도레미가 아니라 미는 꼬리 미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단어 뒤에다가 붙인다. 그래서 명사를 만들어주는데 어떤 단어 뒤에 붙여서 명사를 만들어준다.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ITY가 붙은 명사를 만들어주는 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두 개 제가 대표적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popular 그리고 equal이라는 것이죠. popular이라는 것은 인기 있는, 유명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기 있는. 그러면 popularity가 됩니다. popularity라고 하면 인기 있는에서 명사를 만들어주면 인기 있는에서 있는을 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인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equal. equal은 동등한, 같은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et가 붙으면, ity가 붙으면은 그래서 동등한 것, 같은 것. 그래서 equality라고 하면 바로 평등. 이라는 것이 되겠죠. 아, 이렇게 ITY가 붙으면은 거의 대부분 명사를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학습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강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혈인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이 말을 정말

0: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1: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2: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3: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4: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0: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4: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개념을 타고 만점에 도착. 사랑하는 전국의 4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 전문가 이상윤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바로바로 빠밤. 도시의 특징과 생활 모습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무엇? 다양한 문제들을 다뤄 볼 겁니다. 누구와 함께? 상윤 쌤과 함께 말이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사실 제가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무엇을 받았느냐? 뭐 우리 친구들 뭐 지금까지 열심히 강의를 듣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물론 사회 강의 재밌지만 얼른 듣고 놀아야지.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윤희가 하나 선물을 전달해 주고 갔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윤희가 마지막 시간인데 이 해주고 싶은 말이 꼭 있었는데 못 해주고 가서 후회가 남았나 봅니다. 뭐라고 적혀있냐? 아, 우리 만점왕 4학년 친구들. 지난 시간에 끝인사도 없이 가서 너무 미안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제 개념 설명, 개념 강의가 다 끝났으니 이제 윤희 못 보는 거 아니야? 걱정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적혀 있네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상윤쌤과 열심히 듣는다면 어떻게?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편지를 하나 써주고 갔습니다. 아쉬워하는 친구들, 아쉬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강의 듣고 또이 상윤쌤과 짝을 맞춰서 문제 미리 풀어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 열심히 필기하고 별표 치고 한다면은 우리 윤희는 언젠가 다시 또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 약속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윤희 생각 그만하고요. 이제 문제 풀어야 돼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말을 쓰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곳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다? 그렇죠. 바로 도시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도시, 일단 많은 인구가 모여 산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기억으로는 윤희가 개념 설명할 때 어떻게 이 중심지 특히 설명할 때, 뭐, 윤희의 뭐 아내분, 사모님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 윤희네 집은 누가 중심이다? 윤희의 아내분이 중심이다. 그래서 모든 돈도 아내에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모든 결정도 아내가 한다 이야기를 했었죠. 핵심이다. 중심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자? 아, 도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핵심이 되는 것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친구들 쉽게 이 어려운 개념까지 이해할 수 있다. 이야기를 했었죠? 뭐, 저라고 다를 건 없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빨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라는 2번, 3번 연결 세트 문제고요. 지금 지도가 하나 빵! 등장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서는요, 리을 여기군요. 리을 도시에 대한 알맞은 설명 두 가지를 골라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일단 뭐 마음속을 들여다보자면 아, 왜또 지도가 나오지? 4학년 1학기 때 이별했던 이 지도가 또 등장했잖아. 여긴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지금 당장 내가 살고 있는 것도 못 찾겠는데 여긴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윤쌤만 믿고 따라오면 이 문제 이제 쉽게 풀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마다 출판사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도시들을 뽑아서 교재에 넣었기 때문에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을 텐데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지금 답답한 친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번더 정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일단 서울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는 서울특별시는 무엇이다? 윤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대한민국의 수도다.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가 고르게 발달해 있다. 이야기를 윤희가 해줬었죠. 뭐, 정치. 예를 들면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뭐 법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경제. 다양한 기업들, 대기업들, 뭐 여러 회사들, 기업들 많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문화. 뭐 예를 들면은 또 뭐 블랙핑크. 뭐 에스파 이런 아이돌들이 공연할 때 서울의 서울특별시 이 수도 서울특별시에서 공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문화가 발달해 있다 이런 식으로 흐름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서울특별시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뭐 수도니까 뭐 중심지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뭐 문화 모든 것들이 골고루 발달되어 있구나 발달해 있구나 이렇게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디? 속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예전에 한번 짚어주었죠? 윤희가. 여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뭐 바닷가, 동해가 있다 보니 어떻게 이 바닷가 해안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발달해 있다라는 것. 아름다운 자연과 관광지가 많은 관광도시다. 이렇게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를 정확히 이 지명을 모르더라도 아 바닷가에 있는 곳이니까 무엇 뭐 해수욕장도 있고 관광산업이 발달해 있겠네 이렇게 이끌어내서 생각할 수가 있죠. 좋아요. 다음으로 어디? 세종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윤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옆에서 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상윤쌤도 기억하는데 여러분들 당연히 기억하고 있겠죠? 어떻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는 나라의 이 균형발전, 골고루 발전하기 위해 만든 도시로 공공기관이 많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같은 수도권 중심으로 뭐 정치, 경제, 문화가 많이 발달하고 있어서 그리고 사람들도 거기에 많이 모여 살고 있어서 어떻게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아, 이런 지방에도 사람들을 살게 해야 되겠다. 지방도 골고루 발전시켜야 되겠구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들어서 공공기관들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공공기관들을 많이 넣어놓으니까 어떻다? 아, 사람들이 모여 살겠죠. 그리고 지방도 골고루 발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흐름을 이해하자. 윤희가 이야기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어떻습니까? 광양, 전라남도 광양시 등장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는 철을 만드는 공장이 모여있고 공업도시다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윤희가 엄청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앞으로는 나올지 말지 모르는 그 추억의 이름 윤희. 윤희가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설명했었죠? 그렇죠. 광양시가 공업도시야. 광양공업, 광양공업 이렇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 예를 들면 이 철을 만들 때는 철광석이라는 이 원재료, 원료가 필요하다 보니 어떻게? 다른 나라로부터 철광석을 수입해 오잖아요. 이렇게 받아 오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그렇죠. 큰 배, 커다란 배를 통해서 이렇게 받아옵니다. 그런데 그 철광석을 어떻게? 만약에 공장이 여기쯤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칠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어? 철광석을 가져왔더니 또 한 번 더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비용이 더 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아, 이런 곳보다는 어떻게? 바닷가에 가까운 곳에다가 공장을 지어 놓으면 철광석을 수입한 다음에 그대로 거기서 뚱땅뚱땅뚱땅 철을 만들면 되고 그 만들어낸 철을 어떻게? 또 뭐 우리나라 안으로 뭐 판다거나 혹은 다른 나라에 수출한다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지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맞아요. 이런 공장들, 주로 공업도시들은 해안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않다. 이렇게 윤희가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요네 가지 도시 정도는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라는 것. 그 중에서도 세종특별자치시는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기억해야 된다. 윤희가 이야기를 했었죠.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 어떻게 상윤쌤도 여기에 시간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요 내용 강의 끝나고 나서도 한번더 책을 다시 뒤로 넘겨서 복습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3번 연결된 세트 문제, 세트 문항이고요. 다음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고 두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2번, 리을 도시에 대한 알맞은 설명을 두 가지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어떤 곳인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은 서울특별시가 되고요. 니은은 세종특별자치시, 디귿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광양시입니다. 리을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가 되고요. 물론 우리 친구들이 지금 당장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어디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른다고 하더라도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요. 리을 도시에 대한 알맞은 설명 두 가지. 지금 리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인데, 1번, 우리나라의 수도다. 우리나라 수도 어딥니까? 서울특별시잖아요.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2번, 관광산업이 발달한 도시다. 속초시 관광산업 발달한 곳이다. 예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속초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라는 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지금 바닷가, 동해안을 끼고 있습니다. 아, 바닷가니까 어떻게 해수욕장도 있고 관광산업이 발달했구나. 우리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2번 체크. 3번, 철을 만드는 여러 공장이 모여 있다. 이건 어딥니까? 그렇죠. 우리 예전에 봤었잖아요. 디귿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광양시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답이 될수 없고요. 4번, 나라의 균형 발전을 위해 만든 도시다. 어딥니까? 세종특별자치시다. 이야기했었잖아요. 니은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5번, 바다에서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아하, 관광산업 발달했고요. 바닷가 끼고 있으니까 어떻게 다양한 수상 스포츠 같은 것들,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 2번, 5번 이렇게 체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설명과 관련 있는 도시, 기역에서 리을에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계획해서 만든 도시고요. 다양한 공공기관이 있네. 대전광역시의 북쪽에 있다. 어디에 대한 설명이 됩니까? 그렇죠. 니은. 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도시가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도시가 뭡니까? 그렇죠. 1번, 많은 인구가 모여 삽니다. 그렇죠. 많은 인구 모여 살고요. 크고 작은 도로가 많습니다. 도로가 많고 자동차도 많고요. 3번,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편의시설이 많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편리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4번, 각종 공공기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많이 모여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활이 편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5번, 건물이 많지 않아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도시에는 건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건물이 많지 않아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정답 바로 5번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 도시에 대한 특징 한 번씩 다 짚어보았고요. 건물이 많지 않아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자료를 보고 알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묻고 있는 5번 문제입니다. 지금 자료가 나와 있고요. 서울특별시의 인구 면적 나와 있고,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의 인구 면적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봤던 자료죠.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아, 좁은 면적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 있구나. 서울특별시 우리나라 수도고요. 우리나라 주요 도시입니다. 아, 도시에는 이렇게 좁은 면적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구나. 이 내용을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도시는 교통이 불편하다. 우리 친구들, 도시는 교통이 편리한 편입니다.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자료 통해서는 1번 내용을 끌어낼 수가 없겠죠. 이 자료를 보고 알수 있는 내용인데, 2번, 도시는 문화시설이 적은 편이다. 에? 문화시설 다양하고 많습니다. 잘못된 문장이고, 특히 이 자료 통해서 끌어내기도 힘든 내용입니다. 도시는 주로 바다가 있는 곳에 위치한다. 이 자료 통해서 확인하기 힘든 내용이고요. 4번, 도시는 좁은 면적에 비해 많은 사람이 모여 산다. 그렇죠. 좁은 면적에 비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 산다라는 것을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 4번이다.

그냥 보고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정답을 끌어내야 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도시에서 주로 볼수 있는 모습으로 알맞지 않은 것두 가지를 골라보라고 합니다. 도시, 사람이 많고 뭔가 길거리에 사람이 많이 이동하고 다양한 교통이 발달해 있고 대중교통 발달해 있고 이런 부분도 올려주시면 되겠죠? 먼저 1번,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도시는 주로 높은 건물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들이 지나다니고 이런 이미지를 떠올려주시면 되는데 이 모습은 그렇죠. 도시와는 뭐 크게 연관성이 없는. 물론 도시에서도 이런 논농사 혹은 농사 짓는 곳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그런 도시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는 거리가 있는 뭔가 좀 거리가 먼 선택지입니다. 2번 어떻습니까? 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에서 볼수 있는 모습이 됩니다. 3번, 마찬가지. 농사 짓는 모습은 어떻다? 도시의 모습과는 그래도 거리가 멀다라는 것. 4번 어떻습니까? 아, 높은 건물들이 많이 모였다. 건물들이 참 많이 모였고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뭐, 층수가 낮은 저층 건물들도 있고요.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도시에서 주로 볼수 있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죠? 5번 어떻습니까? 아,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공동주택들이 많다. 왜냐? 좁은 땅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트처럼 높은 건물을 지어서 많이 모여 살게 된다. 이런 흐름대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2번, 4번, 5번은요. 도시에서 주로 볼수 있는 모습이지만 1번, 3번은 도시에서 주로 볼수 있는 모습으로는 거리가 먼, 알맞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과 3번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단서를 달았어요. 도시에서 주로 볼수 있는 모습으로 알맞지 않은 것들. 물론 우리 친구들 생각 속에서는 도시지만 농사 짓는 것도 있어요 하겠지만 문제에서 묻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로입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은 우리가 그래도 교재를 통해서 공부했던 도시와는 거리가 살짝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1번, 3번을 정답으로 골라 보았습니다. 좋아요.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억의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도시에는 다양한 무엇이 발달해 있습니다. 무엇은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을 얻거나 만들어내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 친구들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여기입니다.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을 얻거나 만들어내는 모든 활동, 이것을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도시는 이것이 다양하게 발달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죠. 산업. 산업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도시에는 다양한 산업이 발달해 있고요. 산업은 요런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에 대한 뜻을 물어본 문제였고요. 실제로 시험에서는 이 산업의 뜻을 뭐 그대로 써봐라. 요런 문제보다는 요렇게 뜻을 주고 나서 산업을 써봐라. 요런 문제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어떻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을 얻거나 만드는 것. 요것이 바로 뭐 산업이다. 요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다음 문제.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라고 하고 있고요. 선생님과 지안이가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위 자료를 보고 알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뭐 다양한 걸알수 있겠지만 지안이가 말을 합니다. 도시는 무엇이 발달하여 사람과 물건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사람과 물건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한다.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떠오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문제는 친절하게 힌트를 주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범례부터 보면은 어떻죠? 아, 요 기호의 뜻을 담은 범례는 고속국도, 철도, 지하철도, 항구, 터미널, 공항, 국도, 고속철도 어떤 것과 관련 있는 것들을 주로 지도 속에 넣었습니까? 그렇죠. 교통과 관련 있는 내용들이 지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도시는 무엇이 발달하여? 그렇죠. 교통이 발달해 있다. 그래서 물건이나 사람을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고 알맞지 않은 내용을 말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묻고 있고요. 지금 그래프

IMF 보안이 어떻습니까? 대전광역시라고 하는 우리나라 주요 도시가 나와 있고요. 일하는 사람의 수, 어떤 분야에서, 그렇죠. 생활을 편리하고 즐겁게 해주는 활동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라는 거. 그 다음으로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활동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많다. 근데, 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연에서 얻는 활동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번, 서울, 도시에는 물건을 배달하는 사람이 많을 거야. 그렇죠. 왜? 물건을 배달하는 사람. 무엇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우리의 생활을,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활동이잖아요. 아, 그러면은 이 내용과 연관지어서 물건을 배달하는 사람 많을 거야.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지선, 도시에는 회사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을 거야. 그렇죠. 회사나 공장에서 일을 한다. 필요한 것을 만드는 활동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미정, 도시에는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을 거야. 가게에서 물건을 판다. 이것 또한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생활을 편리하고 즐겁게 하는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맞는 말. 4번.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논에서 농사를 짓고 있을 거야. 에? 우리 친구들, 논에서 농사를 짓는다. 이거는 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연에서 얻는 활동과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거의 없습니다. 정답 바로 4번이다. 이렇게 체크해 줄 수가 있고요. 5번. 도시에는 박물관에서 작품을 설명하는 일, 생활을 편리하고 즐겁게 해주는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다. 정답 4번으로 이렇게 골라보았습니다. 좋아요. 다음 문제입니다. 도시의 특징 묻고 있습니다. 알맞은 것. 조사 보고서 도시의 특징 쭉쭉쭉 나와 있는데 1번. 주로 낮은 건물이 많습니까? 높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2번, 도로에 차가 별로 없다? 차가 많습니다. 자동차가 많다. 그래서 문제점도 있다. 교통 혼잡 문제, 주차 공간 부족 문제. 주로 산이 많은 곳에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친구들, 산이 많은 지역이라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도시는 주로 평평하고 넓은 땅이 펼쳐진 곳에 위치한다. 도시는 주로 평평하고 넓은 땅이 펼쳐진 곳에 위치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4번,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이 모여 산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도시. 도시가 됩니다. 정답 4번으로 고를 수 있고요. 도시마다 발달한 산업과 생활 모습이 같다가 아니라 다양하겠죠. 정답은 이렇게 해서 4번으로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뭐, 조사 보고서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결국 묻는 것은 도시의 특징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다음 문제. 기억에 들어갈 내용, 알맞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도시의 특징 나와 있고요. 많은 사람 모여 살고 있고, 여러 시설 건물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무엇을 볼수 있다? 1번, 염전을 볼수 있다. 도시에서 거리가 멉니다. 왜냐? 정답과 거리가 멉니다. 왜냐? 염전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다에서 볼수 있는 거죠. 우리가 소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바닷물을 가지고 와서 뭔가 논처럼 펼쳐놓고 이렇게 바닷물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곳이 바로 염전입니다. 이것은 도시에서 볼수 있는 도시의 특징과는 살짝 거리가 먼 모습이 되겠죠? 정답 1번으로 바로 구할 수가 있고요. 박물관, 백화점, 공공기관, 대형 병원 모두 이런 뭐 편의시설, 문화시설에 해당되는 모습으로 도시의 특징과 연관이 있고요. 도시에서 주로 볼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정답 1번으로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염전을 몰랐다면 지금 한번 정리 다시 해주도록 할게요. 무엇입니까? 바다에서 볼수 있는 것이고요. 소금을 생산하는 곳이다. 이렇게만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다음 12번 문제.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묻고 있습니다. 도시는 무슨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다양해? 라고 되어 있고요. 이 친구 말합니다. 맞아. 사람들이 퇴근을 남는 시간에 공연장이나 박물관, 영화관 등을 이용하며 무엇? 즐기는 모습. 아, 퇴근 후 남는 시간. 이거 무엇입니까? 두 글자로. 여자로 시작하는 여가 활동에 해당 되겠죠. 도시는 무엇을 즐길 수 있는, 그렇죠.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다양하다. 그래서 이런 퇴근 후에 남는 시간, 쉬는 시간, 그리고 내가 박물관, 영화관, 혹은 뭐 스포츠 시설 같은 것들에서 즐기고 쉬는 것과 관련된 것. 무엇이다? 여가 생활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 직장, 공부, 쇼핑. 관련이 없습니다. 특히 뭐 공부 생활. 우리 친구들, 물론 즐기는 친구도 있겠지만, 거리가 멀겠죠. 뭐 직장 생활, 즐기는 어른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말안 해도 알겠죠. 여가 생활 관련 있는 키워드들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도시 생활의 문제점 나왔다. 보겠습니다. 도시에는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 등 오염 세트들이 나왔습니다. 오염, 오염.

오염, 무슨 문제? 이런 오염,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 등을 우리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환경 문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라고 써 주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문제였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제목 묻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나타낸 제목은 무엇일까? 회사와 공장이 많고 일자리 많다. 이것은 무엇의 도시의 특징이죠? 공공기관과 편의시설이 많아 생활이 편리하다. 도시의 특징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도시 생활의 좋은 점에 해당이 됩니다. 쾌적한 중요한 건 여가 즐긴다. 여가 또 나왔죠? 그리고 어떤 대중교통, 도로 발달해 있고 교통이 편리하다. 이것은 다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의 자연환경 거리가 멀죠? 간척사업 전혀 관련 없습니다. 도시 생활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좋은 점들. 4번, 도시생활의 좋은 점. 여기 정답이 숨어 있었군요. 4번으로 고를 수가 있고요. 도시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 우리 친구들, 주로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그 도시생활의, 도시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도 있지만, 공공기관 편의시설, 대중교통 도로 편리한 점들, 좋은 점들이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라고 고를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15번입니다. 공통적인 주제 묻고 있고요. 바람길 숲 나왔습니다. 그리고 캠페인도 나왔습니다. 이두 가지 무엇입니까? 일단 바람길 숲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무엇? 이 바람이 지나가는 길을 따라서 나무를 심어 놓는다. 건물로 막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지나가는 길에 나무를 심어 놓는다. 그럼 무엇이 좋다? 대기오염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기를 맑게 해준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이러한 것들은 전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더 살기 좋은, 더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되겠죠.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정답 4번. 더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바람길 숲.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 다음 무슨 문제? 서술형 평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가라 같은 모습을 주로 볼수 있는 곳, 무엇입니까? 거리에 사람이 많죠? 높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가 많죠? 그리고, 자동차도 많고, 도로가 발달돼 있고요.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들이 있다. 이것은 무엇? 그렇죠. 도시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어렵지 않게 풀수 있었고요.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나다와 같은 높은 건물들이 많은 까닭은 무엇인지, 다처럼 높은 건물이 왜 많을까? 윤희와 상윤쌤이 강조했던 내용이죠. 흐름을 이해하면 쉽게 알수 있다. 왜냐? 어디? 어떤 면적에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도시는요, 아무래도 좁은 면적에, 아주 좁은 면적에 사람들이 어떻다?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이라고 써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좁은 면적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살기 때문에 이런 높은 건물들이 많다.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2번, 3번 문제입니다. 위에 사진을 보고 알수 있는 지역의 특징, 도시 지역의 특징, 도시의 특징이 무엇인가? 어디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건물? 맞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많이 있다. 방금까지 정리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무엇? 그렇죠. 교통 혹은 교통수단 이런 것들이 발달에 이동이 편리하다.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상윤쌤, 교통만 되나요? 아니죠. 교통도 되고요. 대중교통도 되고요. 그리고 무엇? 맞습니다. 교통수단 이렇게 써주셔도 됩니다. 교통수단, 대중교통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1번,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알수 있는 도시 생활의 좋은 점두 가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볼 것도 많고 할 것이 많아. 그렇죠.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 산업이 발달해서 일자리가 많습니다. 할게 많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교통수단도 발달해 있어서 버스 같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혹은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있다. 볼 것도 많다. 할 것도 많다 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 알수 있는 도시생활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어떻죠? 지금 쥐들이 말합니다. 자동차 많고 공기가 탁하다. 답답해. 맞습니다. 교통혼잡. 자동차가 많다 보니 교통이 혼잡하고요. 답답해해서 무엇을? 환경오염, 대기오염 문제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오늘의 도착 만점왕입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유리한 문제겠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

이라고 했죠. 무엇이 핵심 포인트다? 균형 발전이다. 계획적으로 만드는 곳이다. 요 내용을 떠올려 주시면은 정답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랍니다. 좋아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유형의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문제풀이 강의는 항상 무엇부터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나서 강의를 듣자. 기억해 주시면서 다음 시간도 웃는 얼굴로 또 만나자고요. 안녕.

궁금한 점을 해결해요. 무엇으로 해결해요? 면담으로 해결해요. 예, 이 면담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도서관 사서님하고 면담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봤죠? 자, 그래서 면담은 수다가 아니다. 면담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고도로 치밀하게 계획된 대화다. 예, 이걸 또한번 느꼈고요. 그리고 처음과 끝까지 예의를 지켜서 면담을 진행해야 된다. 네, 그렇게 정리했었었죠? 자, 이번에 또 다른 면담 대상자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굴까? 누구냐면요. 로봇 공학자예요. 자, 로봇 공학자와의 면담을 지금 준비하는 친구들인가요? 자, 누리집에서, 이 누리집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홈페이지죠. 자, 누리집에서 진로와 관련 있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자, 진로와 관련 있는 정보를 어디서 검색한다고요? 누리집에서 검색할 수 있다. 자, 이 말은요, 만약에 이 친구들이 로봇 공학자인 분하고 만나서 면담을 한다면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로봇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고 가면 좋겠고, 또 공학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 가면 좋겠죠? 자, 그 공부, 그 자료들을 어디에 도움을 받아서 할수 있느냐?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누리집에서 할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요, 그래. 꼭 누리집에서만 가능한 건 아니야. 여기서도, 우리가 정보를 찾을 수 있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쵸? 어디가 될까요? 뭐, 책도 괜찮겠죠? 책에서도 진로와 관련 있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 부분이에요. 안녕하세요 하는 걸 보니까, 예, 면담이 시작되었군요.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는 땡땡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입니다. 네, 지금 학교 이름을 숨겨놨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문장 부호인데요. 어떤 이름을 갖고 있냐면 숨김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답니다. 네, 처음 들어보신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 자, 6학년쯤 됐으니까 아, 이런 문장 부호도 있구나. 자, 숨김표 있어요. 자, 이름을 숨긴 거야. 학교 이름을. 자,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어 면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네요. 자, 이 친구들이 진로와 관련해서 누리집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아까, 예, 가 장면에서 했는데, 드디어 로봇 공학자를 만났네요. 예, 면담을 진행하고 있네요. 그런데 공학자가 뭘까요, 여러분? 공학자라는 건 만드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공학이라는 게좀 어렵죠, 말이.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 공학자, 그러면 만드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공학자, 그럼 자동차 만드는 사람. 예, 항공기 공학자 그러면 항공기 만드는 사람, 컴퓨터 공학자 그러면 컴퓨터 만드는 사람, 영어로 하면 엔지니어, 예, 그러면 좀 통할 것 같죠? 아, 공학자 만드는 사람, 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만약에 이분하고 면담을 진행한다면 여러분이 질문지를 미리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로봇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또 이걸 만드는 분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면 이 면담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절대로 이루어질 수

그래서 이분하고 면담을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미리 아까 요 가, 여기에 있는 이 가에 있는 이 친구들처럼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관련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된다. 또는 자료라고 해도 돼요. 관련 자료를 반드시 검색하고 알아두어야 한다. 그래야 여기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은요, 이 과정은요, 굉장히 면담에서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뭘 알아야 질문을 할거 아니에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질문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를 좀 어렴풋하게라도 알거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질문거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배경 지식이 뭐라고 했어요? 자, 정보, 자료를 내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한다고요. 이런 것들을 내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해요. 이것이 바로 뭐다? 배경 지식이라는 거예요. 배경 지식이 없이는 절대 질문을 만들어낼 수 없다. 머릿속에 뭔가 넣어 놓아야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려면 공부 좀 해야 한다. 면담은요, 준비가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면담 준비가 잘돼 있으면 면담 과정이 아주 깔끔하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수집하고 싶었던 정보를 짧은 시간 안에 싹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잊지 마세요. 지난 시간부터 계속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봇 공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과 이야기하게 되어 기쁩니다. 면담을 요청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나올 것 같아? 목적이 나오겠지. 그쵸? 오늘은 로봇 공학자가 하는 일과, 자, 목적 나옵니다. 면담의 목적. 로봇 공학자가 하는 일과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태도 같은 것들을 여쭤보아야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자, 면담의 목적을 반드시 밝혀라. 그래야 이 면담 대상자가, 아, 내가 이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알려줘야겠구나, 어떤 정보가 이 학생들에게 필요하겠구나를 미리 알수 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해 녹음이나 녹화를 해도 괜찮을까요? 이거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 먼저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의를 받지 못하면 녹음이나 녹화를 할 수가 없다. 라고 했어요. 아까 지난번에 우리 봤었던 그 사사 선생님. 사사 선생님은, 아, 녹화보단 녹음이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괜찮다라고 하신 걸로 보면은 아마 녹화를 해도 괜찮다라는 뜻일 것 같습니다. 진로와 관련 있는 정보를 얻는 방법. 자, 무엇이든 간에 관련 정보를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이 친구는 진로와 관련 있는 정보를 누리집에서 검색할 수 있다고 했고요. 이 친구는 뭐 여러 가지 말을 할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책을 찾아서 찾아볼 수 있어. 책을 찾아서 이 정보를 여기선 검색이 아니죠. 예, 책을 찾아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어. 찾아낼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고요. 글 나에서, 면담 과정이 들어가 있죠. 학생들이 면담을 한 목적으로 가장 알맞은 것에 기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로봇 공학자의 전망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로봇 공학자가 앞으로 좀 전망이 밝을까요? 뭐 이런 걸좀 알아보러 왔어요. 이건 없었죠? 로봇 공학자가 겪는 어려움을 알리는 글을 쓰기 위해 로봇 공학자가 하는 일과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뭘까요? 다죠? 네. 자, 26번. 면담을 시작할 때 주의할 점을 알맞게 이해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했어요. 자, 윤선이가 면담 대상자가 말하는 내용을 메모하며 면담 진행해야 해. 그닥, 그닥. 면담을 시작할 때는 먼저 면담 허락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야 돼. 그닥, 그닥. 가만있어 봐. 알맞게 이해한 친구를 고르라고 했는데? 둘다 그럴듯한데? 예, 여기서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친구가 실제로 있어서, 물론 이 문제

똑같진 않아요. 똑같진 않은데, 야, 이거 왜 이게 답이지? 라고 이제 고민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둘다 비슷하게 맞는 말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잘 모르겠다 할 때는요, 여러분 습관을 들이세요. 무슨 습관이냐? 문제를 다시 읽어보는 습관. 예. 자, 다시 읽어볼게요. 면담을 시작할 때 주의할 점을 알맞게 이해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어? 어디에 눈이 갑니까? 면담을 시작할 때라고 했습니다. 자, 얘 말도 맞고, 얘 말도 맞아. 그런데, 면담 시작할 때 주의할 점. 어, 그래?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자. 면담 대상자가 말하는 내용을 메모하며 면담을 진행한다. 이건 면담 진행하는 도중에 주의해야 할 점이죠. 그죠? 자, 얘는 면담 시작할 때에 허락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야 돼. 그러면 정답 나왔죠. 문제에서 시작할 때 주의할 점 찾으라고 했잖아요. 윤선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은 시작할 때의 주의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알맞게 이해한 친구는 경보가 되겠습니다. 경보. 네. 얘 말도 맞고, 얘 말도 맞아. 아, 정말 어렵다. 어려울 땐 어떻게 해라? 다시 한번 문제를 또 읽어봐라. 이건 습관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글 나에서 학생들이 면담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려는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면담을 할 때, 예, 메모와 더불어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까요? 자, 소리를 분석하기 위해, 목소리가, 그분 목소리가 맞나? 막 이런 거 아니죠? 답변을 잘 정리하기 위해, 재미있는 장면을 남기기 위해, 와, 재밌다! 이분이 아까 얘기하다가 하셨어! 이런 거 아니죠? 뭐예요? 답변을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왜 정리를 해야 될까요? 나중에 이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요, 보고서를 써야 돼요. 네, 보고서. 우리 첫 시간에 이 면담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단원 첫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그 소방관을 만나서 면담하는 학생들 기억나죠? 그때의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어떤 학생이 뭔가 앞에 쓰고 있는 걸 봤을 거예요. 뭐예요? 면담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면담을 하고, 아, 그렇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가지고 글을 써야 된다고요. 글을 써서 발표를 해야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 면담에서 오고 간 내용을 잘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야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 필기만 가지고서는 그분이 들려주었던 그 내용들을 다 담아낼 수가 없으니까 녹음하거나 녹화를 해서 고스란히 나중에 보고서 쓸때 계속 돌려보거나 다시 듣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야 정리가 되니까. 자, 계속할게요. 로봇 공학자가 로봇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이런 거 궁금할 수 있죠.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이 학생이 로봇 공학자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쵸? 가장 먼저 로봇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예. 자, 로봇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결정한다. 로봇마다 생김새가 다르죠? 그죠? 개의, 이렇게 멍멍 그 개, 개의 모습을 한 로봇이 있고요. 사람의 모습을 한 로봇이 있고요. 동글동글한 로봇도 있어요. 왜 그럴까? 그 로봇은 각자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돕는 로봇인지, 위험한 곳에 대신 가는 로봇인지와 같이 로봇이 해야 할 일을 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로봇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가스가 가득 있다거나, 막 폭발물이 도처에 있다거나, 이런 곳에 보내는 로봇도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즉, 쓰임이 어떤 곳에 있어야 되는가? 이걸 잘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로봇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런 다음 그 목표에 맞게, 그러니까 쓰임이죠? 쓰임새. 쓰임새. 이 목표가 뭐예요?

쓰임새죠. 어디에 쓰이는 로봇인가? 목표에 맞게 로봇의 형태, 그리고 기능을 설계하고 필요한 부품도 선택을 합니다. 이분이 그런 일을 하는 분이다. 이후 로봇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만들고, 로봇은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네, 그런 그 특성이 있죠. 이 프로그램도 잘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 번 시험을 해본대요. 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여러 번 해야 된대요. 시험을 여러 번 해본다고? 로봇을 여러 번 시험해야 되는 까닭이 무엇인가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보세요. 로봇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러 번 시험해야 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분에 이 학생이 의문이 든 거야. 자, 여러 번 시험을 한다고요? 왜요?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 이 질문은 학생이 미리 만들어 온 질문일까요? 아니에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질문을 미리 만들어야 된대.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미리 정보도 수집하고 자료도 만들어서 내가 질문을 딱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면담을 해야 돼.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자, 선생님이 별표했죠? 로봇 공학자가 던진 대답에, 답변에 요걸 가지고 딱 따서 이 질문을 만들어냈어요. 이런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 후속 질문이라고 해요. 후속 질문. 어려운 말이죠? 그렇지만 알아두셔야 돼요. 후속 질문. 자, 처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뭔가요? 네, 이런 일을 해요. 이 답변에 맞는 또 다른 계속되는 질문을 여기다 던졌다 이 말이에요. 이런 후속 질문은요, 아무나 할수 없어요. 이 답변을 잘 들었고, 즉 경청했고, 그걸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후속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후속 질문은 어쩌면 미리 만들어낸 그 질문일 수도 있지만, 얘처럼 이렇게 답변을 듣고 거기에 맞게 만들어낸 질문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이런 후속 질문 아주 중요하죠? 시험하면서 로봇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고, 자, 여러 번 시험하니까, 해보니까 생각대로 안 되네? 예, 오류를 발견할 수 있고요. 문제점을 이때 수정을 하고요. 성능을 점점 향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시험을 한다는 거죠. 반복적인 시험으로 로봇이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기억은 질문의 유형 가운데서 무엇에 해당하는지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로봇 공학자가 로봇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뭐예요? 생각이나 느낌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계획이나 당부에 대한 질문도 아니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고요. 로봇 공학자가 로봇을 만들 때 해야 하는 일의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 일단 로봇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된다. 로봇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험한다. 목표에 맞게 로봇의 형태나 필요한 기능을 설계하고 필요한 부품을 선택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 여러분 교재 나와 있죠? 교재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본문을 가장 먼저 빨리 보셔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결정을 하고, 로봇의 형태나 필요한 기능을 설계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눈이 빨리 가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공부를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그 목적, 쓰임새를 먼저 정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었어요? 필요한 기능, 형태 이런 걸잘 설계하고 부품을 선택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프로그램으로 이 로봇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시험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학생이 니은의 답변을 듣고, 이후 로봇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러 번 시험을 해본다. 자, 이 답변을 듣고 보인 반응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느낀 점을 말했다. 힘드시겠네요. 자, 답변을 듣고 후속 질문을 했다.

왜 여러 번 시험을 하는데요? 뭐 이런 거 아주 좋았죠? 면담 대상자의 의견을 반박했다. 여러 번 시험을 하면 로봇이 얼마나 힘들까요? 뭐 이런 거안 했죠? 면담 대상자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렇군요. 뭐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해 다시 요청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뭐 이런 거안 했죠? 뭐예요? 후속 질문을 했다. 2번입니다. 네. 뭐 어떤 걸 하십니까? 왜 여러 번 시험을 하시는데요? 왜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되는 후속 질문을 했다. 자, 디귿의 질문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로봇을 여러 번 시험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대화를 자연스럽게 마칠 수 있게 하는 질문이야. 궁금한 점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돕는 질문이지라고 했습니다. 자, 디귿 질문. 왜 여러 번 시험을 해야 하는데요? 이거는 마칠 수 있게 하는 질문일까요? 대화를 마칠 수 있게? 아니죠.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질문이 되겠죠.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 후속 질문. 후속 질문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 면담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처음에 인터뷰라고 한다고 했죠. 사실은 이 텔레비전을 보면요. 누구를 면담하다, 뭐, 누구와의 면담, 이런 말은 잘안 나와요, 사실. 진짜 그렇죠. 그런데 대신, 이 면담이란 말 대신에, 인터뷰라는 말은 좀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좋아요. 뭐, 뭐든 간에, 뭐, 면담이든 인터뷰이든 간에. 자, 그러면 보통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요. 막 우리처럼 녹음해도 될까요? 막 이런 거 녹음기 갖다 놓고 뭐 휴대폰 갖다 놓고 이러지 않고요. 아주 여기다가 이렇게 탁자를 가운데다 놓고 여기 이렇게 의자를 놓죠. 그쵸? 그런 다음에 여기 질문하는 사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요. 네. 뭐 이렇게 하고 여기에 뭐 찻장도 좀 있고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이게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면담 장면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에 질문을 한 가지 하고 또두 가지 하고 뭐세 가지 하고 뭐 차례대로 질문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또 이제 답변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걸 알수 있어요. 이분이 이 면담하시는 이분이 굉장히 이 사람에 대해서, 면담 대상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조사하고 공부를 해온 사람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서 막 질문을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셨던데 그때 왜 그러셨나요? 뭐 이런 식으로. 예. 굉장히 이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구나. 속속들이 알고서 지금 질문을 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준비 단계가 아주 착실하게 착착착착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제가 보니까 어떤 의미였나요? 그러면 또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영화 감독이야. 네, 영화 감독하고 면담하는 장면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 제가 몇 년도에 감독님이 만드신 어떤 뭐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때 그 주인공의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이 주인공의 말을 감독님이 직접 만드신 건가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바로 열심히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자, 그럼 후속 질문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아, 그때 그 대사를 제가 만든 겁니다. 저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대사를 만들 수 있었겠죠. 그러면 후속 질문,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할수 있겠어요? 저의 그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 대사를 만들었죠.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후속 질문 어떻게 만들 수 있지? 어떤 경험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게 후속 질문이야. 그래서 궁금한 점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돕는 질문이 바로 후속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면담은요, 원래 이 사람이 준비해온 그 질문과 더불어서, 이거 핵심 질문이라고 합시다. 이 사람은 나 이거 꼭 물어봐야 돼. 라는 것을 우리 핵심 질문이라고 합시다. 이 핵심 질문과 더불어서 면담이 진행되면서 질문이 자꾸 솟아오르는 거야. 아, 그랬어요? 나 이거 더 궁금해졌네? 그럼 이것도 물어볼게요. 이게 후속 질문이에요. 멋있어.

0: 이 면담을요, 정말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걸, 이게, 그 장면을 보면요, 이 면담의 매력이 그대로 나타나요. 이 인터넷에서 찾고, 뭐 책에서 보고, 이것도 물론 좋은 정보 수집 방법이지만, 이러한 면담을 통해서, 야, 정말 이 대화가 오고 가면서 정말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구나. 정말, 정말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살아있는 정보를 여기에서 얻을 수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실제로 면담을 해 보시기를 진짜, 진짜, 예, 요청드립니다. 재밌어요. 자, 여러 번 수정을 거치면 로봇이 완성된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로봇 공학자가 된 뒤에 보람이 있었던 순간, 이거는 생각이란 느낌 물어보는 거죠. 실제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요. 로봇을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여러 번 수정한 끝에 로봇이 제대로 작동하면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맛에 고생하죠. 이 맛에. 그렇군요. 로봇 공학자로서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나요?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하도록 돕는 로봇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픈 사람이나 어르신을 도와주는 로봇, 재난 현장에서 사람을 대신해 위험한 일을 수행하는 로봇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데 특히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로봇을 개발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후속 질문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금 이 대화에서?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그럼 혹시 혼자 말고 다른 동료분들도 있으신가요? 이런 거. 이거 후속 질문이에요. 이걸 잘 들어야지. 그러니까 귀를 열어놔야 돼. 귀를 열어. 마지막으로 공학자가 되고 싶은, 로봇 공학자가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로봇 공학자가 되려면 기술을 배우는 것과 함께 로봇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고 그것이 옳은 일인지 판단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평소에 로봇이나 기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심을 가지고 탐구해보는 것이 좋고요. 또 로봇과 관련 있는 동아리 활동이나 만들기 활동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준비가 될수 있대요. 로봇을 만들 때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 참 인상 깊네요. 오늘 말씀으로 로봇 공학자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결과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학생이 한 질문을 기준에 따라 알맞게 나누어서 연결해 볼게요. 로봇 공학자가 된뒤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 언젠가요? 로봇 공학자로서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질문일까요? 아니죠. 뭐 로봇 공학자가 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질문이고 보람 있었던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생각이나 느낌에 대한 질문 그리고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요. 요거는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고요.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인물과의 면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할 일로 알맞지 않은 것에 기호를 쓰시오. 면담 방법을 정한다. 면담 대상자를 정한다. 자신의 진로와 관련 있는 정보를 찾는다. 녹음, 녹화하거나 메모한 내용을 바탕으로 면담 내용을 요약한다. 라고 했습니다. 어려운데? 다 맞는 말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문제를 다시 읽어본다. 꿀팁이에요. 습관처럼 하세요. 다시 읽어보자. 진로와 관련한 인물과의 면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할 일로 알맞지 않은 것. 그럼 나왔네. 면담 내용을 요약한다. 이거죠.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 메모한 내용을 요약할 수는 없으니까. 네. 라면 문제예요. 면담에서 궁금한 점을 더 깊이 알아보거나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얻기 위한 질문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후속 질문, 마무리 질문. 네. 계속 얘기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수강 후기 게시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
1: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훈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수 안에 있는 문학 작품을 한 세네 번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도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부트를 쓰지는 않았고요.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 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앙영어. 자, 오늘은 297강. 자, 화요일 순서입니다. 자, 화요일은 이제 읽기고요. 어제 우리가 이제 가정법과 관련된 두 번째 이론 수업을 문법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을 읽기로 반복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순서 다음과 같습니다. 자, 가정법이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와 미래에 관련된 그런 구문 분석 및 해석 연습할 거고요. 마무리가 되면 우리가 공부했던 문장들 다시 한번 듣고 따라 읽어 보심으로써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까지가 뭘까요? 당연히 이거는 지금 if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부사절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MD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어때요? 이런 조건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수출할 수 있고 이것을 수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어동사 목적어가 지금 와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every year는 언제 수출할 수 있어요? 매년 수출할 수 있다니까 이것은 결국은 부사적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 안에서 여러분들 어휘 중등용 단어가 아닌 것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제시해드리면 tariff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tariff는 관세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중등용 단어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되시면 바로 암기하셔야 될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미리 외워두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문 분석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정리를 하고 정확한 해석을 좀 우리가 좀 시도를 좀 해볼 텐데요. 자, if절 안에 당연히 주어동사의 절이 전개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if절 안에 누가 주어죠? 관세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어디 있어요? 이게 동사겠네요. 그러면 중간에 끼 나이는 뭘까요? 자, 요거는 당연히 뒤쪽에서 앞쪽으로 수식을 하는 형용사적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수입된 차량에 부과된 그런 관세가 되겠죠. 어디 위에 어떤 상품 위에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하는 발상에서 tariffs 다음에는 전치사가 on이 오게 됩니다. 혹은 on이라고 하는 전치사에는 about의 의미도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 tariffs가 뭐와 관련이 있다? 수입 차량과 관련된 그런 관세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아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tariffs 다음에 on은 함께 자주 따라다니는 전치사니까 여러분들이 말뭉치로 암기를 해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수입 차량에 부과된 관세가 줄어든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얼마만큼? 자, 바이 플러스 숫자는 차이를 나타낸다. 우리가 몇 차례 이 강의

를 통해서 전달을 한 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지금 are가 와 있으니까 현재가 될 수도 있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 맥락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맥상 어때요? 향후에 앞으로 8%만큼 감소가 된다면 관세가 이렇게 보는 게 맥락상 적절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은 자, 지금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미래를 나타낼 때 현재를 썼어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지도 않고 were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 이것은 단순 조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만약에 8% 정도 차이로 그렇게 감소가 된다면 자,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수출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8%만큼 감소가 안 되면 수출을 못하고 이런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이제 문법적 포인트가 되겠죠.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를 수출할 수 있어요? 3만 대 정도 더 많은 자동차, automobiles 수출할 수 있고요. 매년 할수 있답니다. 자, 그러시면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 자, 1번의 내용 마무리가 다 되었으므로, 자, 이제 복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뭐였나요? If tariffs on the imported cars are decreased by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 정도가 준다면 어떻게 할수 있어요? We can export.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데요. 자, 30,000 more automobiles every year.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었다고요. 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잘 복기하셨을 것 같고요. 특히 문법적인 포인트, 단순 조건의 미래를 나타낼 때 어떻게 쓰였는지 주목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1번 마무리하고요. 2번으로 갈게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If I should choose just one member from New Jeans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이렇게 if절이 이렇게 와 있네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부사적 수식어가 되는 것이고요. 아유, 그 다음에 되게 쉽네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뭐뭐를 한다면 나는 이 사람이라고 말할 거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해놓고요. 자, 이제 문법적인 포인트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if절 안에 동사가 무엇으로 사용되었나요? 바로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절의 동사는 무엇으로 사용되고 있죠? 바로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자, 이것은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가정법일까요? 아니면 단순 조건문일까요? 가정문입니다. 그래서 자, 가정문에서 여러분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if절 안에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낮은 그런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내가, 자, 뉴진스로부터 한 멤버를 선택해야만 한다면, 나는 민지라고 말하겠어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정도의 내용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법적 포인트는 다시 한번, should choose와, 자, 그 다음에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 되겠습니다. 상기해 보셔요, 여러분들. 가정법의 미래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그 다음에 주절에는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도 좋고요. 현대 영어에서는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번도 자, 마무리가 되었으므로 자, 이 문장도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I should choose just one member from New Jeans. I would say 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실제로 가정법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 자, 실제 문장 통해서 이렇게 검증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 짓고요. 자, 3번으로 갈게요. 자, 3번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맨 앞에는 부사적 수식어가 이렇게 와 있네요. 콤마로 끊겨 있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주어. 그 다음에 동사, catch가 catch, cut, cut 이렇게 3단 변화를 하는 동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cut은 자, catch의 PP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catch가 뭐뭐를 잡다의 타동사니까 뒤에는 뭐가 나와요? 당연히 목적어가 나오는 거겠죠. 자,
자, criminal이라고 하는 단어는 품사가 두 가지입니다. 형용사로는 범죄의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명사로는 범죄자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자, 그래서 품사에 주의하시면서 이 단어 자,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all이라는 어때요? 자, early라고 하는 단어도 이른 이라고 하는 형용사와 일찍이라고 하는 부사로 동시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이 단어도 사용된 자리에 따라서 어떤 품사로 쓰였는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목적어 다음 자리니까 뭐겠어요? 이건 당연히 부사적 수식어로 여러분들 보시는 게 맞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세 줄짜리 문장이지만 결국 한 다섯 단어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MD 주어 동사 목적어의 부사적 수식어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제 해석을 좀 해보는데 자, if 전환의 주어는 police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사가 뭐예요? had checked. if 전환에 had 플러스 pp가 쓰였네요. 주절의 동사와 매칭을 좀 시켜볼까요? 자, 주절의 동사를 보니까 아이고 잘 만났다 얘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일반적인 단순 조건문, 다시 말해서 직설법 안에서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를 여러분들이 보실 일이 원칙적으로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아, 이 문장이 단순 조건이 아니라 가정이다. 자, 그래서 실제 상황과 반대가 되는 것이겠죠. had 플러스 pp를 썼으니까 과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had 플러스 pp를 썼을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찰이 실제로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술한 거예요? 경찰이 점검을 했었더라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뭐를요? 자, his DNA를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어디에서 체크하는 거예요? In the first plac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현장에서 체크한다니까 이건 당연히 뭐 여러분들도 부사적 수식어로 보시면 되겠고 얘를 목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부사절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었더라면 그들이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자 실제는 뭐예요? 못 잡았다는 의미를 가정적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체크를 못해서 못 잡았는데 어떻게 가정적으로 우리가 안타까움을 표시했어요? 만약에 DNA 체크를 했었더라면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어렵지 않죠. 누구를요? The criminal. 그 범죄자를 더 일찍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충분히 이해 납득이 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과거를 가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사의 짝이 자, 구성되어야 하는지 자, 이런 문장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 문장도 자, 우리 복기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police had checked his DNA in the first place. 여기까지가 부사절이었어요. 자, 그렇게 경찰이 했었더라면 자, 어떻게 됩니까? They could have caught the criminal earlier. 이렇게 돼 있었던 그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자, 3번도 보기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으므로 4번으로 이동할게요. 자, 4번입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가 마찬가지로 이제 부사적 수식어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조건이 만약에 주어지면 어떨까요? 이 지역이 어떻게 된다고요? 된다고요. 뭐가요? 이게 된대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지어지면 이 지역이 뭐뭐가 될 거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어동사 보어로 구성된 자 그런 문장이에요. 여기서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허브라고 하는 단어가 중등용 단어가 아닌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허브라고 하는 단어는 중등용 단어로 사실 사전에서는 지시하고 있지 않고 교과 과정에서는 지시하고 있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쓰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 뭐 그죠? 예. 뭐 세계 공항의 뭐 허브다, 아시아의 허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 허브라고 하는 게 원래 자동차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중심축, 중심지를 말하는 건데 현대 영어에서는 중심축의 뜻이 아니라 중심지나 중추를 허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허브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들도 어쩌면 좀 익숙하실 거는 같은데 여튼 중등용 단어로 공식적으로 지정되어 있진 않기 때문에 소개를 좀 드려봤고요. 자, 그러시면 자, 요 문장 이제 구조 분석된 대로 해석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gres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첫 단어를 이렇게 대문자로 쓰는 건 맞지만 두 번째 단어 이렇게 대문자로 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여러분.

0: 거랍니다. 뭐가 됩니까? 자, commercial은 상업적인이죠. 상업적인 그런 중추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동사의 짝이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로 봐서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동사를 썼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가정문은 아닌 거죠. 국회가 그 제안사항을 승인해 줄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 조건문이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두 개 동사의 짝 여러분들 자 포인트로 자, 상기하시면서 요 문장도 저희가 좀 복기를 좀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Congress approves the proposal, 요게 지금 if 절이에요. 자 그러면 this area will beco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요? A commercial hub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4번도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자 마지막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5번 같은 경우에 또 똑같죠? 요거 지금 부사들이 앞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끝. 마지막 나오는 on-demand만 여러분들이 MD냐 MA냐 결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앞쪽부터 이제 시도를 좀 해보는데요.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purchase는 구매하다. 어떤 제품이라도 cash로 구매를 하신다면 cash로라고 할 때, 현금으로라고 할 때는 in cash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써요. 자, 만약에 현금으로 어떤 제품이라도 구매를 하시면 자, 당신은 얻을 수 있습니다. 뭐를요? 15%의 디스카운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뭐에 대해서 얻는 거죠? 그 제품들에 대해서 얻는다? MD로 보셔도 되고요. 그 제품과 관련된 할인을 얻는다라고 해서 MA로 보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on, them은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배운 가정법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현재 동사고 뒤쪽에 can, get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 가정문은 아닙니다. 자, 요것은 단순 조건문이고요. 앞으로 물건 사실 때 뭐 현금으로 사시면 15% 할인해드릴 수 있어요.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 단순 조건의 미래 정도로 판단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5번 문장도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purchase any products in cash, 어떻게 되나요? 자, you can get a 15% discount on them.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5번까지 오늘 공부할 내용도 다 마무리가 되었으니까요. 자 이제 공부한 내용도 다시 한번 듣고 돌아오시면 되겠네요.
1: If tariffs on the imported cars are decreased by 8%, we can export 30,000 more automobiles every year.

0: If I should choose just one member from New Jeans, I would say Minji. If police had checked his DNA in the first place, they could have caught the criminal earlier. If Congress approves the proposal, this area will become a commercial hub. If you purchase any products in cash, you can get a 15% discount on them.
1: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자, 가정법 과거 완료. 자, 그 다음에 가정법의 미래. 단순 조건의 미래와, 자, 단순 조건의 그냥 단순한 과거. 이런 부분들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연습을 해봤어요. 좀 더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2: I don't think so.
3: 이 분위기?
4: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 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

0: 해집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행안전사고.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열정 열정 열정.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자, 이번 시간은 사회 집단과 일탈 행동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강의 포인트를 먼저 보실 텐데요. 사회 집단의 의의, 그리고 집단의 종류, 일탈 개념도 볼 거고요. 그리고 일탈 이론, 범죄 유형, 우리 두 가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집단의 의의 먼저 볼 텐데요. 우리 사회 집단이라고 하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먼저 두명 이상이어야 돼. 두명 이상. 자, 두명 이상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요. 상호작용.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나는 이 집단에 내가 속해 있어. 라는 소속감이 있어야 합니다. 소속감. 소속감.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지 사회 집단이라고 불러요. 자, 제가 여러분들 문제 하나 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사회 집단일까요, 아닐까요? 사회 집단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장에 모인 관중들이라고 하면 사회 집단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스포츠 관람, 예를 들어서 축구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 축구 경기장에 A팀 응원을 위해서 모인 응원단이라고 하면 사회 집단이 될 수가 있죠. 자, 그 응원단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죠? 두명 이상이고요, 먼저.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응원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소속감도 있어요. 나 A팀 응원단이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설명드린 자, 그러한 스포츠 응원단 같은 경우는 사회 집단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사회 집단은 두명 이상 지속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소속감이 있어야지 보다 사회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회 집단의 종류가요. 뭐 1차 집단, 2차 집단, 내 집단, 외 집단. 공동사회, 이익사회, 그리고 준거집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각각 여러분들 구분을 할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도 같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즉, 1차 집단에는 어떤 집단들이 1차 집단이 되고, 그리고 내 집단은 어떤 집단이며, 공동사회, 이익사회는 어떤 집단들이 공동사회, 이익사회야라고 분류를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 문제 맞출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우리 쿨리가 주장한 1차 집단과 2차 집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차라고 이야기를 하죠. 1차. 그리고 2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1차라는 거는 뭐죠? 좀 친밀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친밀하다. 그리고 2차 집단 같은 경우는 1차 집단보다는 수단적 만남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즉, 1차 집단이나 2차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요. 접촉 방식입니다. 접촉 방식. 이 접촉 방식이 어떤 방식을 따르고 있는지, 친밀감인지 아니면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수단적 만남인지를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1차 집단입니다. 1차 집단 같은 경우는요. 이게 전인격적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친밀한 관계다. 그래서 친밀감이 전제 조건으로 깔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차 집단. 그리고 전인격적인 관계예요. 전인격적 관계고요. 그리고 대면 접촉을 많이 합니다. 얼굴을 많이 봐요. 대면 접촉. 대면 접촉이 일어난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집단 있죠. 그러니까 1차 집단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이제 제재를 하냐면, 제재 자체를 공식적으로 할까요? 비공식적 제재를 쓸까요? 이 친밀하기 때문에 요거는 공식적 제재는 아니고요. 비공식적 제재를 주로 합니다. 비공식적. 자, 비공식적 제재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1차 집단이 대표적인 예가요.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 자, 예를 들어서 가족 내에서 어떤 구성원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구성원한테 내일까지 심할서 써오시고요. 조금 더한번더 잘못하면 가족에서 잘립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제재를 할땐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합니다. 한번더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용돈 깎여 뭐 이런 식으로 너 반성문 쓸 거야. 이렇게 혼나는 거죠. 이게 이제 비공식적 제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 집단 같은 경우는

접촉 방식에 따라 분류를 하는데 친밀하다, 친하다라는 거, 그리고 전인격적이다, 대면 접촉적이다, 그리고 비공식적 제재가 나타난다까지 알아두시고요. 가족도 있고요. 1차 집단 같은 경우 또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동아리. 동아리나 또는 동호회. 동아리나 동호회가 대표적인 1차 집단이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차 집단인데요. 2차 집단 같은 경우는 친밀함이 문제가 아니죠. 2차 집단 같은 경우는 어떤 수단적 만남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수단. 그리고 뭐가 있다. 어떤 목적이 있는 만남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2차 집단 같은 경우.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2차 집단이라고 하면은 과업을 목적으로 만나는 집단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과업. 즉 일을 하기 위한 목적이다.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집단이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2차 집단 특징. 자, 이 2차 집단 같은 경우는요. 전인격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업무적이에요. 업무적. 그러다 보니 제재를 할 때도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하는 거죠? 공식적으로 제재를 하는 거죠. 대표적인 2차 집단이 뭐가 있냐면 회사죠. 회사. 회사. 또는 뭐 정당, 회사, 그리고 뭐 정당도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민단체도 될 수 있고요. 시민단체, 그리고 이익집단, 이익집단. 자, 기타 등등등 굉장히 많은 이런 집단이 있다까지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쿨리가 주장한 접촉 방식에 따른 분류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입니다. 다음 이제 썸너가 분리를 했는데 썸너가 이제 내 집단과 외 집단을 구분을 했습니다. 먼저 내 집단하고 외 집단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뭐냐면요.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소속감. 자, 소속감에 따라서 내 집단과 외 집단을 구분을 하는데요. 일단 내 집단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먼저 우리 집단이라고 표현을 하려면 먼저 소속이 돼 있어야 되겠죠. 소속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속 집단이어야 하고요. 첫 번째는. 근데 이 소속 집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가 또 필요하냐면 두 번째로는 나 이 소속 집단에 대한 나 소속감이 있어. 나 너무 좋아 이 집단이라는 소속감이 있어야 합니다. 소속감. 만약에 그냥 소속만 돼 있잖아요. 그럼 내 집단이 아니에요. 내가 소속이 돼 있는데 항상 불만이 있습니다. 아유, 우리 여기 이 집단은 안 돼, 안 돼. 너무 안 좋아. 이렇게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 또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집단을 내 집단이라고 표현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단이라고 하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 소속 집단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소속감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외집단입니다. 자, 외집단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소속돼 있지 않은 집단이어야 됩니다. 소속 집단이 집단이 아니어야 되겠죠. 첫 번째로 소속 집단이 아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냐면 이게 그냥 소속만 안 돼 있다고 다 외집단이다 그건 아니죠. 그렇죠? 소속이 안 돼 있고 플러스 모두 돼야 되죠? 플러스 경쟁관계여야 돼. 경쟁관계. 경쟁관계. 그리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 갈등관계. 뭐 요래야지, 요 정도 돼야지 외집단이야 라고 우리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썸너였고요. 자, 다음은 테니스입니다. 테니스 같은 경우는 공동사회하고 이익사회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뭐를 기준으로 이걸 구분을 하고 있냐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집단에 소속을 할 때, 소속이 될 때 소속 의지가 없는 경우가 있고 소속 의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 집단에 꼭 들어갈 거야 라는 의지를 바탕으로 소속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전혀 의지가 없는데도 소속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테니스 같은 경우는 결합, 의지에 따라서 결합, 의지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공동사회, 이익사회를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먼저 공동사회 같은 경우는 게마인샤프트라고 불러가지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본질, 의지에 따라서 형성된 집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질, 의지. 즉, 요게 뭐죠? 자연발생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연발생적이다. 자연발생. 자,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요.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이다라고 봐요. 대표적인 공동사회가 뭐가 있을까요? 요거.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거. 뭐가 있죠? 가족이 있죠. 가족. 가족. 친족. 친족. 자, 요런 것들이 이제 공동사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익사회입니다. 이익사회가 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범위가. 왜 그러냐면, 자, 이익사회 같은 경우는 선택 의지에 따라서, 선택 의지에 따라서 형성이 되는데요. 자, 이 선택 의지에 따라서 발생된다는 얘기는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거, 즉,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는 다 뭐다? 이익사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나 팁을 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땡땡, 어떤 땡땡이고 뒤에 회자가 붙잖아요, 여러분들. 회? 그러면은 이거는 무조건 이익사입니다. 무슨 회라고 하면. 왜냐하면 이 회라는 땡땡 회할 때 회가 조직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땡땡 회다라고 하면 이익사회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종친회 같은 거 있죠. 종친회도 마찬가지로 이익사회고요. 그리고 뭐 회사라든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 동아리, 동호회, 동호회라든지 학교라든지 학교 굉장히 많아요. 뭐 시민단체, 시민단체, 이익집단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익사회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사회하고 이익사회 분류를 할 줄 아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만이 중거집단하고 비교 중거집단을 구분을 했는데요. 먼저 중거집단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긍정적 중거집단, 부정적 중거집단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긍정적 중거집단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문제 틀릴 일이 없다라는 거. 자, 먼저 중거집단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신념에 대한 뭐가 되는 거죠? 기준이 되는 집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자신의 행동의 기준이 되는 집단이 바로 중거집단이야. 내가 되고 싶은 집단이야 라는 게 중거집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비교 중거집단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자기보다 높은 집단을 상대로 비교할 때가 있고 자기보다 낮은 집단을 상대로 비교할 때가 있어요. 이게 당연히 자기보다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는 거죠? 상대적 박탈감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낮은 집단을 대상으로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상대적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데, 자, 그러한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 집단을 우리는 중거 집단, 비교 중거 집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만이 제시한 중거 집단하고 비교 중거 집단 중에서요, 시험 문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요거 중거 집단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하실 때 중거 집단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집단을 봤는데 이게 문제를 이거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학교라고 있어요. 학교. 학교. 자, 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은 1차 집단일까요? 2차 집단일까요? 학교 같은 경우는 요거는 어떠한 목적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차 집단입니다. 2차 집단. 자, 그러면 이건 자연발생적이요? 인위적이요?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사회다. 이익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되셨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A라는 학교에 들어가 있고 소속이 돼 있고 만족감이 높다라고 하면은 이 학교를 중거집단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가족을 볼까요? 가족. 가족 같은 경우는 1차 집단인가요? 2차 집단인가요? 친하잖아요. 친밀감. 1차겠죠. 1차 집단. 1차 집단이고요. 그리고 가족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져요? 아니면 자연발생적인가요? 즉 본질의지인가? 선택의지인가? 가족 같은 경우는 본질의지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사회이다. 공동사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집단에 대한 설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탈 이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탈입니다. 자, 먼저 일탈은 기존 사회의 규범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지엽적으로 표현을 하면 범죄 행위 있죠. 범죄도 뭐다?

범죄 행위도 일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탈은 사회가 정한 가치와 규범에 의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행동 유형의 허용 범위를 어떻게 된 거죠? 벗어나는 행동을 일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탈 같은 경우는 제재가 일어나겠죠.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요거죠. 일탈의 개념은요, 시간적, 공간적으로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조선시대 때, 예를 들어서 천주교를 예를 들어볼게요. 조선시대 때 천주교를 믿었으면 큰일 나요. 서학을 믿었으면 큰일 납니다. 사형당합니다. 사형. 그런데 현재는 천주교를 믿는다고 죽진 않죠. 그렇죠. 자, 이런 거는 이제 일탈에 대한 개념이 뭐란 이야기죠? 시간적, 공간적으로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일탈 이론, 우리 네 가지를 이제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듀리겜의 아노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머튼의 아노미. 세 번째는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제론 볼 거고요. 그리고 베커, 레머트의 낙인 이론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듀리겜의 아노미를 먼저 볼 텐데, 이 듀리겜의 아노미 같은 경우는 요게 포인트죠. 요게. 자, 먼저 숙명적 자살과 아노미적 자살 요걸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듀리겜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배우셨어요. 뭐를 배우셨냐면, 자, 사회라는 거는 실제 하는 거야. 사회 실제론 배우셨고요.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자, 사회 실제론 배우셨고요. 사회적 사실. 자, 사회적 사실이라는 거. 자, 사회라는 건 개인 외부에 실제적으로 진짜 객관적으로 존재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듀리겜이 대표적인 기능론 주장한 사상가고요. 그리고 사회 실제론을 주장한 사상가다까지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요겁니다, 요거. 자, 포인트가 뭐냐?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영향을 크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즉, 이타적, 이기적, 숙명적, 아노미적 자살 같은 경우는 개인의 영향이 아니라,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사회 구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숙명 또는 아노미 같은 경우는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요. 규범을 기준으로 합니다. 규범. 규범. 그래서 이 규범이 너무 강한 경우는 숙명적, 그리고 규범이 너무 약한 경우는 아노미적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타적하고 이기적 같은 경우는 사회에 대한 소속 정도로 보시면 돼요. 결속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소속 또는 결속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속. 즉, 사회의 결속력이 강하면 뭐가 나타나는 거고? 이타적. 약하면 이기적이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듀리김 같은 경우. 즉, 이게 뭐 자살이라는 게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것 같지? 그게 아니야. 왜 아니야? 주변의 개인 외부에 존재하는 사회에 사실은 영향을 받고 있는 거거든을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듀리겜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듀리겜의 아노미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요거죠. 무규범 상태. 자, 무규범 상태. 규범이 너무 없어서 자살하는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숙명은 뭐냐면 이게 규범이 너무 강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전쟁에서의 전쟁포로입니다. 전쟁포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가 강하죠? 규율이, 규범이 굉장히 강하겠죠. 그래서 자살하는 경우.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너무 강할 때, 너무 약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포인트는 요겁니다. 무규범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요것을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사회의 문제 또는 일탈이 나타나는 이유가 규범이 없어서, 정립이 되지 못해서 일탈이 나타나라고 누가 듀리겜이 설명을 하고 있다. 자, 요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입니다. 머튼입니다. 자, 머튼의 아노미인데 고안 또는 개혁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하고 싶은 욕구는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뭐가 없죠? 제도적 수단이 없어서 나타나는 일탈 행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문화적 목표는 있어요. 자, 문화적 목표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적 목표를 도달할 뭐가 없는 거죠? 도달할 과정, 수단이 없는 거죠. 수단, 즉 제도가 없는 거죠. 자, 요

필요한 목표에 도달할 수단, 제도가 없어서 이런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근데 도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도둑질을 한다. 이런 거죠. 시험을 잘 보고 싶어요. 아, 근데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컨닝을 한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화적 목표는 있는데 이거를 도달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서 발생하는 일탈을 뭐라고 한다? 아, 아노미라고 한다. 버튼의 아노미죠. 버튼의 아노미라고 한다라고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해결 방법은요, 요걸 해주면 돼요. 수단 또는 제도를 어떻게 하면 되죠? 제도를 제공해주면 된다. 제도를 제공해주면 뭐 안 할 거, 즉 일탈을 저지르지 않을 거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제 이론인데요. 요게 이 차별적 교제 이론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일탈자와의 교류 때문에 일탈 행동을 내면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탈 행동을 일으키는 건데, 자, 여러분들 그 맹모삼천지교라고 들어보셨죠? 자, 맹자 어머니가 처음에 어디에서 살았어요? 처음에는 우리 장례식장 옆에서 살았어요. 이랬더니 맹자가 공부는 안 하고 뭐를 따라하는 거죠? 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곡, 아이고 아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엄마 얼마나 걱정스럽겠어요. 그래서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이사를 가냐면 시장 쪽으로 이사를 가요. 이랬더니, 아, 맹자가 대단한 사람이죠. 시장 쪽으로 이사를 갔더니 뭐예요? 장사하기 시작해요.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 보니까 너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디로 이사를 가게 되냐면 서당 옆으로 가게 돼요. 이랬더니 글을 읽는 신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맹모삼천지교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차별적 교제 이론이라는 거는 뭐를 바라보는 거냐면 과정을 보는 겁니다. 일탈이 일어나는 과정, 왜 이 사람이 일탈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차별적 교제 이론은 기본적으로 미시적 관점입니다. 미시적 관점, 즉 상징을 통한 상호작용을 지금 보는 거죠. 상징을 통한 상호작용을 보는 게 지금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제 이론입니다. 포인트 볼게요. 자, 먼저 보시면 일탈자가 있어요. 일탈자. 일탈자와 뭐를 하냐면 교류를 합니다. 교류. 일탈자와 교류를 해요. 이렇게 일탈자와 교류를 하면 일탈하는 행동을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류를 하면 일탈 행동을 봅니다. 교류하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유, 뭐 저 정도는 해도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을 가져요. 뭐, 즉 일탈 행동이죠. 일탈 행동을 정당화해요. 정당화. 야, 지금 보니까 저 정도는 해도 되는 건가 봐 라는 일탈 행동 정당화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하는 거죠? 일탈을 내면화하는 거죠. 일탈 행동을 내면화합니다. 내면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를 하는 거죠? 일탈 행동을 하는 거죠. 행동. 일탈 행동. 친구가 일탈을 저질러요. 그럼 그걸 보고 배우고, 아, 저 정도 해도 괜찮겠어? 뭐, 나도 해도 될 것 같아. 같이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탈을 정당화, 내면화하면서 일탈 행동을 한다. 자, 포인트가 뭐죠? 요거는 일탈자와의 교류이다. 즉, 미시적 관점이면서 상징을 통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탈이다. 요게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백화곰, 레머트의 낙인 이론입니다. 낙인 이론이요. 이게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긍정적인 낙인이 있고 부정적인 낙인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일단 부정적인 우리 이 낙인 같은 경우는 스티그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티그마. 스티그마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낙인 이론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좀 긍정적인 게 있어요. 긍정적인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의학 쪽에서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 사회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그 피그말리온이 맞습니다. 뭐죠? 피그말리온이? 이거죠. 어떤 되게 이쁜 여자 이제 조각상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어떤 신념을 담는 거죠. 정말 이 사람이 살았으면 좋겠어.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염원을 담아요. 이랬더니 진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피그말리온 효과. 이거는 긍정적인 표현인데 스티그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부정적인 낙인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낙인 이론 같은 경우는 순서가 또 중요합니다. 순서가. 첫 번째는 1차 일탈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일탈. 먼저 1차 일탈이 일어나는데, 근데 재밌는 게 낙인 이론 같은 경우는 1차 일탈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둡니다. 자, 1차 일탈은 뭐 어떻게든 일어났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낙인 이론이 이제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1차 일탈에 대한 설명이 안 된다라는 비판을 받아요. 자, 그리고 나서 1차 일탈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뭐가 일어나는 거죠? 낙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거에 대한 낙인. 야, 너는 보니까 범죄자야? 너 이거 범죄 저질렀네. 아니, 넌 범죄자야. 그럼 뭐를 하게 되는 거죠? 낙인이 찍히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탈자라는 자아가 뭐가 되는 거죠? 내면화가 됩니다, 이게. 어우, 난 그래? 난 그래, 난 일탈자야. 라는 걸 내면화하게 돼요. 이러면서, 그래, 난 일탈자니까 일탈 일으켜도 돼. 라고 하면서 뭐가 일어나는 거죠? 2차 일탈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낙인 이론은 뭐를 강조하는 거냐면요. 1차 일탈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다음에 일어나는 이 2차 일탈. 이 과정에 주목합니다. 과정. 그래서 왜 도대체 2차 일탈이 일어나지? 이 과정에 주목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낙인 이론도요. 미시적 관점이죠. 미시적 관점으로 사회를 보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상징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일탈이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낙인 이론에서 이 낙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또는 일탈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뭐가 있냐? 요겁니다. 이게 포인트가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미시적 관점,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어요. 그렇죠? 이거는 낙인 이론은 지극히 주관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일탈이 일어났어요. 그런 다음 낙인을 찍지를 않잖아요? 그럼 뭐가 발생 안 하죠? 2차 일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즉, 일탈 행동을 줄이기 위해선 뭐를 해야 된다? 신중한 낙인을 찍어야 된다. 낙인을 찍을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가 바로 낙인 이론에서의 일탈 행동을 줄이는 방안이다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범죄 유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화이트 칼라 범죄가 있고요. 피해자 없는 범죄가 있습니다. 자, 먼저 피해자 없는 범죄 같은 경우 잠깐 좀 짧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뭐 도박이라든지 또는 마약이라든지. 자, 이런 범죄를 이제 피해자가 없는 범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엄연한 범죄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화이트 칼라 범죄 같은 경우는 이건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면 이 화이트 칼라 범죄를 주장한 사상가가 누구냐면요. 서덜랜드예요. 자, 서덜랜드가 누구죠? 차별적 교제이론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차별적 교제이론과 화이트 칼라 범죄와 관련이 있냐? 관련이 있어요. 우리 차별적 교제이론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일탈자와의 교류를 통해서 일탈을 일으킨다 이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화이트 칼라 범죄는 뭐냐면 화이트 칼라. 말 그대로 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그걸 보고 배우는 겁니다. 은행가들끼리 자기들의 범죄를 보고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서덜랜드가 차별적 교제이론을 설명하고 화이트 칼라 범죄를 같이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얘네도 서로 배우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더큰 문제는 뭐냐면 화이트 칼라 범죄 같은 경우는 범죄 피해 액수가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처벌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범죄 유형까지 살펴봤고요. 독학사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3강입니다. 예. 자, 3강에서는 뭘 배우시냐, 뭘 공부하시냐면 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 공부하셨죠? 근데 그 법률행위, 그 계약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일반적이겠지만, 자, 본인이 바쁘거나 할수 없다 그러면 누구 시켜요? 대리인을 시키죠. 그 대리인이 하는 거, 이걸 대리행위라고 그러고, 그 대리 관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자, 이런 것을 배우시는 게 바로 대리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대리 파트에서 공부하셔야 될게 뭐냐? 자, 대리는 항상 공부하실 때, 유권 대리, 즉, 정상적인 대리와 무권 대리, 대리권도 없으면서 대리인 척 남의 부동산 팔아버린 거. 그 비정상이죠. 자, 이렇게 크게 나눠서 항상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럼 유권 대리, 정상적인 대리에서는 항상 이 3면 관계라는 것을 따져줘야 돼요. 대리의 3면 관계. 예, 그게 뭔지 조금 이따 짚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무권 대리 중에서도 이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협의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가 있지만 협의의 무권 대리라는 게 거의 매번 문제가 나오니까 그 협의의 무권 대리에 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보실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 먼저 대리의 3면 관계는 이제 유권 대리, 정상적인 대리에서의 3면 관계다.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팔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원칙적인 모습은 여러분이 얼마에 팔지 생각해서 결정해서 자, 누군가 다른 사람 살 사람하고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자, 여러분이 너무 바쁘거나 외국에 가 있어요. 자, 계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 대리인으로 삼아가지고 자, 요 사람이 이제 여러분을 대리해서 저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겠죠. 그럼 이게 정상이 되려면 여러분과 요 대리하는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대리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갑과 을 간의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럼 그 대리권 가지고 요 대리인이 병이라는 사람과 계약, 즉 법률행위 하는데 이걸 우리가 대리행위라고 그래요. 대리행위. 근데 행위는 대리인이 하지만, 즉 계약은 대리인이 하지만 그 계약에 관한 모든 효과는 갑한테 들어갑니다. 갑이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시켰으니까 이 효과를 받는 사람은 우리 법에서는 본인이라고 그래요. 본인. 이 사람을 대리인. 대리인과 계약을 하는 사람을 상대방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이 대리 행위는 대리인이 하지만, 계약은 대리인이 하지만 그 계약에 대한 모든 효과,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본인한테 간다고. 그럼 병과, 자, 즉 상대방과 본인 사이는 대리 효과를 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로 이 대리의 3면관계라는 게 본인과 여러분과 대리인 사이에는 정상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그 대리권 가지고 대리인이 상대방과 뭘 해야 돼요? 대리행위라는 걸 해야 되고. 그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미친다. 이렇게 3면관계에 대한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씩 떼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맨 처음에 이제 대리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겠죠. 자, 대리권은 권리는 아닙니다. 권자 들어갔다고 다 권리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걸 이제 권한이라고 그러는데, 권한은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할수 있는 그런 지위를 권한이라고 그래요. 권한. 뭐 그렇게 자세히 할건 아닌데, 뭐 대리권, 자기가 계약을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본인, 남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런 걸 권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대리권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뭔가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리권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예요. 법정 대리권이 있고, 임의 대리권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 법정 대리권과 임의 대리권은 무엇을 가지고 구별하냐면, 이 대리권이라는 게 발생하는 원인, 사유를 가지고 구별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항상 강조한 게 그냥 외우지 마시고 단어를 잡아보란 말이에요. 다 대리권인데 이 대리권이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법정대리권, 임의대리권 그랬으니까 법정대리권은 자 법정은 뭔가를 줄인 거예요. 뭘 줄였을까요? 예, 법률 규정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대리권이 발생되는 거 이걸 법정대리권이라고 그러고 이런 법정대리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법정대리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법정대리인 우리 좀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나요? 우리가 제1강에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수 없고 법정대리인이라는 사람이 하거나 아니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복습하셨죠? 그 법정대리인 누구예요? 친권자, 즉 부모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하고 미성년 사이는 무슨 아무 관계 없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대리권이 자동으로 발생이 되게끔 돼 있다고요. 이런 걸 우리가 법정 대리권이라 하고요. 자, 그러면 임의 대리권은 이 대리권이 발생하는데 임의적으로, 즉 임의는 항상 의사라는 얘기죠. 자, 누구 의사? 본인이라는 사람의 의사. 여러분이 자, 부동산 팔고 싶은데 여러분이 바쁘고 좀 그래서 자, 누군가한테 야, 내가 대리권 줄 테니까 가서 네가 내 대신 팔고 와라. 대리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임의 대리권은 본인이라는 사람이 대리인이 될 사람한테 대리권을 줌으로써 발생한다고요. 그럼 대리권 줌으로써 그러면 조금 없어 보이니까 이걸 한자로 바꿔요. 뭐라냐면 대리권 수요행위. 상장을 수요한다. 대리권을 수요한다. 대리권 수요행위인데 이것도 길다고 줄입니다. 대리권을 수요하는 행위. 무슨 행위? 수권 행위. 그러니까 법률 용어라는 게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결국 임의 대리권은 본인이 수권 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임의 대리권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대리권은 전부 거의 임의 대리권이 많죠. 내 대신 좀, 뭐좀 해라.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임의 대리인이 변호사들이죠, 변호사들. 여러분들이 이제 소송 사건에 휘말렸다? 그럼 소송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본인 소송해도 되죠. 근데 그 소송 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법을 잘 아는 변호사들한테 대리를 시킨단 말이죠.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항상 이제 공부하실 때막 외우고 그러지 마시고 단어를 하나씩 하나씩 쪼개서 보시면 거기에 뜻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 자, 그럼 이 대리권에서는 이제 주로 가장 기본적으로 뭘 물어보느냐면 대리권은 권한이라고 그랬죠? 그럼 권한은 무한정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대리권 가진 사람이 뭘할수 있고 뭘할수 없느냐. 자, 이런 것들인데 특히 주로 임의 대리권의 범위를 물어봐요. 왜?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또 법에 정해놨겠죠. 그리고 굉장히 큽니다. 이 범위가. 법정 대리권은. 아, 부모하고 미성년 자녀를 보셔요. 아, 부모는 미성년을 위해서 뭐 모든 걸 거의 대부분 할수 있죠. 그 임의 대리권은 당연히 본인이 수권행위를 하면서 뭐 하라는 건지 범위를 정해놓을 텐데 이게 명확하지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명확하지 않을 때 항상 명확하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면 소송 들어가고, 그러면 법원에서 이렇다 저렇다 판결 내려주는 거, 그거 가지고 문제를 내요. 주로 판례죠, 판례. 그래서 이런 판례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 줬을 때, 그럼 당연히 매매 계약은 할수 있죠. 근데 일이라는 게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 줬다고 해서 꼭 매매 계약만 하는 건 아니죠. 매매 계약 하면서 어떤 부수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계약금을 주더라고요. 아니, 중도금도 줘. 잔금을 주는데, 그러면 이 대리인이 지금 본인으로부터 부동산 잘 팔아달라고 대리권 받았는데,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자, 이랬을 때그 매매 계약 체결할 대리권에 대금 받을 권한도 포함되느냐. 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게 문제가 됐을 때, 우리 법원에서는, 대금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인정해 준 거죠. 이해되시죠? 아주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고요. 그런데, 아이, 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 줬는데, 이 대리인이, 아이, 그럼 계약을 체결했으면 되는 거지. 체결한 그 대리인이 체결하는 것을 지 맘대로 해제를 할 수는 없겠죠. 이해되시죠? 이두 가지가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그런 질문들이고요. 자, 이제 대리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셨으니까, 그럼 어떻게 없어지는 것지, 그것도 보셔야 되겠지. 대리권 소멸사유예요. 자, 5번은 뭐냐면, 법정 대리권과 임의 대리권 공통적으로 소멸되는 사유예요. 공통적 소멸사유. 가장 기본적으로 본인이 사망했다면 대리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본인 사망, 대리권 소멸사유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본인은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본인에 대한 것은. 전부 다 대리인에 대한 건데,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소멸하는 거지, 그 대리권이 대리인의 상속인한테 상속된다, 이렇게 장난 많이 쳐요. 상속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대리권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 자, 성년 후견 개시 받았다. 배우신 적 있죠? 피성년 후견인. 그렇죠.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해서 그 사무 처리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심판 받은 사람. 아, 이런 사람들이 계약하고 그러시면 안 되지. 예, 그래서 요 사람 대리권 소멸되고요. 또 파산, 파산. 조심하실 게 성년 후견 개시를 받았을 때 대리권 소멸하는 거지. 한정 후견 개시. 배우셨죠? 즉, 피한정 후견이 됐을 때는 대리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중심으로 표현 문제 나와요. 대리인 사망했다고 대리권이 상속인한테 상속된다? 아닙니다. 대리인이 한정 후견 개시 받았다고 해서 대리권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뭘 받았을 때? 성년 후견 개시. 아주 심하게 됐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본사, 대사, 성파에서 대리인에 대한 것들 사성파. 잡으시고 돼요. 자, 이건 이제 법정 대리권이든 임의 대리권이든 다 소멸되는데, 임의 대리권에는 특이하게 소멸된 게두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여기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라는 게 나오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변호사들이 가장 일반적인 임의 대리인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여러분은 변호사한테 여러분의 소송을 대리시키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변호사하고 가서 상담해서 뭐부터 하냐면 위임 계약이라는 걸 써요. 위임 계약. 그러니까 위임 계약을 한다는 것은 자기 사무 처리를 다 맡기는 거죠. 그럼 사무 처리를 맡기는데 그 대리권을 줘야 변호사들이 법정에도 왔다 갔다 하지. 그래서 위임 계약이라는 것을 원인된 법률 관계라고 그러고 그걸 원인으로 해서 대리권을 수여한 거죠. 근데 그 변호사가 엉망진창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더라. 그럼 위임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겠죠? 아, 나 사무 처리하지 마셔. 그럼 당연히 대리권도 없어져야 되겠죠. 종료. 또는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 임의 대리권이 발생됐으니까 수권행위를 처리하면 돼요. 이제 대리권을 걷어들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임의 대리권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임의 대리권의 소멸사유,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와 철회. 이것들은 이제 사람 이름 하나 외우시면 돼요. 종철이라는 이름을 외우시면 돼요. 종철이는 외우면 어디서 나온 종철인지 모르니까 성까지 외우세요. 임종철입니다. 임종철. 임의 대리권 종료 철회. 전체적인 대리권 소멸은 본사 대사 성파. 이렇게 좀 시험 공부는 조금 외우실 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대리 행위를 보셔야 되겠지. 그럼 대리 행위하고 대리 효과는 같이 보시면 돼요. 대리 행위는 대리인이 법률행위 한다고 해서 다 대리인이가 아니고 반드시 현명이란 걸 하라는 거죠. 그 현명이 뭔데? 자, 이것도 쪼개보시라고. 현, 나타내, 명, 이름. 이름을 나타내면서 하라는 거죠. 그럼 누구 이름을? 본인의 이름을. 내가 계약은 하지만 그 본인을 위해서 내가 계약을 하고 있다. 그걸 현명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현명을 해야 그게 대리행위가 돼서 그 계약이 본인한테 효과가 미치는 거예요. 현명하지 않으면 이건 대리인가 아닙니다. 그냥 대리인이 아무리 대리권식 계약했다 하더라도 이건 본인이 책임지지 않아요. 근데 현명의 방법은 제한이 없으니까 시험에 잘안 나옵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계약서에 본인 이름 쓰고 밑에 그 본인의 누구누구의 대리인 누구누구 이렇게 쓰는 게 현명하는 거죠. 또 위임장 제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문제는 요건데 그럼 현명해서 대리 행위를 했어요. 그럼 이것도 하나의 법률행위니까 자, 이것도 무효나 취소가 될수 있겠죠. 그럼 그 무효 취소의 원인을 누굴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이거예요. 왜? 계약은 대리인이 했는데 그 계약에 따른 모든 효과는 누가? 본인이란 사람이 지게 되니까 그 계약의 무효인지 취소인지 이런 것들을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냐? 본인 기준으로 해야 될까?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할까? 이 얘기인데 우리 법에서는 계약을 직접적으로 한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했으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배우셨죠?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자, 이게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인데, 자, 본인에게는 사기 강박을 했는데,

근데 대리인에게는 사기 강박 없이 계약을 했다. 자, 이거 취소할 수 있는가? 그 문제예요. 그러면 본인을 볼게 아니라 누구만 봐야 돼요? 대리인만 봐야죠. 그 대리인은 사기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안 당했죠. 이것은 결론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보셨던 비정상적인, 이게 비즈니 표시냐 아니냐, 착오냐 아니냐, 사기 강박이냐 아니냐, 전부 누구 기준 본다?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라. 하지만 만일에 대리인은 사기 당했는데 본인은 사기 당하지 않았다. 그럼 대리인만 보고 판단해줘야 되니까. 당연히 대리인 사기 당했으니까 이건 취소할 수 있죠. 다만 취소는 이 사기에 의해서 발생된 효과니까 그 효과는 전부 누구한테 가냐면 본인한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사기 당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직접 취소하는 게 아니라 누가 취소하게 돼 있다? 본인이 취소하는 거예요. 판단은 누구 기준이고? 대리인 기준이고. 되셨죠? 요게 기준이에요. 자, 하면서 대리인은 이렇게 계약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지만 그 법률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제1강에서 보셨던 것처럼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가 있어요. 제한능력자,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수 있죠. 자, 공부하셨죠? 그 다음에 대리행위로 인한 각종 권리라든지 취소, 해제, 뭐 부당이득 반환, 원상회복 같은 것들을 다 효과라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전부 다 본인이 나와야 돼, 본인. 본인이 해제하고 본인이 취소하고 본인이 반환하고 뭐 이런 거지. 대리인한테 줬다 해가지고 대리인한테 반환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 효과는 전부 본인. 자, 이렇게 해서 3면관계.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 정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은 이제 무권대리죠. 자, 무권대리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 중에 협의의 무권대리. 아주 전형적인 무권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계약을 무권대리로 했을 때. 자, 가장 일반적인 게, 여러분의 부동산을 을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은 대리권 준 바가 없는데, 서류 위조하고 해서 자기가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대리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부동산을 팔아버린 거죠. 자, 세상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 있죠. 특히 여기 둘이 이제 가족관계나 이런 경우 그런 게 종종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가족관계는 도장이라든지 서류를 좀 입수하기 좀 쉬우니까 싹 해가지고 위임장 쫙 위조해서 대리인 척 팔아버리죠. 자, 이런 것은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그래요. 그럼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자, 이거죠, 이거. 자, 이건 항상 대리는 3면관계예요. 본인, 대리인. 여기는 이제 대리권이 없이 대리인 척 했으니까 이걸 무권대리인이라고 그래요. 무권대리인. 상대방. 그럼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본인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가 발생되고, 자, 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가 발생되고, 무권대리인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특히 본인과 요 무권대리인, 대리인도 아닌데 대리인 척하고 팔아서 산요 상대방 사이에 이해관계를 조절을 해줘야 돼요. 항상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균형을 맞춰주려고 그러는 거니까.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본인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자, 당연히 본인은 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없죠. 본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을이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 만일에 여러분이라면 병한테 이전 등기 하고, 이전 등기 하고, 뭐돈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런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자, 이 본인은 추인을 할 수가 있어요, 추인. 자, 추인이 뭐예요? 추후에 인정하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아도 팔까 말까 조금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니, 대리인도 아닌 사람이 덥석 자기 대리인 척하고 팔았는데, 잘 팔았네. 아무리 잘 팔아도 사실은 그 효과가 여러분한테 미치진 않아요. 근데 팔려고 고민했었는데 잘 팔았으니까 아, 나이 계약 인정할랍니다. 할수 있겠죠? 이런 걸 추인이라고 그래요. 추인. 그래서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니까 반대로 본인이 뭘 하면 추인하면 당연히 효력이 있겠죠. 그래서 이 본인은 기본적으로 추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만히 있어도 이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데 자꾸 사실은 이제 상대방이 가만히 있게 못하겠죠. 그냥 와서 빨리 이전 등기 해달라 뭐 하고 하니까 아예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뭐잘 팔았든 뭐였든 나안할 거야. 추인, 거절. 두 가지를 할수 있어요. 자유롭게 할수 있죠.
주로 이제 추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추인을 하려면 이미 맺어진 계약을 그대로 인정해야지, 계약 중에서 일부만 떼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추인한다. 아, 그러면 상대방이 피해를 보겠죠. 또는 내용을 변경하면서 추인해. 지금 5억에 팔렸는데, 야야, 그 계약 내가 인정하는데, 그한 대금은 8억으로 바꿔가지고 변경해서 추인할. 자, 상대방이 피해를 보니까 일부 추인이나 변경해서 추인하게 되면 아주 무효는 아닌데,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효가 된다. 당연하겠죠, 그게. 그러면, 자, 그대로 추인했어요. 5억에 매매계 한 거, 어, 그래. 아, 그렇지 않아도 내가 팔까 말까 했는데, 나 인정하겠다. 자, 이랬을 때는 언제부터 이 계약의 효력이 생기느냐? 원래는 효력이 없는데, 추인했으니까. 자, 이것은 추인했을 때가 아니라 계약한 때로 올라가요. 이걸 소급이라고 그러죠, 소급. 자, 요거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계약한 때로 소급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계약 시에 소급한다. 주의해서 보시고. 자, 4번은 무슨 얘기냐면, 4번은, 그러면 이 본인이 추인도 할수 있고, 추인 거절이라는 걸 해가지고, 아예 이 계약을, 그러니까 추인을 하면 효력이 없는 것을 유효로 만드는 거고,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효력이 없는 유동적, 이걸 유동적이라고 그러는데, 무효를 완전히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무효화시켜버리는 건데, 그럼 본인은 자유롭게 하면 돼요. 추인을 하든, 추인 거절하든. 자, 그런데 본인이 추인도 하지 않고 추인 거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다. 근데 요놈이 이 갑의 본인의, 자, 자녀다. 그것도 외아들이다. 그럼 단독 상속 받겠죠. 자, 요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데, 그러면 얘는 사실은 지금 아버지 부동산을 지가 대리인도 아니면서 대리인 척하고 팔았는데, 아, 이거 소유권 이전해 주기 전에 사망하셔가지고, 아, 이 부동산이 자기 거에 돼버렸네, 상속됐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급하게 5억에 판게좀 후회스럽더라는 거죠. 그래서 상속을 받았으니까 본인이 할수 있는 추인이나 추인 거절권도 그대로 자기한테 왔으니까, 아, 그럼 나 이거 추인 거절해서 이 계약 무효화 시킬래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세상에. 판례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 좋을 때는 팔고, 뭐또안 되면은 무효로 시키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우리 민법의 기본 원칙이에요. 이걸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신의칙. 그래서 신의칙상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했으면, 자, 추인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유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자, 그런 거 조심을 좀 하셔야 되겠고. 자, 본인에 대한 걸 정리하셨으니까, 그럼 상대방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자,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무권 대리인한테 좀 샀다고요, 지금 본인의 부동산을.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부동산을 산 사람인데 그냥 심심해서 사지는 않았겠죠. 뭔가 필요해서 샀을 텐데, 지금 알아보니까 또 아이 판 사람이 대리권도 없는데 팔았어요. 자, 그러면 일단 본인한테, 자, 당신 부동산을 지금 당신 대리인한 사람한테 내가 샀는데 보니까 대리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신이 지금 추인도 할수 있고 추인 거절도 할수 있는데 어떻게 할지 좀 대답 좀 해주세요라고 뭐할수 있다? 최고란 걸할수 있어요. 최고. 최고가 뭐냐? 독촉, 재촉을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최고 할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상대방한테. 자, 여기서 주로 나오는 게 그러면 이 상대방이 계약할 때, 자, 악이래. 자, 악이가 뭐라고요? 나쁜 놈이 아니라 알았단 얘기죠. 뭘 알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샀단 얘기지. 자, 이걸 악의의 상대방이라고 그래요. 자, 알고 대리인이 아니란 걸 뻔히 알고 샀다 하더라도 최고는 본인한테 그냥 독촉 물어보는 거니까,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는 거니까 할수 있어요. 할수 있습니다. 예. 자, 요거 아주 자주 나오죠. 할수 없다. 악이니까 안 되지. 우리 이제 일반인 인식에는 그렇게 되니까 이걸 자주 내요. 문제는 최고의 효과인데, 자, 물어보니까 본인이, 어, 그래? 나 추인하겠다. 그럼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또는, 아, 나는 추인 안할 거야. 그럼 추인 거절의 효과가 발생하면 되는데, 문제는 상당 기간 내 본인이 아무 얘기하지 않아. 아,
아니, 그럼 물어봤는데,

본인이 뭔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아,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얘기를. 그렇다고 이걸 10년, 20년 그 대답만 기다릴 순 없죠. 그래서 법에서는 상당한 기간 내 본인이 대답을 하지 않으면 추인 거절한 것으로 봐요, 거절.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한 것으로? 거절한 것으로. 이걸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자주 낸단 말이에요.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거절. 이렇게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최고라는 걸 이제 보세요. 최고를 할수 있는데, 또뭘 하시느냐? 계약을 했는데, 나는 계약할 때 진짜 그 사람이 진짜 대리인 줄 알고, 그리고 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리인이 아니야? 아이, 그럼 본인이 추인하든 말든, 이거 골치가 아프니까, 아이, 나는 이 계약 그만둘랍니다. 할수 있단 말이야. 그만두겠어요. 뭐 한다? 철회를 할수 있어. 철회. 계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 그럼 문제는 또 악의의 상대방. 즉, 계약할 때 뻔히 그 사람이 대리권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 산 사람이 지가 뻔히 알고 사놓고 나 그만둘랍니다. 할수 없단 말이죠. 법은 항상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이건 안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 2번하고 5번을 가지고 또 아주 많이 낸다고요. 악의의 상대방, 최고는 할수 있지만 철회는 할 수가 없다. 정리하셨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누굴 봐야 되겠어요? 아이, 대리권도 없이 남의 부동산을 대리인 척 해가지고 팔아버린, 이 무권 대리인에 대한 것을 보셔야 될 텐데, 이 사람한테는 뭔가 할수 있는 권한을 주진 않아요. 대신 상대방에 대해서, 너는 대리권도 없이 남의 부동산을 팔았으니까 그걸 산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지라는 거지. 자, 이걸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무권 대리인이라고 무조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책임질 요건이 갖춰져야 돼요. 일단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본인이 책임지는 거지. 무권들이 책임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고 또 대리권이 있다는 것도 증명 못하고 특히 상대방이 선이면서 무과실해야 돼요. 상대방도 얘가 무권 대리라는 걸 뻔히 알면서 사놓고 얘 보고 책임져라. 역시 안 된다는 얘기죠. 또 무권 대리인은 책임질 능력이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자여야 됩니다. 책임지려면.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이렇게 무권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했다. 근데 본인이 추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권 대리인 미성년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런 거잘 잡으시고. 그러면 이런 요건이 갖춰졌으면 이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무권 대리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무조건 책임을 지는 거거든. 그래서 지문에 과실 없을 때는 책임이 없다. 그럼 틀린 지문이에요, 이거는. 무과실 책임이야. 그럼 책임의 내용은 너는 대리인도 아닌데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대로 이행을 하거나 아니면 계약대로 이행 못한다면 돈으로 배상을 해라. 자,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인데 자, 이둘 중에 하나를 누군가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 선택을 상대방이 선택한다는 거. 무권 대리인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대리에 관한 얘기들을 쭉 살펴보셨어요. 자, 대리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니까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물권법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을 뵙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얘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요.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나는 이 집단에 내가 속해 있어. 라는 소속감이 있어야 합니다. 소속감.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지 사회 집단이라고 불러요. 자, 제가 여러분들 문제 하나 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사회 집단일까요? 아닐까요? 사회 집단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장에 모인 관중들이라고 하면 사회 집단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스포츠 관람, 예를 들어서 축구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 축구 경기장에 A팀 응원을 위해서 모인 응원단이라고 하면 사회 집단이 될 수가 있죠. 자, 그 응원단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죠? 2명 이상이고요, 먼저.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응원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소속감도 있어요. 나 A팀 응원단이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설명드린 자, 그러한 스포츠 응원단 같은 경우는 사회 집단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사회 집단은 2명 이상, 지속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소속감이 있어야지 보다 사회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회 집단의 종류가요. 뭐 1차 집단, 2차 집단, 내 집단, 외 집단, 공동사회, 이익사회, 그리고 준거 집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각각 여러분들 구분을 할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도 같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즉, 1차 집단에는 어떤 집단들이 1차 집단이 되고, 그리고 내 집단은 어떤 집단이며, 공동사회 이익사회는 어떤 집단들이 공동사회 이익사회야라고 분류를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 문제 맞출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우리 쿨리가 주장한 1차 집단과 2차 집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차라고 이야기를 하죠. 1차. 그리고 2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1차라는 거는 뭐죠? 좀 친밀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친밀하다. 그리고 2차 집단 같은 경우는 1차 집단보다는 수단적 만남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즉, 1차 집단이나 2차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요. 접촉 방식입니다. 접촉 방식. 이 접촉 방식이 어떤 방식을 따르고 있는지, 친밀감인지 아니면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수단적 만남인지를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1차 집단입니다. 1차 집단 같은 경우는요. 이게 전인격적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친밀한 관계다. 그래서 친밀감이 전제 조건으로 깔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차 집단. 그리고 전인격적인 관계예요. 전인격적 관계고요. 그리고 대면 접촉을 많이 합니다. 얼굴을 많이 봐요. 대면 접촉. 대면 접촉이 일어난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집단 있죠. 그러니까 1차 집단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이제 제재를 하냐면 제재 자체를 공식적으로 할까요? 비공식적 제재를 쓸까요? 이 친밀하기 때문에 요거는 공식적 제재는 아니고요. 비공식적 제재를 주로 합니다. 비공식적. 자, 비공식적 제재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1차 집단이 대표적인 예가요.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 자, 예를 들어서 가족 내에서 어떤 구성원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구성원한테 내일까지 심할서 써오시고요. 조금 더, 한번더 잘못하면 가족에서 잘립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제재를 할땐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합니다. 한번더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용돈 깎여. 뭐 이런 식으로. 너, 반성문 쓸 거야. 이렇게 혼나는 거죠. 이게 이제 비공식적 제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 집단 같은 경우는 접촉 방식에 따라 분류를 하는데 친밀하다, 친하다라는 거. 그리고 전인격적이다, 대면 접촉적이다. 그리고 비공식적 제재가 나타난다까지 알아두시고요. 가족도 있고요. 1차 집단 같은 경우 또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동아리. 동아리나 또는 동호회. 동아리나 동호회가 대표적인 1차 집단이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차 집단인데요. 2차 집단 같은 경우는 친밀함이 문제가 아니죠. 2차 집단 같은 경우는 어떤 수단적 만남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수단. 그리고 뭐가 있다? 어떤 목적이 있는 만남이다라고
라고

보셔야 됩니다. 2차 집단 같은 경우.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2차 집단이라고 하면은 과업을 목적으로 만나는 집단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과업. 즉 일을 하기 위한 목적이다.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집단이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2차 집단 특징. 자, 이 2차 집단 같은 경우는요. 전인격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업무적이에요. 업무적. 그러다 보니 제재를 할 때도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하는 거죠? 공식적으로 제재를 하는 거죠. 대표적인 2차 집단이 뭐가 있냐면 회사죠. 회사. 회사. 또는 뭐 정당, 회사, 그리고 뭐 정당도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민단체도 될 수 있고요. 시민단체, 그리고 이익집단. 이익집단. 자, 기타 등등등 굉장히 많은 이런 집단이 있다까지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쿨리가 주장한 접촉 방식에 따른 분류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입니다. 다음은 이제 썸러가 분리를 했는데 썸러가 이제 내 집단과 외 집단을 구분을 했습니다. 먼저 내 집단하고 외 집단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뭐냐면요.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소속감. 자, 소속감에 따라서 내 집단과 외 집단을 구분을 하는데요. 일단 내 집단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먼저 우리 집단이라고 표현을 하려면 먼저 소속이 돼 있어야 되겠죠. 소속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속 집단이어야 하고요. 첫 번째는. 근데 이 소속 집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가 또 필요하냐면 두 번째로는 나 이 소속 집단에 대한 나 소속감이 있어. 나 너무 좋아 이 집단이라는 소속감이 있어야 합니다. 소속감. 만약에 그냥 소속만 돼 있잖아요. 그럼 내 집단이 아니에요. 내가 소속이 돼 있는데 항상 불만이 있습니다. 아유, 우리 여기 이 집단은 안 돼, 안 돼. 너무 안 좋아. 이렇게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 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집단을 내 집단이라고 표현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단이라고 하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 소속 집단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소속감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외집단입니다. 자, 외집단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소속되어 있지 않은 집단이어야 됩니다. 소속 집단이 아니어야 되겠죠. 첫 번째로 소속 집단이 아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냐면 이게 그냥 소속만 안 돼 있다고 다 외집단이다. 그건 아니죠. 그렇죠? 소속이 안 돼 있고 플러스 모두 돼야 되죠? 플러스 경쟁 관계여야 돼. 경쟁 관계. 경쟁 관계. 그리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갈등 관계. 뭐 요래야지 요 정도 돼야지 외집단이야라고 우리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썸러였고요. 자, 다음은 테니스입니다. 테니스 같은 경우는 공동사회하고 이익 사회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뭐를 기준으로 이걸 구분을 하고 있냐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집단에 소속을 할 때, 소속이 될 때 소속 의지가 없는 경우가 있고 소속 의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 집단에 꼭 들어갈 거야 라는 의지를 바탕으로 소속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전혀 의지가 없는데도 소속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테니스 같은 경우는 결합. 의지에 따라서 결합, 의지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공동사회, 이익사회를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먼저 공동사회 같은 경우는 게마인샤프트라고 불러가지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본질, 의지에 따라서 형성된 집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질, 의지. 즉, 요게 뭐죠? 자연발생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발생적이다. 자연발생. 자,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요.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이다라고 봐요. 대표적인 공동사회가 뭐가 있을까요? 요거.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거. 뭐가 있죠? 가족이 있죠. 가족. 가족. 친족. 친족. 자, 요런 것들이 이제 공동사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익사회입니다. 이익사회가 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범위가. 왜 그러냐면, 자, 이익사회 같은 경우는 선택 의지에 따라서 선택 의지에 따라서 형성이 되는데요. 자, 이 선택 의지에

따라서 발생된다는 얘기는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거, 즉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는 다 뭐다? 이익사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나 팁을 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땡땡, 어떤 땡땡이고 뒤에 회자가 붙잖아요, 여러분들. 회? 그러면은 이거는 무조건 이익사입니다. 무슨 회라고 하면. 왜냐하면 이 회라는 땡땡 회할때 회가 조직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땡땡 회다라고 하면 이익사회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종친회 같은 거 있죠. 종친회도 마찬가지로 이익사회고요. 그리고 뭐 회사라든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 동아리, 동호회, 동호회라든지 학교라든지. 학교 굉장히 많아요. 뭐 시민단체, 이익집단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익사회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사회하고 이익사회 분류를 할줄 아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만이 중거집단하고 비교 중거집단을 구분을 했는데요. 먼저 중거집단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긍정적 중거집단, 부정적 중거집단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긍정적 중거집단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문제 틀릴 일이 없다라는 거. 자, 먼저 중거집단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신념에 대한 뭐가 되는 거죠? 기준이 되는 집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자신의 행동의 기준이 되는 집단이 바로 중거집단이야. 내가 되고 싶은 집단이야라는 게 중거집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비교 중거 집단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자기보다 높은 집단을 상대로 비교할 때가 있고, 자기보다 낮은 집단을 상대로 비교할 때가 있어요. 이게 당연히 자기보다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는 거죠? 상대적 박탈감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낮은 집단을 대상으로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상대적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데, 자, 그러한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 집단을 우리는 중거 집단, 비교 중거 집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만이 제시한 중거 집단하고 비교 중거 집단 중에서요, 시험 문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요거 중거 집단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하실 때 중거 집단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집단을 봤는데, 이게 문제를 이거 구분을 할줄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학교라고 있어요. 학교. 자, 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은 1차 집단일까요? 2차 집단일까요? 학교 같은 경우는 요거는 어떠한 목적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차 집단입니다. 2차 집단. 자, 그러면 이건 자연 발생적이에요? 인위적이에요?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되셨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A라는 학교에 들어가 있고 소속이 돼 있고 만족감이 높다라고 하면은 이 학교를 중거집단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가족을 볼까요? 가족. 가족 같은 경우는 1차 집단인가요? 2차 집단인가요? 친하잖아요. 친밀감. 1차겠죠. 1차 집단. 1차 집단이고요. 그리고 가족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져요? 아니면 자연 발생적인가요? 즉, 본질 의지인가? 선택 의지인가? 가족 같은 경우는 본질 의지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사회이다. 공동사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집단에 대한 설명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탈 이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탈입니다. 자, 먼저 일탈은 기존 사회의 규범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좀더 지엽적으로 표현을 하면 범죄 행위 있죠. 범죄도 뭐다? 범죄 행위도 일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탈은 사회가 정한 가치와 규범에 의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행동 유형의 허용 범위를 어떻게 된 거죠? 벗어나는 행동을 일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탈 같은 경우는 제재가 일어나겠죠.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요거죠. 일탈의 개념은요, 시간적, 공간적으로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조선시대 때, 예를 들어서 천주교를, 예를 들어볼게요. 조선시대 때 천주교를 믿었으면 큰일 나요. 서학을 믿었으면 큰일 납니다. 사형당합니다, 사형.
그런데

0: 현재는 천주교를 믿는다고 죽진 않죠.
1: 그렇죠.
0: 자, 이런 거는 이제 일탈에 대한 개념이 뭐란 이야기죠? 시간적, 공간적으로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일탈 이론, 우리 네 가지를 이제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듀리겜의 아노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머튼의 아노미. 세 번째는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제론 볼 거고요. 그리고 베커, 레머트의 낙인 이론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듀리겜의 아노미를 먼저 볼 텐데, 이 듀리겜의 아노미 같은 경우는 요게 포인트죠. 요게. 자, 먼저 숙명적 자살과 아노미적 자살 요걸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듀리겜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배우셨어요. 뭐를 배우셨냐면, 자, 사회라는 거는 실제 하는 거야. 사회 실제론 배우셨고요.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자, 사회 실제론 배우셨고요. 사회적 사실. 자, 사회적 사실이라는 거. 자, 사회라는 건 개인 외부에 실제적으로 진짜 객관적으로 존재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듀리겜이 대표적인 기능론 주장한 사상가고요. 그리고 사회 실제론을 주장한 사상가다까지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요겁니다, 요거. 자, 포인트가 뭐냐?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영향을 크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즉, 이타적, 이기적, 숙명적, 아노미적 자살 같은 경우는 개인의 영향이 아니라,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사회 구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숙명 또는 아노미 같은 경우는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요. 규범을 기준으로 합니다. 규범. 규범. 그래서 이 규범이 너무 강한 경우는 숙명적, 그리고 규범이 너무 약한 경우는 아노미적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타적하고 이기적 같은 경우는 사회에 대한 소속 정도로 보시면 돼요. 결속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소속 또는 결속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속. 즉, 사회의 결속력이 강하면 뭐가 나타나는 거고? 이타적. 약하면 이기적이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듀리겜 같은 경우. 즉, 이게 뭐 자살이라는 게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것 같지? 그게 아니야. 왜 아니야? 주변의 개인 외부에 존재하는 사회에 사실은 영향을 받고 있는 거거든. 을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듀리겜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듀리겜의 아노미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요거죠. 무규범 상태. 자, 무규범 상태. 규범이 너무 없어서 자살하는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숙명은 뭐냐면 이게 규범이 너무 강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전쟁에서의 전쟁 포로입니다. 전쟁 포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가 강하죠? 규율이, 규범이 굉장히 강하겠죠. 그래서 자살하는 경우.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너무 강할 때, 너무 약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포인트는 요겁니다. 무규범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요것을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사회의 문제 또는 일탈이 나타나는 이유가 규범이 없어서, 정립이 되지 못해서 일탈이 나타나라고 누가, 듀리겜이 설명을 하고 있다. 자, 요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입니다. 머튼입니다. 자, 머튼의 아노미인데, 고안 또는 개혁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하고 싶은 욕구는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뭐가 없죠? 제도적 수단이 없어서 나타나는 일탈 행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문화적 목표는 있어요. 자, 문화적 목표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적 목표를 도달할 뭐가 없는 거죠? 도달할 과정, 수단이 없는 거죠. 수단, 즉 제도가 없는 거죠. 자, 이러한 목표에 도달할 수단, 제도가 없어서 이런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근데 도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도둑질을 한다. 이런 거죠. 시험을 잘 보고 싶어요. 아, 근데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컨닝을 한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화적 목표는 있는데 이거를 도달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서 발생하는 일탈을 뭐라고 한다? 아, 아노미라고 한다. 머튼의 아노미죠. 머튼의 아노미라고 한다라고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해결 방법은요, 요거를 해주면 돼요. 수단 또는

제도를 어떻게 하면 되죠? 제도를 제공해주면 된다. 제도를 제공해주면 뭐안할 거, 즉 일탈을 저지르지 않을 거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제 이론인데요. 요게 이 차별적 교제 이론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일탈자와의 교류 때문에 일탈 행동을 내면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탈 행동을 일으키는 건데, 자, 여러분들 그 맹모삼천지교라고 들어보셨죠? 자, 맹자 어머니가 처음에 어디에서 살았어요? 처음에는 우리 장례식장 옆에서 살았어요. 이랬더니 맹자가 공부는 안 하고 뭐를 따라하는 거죠? 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곡, 아이고, 아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엄마 얼마나 걱정스럽겠어요. 그래서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이사를 가냐면 시장 쪽으로 이사를 가요. 이랬더니, 아, 맹자가 대단한 사람이죠. 시장 쪽으로 이사를 갔더니 뭐예요? 장사하기 시작해요.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 보니까 너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디로 이사를 가게 되냐면 서당 옆으로 가게 돼요. 이랬더니 글을 읽는 신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맹모삼천지교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차별적 교제 이론이라는 거는 뭐를 바라보는 거냐면 과정을 보는 겁니다. 일탈이 일어나는 과정, 왜이 사람이 일탈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차별적 교제 이론은 기본적으로 미시적 관점입니다. 미시적 관점, 즉 상징을 통한 상호작용을 지금 보는 거죠. 상징을 통한 상호작용을 보는 게 지금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제 이론입니다. 포인트 볼게요. 자, 먼저 보시면 일탈자가 있어요. 일탈자. 일탈자와 뭐를 하냐면 교류를 합니다. 교류. 일탈자와 교류를 해요. 이렇게 일탈자와 교류를 하면 일탈하는 행동을 볼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류를 하면 일탈 행동을 봅니다. 교류하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유, 뭐저 정도는 해도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을 가져요. 뭐, 즉 일탈 행동이죠. 일탈 행동을 정당화해요. 정당화. 야, 지금 보니까 저 정도는 해도 되는 건가 봐. 라는 일탈 행동 정당화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하는 거죠? 일탈을 내면화하는 거죠. 일탈 행동을 내면화합니다. 내면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를 하는 거죠? 일탈 행동을 하는 거죠. 행동. 일탈 행동. 친구가 일탈을 저질러요. 그럼 그걸 보고 배우고, 아, 저 정도 해도 괜찮겠어? 나도 해도 될것 같아. 같이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탈을 정당화, 내면화하면서 일탈 행동을 한다. 자, 포인트가 뭐죠? 요거는 일탈자와의 교류이다. 즉, 미시적 관점이면서 상징을 통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탈이다. 요게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백화공, 레머트의 낙인 이론입니다. 낙인 이론이요, 이게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긍정적인 낙인이 있고 부정적인 낙인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일단 부정적인 우리 이 낙인 같은 경우는 스티그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티그마. 스티그마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낙인 이론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좀 긍정적인 게 있어요. 긍정적인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의학 쪽에서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 사회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그 피그말리온이 맞습니다. 뭐죠? 피그말리온이? 이거죠. 어떤 되게 이쁜 여자 이제 조각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어떤 신념을 담는 거죠. 정말 이 사람이 살았으면 좋겠어.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염원을 담아요. 이랬더니 진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피그말리온 효과. 이거는 긍정적인 표현인데, 스티그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부정적인 낙인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낙인 이론 같은 경우는 순서가 또 중요합니다. 순서가. 첫 번째는 1차 일탈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일탈. 먼저 1차 일탈이 일어나는데, 근데 재밌는 게 낙인 이론 같은 경우는 1차 일탈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둡니다. 자, 1차 일탈은 뭐 어떻게든 일어났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낙인 이론이 이제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1차 일탈에 대한 설명이 안 된다라는 비판을 받아요. 자, 그리고 나서 1차 일탈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뭐가 일어나는 거죠? 낙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거에 대한 낙인. 야, 너는 보니까 범죄

0: 범죄자야? 너 이거 범죄 저질렀네. 아니, 넌 범죄자야. 그럼 뭐를 하게 되는 거죠? 낙인이 찍히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탈자라는 자아가 뭐가 되는 거죠? 내면화가 됩니다, 이게. 어우, 난 그래? 어, 난 그래? 난 일탈자야. 라는 걸 내면화하게 돼요. 이러면서, 그래, 난 일탈자니까 일탈 일으켜도 돼. 라고 하면서 뭐가 일어나는 거죠? 2차 일탈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낙인이론은 뭐를 강조하는 거냐면요. 1차 일탈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다음에 일어나는 이 2차 일탈. 이 과정에 주목합니다. 과정. 그래서 왜 도대체 2차 일탈이 일어나지? 이 과정에 주목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낙인이론도요. 미시적 관점이죠. 미시적 관점으로 사회를 보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상징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일탈이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낙인이론에서 이 낙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또는 일탈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뭐가 있냐? 요겁니다. 이게 포인트가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미시적 관점,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어요. 그렇죠? 이거는 낙인이론은 지극히 주관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일탈이 일어났어요. 그런 다음 낙인을 찍지를 않잖아요? 그럼 뭐가 발생 안 하죠? 2차 일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즉, 일탈 행동을 줄이기 위해선 뭐를 해야 된다? 신중한 낙인을 찍어야 된다. 낙인을 찍을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가 바로 낙인이론에서의 일탈 행동을 줄이는 방안이다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범죄 유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화이트 칼라 범죄가 있고요. 피해자 없는 범죄가 있습니다. 자, 먼저 피해자 없는 범죄 같은 경우 잠깐 좀 짧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뭐 도박이라든지 또는 마약이라든지. 자, 이런 범죄를 이제 피해자가 없는 범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엄연한 범죄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화이트 칼라 범죄 같은 경우는 이건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면 이 화이트 칼라 범죄를 주장한 사상가가 누구냐면요. 서덜랜드예요. 자, 서덜랜드가 누구죠? 차별적 교제이론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차별적 교제이론과 화이트 칼라 범죄와 관련이 있냐? 관련이 있어요. 우리 차별적 교제이론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일탈자와의 교류를 통해서 일탈을 일으킨다 이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화이트 칼라 범죄는 뭐냐면 화이트 칼라. 말 그대로 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그걸 보고 배우는 겁니다. 은행가들끼리 자기들의 범죄를 보고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서덜랜드가 차별적 교제이론을 설명하고 화이트 칼라 범죄를 같이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얘네도 서로 배우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더큰 문제는 뭐냐면 화이트 칼라 범죄 같은 경우는 범죄 피해 액수가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처벌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범죄 유형까지 살펴봤고요. 독학사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손해평가사 시험 대비 농학 개론. 오늘은 재배 환경 중에서 작물 재배에 있어 많이 필요한 수분, 이전 시간에 토양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토양과 함께 수분이 작물 재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식물체 내에서 물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각 토양별로 갖고 있는 수분장력, 수분장력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토양 입자가 토양 수분을 보유하고자 하는 힘을 수분장력이라고 나타내, 수분장력이라고 하는데 대수치는 pf로 나타내는 수분장력 부분 그리고 토양과 수분 항수, 토양이 수분을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 하는 것 그리고 토양 수분이 작물 생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물별로 요수량이 달라요. 요수량은 물을 필요로 하는 양이라고 해서 요수량이라고 하는데 작물의 특성상 작물별로 필요로 하는 요수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작물 재배에 있어서 요수량이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식물체 내에서 물, 수분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먼저 식물체의 유지 및 식물체가 바르게 자랄 수 있는 형태의 유지 및 식물체 내에 구성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타내는데 식물세포의 온형질의 생활상태를 유지한다. 자, 온형질이라는 건 세포와 핵을 나타내는 건데 식물세포의 어떤 세포와 핵을 생활상태,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시킨다. 반대로 물이 없다면 물이 너무 과소하게 없다면 즉 건조하다면 생활상태가 유지될 수 없다. 그래서 생물체 내에 물의 기능은 생물체의 생활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두 번째, 다른 성분들과 함께 식물체 구성물질을 형성한다. 그래서 물도 식물체 구성물질의 하나라는 것. 자, 세포의 긴장상태를 유지하여 식물의 체제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 자, 여러분들 물을 너무 주지 않아서 위조된 집에서 화분 많이 키우시니까 화분에 물을 많이 주지 않 오랫동안 물을 주지 않는다면 잎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팽팽한 팽압 상태를 유지하던 잎이 물이 빠져나감으로써 이렇게 쭈글쭈글하니 말라버리는 위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포의 긴장 상태를 유지해서 즉 세포의 팽압 상태를 유지해서 식물의 체제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식물체 내의 물은 외부 온도 변화에 대처해서 식물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 어떤 이야기? 자, 너무 온도가 높을 때는 자, 기공을 열어서 식물체 내의 수분을 밖으로 빼냄으로써 열에 대처를 하고 그래서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기공을 열어서 물을 빼냄으로써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 온도가 너무 낮을 때는 호흡작용을 줄여서 기공을 닫아서 식물을 온도를 따뜻하게 하는 체온 유지를 할 수 있다 하는 게 식물체 내의 물의 기능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식물체 내에 양분이나 비료 성분을 옮기는 용매 역할이나 매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은 양분을 녹여서 식물이 쉽게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용매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식물체 내에 물이 골고루 확산되면서 물질 분포를 고르게 하는 매개체 역할도 합니다. 또 식물체가 필요로 하는 물질을 합성하거나 또는 분해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시험에서는

다음 중 물에 식물체에 대한 물의 기능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 식물체 내의 수분의 기능, 물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식물은 살수 없는 거. 그래서 식물체 내의 물은 이러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토양의 수분 장력. 얘는 토양 입자가 수분을 가지고 수분을 흡착해서 유지하려는 힘을 말하는 것. 그래서 그 대수치는 PF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PF로 표시된 토양 수분 장력의 범위를 보면 우리가 중력수, 그리고 모관수, 흡습수, 또 결합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중력수가 PF가 몇이냐? 모관수 PF 수치가 몇이냐, 흡습수 PF 수치가 몇이냐, 결합수가 몇이냐 하는 건 별로 시험에 물어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각 이론서마다 수치들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중력수가 뭐고, 모관수가 뭐고, 흡습수가 뭐고, 결합수가 무엇인지 이 의의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일단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은 모관수가 식물이 이용되는 물이고 나머지는 전부 이용할 수 없는 물이다 하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중력수라는 것은 자유수라고도 이야기해요. 중력에 의해서 전부 흘러내려 버리는 물. 그래서 PF가 너무 낮기 때문에 과잉 수분으로 인해서 작물이 직접 이용하지 못하고 비모관 공급, 공국에는 모관 공급과 비모관 공급이 있습니다. 비모관 공급은 모세 세포로서 활동을 못하는 공급을 말하고, 모관 공급은 모세 세포로서 우리 혈관의 모세 혈관 같이 사이사이 주변 주변으로 어떤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공급이 모관 공국인데, 중력수는 너무 공국이 커서 비모관 공국으로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부 비모관 공국을 통해서 물을 지하로 흘러내려 버리기 때문에 작물은 이용할 수 없는 수분 상태. 그게 중력수의 의미입니다. 자, 모관수는 작물이 주로 이용하는 수분입니다. 그래서 토양 입자 사이에 모관 공국의 모세관에 의해서 유지되는 수분이 모관수다. 즉,

모관수가 작물이 이용하는 수분이다 하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흡습수는 흡착수라고도 이야기해요. 즉, 공기 중에 수증기를 잡아두는 그런 물의 역할만 하는 것. 그래서 흡착수라고도 하며 작물에 거의 이용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흡착수는, 흡습수는 공기 중에 수증기를 흡수해서 토양 입자에 응축시킨 수분, 고로 작물은 이용할 수 없는 수분이다. 자, 결합수는 말 그대로 토양에서 따로 분리시킬 수가 없는 수분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작물이 이용하지 못하는 수분으로 단지 토양 입자 속에 하나의 구성요소로 결합되어 있는 수분이다 하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PF로 표시된 토양 수분 장력 범위 중에서 식물이 이용 가능한 수분은 모관수다. 자, 시험에 자주 묻는 부분. 토양 수분 장력 범위 중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은 하고 많이 물어봅니다. 자, 모관수. 자, 토양의 수분 항수인데요. 자, 토양이 어떠한 일정한 조건 하에서 항상 유지하고 있으려고 하는 수분의 기준값입니다. 자, 토양의 일정 수준 조건에서 항상 유지하려는 수분의 기준값으로 작물 생육과 관계 관리

이게 기준이 되는 토양수 분 상태이다. 무슨 말? 자, 작물 생육을 위해서 반드시 어느 정도의 수분 함수는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 정도의 수분 함수가 부족하다면 반드시 관계는 뭡니까? 농이나 밭에 물을 대는 거. 그래서 물을 대는 관리에 기준이 되는 토양 수분 상태를 토양의 수분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수분 함수는 최대 용수량, 포장 용수량, 유효 수분량, 유조점, 흡수 개수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최대 용수량은 토양 공급이 물로 완전히 채워진 상태, 즉, 물이 가장 많은 상태, pH 값은 0으로 표시가 됩니다. 수분 함수는 pH 값이 높을수록 용수가 적어지는 그런 반비례 현상이 있는데요. 일단 최대 용수량은 토양 공급이 물로 완전히 가득 채워진 상태. 그리고 포장 용수량은 최소 용수량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최대 용수량에서 중력수, 즉,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흘러버리는 그러한 수분을 배출하고 나서 남은 수분으로 작물이 이용 가능한 최대 수분 상태예요. 그래서 이 포장은 농지 하나하나의 단위를 포장 단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농지의 용수량, 즉 최소 용수량이 수분이 포화된 상태에서 중력수를 빼내버리고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수분 상태이다 하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포장 용수량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포장 용수량은 작물이 이용 가능한 최대 수분 상태다. 자, 유효 수분량은 포장 용수량과 유조점 사이, 유조점은 작물이 말라 죽는 사이의 수분량. 그래서 작물이 실제로 이용 가능한 수분이고 그 값은 2.5에서 4점인데 4.2가 넘어가면 이조가 영구이조가 돼서 그때는 물을 급수를 하더라도 식물이 살아나지 못하는 그러한 영구이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유효 수분량은 작물이 이용 가능한 최대 수분량이 아니고 포장 용수량에서 작물이 말라 죽기 직전까지의 수분량을 말해요. 그래서 작물이 실제로 이용 가능한 수분은 수분이지만 작물이 최대로 이용 가능한 수분 상태는 포장 용수량이지 유효 수분량이 아니라고 하는 것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조점이라는 것. 작물에게 다시 물을 주더라도 회복 불가능하게 하는 수분량, 많이 말라버린 수분량으로 작물의 뿌리는 수분 흡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물을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작물이 다시 회생 불가능한 상태의 수분 함수가 유조점 상태인 pH 4.2 이상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흡습수는 공기 중에 수증기만 흡착하여 그 상태로 이루어진 수분으로 흡습계수라고도 하고요. 작물에 이용될 수 없는 수분 상태를 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수분 함수에서 중요한 건 최대 용수량, 포장 용수량, 유효 수분량, 이세 개는 물이 있는 상태. 유조점과 흡습수는 작물이 이용 못하는 상태인데 최대 용수량은 토양 공급이 물로 완전히 채워져 버렸기 때문에 수분 함수는 0이 되고 작물이 이용하지 못한다. 작물 뿌리로 흡수되는 게 아니고 전부 흘러내리기 때문에. 두 번째, 포장 용수량은 최소 용수량으로서 작물이 이용 가능한 최대 수분량이다. 자, 그래서 시험 지문에는 포장 용수량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최소 용수량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문에 식물이 이용 가능한 최대 수분 상태가 뭐냐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헷갈려가지고

최대 용수량이라고 답을 하는데, 최소 용수량 같은 말, 포장 용수량이다 하고 골라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토양 수분이 작물 생리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냐? 자, 토양은 수분이 너무 과다해도 습해에 피해가 있고, 너무 수분이 과소, 수분이 너무 없어도 건조해에 피해가 있다 그랬죠. 자, 수분이 부족할 때 작물이 어떻게 변하는지. 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수분 세포에 수분 포텐셜이 감소한다. 수분 포텐셜은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것도 수분이 적정해야지 수분 포텐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죠. 근데 수분이 없기 때문에 수분 포텐셜로 인해서 에너지가 생성되는데, 수분 포텐셜이 감소하기 때문에 에너지 생성이 저하가 되고, 두 번째, 식물의 생태를 유지하는 팽팽한 압력.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식물체를 밀어내서 구성하는 팽압이 감소돼서 생장이 저하되고 이조가 일어난다. 이조는 말라 죽는 현상. 두 번째, 수분이 너무 없으면 기공 폐쇄로 증산이 감소되어 강압성이 저하된다. 무슨 말이냐? 수분이 너무 없는데 호흡작용을 너무 활발히 하게 되면 그나마 없는 수분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식물은 생존 본능으로 인해서 기공을 닫게 됩니다. 기공을 닫게 된다는 건 호흡작용이 감소한다는 이야기. 호흡작용이 감소가 되면 증산이 감소된다. 우리가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자, CO2, 물이, 이산화탄소와 H2O, 물이 합성이 돼서 산소를 만들어내는 현상이 광합성이라고 그랬는데, 기공 폐쇄로 증산이 감소되면 물이 부족하게 돼서 광합성이 원활히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광합성이 저하되면 식물 생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죠. 자, 기공 폐쇄로 인해서 또한 호흡률이 감소해서 에너지 생산이 감소된다. 거의 같은 표현들이죠. 자, 그리고 너무 수분이 부족하면 작물의 호르몬 중 생장 억제 호르몬 중에 대표적인 게 ABA 호르몬입니다. 막 엡시스산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교재에는 아부시스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호르몬이에요. 이런 아부시스산이나 엡시스산이 증가해서 기공 폐쇄를 유발함으로써 작물의 생장이 억제된다. 그래서 작물에 저런 생장 억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은 작물의 생육 환경이 좋지 않을 때 많이 증가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했을 때 엡시스산이 증가해서 기공 폐쇄를 유발함으로써 식물의 생장이 억제되는 작용을 하게 되고, 자, 식물에 물이 부족하면 수분 이동이 감소하겠죠. 물이 넉넉해야지 세포 간의 수분 이동이 원활해지는데, 수분 이동이 감소되게 되면 무기 양분의 흡수가 저해된다. 수분 이동이, 자, 아까 수분의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양분을 이동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수분 이동이 감소되면 무기 양분도 이동할 수 있는 매개체가 적기 때문에 활동이 줄어들겠지? 그래서 식물체 내에 무기 양분의 흡수가 저해돼서 양분 결핍 증상이 발생한다. 자, 이 부분도 수분 부족이 작물의 생리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는 식의 문제 많이 물어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수분이 너무 과다하면 작물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제가 처음에 수분은 너무 과다해도 안 되고 과소해도 안 되고 적정한 수분을 유

유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자, 물을 무조건 많이 준다고 해서 식물이 좋은 건 아니에요. 식물이 수분이 너무 과다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 토양의 통기불량으로 혐기호흡이 증가해서 습해가 발생합니다. 토양의 통기불량이라는 것은 너무 토양이 과습하면 아까 공극이 고상 50%, 액상 25%, 기상 25%로 구성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수분, 액상이 뭐 4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다면 기상은 1%밖에 안 돼? 그러면 정상적인 공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정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하고 혐기 호흡을 하게 되는데 혐기 호흡을 함으로써 독성 물질을 배출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 혐기 호흡이 증가하게 돼서 이 작물은 습해가 발생해서 심한 경우 고사하는 경우도 있다. 자, 두 번째, 에탄올과 젖산 등이 축적되어서 유해 물질을 생성하고 뿌리 세포가 손상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당연히 물이 아무리 많아도 공기가 없어서 호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분 흡수가 저해되는 것이고, 자, 생장이 정지되고 잎은 황화되어 황화, 여러분들 이파리 중에 노랗게 물든 그런 뭐 이파리 보셨죠? 특히 황화되는 잎도 있고 잎에 황백화 현상이 일어난다 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잎이 누렇고 하얗게 말라 죽게 돼서 물은 많이 있지만 작물의 흡수가 불가능해져서 시들게 된다는 이야기는 위조하게 된다. 그리고 심하면 고사까지도 일어나는 게 수분과 다시 작물의 생리다 하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작물의 요수량인데 요수량은 물을 요구하는 양입니다. 작물별로 이 작물의 생육기간 중, 즉 작물이 정상적으로 생육해서 수확 완료될 때까지 필요한 수분량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각 작물별로 정상적으로 생육해서 수확을 완료하기까지 필요한 총수분량을 작물의 요수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수량은 증산량 플러스 증발량 플러스 체내 수분 축적량 플러스 생리 대사 활동에 필요한 수분을 전부 합쳐서 작물의 요수량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산량은 뭐냐? 잎을 통해서 증발하는 수분, 잎의 호흡작용을 통해서 증발하는 수분, 증발량은 토양 표면에서 증발하는 수분입니다. 그리고 체내 수분 축적량은 식물체의 구성성분으로서 식물체가 머금고 있는 수분, 그 다음에 생리대사 활동에 소요되는 수분 등을 전부 합한 게 요수량이다 하고 표현을 합니다. 이 요수량은 작물별로 달라요. 그래서 건조한 환경에서 자라는 작물은 요수량이 적고, 즉 내건성 작물, 그리고 습한 환경, 즉 내습성 작물, 습해에 잘 견디는 작물은 요수량이 높고, 이런 분포를 나타냅니다. 자, 작물의 요수량 중에서 생육 단계별로 요수량을 구분하면 가장 필요한 게, 자, 요수량은 재화결실기에 최대로 많이 요구된다 하는 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생육 단계별로 요수량의 구분을 보면 발화할착기에는 적정한

수분만 필요합니다. 이 발화되거나 작물의 활착기에 습한 환경은 절대 작물에 도움이 될수 없습니다. 자, 영양생장기는 개화 결실하기 전에 작물의 키가 크는 것, 이때는 요수량이 점차 증가하게 되고, 자, 교화기, 결실기는 이제 생식생장기로 넘어가는 단계. 개화결실기에는 요수량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토양 수분 스트레스가 매우 민감해요. 토양 수분 스트레스는 토양이 흡착하려고 하는 수분보다 부족하거나 많을 때 토양이 받는 스트레스를 토양 수분 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토양 수분 스트레스가 가장 민감한 시기가 개화결실기이고, 그때 요수량이 최대가 된다. 우리 시험에서는 작물 생육 단계 중 요수량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시기는 언제냐? 발화활착기, 영양생장기, 개화결실기, 성숙기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화결실기가 가장 많다. 자, 성숙기는 수분 요구가 점차 감소가 된다. 자, 꼭 기억해 두실 거. 개화결실기의 요수량이 가장 많다. 자, 이런 요수량은 기후나 환경이나 토양에 따라서 어떤 지배가 됩니다. 자, 기후는 기온이 높을수록 요수량도 크고, 토양은 투수성이 좋을수록, 투수성이 좋다는 이야기는 공구간 간극이 넓어서 전부 물이 흘러내려 버리기 때문에 작물도 흘러내린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많은 요수량을 요구하겠죠. 자, 환경은 광 부족 환경이야. 광이 부족하거나 또는 척박한 토양일수록 요수량이 크다 하는 거 익혀 두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까지 토양이 필요로 하는 수분량, 즉 작물의 요수량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일단 작물이 어느 정도까지 자라기 전까지는 많은 양의 수분이 필요하지 않지만, 작물의 개화결실기에는 많은 양의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화결실기가 토양 수분 스트레스에 가장 민감하다. 그리고 이런 요수량은 기후라든지 온도라든지 토양에 의해서 많은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농작물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순서로 어떤 배치로 농작물을 재배할 것인가 하는 작물의 작부 체계 방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 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